0: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인 AI 붐 덕분에 2분기에 1,198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 예상치인 약 1,170억 달러를 넘어서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알파벳의 2분기 자본 지출 캐펙스는 449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441억 5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3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구글은 기업들이 AI 모델 개발과 학습, 실행에 필요한 클라우드 용량 확보 경쟁을 벌여 수요가 급증한 덕을 봤습니다. 이를 통해 엔트로픽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과 대형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고, 이런 탄탄한 클라우드 성장은 구글의 막대한 AI 지출에 대한 우려 일부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이 오늘 새벽 이란에 대한 12일째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미 동부 시간 기준 20일 오후 5시 30분, 이란 시간 오늘 새벽 1시 반부터 이란의 군사 표적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령부는 SNS를 통해 이번 작전은 해당 지역 해역을 통과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한층 더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며칠 내로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할 예정임을 이스라엘 측에 통보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 폭격기들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산을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 있는 곡괭이산에는 요새화한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전소 공격 위협에 이란은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눈에는 눈 방식의 명확한 방위 원칙을 갖고 있다"며 기반 시설을 포함한 그 어떤 침략도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부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떠한 형태든 미국의 침략에 기여하는 자들 역시 정당한 공격 대상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미군의 정보나 기지를 제공하는 제3국에 대한 무력 보복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3.36% 상승한 배럴당 94.07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6.83달러에 마감돼 전장보다 2.95% 올랐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은 미 고위 당국자들의 강경한 발언과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중동 갈등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경계감 등을 소화하며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오전 9시 53분 기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3% 상승한 52,395.12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06% 내린 7,504.4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39% 하락한 25,735.94를 가리켰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2천억 원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의 1호 투자처를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낫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인 오늘은 남부는 폭염이 계속 기승을 부리겠고 중부도 장맛빛 속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포항은 37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고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27도에 머물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4도, 습도는 92%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이름표를 붙여줘
2: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초대형 행사가 열립니다. 잠시 뒤죠.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의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이런 토론회가 열린다는 것 그 자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는 것, 토론회를 앞두고 정책 제언이 5천 건 넘게 접수됐다는 것, 많은 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나쁩니다. 여론조사 결과로도 지표로도 직접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가 다 급등하고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가 괴로운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반대로 140명 초청에서 100분 토론이라는 점만 봐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다뤄지게 될까요? 또 어떤 내용에 주목해야 할까요?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분수령이 될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토론회가 한 50분 정도 뒤에 잠시 뒤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140여 명이 참석해서 100분 동안 토론이 진행된다고 하죠.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고요. 주요 경제 관련 장관들, 부동산 전문가, 언론, 맘카페 구성원,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내용 미리 살펴보는 토론 자리 마련했습니다. 고스토론, 오늘은 긴급진단 으로 마련했고요. 권대중 한성대학교 석좌 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오늘 토론에 섭외한 게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다 토론회에 가시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은 안 가십니까? 교수님 초청 안 왔습니까?
1: 아 근데 만약에 가면은 예. 그 공개 재판일 수 있고요.
0: 아.
1: 또 발언권이 140명 중에 돌아올지도 불명하고.
0: 아, 네, 네.
1: 어떻게 보면 뭐 꼭 구색맞 추위 아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가서 발언권이 있다면 할 말을 좀 하겠는데 그럴 확률도 없고 또 우리가 또 안 부르는 것 같아요.
0: 위원님은 초청이 안 왔습니까?
2: 근데 저도 교수님과 비슷하게 네. 사실 지난주에 사전 분야별 토론회가 있었는데 오셨지요. 내용들이 뭐 이렇다 할 타겟점을 주지 못하는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회도 뭐 좋은 내용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좀 기대치가 높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두 분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요. 교수님께 제가 질문이 있어요. 네. 이 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집 거래 이게 또 도마 위에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핵심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집을 20몇억 원에 팔면서 네. 사비 그러니까 사적으로 근저당 17억 7천만 원을 잡아줬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1: 안 되는 건 아니에요.
0: 어, 예.
1: 이게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고요. 네. 편법입니다.
0: 아,
1: 근데 이제
0: 아.
1: 그 사실은 이제 집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사람의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쌍방 합의하에 팔 때 가끔 이런 거를 쓸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이 좀 늦게 나와요.
0: 아, 나오고 보면 예, 예.
1: 이럴 때 이제 대출 기간 동안만큼 연장해 주거나 그 기간 2, 3개월 되면 설정하거나 또는 이제 집을 팔고 이전하는 경우에 내 집에 안 팔 경우 내놓은 건 확실한데
0: 네.
1: 매도자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데 집을 사고 싶을 때 매도하고 난 이후에 잔금을 치르겠다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요. 정부가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을 막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어느 정도.
0: 예.
1: 거기다가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갭투자를 막고 있잖아요. 이 갭투자의 일종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건 갭투자로밖에 안 보이긴 해요.
1: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게 편법으로 예. 전세 안고 집을 사는 경우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게 똑같죠. 이게 융자라는 게 사금융도 전세하고 똑같이 또는 융자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0: 네.
1: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정부가 이걸 막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걸 직접 시행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도 국민들도 아,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네. 할 거예요.
0: 아, 그다음에 많이 지문이 올라오더라고요.
1: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런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넣어서 허가를 안 해줘 나는 왜 안 해줘 이래 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0: 네네.
1: 이게 선례가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0: 아.
1: 겁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께서는 뭐 집을 어차피 그 팔기로 했고 또 파는 과정에 남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팔았다고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협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0: 급했다.
1: 네, 네. 여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설정해준 것만큼은 이제 그 법정 이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0: 아,
1: 그걸 원래 받아야 되나? 네, 안 받으면 네, 직결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0: 네, 네, 네.
1: 제3자 증여가 되잖아요.
0: 그렇죠. 가족끼리도 돈 빌려줬을 때 이자 안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1: 그것도 예. 이제 제3자 증여는 1,000만 원 넘으면 내야 돼요. 가족끼리는 이제 뭐 부부나 또는 뭐 자식에 따라서 5,000만 원, 6억 다르지만.
0: 네.
1: 근데 이게 이자를 안 받기로 했잖아요.
0: 아.
1: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거죠.
0: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1: 네, 받아야죠.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도 사금융이라고 하시더니 네. 이런 사금융을 좀 하셔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거래하면요. 저 토지거래 허가 받을 수 있어요?
2: 일단은 계약을 실행을 하고 네. 대금을 이렇게 치르기로 했고 4개월 내에 입주하고 이런 것들 조건을 지키면 토지거래 허가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편법적인 부분이고 이게 선례화돼서 일반인들까지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개인들 간의 거래에서는 사실상 이런 근저당 설정하고 사금융식으로 처리하는 것들에서 잔금을 받지 못하고 개인 간의 이제 금융 문제로 번질 리스크도 확실히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선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다중 규제에 대출까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뭐 이번 건에서는 또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에 관련된 지위 승계 뭐 이런 기한까지 또 걸려 있는 네. 다양한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거나 이제 편의를 봐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국민들이 이런 다중 규제에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렇죠. 보여지는 측면인 거죠. 그런데 네. 그분들은 실제로 이렇게까지 실행을 못하고 포기를 하거나 처분을 못하고 이제 세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단히 또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0: 일단 청와대 쪽에서는 이거는 사금융 아니다. 사금융과 법적인 성격이 다르다.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한 투명한 거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경실련 쪽에서 논평이 나왔는데요. 아니 규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피해갈 수밖에 없게 편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냐 이런
1: 이게 만약에 그 예. 청와대에서 편법이 아니다 정당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해도 봐줘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논평을 했다면 네네. 청와대에서 얘기가 이건 뭐 그 편법을 한 게 아니다, 정당하게 한 거다라고 하면 국민들도 이렇게 했을 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설례가 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0: 아 그래서 설례. 예, 그것도 예. 일반적인 설례는 아니니까요. 또 예, 대통령의 예, 사례니까.
1: 특수한 경우에 이 사례가 예. 남아버리니까.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평도 나오고요. 비판 여론도 커지고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떠나서 결국엔 대출 규제 문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사람들은 대출도 안 나오고 집도 못 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조차도 우회적인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냐

0: 아,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진짜 현장 상황이 어떤 겁니까, 위원님?
1: 네,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10억, 25억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0: 네.
1: 주요 시중 은행들이 이미 연초에 이제 세금 규제를 피해서 거래가 좀 한참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대출 한도들을 거의 대부분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창구에서의 일상적인 접수도 좀 자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0: 아,
1: 해요.
0: 접수조차도요.
1: 그리고
0: 예.
1: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출 한도를 아예 일률적으로 3억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존 규제에 은행들의 대출 한도 지금 시기적인 것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좀 대출 신청 자체를 넣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뭐 이제 계약을 검토하면서 대출을 알아보신 분들은 뭐안 된다 그러면 시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지만, 뭐 이미 뭐 분양을 받아서
0: 네.
1: 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대출 규제가 달라져서 잔금이 다 나오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0: 제
1: 적지
0: 주변에도 한분
1: 않다라는 게
0: 계세요. 예.
1: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유형이나 그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핀셋형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있어 오기는 했는데,
0: 예.
1: 여전히 좀 일률적인 규제에 이제 금액 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좀 자금력이 아직은 자산 규모나 소득이 좀 부족한 뭐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라든가 뭐 신혼부부나 청년분들 뭐 이런 분들의 주택 마련 진입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0: 자,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대출 그냥 하지 마라 막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솔직히 그거는 내집 마련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닌 것 같고요.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 이거 토론회 앞두고 정책 제안을 보니까 총 5,375건이 지금까지 접수가 됐어요. 이 가운데 주택금융과 관련된 게 2,361건, 그러니까 이쪽에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쏠리고 있는 걸 보면은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와닿는 정책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계속 거래를 규제할수록 집값만 올린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집값 대책, 이런 것들, 집값 정책, 전반적으로 이게 시장에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미칠 것인지, 일단 큰 틀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2: 저는 궁금한 게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0: 네.
2: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이두 개가 다 막힌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주택 공급을 하는데 도심지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어이그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든요.
0: 예.
2: 근데 이주비 자체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6억 원 이하로. 이것도 은행마다 달리 또 우리 김기정 의원 얘기한 대로 어디든 뭐 3억 원 이하로도 이렇게 제한하는데
0: 네.
2: 이사를 갈수 없으면 집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0: 아,
2: 있고 두
0: 예.
2: 번째는 이제 무주택자는 사실 죄인이 아니잖아요.
0: 네.
2: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돼요. 정부는 이제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뭐 열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무주택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0: 네.
2: 그런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한다. 또 중도금 대출도 막아놓으면 집을 사놓고도 또내 집을 못 만드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정부는 주택 공급도 늘리고 무주택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두 가지가 다
0: 아,
2: 말을
0: 둘
2: 했는데
0: 다.
2: 실제 그
0: 네.
2: 시장에서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이런 측면과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오늘 토론에서 아마 포커스는 이제 그 조세 문제일 겁니다.
0: 네.
2: 재산세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거래세인 양도세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 한쪽으로는 가격이 오르고 한쪽은 거래가 또안 되면서 거래가 안 되는 이런 또내집 마련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건 많지 않아요. 규제는
0: 네.
2: 분명히 저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공급과 관련된 것도 지난해 97 대책이나 올해 119
0: 나오긴
2: 대책도
0: 나왔죠. 예.
2: 중장기 대책이에요. 지금
0: 아, 아.
2: 당장 들어갈 집은 아니에요.
0: 예.
2: 시장은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가격은 움직이거든요. 오르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토론이 아마 좀 정말로 민생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대출 이야기, 2부에서는 세금 이야기 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교수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공급도 부족하고요. 부동산 시장도 꿈틀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죠. 올해 주간 데이터를 종합을 좀 해보니까 매매 자치구별 상승률로 안양, 동안, 용인, 수지, 광명, 성북, 분당, 구리, 수원, 영통, 하남, 강서, 구로 이런 순이었거든요. 이거를 쭉 보니까 어떤 상급지보다는 약간 외곽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 이런 것들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0: 말이죠. 이것도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1: 네, 실제로 대출이 이제 고가 주택 쪽에 더 대출 한도 제한이 엄격하다 보니까
0: 네.
1: 그 규제 가격 이하에 있는 좀 역세권 쓸만한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좀 외곽 쪽에 있는 신축 중에서도 10억이 되지 않는 뭐좀 저렴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뭐한 2억 정도라도 대출을
0: 네.
1: 조금 더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실수요자분들 뭐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0: 제가 좀 전에
1: 그러면서
0: 말씀드렸던 게 성북, 강서구로니까 이런 데들이네요.
1: 그렇죠.
0: 예.
1: 뭐 서울에서도 좀 도심 역세권 끼어 있는데 가격은 뭐 10억 조금 안 돼서 대출이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더 나오는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일시에 그런 가격대에 있던 아파트들의 20평형대, 30평형대들이 좀 급등하는 현상들이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에서 나타났고요.
0: 네.
1: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반도체 쪽에서 유동성 특수가 좀 있었잖아요. 뭐 소득이라든가
0: 그렇죠.
1: 이제
0: 예.
1: 성과급 같은 것들이 연말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움직이시는 수요들이 또 경기 남부권에서는 또 집중을 해서 뭐 동탄이나 수원이나 뭐 용인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가격이 좀 급등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비단 뭐 정부의 이런 대책이나 규제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또 중첩된 것이긴 하지만
0: 네.
1: 전반적으로는 좀 일률적인 대출 규제를 피해서 집을 마련하시려는 분들이 움직인 곳들이 또 급등 장세를 보인 건 사실이고 전반적으로 또그 매매에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전월세 가격 상승까지 좀 막고 있는 이런
0: 네.
1: 좀 삼중 규제적인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이제 내놓은 실질적인 공급에 대한 대안이나 뭐 세제 정비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이나 뭐좀 정상화를 시도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면 좀 과거 규제들 시점과는 달랐을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돌아보면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공급 확대나 세제 정상화나 아니면은 뭐 이런 대출을 통한 뭐 자산 양극화의 해소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신뢰감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0: 네.
1: 여전히 공급도 여전히 좀 쉽지 않고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고 실제로 주택 전월세 가격까지 다 오르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대출이 그래도 될때 진행을 하겠다라는 수요들이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물건은 없고 거기에다가 전월세도 없으니까 살려고 하는데 대출도 안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 같은 걸 보면요. 은행에서 한도가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다 찼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못 받을까 봐이 잔금 대출 오픈런을 하고 있다.
2: 네.
0: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좀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건?
2: 이게 그 시중에 5월 달 기준으로 광의 통화량
0: 예.
2: M2가 4,184조나 됩니다.
0: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돈을
2: 네.
0: 말씀하시는 거죠,
2: 근데 이제
0: 현금.
2: 매달
0: 예.
2: 늘어나는 돈을 보면은 그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던 지난해 6월 이전에는 월별로 2조 9천억에서 3조 8천억 사이가 유동성 작업에 풀렸어요.
0: 네.
2: 근데 취임하면서부터 4조 3천억이 풀리면서 계속 늘기 시작해서 지난 5월 달에 5조 8천억이
0: 그러니까
2: 풀렸습니다.
0: 돈 자세가 많이 풀리고 있는
2: 예, 그
0: 거네요.
2: 시중에
0: 예.
2: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시중에 돈이 많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가격은 올라요. 대출을 규제해도 현금 부자가 많은 거예요.
0: 그렇죠.
2: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수 없는 사람들은 김유정 의원 말씀대로 또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 그다음에 미래 가치가 있는
0: 네.
2: 그런 이제 개발 지역으로 투자가 몰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건데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이제 서울의 주택 공급도 없었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그 향후에 입주 물량도 없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는 유동성 작업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0: 네.
2: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 값이 올라가잖아요.
0: 그렇죠.
2: 물가가 올라요.
0: 예.
2: 그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규제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선점하는 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0: 그럼 전반적으로 악순환 구조가 되는 거네요.
2: 그렇죠. 그래서
0: 예.
2: 오픈런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뭐 6개월, 9개월 후에 또 1년 후에 자금이 필요한데 미리 은행하고 협상해서 확보해 놓는 거죠. 대부분 이제 입주가 도래한 그 아파트들
0: 네.
2: 그런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두 같은 기준을 묻고 여러 가지 대출 정책들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아우성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지금 있어요. 계약하신 분들 특히 젊은 층들이 그렇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대출 이야기는 이걸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어떤 내용들 다뤄줘야 됩니까?
1: 실제로 이번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제 등록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다르게 적용을 해달라라는 네네. 내용들이 적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자금 동원력이 좀 많은 자산가분들이야 대출 규제가 있어도 뭐 본인의 자산이나 현금을 이용해서 좀 뭐 선택적으로 주택을 옮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능한데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아직은 좀 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젊은 무주택자분들은 그렇죠. 사실은 대출 예. 없이는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전월세 불안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출을 못 받으면 그냥 집을 못 사고 조금 더 노력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일률적인 LTV나 뭐 DSR이나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대출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상환 구조나 이런 것들도 조금 좀 넓혀줘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적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10시부터 그런 논의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하반기에 뭐 금융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10시에 좀 뚜껑을 열어서 들어봐야겠죠. 예.
0: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일단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 사례를 봐서 해달라.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지금 가계빚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빚을 축소하는 거는 굉장히 시급 한 과제란 네. 말이죠. 그렇다면은 총량 규제는 계속해야 된다. 이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맞는 네. 말이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2: 저는 이제 금리가 한번 올랐잖아요.
0: 예.
2: 지금 이 기준금리가 2.75%인데 앞으로 한두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많이 오르면 두세 번 더 오를 수 있겠죠.
0: 네.
2: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은행으로 돈이 좀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 나가는 돈을 막는 게 대출 규제인데
0: 네.
2: 저는 그 김규정 의원 말씀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그러면은 뭐 청년도 해당되고 실혼부부도 해당되고 무주택자도 해당되거든요.
0: 네, 네, 네.
2: 그래서 두 가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 그것도 뭐 단기간 무주택자가 아니고 장기간 무주택자들
0: 네.
2: 그 나이가 들어도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좀 규제를 완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뭐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해도 될 것 같아요.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은 걸 정부가 걷어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에 주택 가격은 못 잡아요. 그리고 그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네. 사실은 가계 대출은 막으면서 기업 대출은 나가고 있거든요. 또 기업 대출이 다시 뭐 소득이 생기면 가계 대출로 오거든요.
0: 네.
2: 가계로 오거든요.
0: 아 그렇죠. 결국엔 들고 도니까.
2: 네. 예. 그래서 기업 대출을 막으면 또 경제가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돈을 많이 풀고 다시 걷어들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대출 규제, 금리 올리는 것과 하나는 세제죠, 뭐
0: 그렇죠.
2: 세금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주한 그저 토론회 주 주제가 세제일 거예요 아마. 대출 규제나 뭐 주택 공급은 나중 얘기고
0: 네.
2: 세제일 겁니다 아마.
0: 2부에선 세제 이야기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하나만 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큰 변화가 없이 그냥 만약에 계속 이대로 간다. 그러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돼요?
1: 일단 지금 매매 가격 전월세가 수도권 중심으로는 급격하게 계속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반대로 지방 시장은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격도 침체돼 있고 거래도 굉장히 부진하고 건설 중단돼 있던 사업장들 이제 헐값에 토지를 넘겨야 되는 그런 사업장들도 늘어나서 물건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별다른 사실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열어보니까 비슷하더라 뭐 이런 상황으로 가서 진행이 된다면 물론 뭐 일부 세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세수는 좀 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집값의 수도권 지방 격차라든가 수도권의 공급 부족에 따른 이제 가격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없으면 하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일부 대출 이야기 중심으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세제 이야기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0: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 워킷 안전화.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네, 저희가 YTN 라디오에서 독립해서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된 지 이제 한 3주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1,000명, 오늘 새벽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괜찮다 생각하시면은 YTN 경제 라디오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정해서 선물 보내는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우물정의 0945 샵 공구사오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앤 밀리에서지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쉐이비세븐업, 물없이 머리 염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이렇게 선물 준비되어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이벤트가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YTN 경제라디오, 이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이름을 짓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물정의 공구사오로 실시간 청취 문자 메시지로 응모해 주시면 좋고요.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로 참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1등 1명, 2등은 2명, 3등 10명 꼽아서 1등은 2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드리고요.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채널명은 로고 디자인 작업 뒤에 즉시 적용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도 이건 진짜 푸짐해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도 부동산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권대중 한성대학교 석좌 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따라서 부동산 관련돼서 의견들을 많이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집값 때문에 많은 국민들 우려가 있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반응이 이렇게 뜨겁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 1부에서는 저희가 대출 살펴봤는데 2부에서 세금 문제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중에 20억이냐 30억이냐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또 이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초고가 주택 기준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20억 원은 아 이건 너무 심하다. 30억은 낮게 보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올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1: 그렇죠. 원래 그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올 때 고가 주택이 9억이었어요. 예. 예. 그랬다가 이제 그해 저 8월 달에 고가 주택을 그 6억으로 다주택자 6억

0: 올렸습니까? 요키츠는?
1: 이 3억 올렸죠.
0: 네네.
1: 네. 바로 9억에서 12억을 올렸죠. 근데 사실은 지금 고가주택의 개념은 어디가 꼭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0: 네.
1: 없는데, 일반적으로 30억이 넘는 주택들이 얼마나 있느냐. 또 40억, 50억이 넘는 주택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그 30억 넘는 주택들은 강남 3구 또는 크게는 뭐 한강벨트와 4구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그 국세면서 일부 또 50%는 지방에 돌려주는 지방세 성격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유세입니다. 부자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토론할 때 이게 논란이 있을 겁니다. 한 30억 이상 결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라는 게 30억, 40억 막 이렇게 가면은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어찌됐건 정부는 똘똘한 한채 현상, 이 굳어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일지라도 보유세를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뭐 시장에 영향 미치는 사안입니까?
2: 네, 실제로 뭐 최근까지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뭐 규제나 이런 것들에 차등을 뒀었던 셈인데 지금 요번 대토론회 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발제식으로 올려놓은 주요 의제들을 보면 거주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주택이냐 아니냐 뭐 거주 비거주 다주택 소유 여부 뭐 이것들에 대해서 차등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올린 상황이다 보니까 종전보다는 1주택이더라도 거주하지 않는 혹은 초고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차등 규제를 두겠다라는 걸로 인지를 다들 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실제로 시가 얼마 정도의 고가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더 별도로 물리거나 차등해서 물릴 거냐, 뭐 요거에 대해서는 결국 세수를 어느 정도 늘려서 확보를 할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 고가 주택의 상위 비중에서 조세를 할 대상으로 정할 거냐, 뭐 이렇게 좀 검토가 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뭐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좀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보유세나 이런 거에서 차등을 받지 않았었던 분들이 영향을 받게 될 테니까 정부의 의도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뭐 세수를 늘리면 좋고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에 부담을 느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좀 시중에 매각으로 내놓긴 이를 원하는 매물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기대하고 있을 텐데 사실 종전까지의 시장의 이제 보유자들의 대응 방식들을 보자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차등 규제가 된 쪽으로 규제를 맞춰서 뭐 세금을 줄이거나 계속 보유를 하는 쪽으로 응대하는 경우들이 좀더 비율적으로 많기는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좀더 장기 거주 보유 쪽으로 가면서 매물이 잠기거나 이럴 영향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 그래서 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지금 얘기하듯이 뭐 단순히 뭐 30억이나 40억이나 이렇게 좀뭐 설문조사식으로 할 상황들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주택 채수 이제 납세를 하게 되는 대상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세수가 증가하고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0: 자, 그런데요. 제가 뭐 강남에 살지 않습니다. 강남 3구에 산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 집이 한 50억 정도 시가가 돼요. 그렇게 또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너무 겁이 나가지고 집을 팔려고 해요. 그래서 제 집이 매물로 나왔어요. 시장에 별로 영향 안 미칠 것 같은데요. 이런 집 많은 것도 아니고 종부세 기준선이 상위 0.27%라고 하고 이거 부동산 안정이랑 별로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1: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강남에 안 삽니다. 그리고 저도 땅한평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또 종부세 대상자도 아닙니다.
0: 네. 오랫동안 무주택에 있자셨잖아요.
1: 네. 무주택에 지금 산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정직하게 살면 저같이 돼요. 그런데 뭐 제가 뭐다 정직하다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보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OECD가 현재 38개국입니다. 2024년도 기준입니다. 2025년도 자료는 없고요. 취득세는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근데 이 취득세에는 등록세, 면허세, 증거거래세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보면은 그 레버리지가 평균이 11에서 12 정도의 사이에 있어요. GDP 대비 취득세 부담률이 1.5% 정도 돼요. 근데 그 OECD 38개 국가의 평균은 0.3%입니다.
0: 아, 일단 그럼 취득세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거네요.
1: 근데 보유세는 38개 국가 중에서 15위입니다.
0: 네.
1: 그 높은 면이죠.
0: 예.
1: 근데 이제 에버리지보다는 한 단계 낮아요. 평균보다 한 단계 낮은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0: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1: 높은
0: 우리나라가
1: 편이다.
0: 네,
1: 예.
0: 우리나라가 GDP 대비 0.9%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중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어요, 별도로.
1: 네.
0: 그걸 보니까 3위입니다, 3위.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레버리지는 14, 5위에 있는데
1: 네.
0: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GDP 대비 0.6% 정도 부담하고 있고요.
1: 요 양도세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0: 아니, 증여세 상속세만.
1: 아, 증여
0: 네,
1: 상속만.
0: 그다음에
1: 예.
0: 이제 양도세, 보유세하고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포함하면 10위 정도 됩니다. 10위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보유세는
1: 예.
0: 15위 정도 돼요.
1: 응.
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전부 조세 부담률은 제가 계산하지 않았는데
1: 네.
0: GDP 대비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저 부담률이 거래세와 보유세가 있잖아요.
1: 네.
0: 이걸 전부 합쳤을 때 OECD 38개국에서 몇 번째냐라는 제가 아직 계산 안 했는데 지금까지 계산한 걸로 봐서는 취득세는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보유세도 과연 낮은 편은 아니다. 레버리지 바로 밑에니까
1: 네.
0: 뭐 38개국까지 15위 정도면 낮은 편 아니죠.
1: 그죠, 그죠.
0: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증여세가 없는 나라가 꽤 있어요. 12개 국가가 상속세가 없고요. 또 증여세도 없습니다. 근데 0.1에서 0.2% 물리는 나라가 꽤 많아요, 이것도. 헝가리부터 카나다라든지 뭐 터키 이런 데는 0.12%밖에 안 물려요. 그리고 아예 없는 나라가 12개 나라 꽤 많은
1: 네.
0: 거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이거는 이제 그 OECD 국가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양도세도 부담은 좀 높다. 상속세 증여세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오늘 세제 논의에서는 보유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거래세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1: 자, 조사 굉장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그런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낮다. 라는 게 정부의 계속 반복되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세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세금도 많고 그렇게 낮다고는 볼수 없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이거는 확실히 낮춰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일단 김영범 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어요. 요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2: 여러 가지 이제 통계들을 가지고 사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보유세 강화 이후에 대응 방식을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뭐이 보유세 강화 제도에 대한 고착 여부나 신뢰가 좀 떨어질 경우에는 이전처럼 일단 몇년 버텨본다 뭐
1: 아,
2: 이런
1: 네네.
2: 식으로 대응하고 매물잠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임대료에 전가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1: 네.
2: 그래서 정부가 보유세를 뭐 이런 통계들에 맞춰서 좀 강화하고 또 고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규제 성격의 세금을 조금 더 강화해서 세수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매물 출시를 유도하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동시에 좀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양도세를 그대로 지금처럼 강력하게 규제들을 두고 높은 세율로 주면서 보유세도 높이고 이러면 사실은 지금처럼 세제 정상화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물잠김, 임대료 전가 그리고 좀 단기간에 버티는 수요자들의 행태 같은 것들로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좀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만약에 보유세를 강화해서 일정 기간 시한을 두고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본인들의 조건에 따라서 매각을 시도해라라는 시그널을 주려면
1: 예.
2: 양도세 부분을 같이 건드려주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자, 양도세 중에서 이 부분도 있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것도 개편하는 것들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똘똘한 한채 전략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제도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더라고요. 지금 제도는 어떻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걸로 교수님께서는 전망하십니까?
0: 지금은 그 거주하면서
1: 예.
0: 10년이 넘으면은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40% 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양도세가 이제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비거주 주택일 경우에는 이게 그냥 전혀 거주 안 하면 30%거든요. 이거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없애거나 이제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1: 예.
0: 예, 거주하지 않는 주택까지 세제 혜택 주는 건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정부가 그거는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뺄 텐데 문제는 비거주 주택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1: 그렇죠.
0: 뭐
1: 예.
0: 해외 전출이나 지방 전출을
1: 예.
0: 간다든지 또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집을 사서 부모님이 거주하게 한다든지 왜 부모님 이름으로 사게 되면 증여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사서 부모님이 살게 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여건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일일이 감안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1: 그럼 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
0: 그거는 이제 뭐 거주 기간이라든지 또는 예. 뭐

0: 이익비가 부터 그걸 딱 따져야 되겠죠. 대부분 세금을 뭐 대충 물리는 건 아니니까요.
1: 예.
0: 이번에 그 양도세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유세가 더 강화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보유세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2021년도에 금리가 올랐잖아요.
1: 네.
0: 8월 26일 날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 금리가 올라가면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부담가기 때문에 정부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유세를 완화했어요.
1: 예.
0: 이 보유세라는 거는 이제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했거든요.
1: 네.
0: 그게 지난해까지는요. 6억 원 이하는 43%를 적용했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리고 6억 원에서 9억은 44%. 또 9억이 넘으면 45%를 적용했거든요.
1: 네.
0: 2021년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였어요. 그럼 다시 이제 올해 60%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마 80%를 올릴 가능성도 있고.
1: 네.
0: 만약에 오늘 토론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면
1: 예.
0: 이거 왜 거기다 집어넣고 세율을 깎아주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어요.
1: 네.
0: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
1: 예.
0: 가격에다 그냥 세율을 곱하면 되지 왜 공정시장 가액비를 집어넣고 세율을 깎아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민생 경제를 좀더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보듬으려고 도입한 제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를 가만 놔둬도 지금 60%입니다.
1: 네.
0: 이게 80% 올라가면 20% 더 나옵니다, 세금. 근데
1: 그렇죠.
0: 사실은 20% 더 나와갖거든요. 조세 반반이라는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억짜리 주택의 재산세가 많이 나와봐야 한 150만 원, 100만 원 밖에 안 나와요. 그거
1: 네.
0: 20% 해봐야 20, 30만 원더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큰 돈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세의 그 반발은 없는데 우리 김기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조세 증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1: 그렇겠죠.
0: 예, 전세가
1: 네.
0: 점점 월세화되고 있고 60% 이상이 지금 월세거든요.
1: 지금 뭐 전과하기 얼마나 좋아요.
0: 예.
1: 예.
0: 그러면 그냥 뭐 20만 올리는 건 쉽게 올리거든요.
1: 예.
0: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연간 5%밖에 못 올리지만 그렇지 않은 신규 물량은 그걸 합쳐서 아마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1: 네.
0: 예. 시중에 매물도 없거든요. 그래서 세제 문제는 민생 경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보유세나 아까 말한 양도세처럼 장기비 투기 공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런 토론을 거친 다음에 바로 결정할 게 아니라 전문가의 그것도 필요해요 이거는. 네. 그리고
1: 근데
0: 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세제 개편안 발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0: 이거 너무 빠른 거죠, 이게. 거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냥 토론하는 건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들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연구 다 해놓고 아마 민생, 민의를 듣는다고
1: 그래,
0: 이렇게 하는 것
1: 들었어?
0: 같아서.
1: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자, 지금까지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유세 강화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양도세 완화는 잘 모르겠어요. 대출은 확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급은 신호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시장에 명확한 신호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결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 두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일단 현재까지 나온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서는 대토론회를 거치고 7월에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 이제 변화가 됐을 때 사실상 대출이나 공급 정책에서는 뾰족한 요소가 더해지기는 너무 시일도 촉박하고 현재 오픈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세제 부분의 강화 조정 부분이 이제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고
1: 예.
2: 그러면 일단 이런 변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신뢰나 만족도나 아니면 이제 국민들의 이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안정될 거야. 뭐 이런 기대들은 좀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하반기에 이제 전월세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어쨌든 대출이나 금리가 더 불리해지기 전에
1: 네.
2: 좀 주택 마련을 하려는 수요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수도권 중심의 가격 불안정 이런 것들이 지속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1: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저는 그 지난해 서울에 결혼한 쌍이 4만 9천 쌍입니다.
1: 네.
0: 근데 올해 입주 물량은 2만 7천 가구입니다. 부동산 1사 자료가.
1: 이미 거기서 예.
0: 거기다가 뭐 분가하는 거 빼고도.
1: 예.
0: 그래서 단기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단기주택 공급 정책은 제가 뭐 언론에서도 계속 글을 쓰고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게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주택수 제외.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또 오피스텔 같은 걸 제외하면 그걸 가지고 임대를 놓고 월세 발산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늘고 공급이 늘면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화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유동성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1: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확실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미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석좌 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6: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7: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6: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7: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5: 카사베르디.
8: 발효식초 광고.
1: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2701번 쓰시는 분, 6054번, 9556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TN 경제라디오 새 이름 짓기 응모가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제가 푸짐한 선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많이 들어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열띤 참여는 감사드릴 일이죠.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729번 쓰시는 분,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면서 들은 생생경제 세상을 바꿨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6살 아들과 같이 듣고 함께 배워요. 최고의 방송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경제 교육은 뭐 일찍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엔 더더욱 그렇고요. 7217번 쓰시는 분, 구독 1000명 돌파 축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 가봐야죠. 한 100명? 100만 명? 이렇게 가봐야죠. 5757번 쓰시는 분, 초고가 주택 기준을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또 집값은 오르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참 부동산 시장이 돼서 어렵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보고요. 내일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쇼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경제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9: 이름이 뭐예요?
1: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8: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경기 일부 지역과 강원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20에서 60, 충청에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 반면에 남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한낮에 대구가 35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 중부지방은 월요일까지도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남부는 폭염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오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는 작업 구간도 있는데요. 성수동 쪽으로 도봉터널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이 작업 지점 앞두고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중랑교에서 성동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길게 밀리는데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대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이 시각 서울 여의도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4: 현장에서는 절차에 맞춰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5: 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시작되면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여야의 공방이 뜨거워지는 사이에 시장 현장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또 새로운 매매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6: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예. 이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런 거래 방식이 과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대책을 내놨는데 그때는 초고가 주택 기준이 15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5억 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았어요.
5: 네.
6: 아예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가했을 때 이런 편법 거래가 횡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없었는데 2026년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출 규제를 너무 강하게 과하니까 이런 거래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만든 이 과세 당국,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식의 거래 방식, 그러니까 사인 간의 과다한 채무 이런 것들을 통한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은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과연 증여세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과하게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해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방식을 공식화했습니다.
5: 네,
6: 그러면 또다시 이런 대출 거래가 이런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럼 과세당국은 나설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공식화한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편법 부동산 거래가 공식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왜곡이 됐고 그 왜곡된 시장이 보편화된 저는 이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7: 네, 자 지금 국민의례까지 마치고 아마 잠시 후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8: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 전문가 또 패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죠? 네.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보금자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물리적 공간이 좀 편안하고 좀 그야말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주거 수단인 동시에 이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죠. 뭐 그 기능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또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 비중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때 경험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돼 있죠.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이게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죠. 근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리더라. 이게 이제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마치 진리처럼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따 분석해 뭐 주시겠지만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격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우리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죠. 자본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대규모 이제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에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죠. 또 인근 주민들은 왜 그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일부에서는 왜 있는 땅을 놀리냐 거기라도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지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죠. 수요 측면도 보면 그렇죠. 수요도 내가 좀더 쾌적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뭐 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새를 살다 나는 이제 안정적인 내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을 사겠다 취득하겠다는 이런 통상적 수요도 있는 반면에 집을 사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물가 이상으로 오르니까 이익이다. 한 채 사는 것보다는 두 채 사는 게 낫다. 3억짜리 사는 것보다는 30억짜리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내 돈은 없지만 대출받아서 사자. 이렇게 해서 뭐 누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나 평생 한 채 한 채 사 먹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가수요들도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죠. 오늘도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은데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죠.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고 할까? 뭐 그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이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개인이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영업을 위해서 또는 뭐 개인적 관계에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 이거는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죠. 금융은 공적 반쯤은 공적인 것이죠.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도 많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사실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거용이라기보다는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다. 바람직하냐? 이거는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주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의견을 한번 또 모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각 부처 장관들께서 그 공급 문제 또 금융 세제와 관련해서 주제별 토론회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론회 결과도 제가 다 대체적으로 요약된 걸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좀 특기할 만한 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라고 하는 게 뭐 아주 먼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비해서 약간 변화된 게 있어요. 그 첫째로는 과거에는 부동산이란 당연히 또 주택을 포함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다 또는 사람이 사는 게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서 돈을 버는 투자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 이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가 많이 늘었어요. 아마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소멸할 국가다 뭐 이런 국제적인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 또 비혼 이런 게 많아지면서 그게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다라는 지적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어떤 뭐 정책 발표 자리는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허심탄회하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인 말씀하실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해관계 조정이 원래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누르면 저쪽을 흘러오고 저쪽을 땡기면 이쪽이 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의제인데 그래도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이죠. 하다못해 어디 집회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부시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문제도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에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게 약간의 이제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큰 권력이 주어지죠. 권한, 권력.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 그 이제 그게 권력인데 그걸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되고 국민들 사이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팩트에 기반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서 논쟁을 하면 논쟁이 아니라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두 번째로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 이해관계들을 조금씩 조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

0: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아요. 네, 그럼 요 간극이 생겼을 때, 이걸 강제로 또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고, 근데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대리인 공직자들을 뽑아놓거나 임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릅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데 강제로 여기까지 끌고 오잖아요. 이쪽 사람도 여기다 강제로 이제 끌려온 거죠. 그러면 일단 흡족하지 않죠. 싫죠. 그리고 심하게는 반발하죠. 근데 이거는 책임의 영역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에 따른 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은 다시 또그 남미 중남미 쪽 장기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시한이 또 있는가 봐요. 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이렇게 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한 때문에 지금 좀 쫓기긴 하는데 혹시 오늘 얘기를 하다가 좀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번 그 사이에 한 번쯤 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하실 때 가급적이면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문가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잘 아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유나 과정이나 논거나 막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셔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복된 주장은 조금 더 줄여주시고 가급적이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또 입장이 아주 다양한 분들 오늘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텔레비에서 본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서 본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또 특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영역도 다양합니다. 입장도 다양하고 그래서 요약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모두에 드릴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건 뭐 저는 대한민국 최대 과제에 관한 토론이라 뭐 심각하기도 한데 또 그러나 우리가 뭐 적군도 아니고 또 자기 입장은 좀 편하게 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1: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 앞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주택 공급,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 부처 장관들이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부동산 토론회.kr, 이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0: 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체적인 의견들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정리해 발표하겠습니다.
1: 네,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형일입니다.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크게 6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공업 지역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토론회에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에서는 특정 지구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의무를 합리화하여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온라인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 부담금 완화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주택수 제외 등을 통해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공과 민간 중 누가 더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이 제기되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위축 효과를 감안하여 규제 지역 지정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대립된 의견이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매물 잠김이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화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공 분양, 공공 임대 간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분양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주거 복지를 위해 임대 비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주택 금융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주제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출 총량 관리와 관련하여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립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총량 관리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과 반대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를 감안하여 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내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하여 원활한 정비 사업을 위해 이주비 대출을 충분히 공급하자는 의견과 현재 충분한 규모이며 인근 지역 전월세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세 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 등을 감안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전세 대출 공급 확대 의견이 좀더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6개 주제의 의견이 주로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똘똘한 한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차등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 시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찬성 의견과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거주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비슷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유세 위주로 운용을 하고 매물 잠김을 감안할 때 양도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편과 관련하여

0: 비거주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높은 공제율 감안 시 장택 공제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인플레이션 보정 장치이며 축소 시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지방 이주 특례와 관련하여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 시 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반대로 별도 과세 특례 부여 시 조세 회피 악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양도세 감면 특례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전문가분들의 발제를 통해 부동산 주요 쟁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께서 주택 공급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진미윤입니다. 저는 지난주 국토부의 주택공급 토론회에서 폭넓게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오늘 주거안정에서 주택공급이 얼마나 중요하며 앞으로 이 막힌 공급의 물줄기를 어떻게 열어갈지에 대해서 7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주택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특히 착공 물량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준공 및 입주 물량의 감소, 그리고 기존 거래 시장에도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전세 사기 이후에 임차인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 비아파트에 대한 신축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비아파트는 청년, 1인, 신혼부부 등 이분들에게 아파트에 비해서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주거 선택지이지만 비아파트 감소로 인해서 주거 선택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허가가 착공으로 또 착공이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먼저 6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인허가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한 다음에도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하여 착공 가능한 물량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다소 규제 완화라든지 이 지원이 또 어떤 가격이나 기대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전면적인 지원보다는 선별하여 차등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정비 병목 현상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정비는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열어야 할 장기 주택 공급 경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만으로는 이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때문에
3: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부처별 부동산 토론회 결과 부동산은 투자 수단보다 쾌적한 보금자리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토론회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4: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정규방송 편성 관계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끝까지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YTN 라디오 통해서 지금 YTN TV로 생중계되고 있는 토론회 현장 그 목소리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부동산 세제, 대출, 공급 정책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책 관계자뿐만 아니고요. 전문가, 또 일반 국민들이 참석을 했죠. 국민 중에는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도 포함이 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100분간 오늘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슬라식 이 방송 나가는 동안에도 혹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속보로 전해드릴 만한 게 있다 하면 바로 전해드릴 거고 또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와주십시오. 이 방송 시청하시면 저희 화면 상단에 토론회 생중계 장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 대서입니다. 남부지방은 매우 덥겠고요. 중북부지방 중심으로 장맛비 이어집니다. 우산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7월 23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l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브.

0: 최근 배우 소지섭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죠. 김부장이 화제를 모으면서 오랫동안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북파공작원들의 삶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존재했지만 그 존재 자체를 숨겨야 했던 사람들, 가족에게도 그 어디에 있는지 알릴 수 없었고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이름조차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을 받았고 현재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끌고 계신 김용덕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랜만에 찾아오셨네요.
1: 예, 안녕하세요.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 김용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0: 네. 회장님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드라마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김부장입니다. 김부장. 예, 근데 예. 사실 이 드라마가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데 우리 회장님도 드라마 보셨습니까?
1: 예, 뭐 매해 시청은 아니지만 몇 회를 시청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감회도 새롭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영화화돼서 과장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김부장을 계기로 북파공작원들의 삶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회장님도 보셨으니까 이거는 진짜 공감되더라 하는 거하고 이거는 진짜 현실이랑 다르다 하는 거 하나씩만 짚어봐 주세요.
1: 예. 항상 드라마나 또 특별한 시점 되면 북파공작원들의 생활상이나 실태에 대해서 수면 아래서 수면 위로 떠오는 모습이 참 가슴 아픕니다만은 제가 거기 봐서 극한 훈련이나 또 조국에 대한 충성심 또 그 임무 수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영화화돼서 하지 우리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장면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오늘 상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네. 맞아요. 북파공작원이 그려지는 영화, 드라마 종종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작품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재미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액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드라마 속에서 설정된 것들, 인물 간의 갈등, 또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재미로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는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이끌고 계시고 실제로 북파공작원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어떤 임무를 실제로 했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이 작품에서 현실과 다른 부분,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오늘 현실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예. 입대하셨는지부터.
1: 예. 예, 북파공작이라고 하면은 예. 단순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옛날에 68년도에 저희 부대가 창설되어서 대전선 공작을 메인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안기부나 또 정부 사절을 통해서 여권 공작, 그다음에 비공작이라 그래가지고 고정간첩 공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마 김 부장이 지금 나오시는 내용은 아마 여권 공작, 정상적인 루트를 세워서 적국에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 나와 있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실제로 전선 공작 팀들이 더 많은 대원들이 있었고 더 많은 공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드라마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거기가 더 가혹한 현실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전선 공작이라고 하면 뭘 말하나요?
1: 전선 공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적국인 북한에 대해서 북방 한계선을 통해서 침투하는 공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공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납치를 해오는 공작, 또 보복 공작도 있겠고 그다음에 정부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마 옛날 68년도에는 보복이나 납치, 또 폭파 이런 공작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6.25 전쟁 시에는 우리의 아군들을 전투를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적국의 정보를 적국에 들어가서 적국의 동태를 파악해서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인천 상륙작전에 저희 대원들이 선두에 서가지고 북 뭐 북한군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우리 아군들한테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수행되도록 상당히 밑거름이 되었다는 그 전과도 있습니다. 예.
0: 그러니까 북파 공작 업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의 중요 임무, 특수 임무를 띠고 이제 파견 우리가 흔히 이제 간첩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표현도 맞는 표현인 거죠.
1: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죠. 예.
0: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예. 우리 아군을 위해서 중요 정보 빼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신 건데 언제 입대를 하셔서 임무 수행하셨던 거예요?
1: 저는 이제 81년도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입대를 한 계기는 개인적으로 뭐 대한민국 주민등록상에 대한 문제로 호적이 좀 늦게 되어서 군대를 늦게 가서 후배들하고 가는 게 좀 싫어서 빨리 군대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병무청에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그 물색관이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해유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제시하는 조건이 너무나 좋아서 16주만 훈련을 받으면은 쌍권 승차고 아마 남부지방의 큰 도시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저도 K 응해서 가보니까 이런 부대였습니다.
0: 아니 그래서 그때도 예전에 나오셨을 때도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회장님이 내가 원해서 북파공정원을 원해서 그 부대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군대 가신 건데 좋은 군대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갔는데 보니까 그런 일을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곳에 가신 거잖아요.
1: 예예. 예.
0: 어떠셨어요?
1: 그 당시에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이제 흑백 TV 시대에 저희들이 입대를 했죠. 입대를 해서 들어가서 16주만 받으면은 다시 우리가 사회에 복귀하는 형태.

0: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지를 할수 있는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1: 선택이 없었습니까?
0: 선택의 여지가 없죠.
1: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입문 거를 모르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나요?
0: 아마 요새는 현존 동일한 부대가 있다고 되는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이 부대가 안 맞다 그러면은 뭐 퇴사를 시켜준다고 하긴 하지만은 저희들 시대에는 쉽게 보면은 대장간호 같았습니다. 그냥 갔다가 두드려서 만드는 거죠. 그 두드린 게 혹독한 훈련과 혹독한 채찍과 이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당감질에서.
1: 1981년에 육군에 입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도 훨씬 넘은 그 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어요. 북파공작원 물색관들이, 그죠? 그분들의 회유를 통해서 군에 들어가셨고, 알고 보니 북파공작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셨고, 하시게 된 겁니다. 얼마 동안 하셨어요?
0: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하셨고,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5년 하신 분도 있고, 5년까지는 이제 공작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공작원, 그러니까 훈련부터 실제 임무를 받아서 공작원 생활을 했을 때그 이야기를 간략히 좀 전해주세요. 어느 정도의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까?
0: 제가 이 훈련에 대해서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인간의 한계점을 최극한 상황까지 끌고 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튀쳐나가게 한다든지 극한 훈련까지 끌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침투루트가 예를 들어서 전선 공작원 같은 경우에는 전선도 있지만은 이제 공중도 있고 해상도 있고 그세 가지 훈련을 다 받게 됩니다. 해상 침투조는 해상 침투조. 물론 안에서 조별조별로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세 가지 침투의 경우를 다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상상을 하시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니, 근데 훈련 중에
0: 네.
1: 혹은 임무 수행 중에 못 견디고 낙오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낙오되었다기보다는 이제
1: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표현을 찾질 못해서 이런
0: 네,
1: 말을 쓴
0: 거기에서
1: 건데,
0: 계시다가 적응을 못해서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탈하시는 분들의 한테는 무엇이 찍히냐면 배신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배신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사람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동물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동물 생활을 해야 되느냐? 뭐 구타는 뭐 가혹하게 당하고 그다음에 전 대원들한테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서 잘못하면은 죽음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우리의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히면 누구든지 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위해하거나 아니면은 살상을 할수 있는 그걸 해도, 법적으로 저책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었고. 또 그런 배신이 찍히게 되면은 일반 시설에 교도소나 이런 데 보내시지 않고 자체 교도소 있는데 그 교도소 수준이 동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그냥 이불이나 이런 시설이 없고 그 동물들이 하는 집 같은 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뭐.
1: 그 공작원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탈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런 걸 경험하게 되고 공작원 생활 하시다가 또 안타깝게 뭐 희생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0: 그렇죠. 희생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희생되는 분들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아마 집안에 통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왜 죽었으며 어떤 부대에 근무하다 죽었으며 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는 일절 제시하지 않고 아마 시신만 인도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1: 나라를 위해 그분들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 회장님 포함해서 북한에 공작원으로 가셔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임무 수행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국가 유공자가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특수 임무 활동 하셨던 분들 중에서 국가 유공자로 이렇게 인정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많이 되십니까? 몸 빠는
0: 지금
1: 분들도.
0: 현재 저희들이 한 6천여 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네. 현재로서 한 30% 미만 정도가

0: 그거는 신체적으로 우리가 상해를 입었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유공자로서 상의자로서 인정을 해줘서 조금에 대한 연금을 받게 돼 있지만은
1: 네.
0: 나머지 한70% 정도에 되시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1: 아니, 그 3년 동안 활동했다고 하셨잖아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0: 예.
1: 그동안에 있었던 그 활동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요?
0: 그거는 나올 때 각서를 쓰고 나오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1: 예.
0: 또 말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동조해주는 국민들이 없었다는 거죠.
1: 믿지를
0: 예, 안 믿는
1: 않는군요.
0: 거죠, 한마디로. 아니,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1: 그렇죠.
0: 있다고 하는데
1: 그렇게 될
0: 그런
1: 사람들
0: 부대가
1: 생각을
0: 어딨어?
1: 하니까,
0: 예.
1: 예.
0: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특진하는 영화, 실미도라는 영화 때문에 이제 표면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부대 이야기하면은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1: 아니, 실제, 뭐,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접하면, 만약에 그런 공작원 활동을 하다가 적에게 붙잡혔습니다.
0: 네.
1: 그러면 스스로 뭐, 이제, 자결해야 된다. 막, 이런 임무 수행 그런 조건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실제도 그렇습니까?
0: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작이 저희들이 A 공작하고 뭐
1: 예.
0: C 공작, B 공작이 있다는데 전선 공작팀들은 이제 개인 소화기를 가지고 다니니까 저항해서 그거 가지고 소화기 가지고 스스로 마지막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A 공작 상황 같아요 보니까 이제 뭐 독약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하는 거는 전선 공작팀들하고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김 부장이 나오는 이야기는 보면 A 공작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우리 대한항공 폭파했던 김혜리 같은
1: 네.
0: 분들은 A공작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주머니에 독약을 가지고 다니고 거기서 자기 하라는 기본적인 임무인데 똑같습니다. 임무인데 방법은 독약을 하느냐, 개인 소화기를 하느냐 그 차이는 있었겠죠.
1: 방법의 차이인 거고 그냥 마지막에 어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없고 그냥 정해져 있군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0: 이렇게 돼 있죠.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북한에 발각돼서 만약에 그게 체포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파견돼 있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북한의 임무 수행을 하다가 북한 지역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시신을 우리한테 인도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국가에서 받았겠습니까?
1: 모른 척 했겠군요.
0: 우리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이 아니다.
1: 아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북파 공작원은 어쨌든 비밀리에 업무 수행을 하는 거니까.
0: 모든 게 비밀이라는 전제 하에서
1: 그러니까요.
0: 모든 권리가 다 저희들 묻혀지고 권리가 무시당하고 하는 게 지금도 현실이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1: 그런 활동을 하시고 하는 중에 또 이제 하시고 이제 사회로 복귀하셨는데 그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회장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군대 활동하시고 나라를 지켰다는 사명감과 뿌듯함과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0: 저희들이 사회 복귀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복귀를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3년 동안 받은 훈련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 나쁘게 하면 도둑질. 남을 죽이는 거, 남을 뺏어오는 거, 폭파하는 거. 이런 것들만 배워서 3년 동안 몸에 익혀서 나온답니다.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1: 네.
0: 사회에 나와서 할수 있는 게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첫 번째는 각종 이권단체에서 이용당하는 것이죠. 그 이용 또 일부 조폭들에서 환영을 하는 거죠. 북파 공작원 출신들이 우리 조폭에 우리 단체에 소속돼 있다. 이런 데 무수하게 이용당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1: 북파 공작원 임무를 수행하실 때도 어떤 마음이셨을까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드라마상에서도 그러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면서 임무가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 적 있으셨어요,
0: 뭐
1: 부장님도?
0: 저는 횟수가 많지 않아서 횟수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 저희들 임무 수행에 한 사람들 세미나를 가끔씩 하는데
1: 네.
0: 그분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간답니다. 국가로부터 자부심도 가지고 내가 이 수행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와서 환영을 해줬다가 한 일주일 환영되고 난 다음에 또 가라. 그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가의 명령을 회피하게 되면 배신자는 낙인 찍히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책임감이나 사명감이나 애국심이 없는 임무 수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1: 회장님, 사회 복귀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고 어떻게 복귀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0: 사회에 나와서 복귀했을 때에 정말로 군대에서 극한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의 희망을 가지고 오게 되죠. 하지만은 현실은 사회와 나와서 우리가 접하는 환경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유혹의 손길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유혹의 손길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꾸 가다 보니까 점점 빠져나올 수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회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60% 정도 회원들은 대다수, 예를 들어서 지역 이권에 앞잡이를 쓴다든지 어떤 종교단체에 그 쿠데타에 앞잡이를 쓴다든지 이런 데 무수하게 이용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 이제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2004년도에 대정부에다가 호소하기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국가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못했고.
1: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이 되어서 이제 법원이 국파공정원의 존재를 인정을 했고, 2004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0: 네.
1: 그때 어떠셨어요?
0: 저희들 뭐 다들 부동산 할게 어렵습니다만은 그까지 가는 과정을 아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아, 기억하시는 거는 가스통밖에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많은 저희들의 무언의 아니면 무폭력 시위를 통해서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세월을 했지만은 일절 정부로부터는 실체 인정이나 지금까지도 실체 인정이나 명예 회복도 안 해주셔서 마지막에 할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해서 가스통을 들었지만은 정말로 그 결과에 그런 최소한의 유공자 단체만이라도 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실체 인정을 못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참전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파 공작원들은 참전 시에 임무 수행에 있는 사람들은 참전 군인이라도 예우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국가가 당신들 실체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북파 공작원들이 이루어낸 전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대포 사건에 대해서 다대포 간첩 생포 사건도 저희들 북파 공작원들 투입해서 그동안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생포를 해야 되겠는데 무장을 해서 중무장에 오는 간첩들을 생포를 해야 되는데 할수 없으니까 저희들 투입해서 생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일반 부대가 매스컴도 그렇게 방송을 했고 지금도 일반 부대의 공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든 명예 회복 중에 하나야 정가 인정, 실체 인정 아무것도 못 받고 있습니다.
1: 정부에 가장 바라시는 거한 말씀.
0: 대한민국 특수 뭐 북파 공작원들은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로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남아 있는 것은 명예 회복인데 그 명예 회복 중에 첫 번째는 실체 인정입니다. 실체를 인정해 주시고 저희 전과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왜 똑같은 참전 임무 수행을 했는데 저희들은 북파 공작원이라는 이유로서 그 참전 전과마저도 인정 못 받는지 저희들은 국가로부터 정말 이거에 대해서 대먹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실체를 인정받아서 13,000명 공작원을 양성해서 전사자가 무려 7,726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마 월남 6.25 전쟁 이후에 월남 전쟁보다 더 많은 전사자가 발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계로부터 실체를 인정 못 받아서 그분들의 위패마저도 모실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위패를 모실 장소와 또 정부로부터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묻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20초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들께 북파 공작은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란다. 짧게 한 말씀.
0: 국민들,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역 시절에는 가장 용맹스럽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하고 애국을 위해서 몸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사회에 복귀돼서 우리들의 생활상은 정말로 비참하기 그지없고 대한민국 생활 수준 이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북파 공작원들을 기억할 때마다 안 좋을 때마다 드라마가 생겼을 때

0: 아니면 영화가 나올 때,
1: 5초?
0: 아니면 예, 계엄이 나왔을 때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정말로 진정한 북방원들의 애환을 좀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용덕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의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성원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성원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 오늘 중부준 장맛비가 남부는 무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곳에 80mm 이상, 대전과 충청에는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현재 충청 이남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멀리 무창포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대형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화재 진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가운데서는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를 지난 지점 2, 3차를 걸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잠실대교 이전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면서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항소한 것입니다. 내일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가 열리는데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투표수 전산 조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며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이전 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검토한 수사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광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의 변호인은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 5월 13일에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을 공개하고 축소 수사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박경정 측은 검찰 송치 당시까지 확보한 수사 결과만으로는 성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정황을 추가로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5월 닷새간 이어진 전면 파업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 기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5,86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9% 증가한 것으로 잠정 공시했습니다.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해외로 이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틱톡과 애플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틱톡과 애플 두 개 계열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 103억 원과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늘도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은 35도, 포항은 38도까지 치솟겠고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일본이 정말 덥습니다. 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든다고 하는데요. 이 무더위에 도쿄도가 공무원들한테 아주 파격적인 것을 허용했습니다. 넥타이도 재킷도 벗고 운동화에 청바지까지 가능. 그리고 하나 더, 무릎 위로 시원하게 올라오는 이것을 입고 출근해도 된다고 한 것입니다. 에어컨 좀 덜 틀고 전기를 아끼자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엉뚱한 데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동료의 맨 다리를 계속 봐야 하는 게 불편하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건데요. 급기야 정강이를 뜻하는 말에다 괴롭힘을 붙여서 다리털 괴롭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정작 도쿄도청 남자 직원 70명 중에 실제로 이걸 입은 사람은 11명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시원하긴 한데 왠지 눈치가 보이는 무릎 위로 쑥 올라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반말, 2번 반성, 3번 반바지, 4번 반숙란. 1번 반말, 2번 반성, 3번 반바지, 4번 반숙란.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그렇죠. 긴 거를 입다가 그 길이가 짧아지면 확실히 시원하기는 할 겁니다. 사실은 여성들도 뭐긴 치마를 입고 만약에 치마라고 쳤을 때 짧은 치마도 입고 하잖아요. 그 훨씬 이제 시원해지는데 치마를 못 입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우실 수도 있겠어요. 항상 긴걸 입으시면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성이어서 선택권이 있다. 우리 회사가 이거를 허용했다. 입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의견, 본인 당사자의 의견과 나는 여성인데, 혹은 뭐 남성도 똑같은 남성이어도 의견 다를 수 있으니까 동료가 이걸 입고 왔다. 회사에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의견도 함께 보내봐 주세요. 오늘 정답과 함께 1번 반말, 2번 반성, 3번 반바지, 4번 반숙란, 문자 우물정 공

0945-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아토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꿋꿋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 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예, 도쿄도청에서 이거를 허용했대요. 남자 직원들에게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이걸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걸 입어도 좋다. 이렇게 허용을 한 겁니다. 에어컨을 좀 덜 틀고 전기 좀 아끼자 이런 취지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남자 직원이 70명, 7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1명만 실제 이걸 입고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견과 함께 정답 보내주세요. 1번 반말, 2번 반성, 3번 반바지, 4번 반숙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Y10 라디오 FM 94.5MHz로 들으셔도 좋고, 유튜브 채널로 와주세요. Y10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지금 오시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고 지금 자유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TV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저희 방송 나가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보이는 라디오 화면 창에 상단에 그 토론회 장면을 올려뒀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자막도 계속 표시가 되고 하니까 좀 진행되는 토론의 내용을 어느 정도 좀 보시면서 슬라생도 함께 보시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봐주시면 좋겠네요. 1번 반말, 2번 반성, 3번 반바지, 4번 반숙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이 노래 들으시면 연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을 제목 들으시면 아마 연상이 되실 거예요. 이적이 부릅니다. 짧은 다리의 역습.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요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 고르실 때 가격만큼이나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보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당류, 단백질, 나트륨 이런 게 얼마나 들었나 보시는 거죠. 오늘은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의 영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식약처의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 K-FIN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민정은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에 정말 영양성분표 꼼꼼히 보면서 물건 고르시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실제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칼로리 정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단백질이 얼마나 들었는지, 뭐 나트륨이나 당류는 많지는 않은지 하고 영양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네. 건강한 식품을 직접 선택하려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저희 정확한 영양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번에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셨는데 식약처에서 KFIND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K-FIND라고 있는 게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이런 의미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K-FIND는 코리아 푸드 앤 뉴트리션 인포메이션 데이터베이스의 약어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식품 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원하는 영양정보를 쉽게 찾는다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0: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약어만 보면 그냥 쉽게 네. 아, 찾으라는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네. 풀어주셨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와, 근데 이게 딱딱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코리아 네. 푸드 앤 뉴트리션 인포메이션 데이터베이스 영양 정보 뭐 자료 뭐 이런 얘기잖아요, 바로.
1: 예, 그렇습니다. 아, 영양
0: 이게 바로 연결이 되네요. 이름은 누가 지신 거예요?
1: 아, 이름은 네. 저희 그 직원하고 저희 이제 실무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좀 지어봤습니다.
0: 이름 되게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까?
1: 네, 저희가 2007년부터 약 2만 건의 식품 영양 정보를 수집해서 개방을 해왔고요. 올해 6월까지 총 32만 7천여 건을 개방해왔습니다. 가공식품 정보가 29만 8천 건으로 가장 많고요. 조리식품이 약 2만 건, 건강기능식품이 5,500건, 그리고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같은 관계부처가 생산한 농축수산물 정보 4천여 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0: 총 올해 6월까지 32만 7천여 건을 지금 담으셨다고 했어요.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은 양 같은데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정보 같은 거 제공합니까? 뭐 이 정도나 제공을 해요?
1: 네, 여러 나라에서 각국의 그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 37만 건, 캐나다는 약 6천 건, 영국이 약 3천 건 수준이니까 저희 K-FIND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이게 언제 시작한 거예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쌓기 시작한 지가?
1: 2007년에 2만 건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는 약 16배까지 성장했습니다.
0: 국가가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1: 네, 같은 종류의 식품이라도 단백질이나 나트륨 당류 함량이 제품마다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누구나 자신한테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0: 게 국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영향 표시와 제품 개발에 활용을 하고 연구기관과 정부는 국가 영향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게 필요한 국가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1: 국민이 이거를 충분히 보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쓰면 되나요?
0: 네, 우리가 자주 검색하는 검색 포털에서 K-Find 또는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 베이스로 검색을 하시면 K-Find가 바로 검색이 됩니다. K-Find에서 식품 이름만 입력하셔도 바로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장을 보실 때 K-Find에서 영양성분 비교하기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여러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한 번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조금 더 많은 식품이라든지 당류나 나트륨이 조금 더 적은 식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나의 영양성분 섭취량 평가하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 먹은 식품들을 검색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내가 오늘 어떤 영양소를 많이 먹었구나, 어떤 영양소는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쓰고 계신 건강관리 앱이나 그런 서비스들에서 저희 K-Find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국민 여러분께서 K-Find를 이미 사용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1: 제가 지금 말씀하실 때 포털에 한번 쳐봤거든요. K-Find.
0: 네.
1: 그러니까 바로 나와요. 네.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K-Find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를 클릭을 하니까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지네요. 그래서 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보니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일단 딱 있네요. 그래서 영양정보가 궁금한 식품명을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식품명 어떤 거를 검색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식품명이라는 게 뭡니까?
0: 네, 자주 섭취하시는 뭐 김밥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그 식품의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네. 거의 이제 그 전국에 있는 그 식품의 그 영양성분들이 다 소개가 됩니다. 김밥에 네. 뭐 가공식품이나 조리식품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제품들의 영양성분들을 다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제가 지금 딱 라면을 쳐봤거든요.
0: 예.
1: 근데 라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많이 나오네요. 뭐 생라면 네. 뭐 그러니까 그 회사별로도 그런 이름 같은 것들이 나오고 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관심 있는 건 이제 클릭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는 거네요.
0: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라면들의 영양 성분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뭐 건강 관리 앱 상당수가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뭐 앱에서 음식 사진 찍으면 뭐 칼로리 알려주고 그런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다 이것부터 시작된 거네요,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AI가 음식 사진을 인식해서 영양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라든지 맞춤형 식단 추천 앱 같은 민간 서비스도 이런 저희 K-Find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 시스템 등에서도 아주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예, 평소에 이 서비스 우리 사무관님도 이용하세요?
0: 네, 저도 장을 볼 때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장을 볼 때 요거트나 두유 같은 제품들은 단백질이 조금 더 많고 당류는 좀 적은 제품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라면 같은 면류도 나트륨 함량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서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제품을 비교해보고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1: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이 K-Find 앱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바일 웹으로 들어가야 돼요?
0: 네, K-Find는 모바일로 모바일 웹으로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네, 아나운서님 검색하신 것처럼 네네. K-Find를 검색만 하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1: 우리가 PC창에 떠있는 그 화면이 우리 스마트폰에 그 인터넷 그 화면처럼 이렇게 뜨겠군요. 모바일 웹으로
0: 네.
1: 들어가면.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장 보실 네.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어요?
0: 장 볼 때 저희가 좀 미리 검색을 해서 가기도 하고
1: 네. 역시
0: 현장에서 네. 비교해보기도 합니다.
1: 아 맞습니다. 장 보기 네. 전에 반드시 네. 내가 오늘 살 거 메모를 해서 가니까 메모하실 때 이거 다 미리 검색해서 가시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국민들이 어떤 영양소를 검색하는지 뭐 좀 트렌드가 달라졌나 봐요?
0: 네 저희 K-Find 활용 동향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변화가 아주 뚜렷했는데요. 과거에는 열량이나 지방처럼 줄이기 위한 검

0: 찾아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1: 예,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건강한 식생활은 건강한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수요를 반영해서 K-파인드의 영양 성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쉽고 직관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영양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 K-파인드를 활용해서 식품의 영양 성분 정보를 비교해 보시고 하루 영양 성분 섭취량도 확인해 보시면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지금까지 식약처 식생활 영양안전정책과 민정은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6: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듣고 계십니다. SAT 한번 짧게 더 내드릴게요. 일본이 정말 덥답니다. 낮 기온이 40도를 막 넘나든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쿄도청이 공무원들한테 파격적인 걸 허용했습니다.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그 이제 해당이 더 많이 되실 테니까 무릎 위로 시원하게 올라오는 이것을 입어도 된다, 출근할 때. 그럼 에어컨도 좀 덜 틀게 되고 전기도 아끼게 되니까 허용을 했다는 건데, 문제는 좀 논란이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료의 맨다리를 내가 계속 봐야 되냐. 불편하다. 왜?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대요. 이 정강이를 뜻하는 말에 괴롭힘

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풀어서 다리털 괴롭힘 뭐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무엇일까요? 1번 반말, 2번 반성, 3번 반바지, 4번 반숙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3106번님, 저는 찬성합니다. 너무 짧은 건 의자에 앉아있을 때 보는 이들 눈이 괴로울 테니까 저는 무릎 아래까지 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쵸. 무릎 아래까지 와도 조금 시원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남성분들은 무릎 위로 올라가는 정도의 이걸 입으시는 분들은 많으신 거지 않고, 보통 한 무릎선? 그 정도 길이로 입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무릎 위로 올라가면요. 이렇게 진짜 의자에 앉으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건 조금, 입는 본인도 조금, 예? 회사에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7122번님은 시원하지요. 이렇게 다섯 글자로 보내주셨고요. 8309번님은 아이디어 낸 사람 반성.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6407. 가까운 이웃 나라인데도 이렇게 문화가 다르군요. 익숙하지 않은 것에 적응하는 게 어려운 일인 거는 맞지만, 저는 듣기만 해도 조금 더운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가까운 나라도 문화가 많이 다르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예, 0507번님은 일본 가서 항상 궁금했던 게왜 이렇게 더운데 남자들이 이걸 안 입지? 예, 이런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지나가다가 일본에서 이것 입은 남성들 보니까 알고 보니 다 한국 남성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8616번님은 아, 맨 다리 다리털 이슈라니 크크. 취지는 좋은데요. 이상한 데서 오는 불편함 님이 있군요. 여름 한정 인정해 줍시다. 땀 차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여름 한정으로 인정해 주자. 4261 시원하고 좋은데 모기한테 많이 물려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3861 시대가 변했으니 따라가야 할것 같아요. 예, 치렁치렁 더울 땐 긴바지도 감깁니다. 알아서 예, 좀 이렇게 입을 수 있게 그래서 편하게 입으라고들 하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3411 저는 남녀 이거 입어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에 더울 때 다리에 땀 차면 힘들어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5759번님은 의약품 배송하면서 저는 이것을 입고 일합니다. 라고. 아이, 그쵸. 배송일 하시면 너무 더우시니까, 예, 입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8616번님. 저도 남자이지만 털다리를 보면 좀 아찔해요. 다리 털 수치는 기구가 있어요. 그거로 다리 정리한 사람들 한정해서 허용하기로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런 기구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게요.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사실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다른 사람이 뭘 입든 워낙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주변에서 이렇게 입으셔도 별로 신경이 안 쓰던데도 사람마다 이게 또 직장이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직장이면. 다 같이 회의하려고 모였는데, 약간 이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뭐, 자유롭게 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은 하긴 합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일본에서 공무원, 이제 도쿄도청의 공무원에게 이거 허용했습니다. 입어도 된다. 1번 반말, 2번 반성, 3번 반바지, 4번 반숙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설레는 후기.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너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아빠도 육아휴직 쓴다.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예전보다 자주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 눈치 없이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마침 올 하반기부터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산 사산휴가 신설까지 모성보호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바뀌는 제도와 현장의 실제 온도 차이 한번 짚어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네, 노무사님 많이 더우시죠?
1: 네.
0: 네, 저희가 이제 퀴즈를 냈어요. 일본 도쿄도청에서 남성 공무원들에게 이거 입어도 된다, 더우니까. 예, 정답은 아실 것 같고 일단 우리 노무사님은 이거 입고 출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아, 저는 용기가 없어요. 네, 근데 뭐 네. 이거를 잘 입는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분들은 그때에 맞는 그 어울리는 양말을 잘 신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말 잘못 신으면 완전 아저씨 되거나 아니면 패션 리더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0: 어떤 걸 입어야 패션 리더가 됩니까?
1: 뭐 스포츠 양말을 예쁜 거를 신으시든가. 네. 그러면은 패션 리더 될 확률이 높으시고, 아니면 우리 그냥 정장 양말 신어버리면 완전 아저씨 되는 거죠.
0: 아, 그럴 수 있겠다. 양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해봤거든요. 상상해봤는데 양말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시선의 차이입니다. 왜냐면 네, 우리 여태까지 다리털 이슈 때문에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양말, 또 새로운 지점을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요즘에 양말 예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들만 해도 네. 반바지 입고 신사 양말 끌어올려서 신는 게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들 다니셨어요.
0: 이제 스니커즈 이런 거 신으면 되잖아요.
1: 스니커즈? 뭐, 예, 뭐 그렇겠죠.
0: 네, 그러니까 발목 없는 양말 신으면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런 거 예쁜 거 신으세요. 요즘에 조깅 많이 하시니까 반바지에 이렇게 그 양말도 엄청 무릎까지 오는 거 신으셔도 되게 저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0: 아, 맞아요.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도 남편분들. 계시네요. 오, 네. 우리 노무사님도 직원이 계시잖아요. 네. 직원들에게 이거 여름에 더우니까 허용해 주겠다. 네. 의향 있으세요?
1: 그렇죠. 저희 사무실은 복장과 두발은 자유합니다. 그리고 예, 비즈니스만 자유롭게. 왜냐하면
0: 자유롭게.
1: 예, 그거는 뭐 저희가 뭐 큰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0: 아, 요즘 어때요? 기업 현장에서는 어때요? 의상 같은 거, 복장 같은 거?
1: 이게 사실은 이제 보면 이제 아직까지 대기업은 그 비즈니스 캐주얼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스타트업이나 조금 더 젊은이들 많이 있는 데는 사실 반바지 다 허용해주고 네. 그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도 회사에서 바로 온다고 하면서 다리털 많은 채로 반바지 입고 왔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놀랐어요. 그거 보고 허용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0: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자유로운 게 좋다.
1: 네.
0: 그리고 이거를 입으실 때는 양말을 신경 써달라라는 우리 네. 김효신 노무사의 패션 조언이었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하반기 모성보호 제도 그 개정 관련해서 그 네. 내용 알아볼 텐데 그 전에 네, 네. 먼저 아빠들 육아휴직 쓰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진짜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1: 맞습니다. 이게 뭐 복장, 아까 또 복장 자유라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성보 저출산하면서 아기들 우리 그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마음이 열렸다고 할까요? 뭐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 24년도 통계가 있는데요. 24년도에 20만 6천 명이 그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빠가 6만 명.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년보다 18.3%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더 사기업보다 좀 변화가 느리잖아요. 그런데 국가 공무원회 같은 경우에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제가 전체의 56%라고 했는데요. 조금 통계를 더 들여다보면 교육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작년에 한 19,000명 정도 육아 휴직을 사용했고요. 그 중에 남성이 1,700명, 여성이 8,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56%를 더 쓴 거예요.
0: 네.
1: 사실 이제 그 공무원 육아휴직했을 때 공무원의 제도나 우리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제도가 더 거의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런 변화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 6+6 부모 육아휴직제라는 것도 있어서 한 아동의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 쓰는 게 사람들에게 또 큰 경제적으로 부담을 없애줬다. 라는 게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기업의 직장 일터에서 육아휴직 쓰는 걸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그렇게까지 좀 터부시하지 않는다. 그 막지 않는다. 당연히 허용해야 될 제도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0: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는 이제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육아휴직 마치고 복직하니까 예, 그 다른 데 외근 내근직에서 외근직 발령내고 25개월 동안에 5차례나 다른 부서로 발령내고 심지어 3차례나 권고사직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둘째를 이제 임신하게 돼서 기존에 했었던 내근직으로 발령을 요청했지만은 예, 철저하게 무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 이사 발령으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해서 구제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이 된 거니까 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요. 대부분 20인 사업장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육아휴직까지는 허용해 주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인력의 운영도 있고 이러니까 권고사직 형태로 일터를 떠나는 게 어떻냐라는 걸 많이 받아들여서 사실 다른 직장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어요.
1: 근데 뭐 또 회사 측에서는 아니 월급은 네. 이전이랑 똑같이 주는데 뭐 부서 이동만 한 건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네.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0: 맞아요. 사실 이제 규모 있는 기업에서 이제 문제점이 불거진 게 어떤 거냐면 법에서는 결국에는 그 똑같은 업무로 그 복직시키는 게 어렵다고 하면 같은 수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지만은 그렇게 되니까 다른 직원으로 그러니까 지금에 있던 예전에 했던 직무에는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조금 다른 아니면 생소한 직무로 이제 발령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육아 휴직을 가셨던 분이 복직할 때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나는 복직하면 내가 했던 일 말고 정말 생소한 일을 시키면 해야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우리 대법원에서 판례할 때 임금만 같으면 같이 준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그 업무 간의 업무 성격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권한과 책임으로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최소한 불이익은 없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또 복직 전에 이런 회사의 상황들을 얘기해주고 근로자와 미리 협의했는지 여부까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 복직 후에 인사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모습도 이제 사례 같은 것도 간략히 들려주셨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는지도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모성보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 네.
1: 먼저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게 새로 생긴다는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0: 네. 맞아요. 사실 되게 반가운 제도이긴 해요. 기존에는 이제 육아휴직은 대상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사용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분할해서 3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이 30일 이상 사용을 하는 건 왜냐하면 그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되고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3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급여가 완전하게 무급인 상태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조금 안 좋은 불이익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갑자기 애가 방학하거나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1주나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용보험에서도 1주나 2주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해줘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게 예,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1: 근데 기존에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네. 근데 이것도 네네. 약간 비슷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면 이 부모 또는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나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는데요. 문제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급이니까 어디서든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연간 최대 10일이었는데요. 이 10일을 전체를 다 무급으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사용하기가 꺼려진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돌봄 휴가는 총량은 10일이죠. 아까 그런데 제가 대상을 알려드렸는데 이 대상은 부모 또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하면 부모의 어떤 병원을 모시고 가거나 그런 것 때문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우리 그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을 때는 이 총량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부모의 6일 썼으면 4일밖에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단기 육아휴직 자녀에 대해서만 생겼기 때문에 10일을 온전히 가족 돌봄 휴가로 사용하실 수

0: 나머지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1: 그게 좀 달라진 측면이네요.
0: 맞습니다. 이게 포인트. 여전히 근데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이어서 조금 다들 많이 꺼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1: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앞서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원래 아까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지금 일주일만 써도 이거 뭐 상관없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 다니던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급인 거잖아요. 그런데 고용보험에서는 30일 단위로 사용해야지 그 30일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나가게 돼 있어요. 최대 150만 원이죠. 30일분이. 그래서 만약에 단기 그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하게 되면 나는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을 못하지만 고용센터에 회사에서는 무급을 각오하고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7일 또는 2주 단위로 2주 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7일이나 14일 2주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돼 있으니까 일정 부분에 유급 처리되는 거거든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사용 기간이 1단위가 되지는 않고요. 이 덩어리가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 그러니까 일주일 또는 2주일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맹점이 있는데 연 1회로 제한돼 있어요. 이걸 한 번밖에 못 써요. 연간. 그러니까 이거 좋긴 한데 이게 단기 육아휴직을 연간 한 번밖에 못 쓰는 거는 조금 제도가 조금 너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거 일주일 동안 써가지고 일주일, 2주일 써서 그럼 고용보험에서 저길 받으면 연차 사용 안 하고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가시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배우자 출산휴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아빠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0: 사실 요거 딱 얘기 드리면 딱 와닿으실 거예요. 이제 9월 1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지금은 말씀하신 게 배우자 출산휴가잖아요. 출산한 다음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칭이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에도 배우자 출산 전 그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용하면 가능하냐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출산 전후 휴가는 20일이거든요. 20일을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걸 그 출산하고 나서 20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출산 전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을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출산 전에 이제 몸이 무거운 우리 산모 와이프를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1: 네네.
0: 원래 유사산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여성 근로자들한테만 이제 적용이 되었던 건데요. 지금 이제 배우자도 이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제공을 해서 우리 그 3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일이고요. 그다음에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우리 남성 근로자한테 적용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1: 배우자 유사산 휴가, 그러니까 유산이나 사산 이제 이런 맞습니다. 아픔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성분들은 그동안 휴가가 인정이 됐는데 배우자인 남자는 없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남편에게도 유급 휴가가 생겼다.
0: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배우자가 이제 갑작스럽게 뭐 유산이나 사산이 있게 되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뭐 휴가를 내거나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최대 5일 내에서 3일 유급으로 인정받는 이 배우자 유사산 휴가가 신설됐습니다.
1: 네. 그리고 요즘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육아하기 10시 출근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이것도 제도 새로 생긴 제도예요?
0: 맞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어쨌든 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우리 급여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일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주한테 1인당 월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시간을 줄였는데 급여의 손실이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사업주한테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던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맹점이 뭐냐면 이 법정인 의무제도가 아니에요. 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고 회사가 지원금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용하시는 우리 근로자분은 회사가 먼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네. 근데 이렇게 제도가 좋아지고 개선되고 그래도 사실 이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직원도 원래가 적은데 이렇게 한 명, 네. 뭐 두 명이 빠지게 되면 되게 고민이 네. 많으실 거예요.
0: 네, 맞아요. 예,
1: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는 고용보험에서는요, 그 대체 인력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지원금과 그 제도를 허용해주는 사업장한테 지원금을 주는 두 개의 제도, 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바뀐 건 뭐냐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려서 최대 140만 원까지 이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존에는 지원금의 절반만 그 대체 인력이 지원했을 때 주고 나머지는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사후 지급 방식이 없어져서 이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기간의 100%를 다 대체 인력 운영 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지원했던 거는 육아휴직 가기 전에 업무 인수인계 기간 2개월하고 육아휴직 기간만 지원금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 복직하고 나서 그 업무 인수인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육아휴직 복직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기간 1개월까지도 이제 새롭게 인정해 주도록 조금 더 완화되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1: 네. 올 하반기부터 지금 달라지는 제도들을 짚어주셨는데 네. 하반기라고 하면 보통 7월부터는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제도가 네. 시행되는 날짜들이 좀 다릅니까?
0: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요거 말자를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 말자를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단기 육아휴직은 이 다음 달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9월 18일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 아니고 9월 18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기 10시 출퇴근제는요. 원래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제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모성보호 제도 바뀐 것들 또 새로 시행되는 것들 그 날짜들 쭉 짚어주셨고요. 끝으로 짧게 네. 체불임금 네. 관련해서도 바뀐 게 있어요?
0: 맞습니다.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그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까지 도산 대지급금에서 지급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10월 8일부터는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어서 10월 8일부터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금 전 11시 52분에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내용입니다. 재해 시도 경기, 지역은 경기 포천시입니다. 오늘 11시 50분 경기 포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운전하실 때 속도 줄여서 운전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는 것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세요.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시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SAT 정답은 반바지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당첨된 분들 제작진이 연락드립니다. 오늘은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롤러코스터 노래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비가 내리는 곳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강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 지역에는 찜통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전주가 34도, 대구 35도 예상이 되고요. 서울은 낮 기온이 28도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중부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는 강한 폭염이 예상이 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성동교를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장안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 시속 2,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7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으로는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는데요. 고장차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에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은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 영동 1터널 부근에서 옥천 4터널 사이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시장 안정 문제를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의 한계, 조세제도 활용에 대한 논쟁, 대출 등 금융정책의 공공성 등을 언급하며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책임 있게 정책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한 토론을 거치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필요시 국무총리 주재의 추가 토론회 개최도 제안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인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2,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 안에 결론이 나야 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김 경무관이 장윤기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사건을 지휘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면서 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수기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서는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강행 움직임에 국민 안전을 당권 경쟁의 제물로 바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윤기 사건에도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만 본다며 이들에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제물로 갖다 바치겠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상한 도그마의 허우적거리는 집권 여당의 비이성적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혼선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천명했다며 이제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는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원칙이 완전히 같아졌다며 결심이 섰으면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법을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표수 전산조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달 11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며 지난 1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이전 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반도체 수출 호조에 2분기 GDP가 이전 분기보다 0.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이란전쟁 영향 본격화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강한 성장세가 2분기에도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6%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목표로 삼은 성장률 3%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뒤 배포한 자료에서 1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 모멘텀이 2분기에도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지금은 강원 북부 내륙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20에서 60mm, 충청도에 10에서 50mm, 경북 중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 5에서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화 산지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안동 34도, 포항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온열 질환 발생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4도, 습도는 82%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신진서 구단과 바둑 AI 카타고의 대결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알파고 이후 AI는 얼마나 더 똑똑해졌고 이번 대결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전 등장한 알파고가 괴물 신인이었다면 카타고는 그보다 몇 수 위인 베테랑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고는 처음에는 사람이 둔 기보를 학습한 뒤 스스로 대국을 반복하며 실력을 키웠지만 카타고는 대부분 인간의 기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대국을 거듭하며 진화했습니다. 그 결과 알파고보다 한층 발전한 수일기와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국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세돌 9단은 알파고와 핸디캡 없는 맞바둑으로 정면 승부를 겨뤘지만 이제는 AI가 너무 강해져서 인간이 같은 조건으로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진서 9단은 돌 두 점을 미리 놓고 시작하는 접바둑을 뒀는데요. 인간 최강자가 AI를 상대로 어디까지 맞설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시험한 대결이었던 셈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번 대결은 신진서 9단이 2승 1패로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AI의 계산을 뛰어넘는 인간 특유의 승부 감각과 끈질긴 운영으로 AI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끌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바둑 AI의 진화, 이제는 인간을 뛰어넘는 공포의 상대에서 인간을 더 발전시키는 파트너로 성격이 변해가는 건 아닐까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카타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시각 서울 여의도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1: 오늘 토론회 마쳤을 몇 가지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그 가운데 과세 기준, 가액이냐 주택수냐 하는 거, 30억이냐 10억짜리 집 세대냐, 30억은 30억짜리를 한 가구가 살지만 10억짜리 세체는 세 가구가 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10억짜리 어찌 보면 작은 집에 사는 거고요. 그래서 가액이냐 주택수냐만 갖고 따지는 것은 되게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쉬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주택주택자라는 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니까 집이 부족해서 살 집이 부족해서 일템 실수요자라든가 무주택자가 집 살 계획 없느냐는 발상인데 그거는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할 시절의 이야기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주택 사정이 나아진 상황에서는 조금 구시대적인 이를테면 좀 바꿔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2004년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 양도세, 종부세 도입이 됐는데 20년이 지나도록 통계적으로도 보고 하면은 1주택자 비율이 는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가 부유율이 또 급속하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때나 따져보면 큰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액 기준으로 해서 가액 기준이 아니고 가액이냐 주택수냐를 떠나서 저는 용도를 보고 쓰는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이거를 거주용으로 쓰느냐 아니면 이걸 임대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며칠에 한 번씩 오는 별장으로 쓸 거냐 또는 비워놓기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를테면은 그 과세 기준을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과세 균형에 있어서 보유세 강화 그 다음에 거래세 인하를 말합니다만은 저 역시 보유세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흔히 그 지금 저희 나라 그 세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말할 때 GDP 대비로는 지금 OECD 평균보다 높고 그 다음에 실효세율이라고 해갖고 집값 대비로는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가 어른 옷을 아주 싼 가격에 입는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지만 비싼 셈인 거고 옷에 비해서는 싼 가격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보유세는 일단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종부세 부가 있고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부분은 일단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서 재산세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0.05%포인트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원래 3년 하려다가 다시 연장해서 이달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정과 지금 보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정상화랄까 다시 되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초고가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초고가 주택은 앞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초고가 주택이 집값 주도를 선도합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어떤 실수요적인 측면 이외에 희소가치라든가 그다음에 과시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부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대개 큰 집이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원 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기후위기든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에 그에 대한 조세 부담이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은 초고득 자산가일 수 있을 테고 이런 분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뭐 보시도 많이 할 겁니다. 어차피 세금 많이 내려는 거는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저항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라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12억 원은 주택수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보면 대략 한 전국 주택수의 한 3%, 서울의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공시가격을 30억으로 하면은 전국주택수 기준으로 0.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5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공동주택 기준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리고 이
2: 30억 정도 하자.
1: 공시가격 30억. 그리고 공시가격이 한 20억 정도 오면은 아마 한 1%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 이내로 인해서 그 대상은 초고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숫자를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가 주택이 어떤 자산 가치의 불평등이라든가 소득 양극화와도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사실 초가 양도소득이 되게

0: 이게 많습니다. 몇년 전과 비교해 보고 한다라면은 30억 이상 거래 가격 가운데 과세 표준 10억이 넘는 것이 두배 가까이 늘거나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지금 최고 구간이 지금 과세 표준 10억의 45%인데 제 생각에는 15억이든지 20억이든지를 신설해서 세율을 좀 높이는 그래서 초 아주 아시다시피 강남이라든가 비싼 집들을 한번 팔면은 뭐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게 양도 차익이 몇십억이라는 게는 수시로 아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이라고 지금 집 크기만을 가지고 대략 100평을 넘게 따지는데 저는 그 고급 주택의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그 초고가 주택의 금액 기준도 같이 이 적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
1: 가격 기준을 도입하자.
0: 예, 가입 기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집 크기라는 건 과도한 주거의 과잉 낭비, 과소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그 가격도 같이 같이 맞물려 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유세와 거래세에 있어서 지금 과도한 지금 거래세 편중인데 24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유세가 전체 종부세가 6조 그리고 재산세가 1조 7조 정도 되고 그리고 취득세는 대충 한 9조 정도가 되고 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 자치단체 입장에 금고의 입장에서는 이게 재산세로 들어오든 취득세가 들어오든 어차피 지방재정에 쓰는 거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것이 주택시장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래세 부분은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거래세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바로 취득세가 됩니다. 취득세가 지금 감안해 보면은 대충 취득세하고 10년, 20년 정도의 보유세하고 대충 맞물려 있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득세 부분을 많이 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초과 양도소득이랄까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완화는 저는 뭐냐면 어차피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양도세적인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매년 집값을 평가해가지고 오른 것만큼을 더 매기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그 세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양도세를 땡겨서 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양도세를 매길 때 앞서 낸 보유세에서의 어떤 증가분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해 주는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 네.
0: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대개 비유를 하자면은 사춘기에 청소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춘기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급증하듯이 흔히 말하는 야성적 뭐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되 한쪽으로 너무 쪼아도 안 되고 알다시피 한쪽으로 너무 풀어놔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할 경우의 문제는 그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발이 크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규제가 바뀝니다. 규제가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인지 간에 그게 지속적이어야지 예견 가능하고 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1: 네.
0: 부분이 특히 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좋은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자가 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부정부패나 이 비정상적인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서 부자를 보면 존중하기보다는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회가 매우 많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뭐 부자가 돼서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경원시하기보다는 존중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좀 수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게 변해 가겠죠. 보유세를 이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비용으로 인정해 주자 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럼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0: 분들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이제 2시간 지났고요.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면 트리K3N님이 서울 시내의 유휴지나 공원 부지 그린벨트 일부에 15평에서 20평 정도의 양질의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 하는 의견 주셨고요. DW킴3178님이 생애 최초 LTV 확대, 대출 한도 상향해 주세요. 흙수저, 고소득 신혼부부들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치더썬님이 보유세 입에 쓴약이 많네요. 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율이 해외 선진국가처럼 실효적으로 증가할 것, 즉 현실화될 것이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시장 수요자도 이를 감안하여 다주택자, 투기자들도 고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라는 의견
0: 네.
1: 주셨습니다. 그리고
0: 근데 마지막 하시면
1: 아니요,
0: 다
1: 이제
0: 하셨어요?
1: 발언, 네.
0: 아, 그 유휴부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산업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연히 도시에는 일자리로 공장이 필요하다. 지금은 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첨단 연구, 뭐 개발 이런 쪽이 더 중심이 돼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토지의 배치를 바꿔야 된다. 아까 누가 발표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우리가 각별히 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되 필요하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뭐 과도한 이익은 일부를 좀 환수하는 공공기여라는 쪽에서 부담을 시키고 변경해서 주거로 좀 전환하는 그런 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좀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아까 발표에도 좀 있었는데 각별히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좀 우리가 얘기해야 될 때, 되는데 좀 빠져 있는 부분 지적을 좀 하고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서 금융 세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까 누가 해주셨던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 뭐요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양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주택 집값 폭등의 한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 저희가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이제 택지를 개발하거나 취득을 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거냐? 즉, 임대로 할 거냐? 아니면 분양을 할 거냐? 또 만약 임대든 분양이든 할때 누구를 주 대상으로 할 거냐 또는 임대와 분양을 또뭐 소위 역세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걸 어디다 배치할 거냐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공임대 그러니까 과거에 막 영구 임대처럼 8평, 12평 지어가지고 막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만사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방침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민주택 규모 한 25평이든지 30평이든지, 뭐, 이런 정도 되는, 고품질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집을 사서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좀 쓸만한 공공주택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그래서 요 방향은 좀 비중은 좀 조절을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실은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게또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그거 존중해야죠. 그러나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게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얘기를 한번
1: 네,
0: 들어보시죠.
1: 주어진 시간 안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0: 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아까 두
0: 해야
1: 번째
0: 되는 게
1: 줄에
0: 중심으로.
1: 답변만 하시고 의견을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서,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 유튜브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는 김지경 소장입니다.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 자체에서도 말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딱 인식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두 가지점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팩트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이 일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세대와 다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재개발을 막는 사람들, 재개발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택 보급률 자체는 100%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비아파트, 이제 빌라, 오피스텔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빌라를 공급하면 빌라 집값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비싼 거는 신축 아파트가 비싼데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얘기 드리도록 하자면
2: 그 점은 동의해요. 사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한 가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자면 사실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 용적률을 더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도시계획 박사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일장일단의 비교가 있는데 바로 어떤 건 이주비입니다. 사실 이주비 관련해서 앞에서도 많이들 얘기 나왔었지만 사실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주비라는 게꼭 앞서서 얘기했었던 게 예를 들어 실수요자들만 이주비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다주택자는 뭐 규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이야기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결국은 이주를 나가야지 빠르게 이제 이주 철거를 진행하고 착공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주비를 못 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이주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신용 공여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비 대출을
2: 네.
1: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는데 이게 금리 차이가 지금 일반적인 대출은 4%인데 이제 추가 이주비는 6에서 8%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당 이제
2: 네.
1: 이주 철거 기간이 이제 2년에서 공사 기간 3, 4년 되는데 이 기간을 합산하면 최소 인당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추가 금융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조합 단위로 보게 되면 수백억의 금융 비용이 추가로 인정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만 완화된다 하더라도 정비 사업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어쨌든 이주비 지원 얘기는 아까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요.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 네. 그리고 부동산 카페, 맘카페 운영진분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언하실까요? 네, 손 드셔서 저기 한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유튜브랑 네이버 카페 안영이네.
2: 맘 카페가요.
4: 그런가요? 부동산 카페라고 하셔가지고.
5: 아,
4: 네.
5: 그런가요?
6: 남의 편견이 있어요.
2: 아, 그래서 아, 남성도 마음일 수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4: 그것도 맞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확충될 수 있으려면 더 공급을 많이 하려면 그 주택도시기금이 그큰 재원인데 이 주택도시기금 확충, 즉 재원 확충 방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청약통장 같은 경우 세액공제가 무주택 세대 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주와 배우자까지 가능한데 세대원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청약이라는 건 지금 세대원도 할수 있게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도 세대원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LH, SH 같은 공공주택에서 그 공공주택이 수탁하는 보증금을 일정 비율을 주택도시기금에 예치하게 되면은 그 예금을 활용해서 다시 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2: 네.
3: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맨 끝에 계신 분, 네. 지금 바로, 네, 손 드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를 다니고 있는 2년차 신혼부부 신승주라고 합니다. 일단 뭐
2: 신용협동조합의 신혼부부 신 씨.
7: 네, 맞습니다. 신신신입니다. 일단은 신혼부부 관련해서 먼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는 제가 이제 2년 차고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좀 배려되는 그런 네.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금융 협동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기본은 그 조합원들에게 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 수익을 다시 조합원에게 배출하면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PF 규제 같은 것들이 협동조합에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조합해서 발전하게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로 협동조합을 네.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조금은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대출이든 뭐 분양 기회든 뭐 청약 기회든 뭐 등등 여러 영역에서 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그래서 결혼해놓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각 분야 모든 걸 다 취재해가지고 그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거는 지금 다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제가 지금 총리님한테 부탁해놨어요. 그 여러분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면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게 결혼하면 권장을 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하면 또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3: 계속해서 의견 받겠습니다. 그 댓글에 4050 무주택자 발언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실까요? 여기에 4050
2: 무주택자에 대한
3: 무주택자
2: 아니 아, 있어도 네. 말씀하십시오.
3: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2: 그렇다고 꼭 4050 무주택자라는 건 아닙니다.
0: 4050 무주택자이고요. 저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은입니다. 예. 아이고 참 오랜 시간 이제 경청했고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사회가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사서 자산을 너도 불려라 이런 관점이냐 아니면 정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태까지의 그 설계는 모두 집을 사서 자산을 불려라 이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태까지 계속 강조하셨던 그런 실거주의 그 어떤 실수요자 뭐 그 실수요자 실거주 1주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투자나 구매를 모두 다 거의 사실 저는 부동산을 모두 다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사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이제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최초에 그 진민 교수님께서 2022년도에 왜 그렇게 착공량이 비아파트 착공량이 줄었느냐 예 이제 대통령께서 물어보셨는데 예 똑같이 그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을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아파트 다세대 주택은 이제 평균적으로 가격 수준을 보면은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한 3억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는 훨씬 더 비쌉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15억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세대 빌라 가격은 3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자재가 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시장에 공급을 하더라도 소화해 줄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 수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에만 쏠리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정작 이제 돈이 되지 않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주택에는 이제 수요가 지금 몰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실수요자들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은 여기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걸 무슨 임대 그 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의 좀 전환으로 이제 할 것이냐. 아니면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특혜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택 공급 방법으로 한 가지 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0: 그 대통령께서도 계속 이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예, 그 공공택지를 팔지 말아라. 그리고 로또 분양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또그 이렇게 수용권이라는, 강제 수용권이라는 그런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해서 그 이렇게 택지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공공택지를 이용해서 예,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이제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토지임대부 그 방식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이제 대선 때 공약으로도 이제 이렇게 그 발표하신 바도 있고, 다른 많은 이제 그 지자체 분, 그 다,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약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점이 뭐냐면,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는
1: 장점
0: 소유권을,
1: 말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0: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예. 그 이제 그 토지 임대료가 사실상은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일부
1: 알겠습니다.
0: 이제 토지 임대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1: 고
0: 보겠습니다.
1: 남기업 선생님 옆에 계신 분도 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우리도 사실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2: 네, 그 댓글,
1: 잠깐만.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참 그럴듯하거든요. 그 저도 과거에 우리 남기업 선생이 얘기한 대로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제가 그 실제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까 아 이게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식도 매우 높은 반면에 이 민원의 강도가 너무 셉니다. 이게 이제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분양한 바가 있잖아요, 서울시에. 그때 누가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가?
0: 이명박
1: 예, 뭐
0: 대통령 때
1: 그때
0: 보금자리
1: 했죠.
0: 주택 강남 세곡에서
1: 일부는
0: 분양한 바 있습니다.
1: 완전 분양을 하고, 일부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분양한 게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왜 그렇게 되냐? 사람들 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내가 이 땅도 분양받을 수 있어. 그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게 나중에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뭐 시장 선거 이런 거할때 이거 저 분양할 거야, 할 거야, 안할 거야? 그거 어떻게 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 표가 몇 개인데.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못 지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지킬 수 있을까? 과연 토지 임대부라는 이름으로 건물만 분양을 하는데, 과연 이거 임대 상황을 나중에 재개발할 때 지켜낼 수 있을까? 지금 법도 이상하게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당연히 그 건물 소유주에게 팔아야 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머리띠 묶고 해당 지역의 주민 막 수천 가구가 또는 전국적으로 막 수십만 가구가 앞으로 늘어난다면 그 대통령 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텐데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야,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결국은 명목은 좋고 출발은 그렇다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 해당 건물 소유주한테 우선권을 주거나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하여튼 우리 고민거리. 근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을 하면 실제 분양가는 싸질 수는 있죠. 근데 이게 과연 택지를 실제로 저축하는 효과가 실제 있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거리이긴 해요. 한번 같이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예, 한번 끝이 없어서. 예.
2: 네, 그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셔도 되고요. 부동산토론회.kr 통해서 의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김인만 대표님 의견 듣고 싶다는
1: 아, 그런
2: 내용이
1: 누구도 있었어요?
2: 많거든요. 네, 마이크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 아, 이게 대출 받는 것보다 발언권 얻는 게더 힘든 것
1: 숫자 너무 많아요.
3: 같습니다. 네,
1: 예,
3: 부동산
1: 경쟁이.
3: 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향이 다주택자 규제,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또 초고가 주택 규제로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초고가 주택 정의는 뭐 의견이 분분한데 뭐 50억 이상이 될지 분분한데요. 초고가 주택 최근에

0: 세입자들이 맞았을 때 그러면 정부는 다주택, 비거주, 1주택자를 때렸을 때 전월세 시장 세입자 보호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게 되는데 보유세를 내는 초고가 주택이든 고가 주택 대상자도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신 분들, 50억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능력이 많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보유세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5억에 사서 재건축이 돼서 뭐 40억, 50억이 되신 분들은 사실 현금 보유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분들한테 보유세 부담을 많이 올렸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버티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삶의 터전이 보유세 때문에 밀려나가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은 그분들한테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는 취득가 기준으로 합니다. 5억에 사신 분은 5억에 대한 세금을 높게 내는 거고 최근에 사신 분은 50억에 대한 세금을 높게 냅니다. 보유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양도세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양도세를 내리면 사실 그 불로소득 논란이 있거든요. 그럼 무주택자들의 상실감이 큰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조건부로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고향에 뭐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를 해주든지 집을 팔고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넣고 내가 장기간 키핑하겠다는 분들 양도세 면제나 감면을 주는 방법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임대료를 안 올리는 분들한테 감면이나 뭐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보유세도 뭐 이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0: 뭐 이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연은 결국에는 또 다 낼 건 내야 되는데 20년 전에 사신 분은 경제활동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앞서서 이제 1% 10억에 얘기도 했는데요. 10억에 1%면 1천만 원인데 1년에 보유세 1천만 원 내기 쉽지 않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0: 이상입니다. 네,
1: 우리나라의 이제 보유세 강화를 내리려면 강화도 아니죠. 사실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할래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은 아마 거의 막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죠.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근데 내려가긴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사실 예약되고 있잖아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압력이. 그리고 점점점 그 시점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물론 뭐 잘 지나갈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터지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거주용 1주택, 거주용 아닌 1주택, 다주택 또는 1주택에서도 초고가. 근데 초고가의 다주택 또 비거주까지. 이제 이거 차등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통상적인 그냥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그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여기에 거주용일 경우는 일단 감하고 그러니까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고 1주택에 대해서 기본을 정한 다음에 실거주 또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그게 또 예를 들면 서민용 또는 중산층용이라 그러면 좀 보호한 측면에서 또 약간 감해주고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방 이런 데도 또 배려해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가중 요소죠. 감면 요소 이제 가중 요소는 엄청 비싸다. 뭐 호화주택으로 분류되는 뭐 그런 거다. 아니면 다주택이다. 아예 그냥 진짜 명백한 투기용이다. 뭐 이런 경우도 가중 요소들인데 그것들을 좀 더하고 이렇게 해서 좀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는 사실 여러분들 의견을 좀 오늘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를 하기 진짜 어렵죠. 그런 얘기는 사실 좀 듣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이거 하나 제가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세 대출 얘기를 제가 아까도 잠깐 물어봤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경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부동산 전체적으로는 보유 부담이 너무 적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던 거고, 그 중에서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것은 뭐 편리한 것도 있지만 보호 정책이 너무 과중해서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또 하나의 요인이 뭐였냐면, 소위 전세를 쉽게 해준다고,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겁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전세는 너무 쉬우니까 그럼 집값이 또 오르거든요. 집값 오르는 주요 원인이 되는 데다가 급기야는 집값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하니까 사기가 생겨난 거예요. 원래는 집값이 한 60, 70%가 전세 가격이고 전세 보증금의 한 70, 80% 정도만 보증을 하든지 뭐 이렇게 대출을 하든지 해줬어야 되는데 집값만큼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기꾼이 생겨난 거죠. 예를 들면 집값이 원래 10억에 지은 건데 이거를 15억에 또는 13억에 지었다 그러고 13억에 세를 주는 걸로 하고 당연히 13억 대출이 되니까 먹고 이제 다른 집 사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돈 하나도 없으면서 막 수백 채 전세 하면서 나중에 한 곳에만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전세 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것 같아요. 물론 이미 하고 있죠. 사실은 뭐 대출도 엄격하게 비율도 낮추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이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을 하지 하는 데좀 신중해야 된다. 더 추가하는. 또는 이미 있는 것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양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물론 이건 있죠. 사실 정답은 있어요. 집값이 폭등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은 좀 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된다. 다만 꼭 필요한.
1: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 저항이 막대한 만큼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장 폭발을 막을 미세 조정과 차등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alk it, walk it.
1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3: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린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6: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8: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부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위는 더 강한데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충청 이남뿐 아니라 안성과 용인 등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곳곳에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반면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은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28.8도, 대구 34도, 광주 3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안성 국도 진출로 갓길에서 양방향 모두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정부터 정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한강을 따라 용산과 마포, 강남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하남 방향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반포대교부터 서행 중입니다. 하남방향 여의 하류에서 상류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자유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3: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이는 런던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지켜줘야 할 주거 안정의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DSR 한도 40%가 6억을 넘는 연봉 1억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이 넘는 분들이 뭐 8, 9억짜리 아파트 사실 때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8, 9억짜리 아파트, 전부 아파트에서 상위 20%입니다. 그런데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청년가구 비율이 8.2%입니다. 이 청년가구 100가구 중 8가구가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피스텔을 제외한 예를 들어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비중이 5.3%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융지원의 정책 순위라는 것을 이 통계 속의 청년들에게 먼저 가 닿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0: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지금 말씀은 이제 부동산 시장 정책보다는 주거복지, 청년주거복지 정책에 가까운 말씀이신데 저희 잘 챙겨볼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2: 네, 시간 관계상 오늘
1: 네,
2: 발언
1: 오른쪽에 저
2: 타진
1: 중간에 계신 안경 쓰신 남자분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 정말 마지막입니다.
1: 왼쪽은 했는데 오른쪽 안 했다 그럴 것
2: 네.
1: 같아가지고.
3: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오종현입니다.
1: 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이세요?
3: 그렇습니다.
1: 말씀하십시오.
3: 지금까지 저는 이제 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점을 잡고 뭐 어떤 부분은 내리고 어떤 부분은 올리고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패널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중에 뭐 어떤 거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는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그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감액하자 그런 어떤 그런 제안을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그게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근데 뭐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아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 가령 이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양도세에서 이게 감액을 한다라는 거는 양도 차익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보유세를 감액한다는 얘기는 보유세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성이 좀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에서 그 12억 이하에서는 뭐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그 이상에 대해서 뭐 조금 조금씩 과세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횟수를 제한하자 아니면 금액을 제한하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투기 목적을 좀 막는다라는 목적이 있겠지만 그 우리가 이게 이 제도를 둔 이유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둔 제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주 이전에 이 제도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이거를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균형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좀그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면서 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대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초고가 1주택이나 뭐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사실 거기에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그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이거든요. 그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좀 한도를 줘서 주는 게 맞다. 만약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대 이제 1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그 80%까지 이제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 계산을 해서 양도차익이 50억 원이 났다라고 하면 40억 원은 과세를 안 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 형평성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도를 주게 되면 그러면 그런 과세 형평성은 좀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종부세에도 사실은 이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최대 이제 고령자 공제까지 합하면 80%까지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한도를 주게 되면 이거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인데 거기에도 한도를 주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뭐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뭐 기법이 워낙 다양하고 이 변동 요소가 워낙 뭐 얼마든지 만들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사실은 통제 필요 요소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걸 뭐 제도로 만들어 놓는 건 어려움은 없죠. 네, 그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 한 번만 더 합시다. 제일 먼저 드신 분 마지막으로 하고 진짜 끝내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 네.
4: 딸들이 집 때문에 힘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부유하진 않아서 근데 그 고민 끝에 내온 정책 제안을
1: 딸들이 몇 살인데?
4: 지금 고3이랑
1: 그래요.
4: 중1입니다. 네. 인터넷에 올렸고 그래서 이제 뽑힌 29명 중에 한 명입니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 장려는 되게 좋은데 다 투기 수요 자, 실수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땐 마음 같습니다. 집으로 돈 벌려는 마음이 뭐 투기 투자 수요,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실수요. 근데 그게 한 사람 마음속에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정책 꼬리표를 사람한테 달면은 수만, 4천만, 5천만이 다 다른 상황인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본 생각이 집에 꼬리표를 다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뭐 101동 202호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집을 3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3집이라는 정책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을 10억 원에 샀다가 12억에 팔게 되면 그 차액 2억을 특별, 그러니까 개인 소유입니다. 계정으로 묶어둡니다. 근데 그 돈을 언제 쓰냐?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집을 사거나 아이들이 커서 큰 집을 사거나 할 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집을 사서는 돈 벌 수가 없다라는, 집값 상승이 돈 벌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핀셋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규 주택을 지을 때 일부 비율을 그 3집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집을 3집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오늘 나왔던 많은 문제들,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것들도 풀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그 아이디어는 이제 정책 제안에 올렸었고, 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부동산 토론회.kr 통해서 저희가 의견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부동산 토론회.kr 들어가셔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나눠주신 소중한 목소리는 정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실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1: 뭐 하실 말씀이 산더미처럼 많이 남아있죠? 네, 그런 부분들은 오늘도 저기 서면으로 작성된 것 제출도 받을 거죠?
2: 온라인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네, 받기로 했습니다.
1: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정책 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같이 있는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또 실무자들도 다 고민하는 일이죠. 어쨌든 제가 대통령으로 이제 1년 조금 넘도록 이제 직무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죠. 뭐 남북 문제, 또 뭐 외교 문제, 또 국내 정치 문제, 온갖 뭐 문제 과제 덩어리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죠. 그리고 이 정책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과감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왜 이리 자주 바뀌냐? 그러면 정치 상황 따라 막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선거에 임박하면은 압력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소위 이제 정치적 환경 때문에, 즉 표 때문에, 예를 들면 각자가 생각했던 정치적 신념이나 또는 뭐 가치 이런 것들도 잠깐 접어두기도 하고, 현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 변동되기도 하고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힘센 쪽이 이기더라고요. 조세라고 하는 게 뭐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이 조세 문제는 엄청나게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그걸 또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을 감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힘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가져올 뭐라 그럴까, 그런 변동,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도 국민 전체, 또 이 나라의 또 미래, 또 실질적인 장기적인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계속 내주시고요. 또 끊임없이 저희가 토론하고 또 의견들 모으고 지혜를 짜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0: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편리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저희도 제도 설계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주 오는 기회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사회개혁을 해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정치 구도상으로도 필요하고 또 의지도 필요하고 또 객관적인 상황도 그를 감수할 만한 상황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사회가 너무 절망적인 경우에는 또 뭔가 하기 어렵지만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겨나고 그러면 또 여지가 좀더 넓어져요. 다행히 최근에 조금씩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여지가 좀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이게 무슨 어려움이겠습니까? 또 각자가 평생 집 사도 한채 살까 말까 하고 또 이제는 뭐 취업도 어렵고 또 소득도 매우 불안정하고 미래 예측도 뭐 불안정해서 다들 불안한데 더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사상 첫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3시간을 넘겨서 보신 것처럼 지금 막 끝났습니다.
3: 네. 두성규 문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그리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과 함께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핵심적인 얘기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시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답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5: 저는 정책을 논의를 하기 전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가격,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사야 되겠어. 그리고 나는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지 뭐그 정도 가지고 나의 수입 상황이라 이런 걸 봤을 때 부담되지 않아. 저는 이거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게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2: 집값을 무작정 내리려는 게 목표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상화가 좀 포괄적인 얘기여서 어떤 부분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6: 실제로는 이제 목표가 뭐냐라는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도 전반을 통틀어서 정부의 이번에 이런 토론회를 하고 정책을 구상하는 내용이라던가 향후에 이제 목표나 지향점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아서 사실 그런 내용을 좀 듣고자 했던 저 같은 국민분들은 조금 아쉽지
2: 김규정
6: 않았을까 싶고요.
2: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6: 결국에는
2: 전문위원입니다.
6: 세제를 중심으로 좀 비정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세제 정상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피력이 많이 된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중에서도 3시간 내내 이제 좀 핵심적으로 답변이 나온 부분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많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세제, 거래세, 보유세 부분이 좀 비정상화되어 있어서 양극화나 집값에 이제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상화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양극화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뭐 매번 주장해 오셨던 그런 부분들로 얘기가 좀 귀결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3: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정상화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4: 네, 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는 잘 되지 않는데요. 실제 아마 시장
2: 두성규
4: 정상화 부분은 제가 기대했던
2: 문민경제정책연구소입니다.
4: 부분은 이제 시장 경제 원리의 정상적인 작동, 그 부분이 되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가격 부분에 대한 변동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 부분이 균형을 맞추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기로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규제를 했고 그 규제 부분에 대한 시장 정책으로서의 성과가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마 세제 부분이나 이런 것의 조정을 통한 전체적인 시장 기능의 회복에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시원할 뻔했는데 네.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세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갖고 계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2: 네, 두성규 의원님. 오늘 뭐 전반적인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그 부분을 활용했던 거는 이제 세제 개편이기 같고 이제 세제 개편 중에서도 이제 보유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이제 들어봤을 때 보유세가 좀 더 강화되는 추세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4: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흐름 속에는 보유세 부분을 강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예.
4: 실제에 있어서 그동안의 가격 변동 그 자체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 1년 정도 경과했지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은 누구나 다 공지하는 바거든요.
2: 네.
4: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올라간 가격 자체를 충분히 보유세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이 부분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보유세 부분과 관련해서 시세가 많이 오른 것은 충분히 시장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보유세 부분의 근거가 되는 전체적인 시세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미실현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시화된 것이 아닌데 공시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보유세를 갖다가 지금보다 더 많은 수준의 어떤 상태로 올려버리게 된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고통을 느낄 것 같고 또한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1가구 실거주를 하지 않고 또 전세를 주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아니면 월세를 주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보유세 부담 자체가 자칫하면은 물론 일부에 국한되긴 하겠지만 다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세 부담의 전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실 때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국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네, 오늘 토론회 본 분들이 뭐 대부분 생각을 하실 텐데 보유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실제 보유세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실제 집값 정상화에 좀 도움을 준다고 보십니까?
6: 그동안의 효과에서는 사실상 집값 안정 효과를 끌어내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유세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데 이제 강화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게 수도권에 최근에 뭐 저는 전세 월세까지 포함한 집값 급등 현상이 좀 다시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의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다들 좀 의구심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이제 어느 정도 강화될지는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2: 보유세 그 지금 정확히 설정이 안
6: 그렇죠. 오늘 내용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좀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뭐 전체 주택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 시가 10억 정도의 보유세율 1% 정도를 언급하시는 그런 토론자분들의 의견도 나올 만큼 다양하게 뭐 의견은 몇 가지 제시가 됐지만 어느 정도로 정부가 구상하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는 전혀 좀 제시되지가 않아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과거의 사례를 보자면 보유세가 급격하게 좀 강화되고 뭐 후반에 이제 토론자분들 몇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래세 완화나 이런 적절한 배치가 없다면 정부 의도대로 보유세 강화로 뭐 매물 출시를 끌어낸다거나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은 생각보다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가 이 보유세 정상화의 기본적인 준거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OECD 평균 통계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라는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OECD 평균을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 해보면 사실 보유세 부분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 거래세라든가 나아가서 이제 상증세까지 생각을 하면 GDP 대비 전체 부동산 세제 부담률은 사실은 OECD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분석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7: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에 대해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짚어봤습니다.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회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회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5: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6: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7: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1998년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늦둥이 딸을 키워왔습니다. 맞벌이였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숙제를 한 번 봐준 적도 없으면서 집이 어질러졌다, 반찬이 부실하다면서 늘 불평만 했습니다. 시댁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전부 제 차지였죠. 갈등이 폭발한 건 2020년 설 연휴였습니다. 시댁에 다녀온 뒤에 친정에도 들르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기 싫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말다툼 끝에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얼마 뒤 남편은 따로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당시 막내 딸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깰 생각이 전혀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남편 회사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이혼할 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를 만난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SNS를 확인해보니 아이들 말이 맞았어요. 다른 여자와 수시로 여행을 다녀온 흔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5년 넘게 따로 살았는데 그게 무슨 불륜이냐. 이제 이혼하자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임원으로 승진을 했고 최근에는 큰 계약을 성사시켜서 수입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별거 중 번 돈은 너와 상관없으니 2020년 기준으로 적당히 나눠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내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간소송 제가 제기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5년 동안 따로 살았지만 사연자분은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오히려 이제 와서 무슨 불륜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윤영 변호사님,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1: 네, 뭐 사연자님께서 무슨 특별히 잘못을 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그냥 이혼을 하자고 종용을 하고 사연자님은 원하지도 않고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이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
1: 예, 부부가 별거 중에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인데요.
0: 네.
1: 별거하는 중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0: 네.
1: 처음 별거를 시작할 때 부부 사이에 뭐 명절 다툼이 있기는 하였지만

0: 남편이 화를 내고 집을 나갔고 좀 원치 않게 별거가 시작된 것으로
1: 네,
0: 보입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처음에는 사연자님 또 회사로 찾아가 뭐 설득도 해보고 하였는데 이후로도 부인 측에서 적극적인 노력도 계속해왔고
1: 네.
0: 뭐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밝힐 수 있다면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만 가지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을 했으니까요.
0: 네. 그런데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지금 남편과 동거 중인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했는데 상간녀가 위자료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나요?
0: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별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연자님, 부인 또 사실상 별거에 동의를 했고,
1: 네.
0: 아니면 두분 사이에 사실 이혼은 안 했지만 파탄된 것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은,
1: 네.
0: 남편이 장기 별거 중에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 이 혼인 관계를 깨뜨린 원인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또 그리고 상대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유부남일 가능성을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그렇네요.
0: 예, 만약에 남편이 상대 여성에게 기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대 여성도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싱글로 알고 있었다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5년 넘게 이제 별거 중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법원 사례 중에 이렇게 별거 중에 이성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위자료 책임 인정 안한 사례 실제로 있었을까요?
0: 네, 그 대법원 판례도 사실상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었을 때
1: 네.
0: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그런 쟁점에 대해서 사실상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서 실체가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설령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부부 공동생활이 새로운 부정행위로 인해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1: 아,
0: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이혼을 원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거 이혼 받아들여질까요?
0: 네, 우리 법원은 이혼 청구에 대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1: 네.
0: 혼인 파탄을 유발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 그쵸?
0: 예, 예를 들어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1: 네.
0: 어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 남편의 이혼 청구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인지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1: 네.
0: 결국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같은 쟁점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 네.
0: 장기간 별거에 지속되면서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이 된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만난 것인지
1: 네.
0: 아직은 파탄에 이른 정도는 아닌데도 부정행위를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1: 네.
0: 만약에 장기 별거는 했지만은 아직 파탄에 이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은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렇군요.
0: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님께서 내심으로 이혼에 개의치 않고 또 실질적으로 관계 회복도 기대되지 않는다고 된다면은 예외 사유에 해당돼서 이혼이 허용될 가능성 없지는 않습니다.
1: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별거 기간 중에, 그러니까 남편이 2년 전에 직장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했고, 이제 최근 별거 중에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별거 기간 중에 남편의 재산도 늘고 수입도 늘었다는 건데요. 이것도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0: 네,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실질적 혼인 파탄의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1: 네.
0: 혼인 파탄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에는 포함될 수 없을 것이고요. 별거 시작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네.
0: 그러나 사연의 경우처럼 장기간 별거는 했지만은 별거 시작 시에 이미 혼인 파탄이 되었는지가 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 경우에 남편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파탄이 명료화된 시점을 혼인 파탄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렇다면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들도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다만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별거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미미하다면은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간녀한테 위자료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이 남편이 이제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몰랐다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라면 위자료 인정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경우에 그 이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혼 청구할 때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페퍼톤스의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지난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는데 지하철 4호선 상습 폭행범을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죠.
2: 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작은 체구의 여성만 골라 폭행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만 5번이에요. 사진은 문제될 수 있어 모자이크 처리해 올립니다. 조심하세요.
3: 저도 봤어요. 노약자 속에 있는 할머니한테까지 그러던데요.
4: 노원역이랑 상계역 근처에서도 비슷한 사람 봤어요.
2: 저도 봤어요. 내리기 전에 눈이 마주쳤는데

0: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 소란, 시비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1: 이 영상 봤어? 지하철 빌런 모음이라던데?
2: 야, 조회수 장난 아니네. 완전 밈됐어.
0: 누군가의 난동 장면을 모아서 지하철 빌런이란 이름으로 재가공한 영상들. 오히려 유사 행동을 자극하진 않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을 만한 이슈죠. 이른바 지하철 빌런 문제 법의 눈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0: 서울 지하철에서 접수되는 열차 내 폭행, 고성, 시비 민원이요. 하루 평균 154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에서 이런 크고 작은 시비가 거의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이번 4호선 상습폭행 사건 역시 그런 불안 속에서 더 크게 확산이 됐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히 일어난 단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대상을 노린 고의적인 밀침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퇴근 시간대인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들만 골라서 폭행을 가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어깨를 강하게 밀치거나 때리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건데요. 한 피해자는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출퇴근기는 지옥철이라고 하죠. 워낙 붐비다 보니 사람들끼리 어깨가 부딪히거나 발을 밟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접촉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려는 불법적인 유혹력, 쉽게 말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면 이건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0: 근데 이 사건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요. 가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는데요.
3: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 가해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는 게 많은데요. 이번 사건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제 가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며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일이 더 커지거나 네티즌들의 신상털기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경찰에 알리고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싶은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흔히 폭행죄는 가벼운 범죄다, 야 이거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것도 고의성이 짙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설령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보고 엄격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0: 작은 체구의 여성만 노렸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들, 이런 정황들이 확인이 된다면 수사나 처벌에서 더 무겁게 다뤄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3: 네, 형량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범행의 동기나 수법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번 사건처럼 체구가 작은 여성, 즉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약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는 건 범행의 표적성이 명확하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목격됐다라는 건 고의성과 반복성이 강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실수로 부딪혔다라는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입니다. 만약 단순히 밀쳐진 것에 그치지 않고 제보 내용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멍이 들거나 찰가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이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훨씬

0: 그냥 툭 쳤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쳐서 치료로 한다 라고 넘어가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안이지만 지하철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몸이 부딪히는 일 자체는 흔하잖아요. 그래서 폭행한 게 아니라 그냥 밀친 건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폭행으로 보려면 기준 같은 거 있겠습니까?
0: 법적으로 폭행을 인정하는 기준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고의성과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장면만 떠올리시는데요. 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폭행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 지하철에서 흔들리다가 다른 사람과 살짝 부딪히는 건 고의가 없으니 폭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비가 붙어서 홧김에 상대방의 가방을 확 잡아채거나 옷깃을 쥐고 흔들거나 심지어 상대방의 얼굴을 가까이에 대고 손을 세게 휘두르면서 큰 소리로 위협하는 행동,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건 모두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옷을 억지로 잡아 끌어내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나도 맞았다, 내가 피해자다 라든지 쌍방이다 라든지 실제 그렇습니까?
0: 네, 제가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사건을 다뤄보면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주장이 바로 야, 저 사람도 나를 때렸다, 이거 쌍방이다, 이거입니다.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허위로 고소장을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법원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쌍방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은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느냐,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방어냐 아니면 맞서 싸운 거냐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맞거나 밀쳐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가해자를 밀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원은 이런 피해자의 행동을 공격할 의도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서 피해자는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지는 않게 됩니다.
1: 그러면 이럴 경우 쌍방폭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하게 쌍방 혹은 뭐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0: 가장 중요한 행동수칙은 절대 맞대응해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같이 때리지 마라입니다. 화가 난다고 똑같이 맞받아치는 순간 방어의 범위를 넘어 쌍방폭행으로 엮일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피해자분들께 실무적으로 추천드리는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무조건 거리를 벌리셔야 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신 뒤에 다른 칸으로 이동하거나 가해자에게서 떨어지셔야 합니다. 둘째, 그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내가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만약 가해자가 도망가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등 과도한 힘을 쓰면 안 됩니다. 현행범 이탈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옷깃을 최소한의 힘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나를 때린 사람이 그대로 도망간다, 그 사람 붙잡아도 됩니까? 좀 전에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요. 혹시 붙잡는 순간 나도 폭행이라든지 다른 법적 이슈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방금 나를 때린 사람, 즉 현행범이라면 원칙적으로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붙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약한 힘으로 짧게만 잡아야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서 있거나 옷소매나 가방끈을 쥐어잡고 이 자식 이거 경찰을 불렀는데 어딜 가 임마! 라고 제지하는 정도는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의 패딩 옷깃을 짧게 잡은 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도망가는 사람 뒤에서 덮쳐서 목을 조른다거나 막 드롭킥이나 당수를 날린다거나 또는 도망가지 못하게 오랜 시간 감금하다시피 붙잡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상대방이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체포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붙잡은 시민이 폭행이나 상해죄, 감금죄 등으로 아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의감의 한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제지하는 선에서 빨리 멈추고 경찰에 재빨리 인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1: 자, 지하철 안 소란이나 폭행이 반복되다 보니 영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이 더 강하게 제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0: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법적인 한계가 좀 있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1: 네, 많은 시민분들이 영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난동꾼들을 제압해 주길 바라시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아주 큰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제복을 입고 계시지만 법적으로는 경찰과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범인을 강제로 체포하거나 테이저건 수갑 같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난동이나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빨리 112에 신고해서 진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만약 사명감에 불타서 무리하게 범인을 제압하려다가 범인이 다치기라도 하면 오롯이 그 영무원이나 보안관 개인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상 승객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그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0: 네. 그런데 황당한 건 지하철 난동 장면들을 모아서 이른바 지하철 빌런 영상으로 올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은데요. 실제 조회수도 잘 나오고요. 뭐 댓글도 수백 수천 개 달리다 보니까 수익화까지 되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이런 촬영과 게시, 뭐 수익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1: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보다 그 영상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편집해서 올리느냐가 법적인 문제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난동 피우는 걸 보고 나중에 경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즉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유튜브나 SNS에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가해자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조롱하는 자막을 달거나 우스꽝스러운 배경음악을 깔아서 희화화한다면요. 아무리 그 영상 속 인물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올린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한순간의 재미를 쫓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서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YTN New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습해서 체감온도는 더 높습니다. 경북 지역은 체감온도가 체온 수준으로 올라 있어서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28도, 대구 35도, 전주 33.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강릉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강릉 1차로와 2차로에서 화물차 전도 사고가 발생했고요. 여파로 강릉 나들목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산마치 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안성 국도 진출로 갓길에서 양방향 모두 사고 수습 중입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향 관악터널 출구에서 금천요금소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한강중앙부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쪽은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 흐름 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가는 길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목표는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토론회에선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방향 그리고 적극적인 공급 대책 마련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먼저 오늘 토론회 이 대통령 주요 발언과 또 세제 관련 논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5: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른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상 처음 부동산을 주제로 대통령과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참석자 언급에 억지로 주택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두고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느냐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응당한 사회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0: 강화 등 정부의 강력한 세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을 막기 위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성이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원에 감사를 표한 뒤 똘똘한 한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고 일가구 1주택을 보호하자는 정책이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도 있다고 언급하게 됐습니다.
1: 네, 공급이나 대출 규제 같은 금융 분야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0: 네,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이 우선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공급 축소 원인으로 거론되는 공사비 급등을 막기 위해 자재 비축 제도를 설계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의 공급을 약속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60몇 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절반 이하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2억, 4억, 6억 원 정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정책에 반대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소득이 다른 만큼 지방에 대해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정책 당국자들이 핀셋형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2: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선관위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3: 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해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선관위 관계자들은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해놓고 이를 바로잡는 대신 다른 투표소로 투표자 수를 분산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2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잘못 입력했다면 다른 투표소 10곳에 200명씩 분산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투표 종료 시 투표자 수는 실제와 일치할 수 있지만 시간대별로 공개되는 투표율은 허위였던 셈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부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비서로 근무한 중앙선관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 전 위원장 부부의 덴마크와 스웨덴 출장 계획을 수립한 인물입니다. 앞서 합수부는 노 전 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을 비롯한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합수부는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첫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대법원은 내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그리고 통일교 청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2: 네, 1, 2심에선 무죄가 나왔던 여론조사 관련 혐의 결론이 바뀔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4: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내일 김 씨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선고가 나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4: 네, 내일 오후 2시 대법원 2부가 판단하는 김건희 씨의 혐의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지난 2021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마지막으로

0: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는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 조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가 실시간 송출받는 식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 네, 혐의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아무래도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죠.
0: 네, 그렇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하급심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김 씨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일관되게 정치자금법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명 씨가 연구소 홍보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해온 정기조사 결과를 단순 배포한 것일 뿐이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 공천 약속 같은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1심은 양측 사이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관계는 다른 사건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에서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일부 의뢰했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반영해야 한다며 한 차례 선고 연기 신청을 하면서까지 힘을 쏟았고 그 뒤 대법원은 선고를 16일에서 24일로 미뤘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나온 정반대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되는데요.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뒤집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역시 형량이 무거워서 변수로 꼽힙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나온 여론조사 대납 혐의 판결에 항소를 했다고요?
0: 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앞서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다년간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법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서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재판부가 거짓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1: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직원과 주민 등 8명이 다쳤습니다.
2: 아파트 운영에 앙심을 품은 주민이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3: 네, 경산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2: 네, 사고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사고가 난 관리사무소인데요. 이곳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입니다. 주민들 모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지금도 건물 바깥쪽까지 시커먼 그을음이 묻어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2명과 민원을 제기하러 왔던 주민 1명이 있었고요. 같은 건물 경로당에도 어르신 5명이 있었습니다. 8명 모두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는데요.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은 사람이 3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은 위중합니다. 이번 폭발은 아파트 주민 1명이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방화 용의자는 범행 당시 흉기까지 들고 있었던 거로 전해졌고 이 현장에서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주민들은 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방화 용의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최근 아파트 주민대표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이 고령의 주민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전부터 문제가 많았고 이로 인해서 고소나 고발도 잇따르는 상황이었는데 미리 대처하지 않아서 큰 사건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가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왜 그러나 조사를 하고 아니면 한밤중 구금을 하든지 해야 이 뭔가 충격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나버렸잖아.
5: 경찰도 출동했었다는 말.
4: 전에 출동을 했었어요.
3: 경찰은 용의자가 관리사무소나 다른 주민들과의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용의자도 화상을 입은 만큼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경산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1: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초기 불길과 연기가 가득 찬 6층 내부의 모습이 YTN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네,
2: 경찰과 소방은 화재 초기 내부 사진과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합동 감식에 나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YTN 취재진이 화재 초기 내부 상황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다고요?
6: 네, 지난 18일 화재 발생 초기에 촬영된 물류센터 6층 내부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 단으로 설치된 철제 선반 사이 통로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짙은 연기가 천장 가득 차 내부 시야도 흐릿한 상태입니다. 사진 왼쪽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당시 119엔 6층 자재에서 불이 났다거나 6층에 연기가 자욱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6층 4코어에서 화재 진압이 되지 않고 있다, 안에서 계속 번지고 있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날 물류센터 6층은 층고가 높은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공간을 3개의 층으로 나눈 이른바 메자닌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119 신고 내용을 보면 신고자는 메자닌 1층에서 불이 났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는데, 메자닌 구조는 제일 아래층을 그라운드라고 하고 두 번째 층을 메자닌 1층, 세 번째 층을 메자닌 2층이라고 부릅니다. YTN이 확보한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아래 철제 계단 난간으로 추정되는 노란색 구조물이 보여 신고 내용대로 메자닌 1층 또는 그 위층에서 불이 난 정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발화 지점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겠습니다.
1: 발화점은 물론 화재 원인을 조사하려면 합동 감식도 해야 할 텐데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요?
6: 네, 오늘 오전 10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회의를 열어 합동 감식 착수 여부와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앞서 건물 내부에 들어갔던 소방의 설명을 듣고 감식 인력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을지 검토했습니다. 회의 결과 우선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 등을 크레인으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건물의 안전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에야 합동 감식 일정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8시 35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109시간 만이었습니다.
2: 네, 이렇게 인천 성남동에 있는 물류센터 화재는 진압이 됐지만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불이 났다고요?
6: 네, 이번에 큰 불이 났던 물류센터는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였는데요. 오늘 새벽 6시 55분 인천 항동에 있는 쿠팡 15 물류센터 6층에서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아침 7시 10분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현장 관계자들이 자체 진화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건물 6층에 있는 냉동창고 고소작업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2: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광산서 형사과장 측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정황을 담았던 수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이 경찰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소환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는 첫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7: 네, 그렇습니다. 전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입건된 이후 오늘 오전 10시부터 첫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특별수사단은 김 경무관을 상대로 초동수사 당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 전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라는 지침이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수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국수본 성폭력 수사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국수본 강력계장을 조사하는 등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 네,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는 있지만 구속은 피한 전 광산서 형사과장. 성범죄 정황을 검토했던 수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고요?
7: 네,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경 정 측 변호인이 지난 5월 검

0: 검찰 송치 당시 작성된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앞서 장윤기 부실 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박경정 측은 수사 당시 이미 성범죄 목적 범행 정황을 수사 보고서에 반영했다며 축소 수사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공개된 수사 보고서엔 훼손된 성인용 인형과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내역을 포함해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정황 등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목을 졸라 제압한 정황 등도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정 측은 수사기관의 제약으로 성범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을 뿐 관련 정황은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부실 수사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어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이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정치적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1심 선고의 내용과 또 법리적인 쟁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자, 어제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이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시장직 상실형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4: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5: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입니다.
4: 6 여론조사입니다. 이 액수가 2,1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천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1: 여론조사 대납 액수가 2,100만 원이고 목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이런 선고 내용을 좀 예상하셨나요?
6: 이 사건은 유죄와 무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 여타 사건에서 판단된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에 비춰보면 무죄의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건은 현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론조사 제공입니다. 네. 이 자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조작하였거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였다는 사실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이 사건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전제된 이상 굳이 여론조사 조작 등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의뢰했다면 충분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입증이 수월하다 보니 적어도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예. 어제 재판부가 이 사실관계를 정리를 할 때 명태균 씨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꽤 길었고요. 그리고 이 진술을 일부 사실로 인정한 게 어제 판결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객관적 증거로서 인정이 됐다고 보세요?
7: 그동안 명태균 씨는 김한정 사업가가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자신과 처음 연을 맺게 됐고 비용을 대납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모든 과정들을 인식하고 총괄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결과 시기 공표를 늦추거나 아니면 의뢰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를 비롯한 강혜정 씨 등의 어떤 인적 증거, 진술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의 신빙성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든가 녹취라든가 입금 시점 이런 것들과 굉장히 면밀하게 비교를 해보면서 그 신빙성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처음 이 여론조사 대응 비용 대납을 한 1,000만 원이 입금된 시점에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닌데

0: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1,000만 원을 입금했을 어떤 동기가 없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지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이 김한정 사업가가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비용을 대납하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김한정 사업가는 제주도의 별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 이런 점까지 하나하나 근거로 들면서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의 어떤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을 해가면서 오세훈 시장의 어떤 범행 동기와도 연결되는 부분을 짚어서 결과적으로는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해서 총 10가지의 여론조사 의뢰 과정 중에 5번은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상황이라는 생각 듭니다.
1: 예. 오세훈 시장의 범행 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0: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명태균 씨에게 연락을 취해서,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선거 전략이라든가 여론조사에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그때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파다했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취해서 비공표용 여론조사 3번 정도를 의뢰한 다음에 검증된 뒤에 1,000만 원을 대납하고 본격적인 의뢰를 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나경원 후보와 상당히 접전을 이루었는데, 그때 나경원 후보에게 앞서는 내용의 유리한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다는 어떤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봤고, 또 당시 이제 김종인 씨와 이 접점을 기대한 어떤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면서 어떤 시기에 어떤 그 여론조사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왔으면 그 시기에 공표 결과를 조정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1: 허주연
0: 쪽으로 당내
1: 변호사입니다.
0: 경선을 이끌어올 그런 무기로서 여론조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2: 예. 자, 재판부가 어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마지막에 또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좀 배경이 있겠습니까?
3: 오세훈 시장은 최초의 서울시장 5선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다면 법조인보다도 오히려 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인데, 관련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고 일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형 이유를 설시한 이유는 무엇보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할지를 가늠하는 일종의 기준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선거권의 상실형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향후 항소심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의 태도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반대 정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전반을 재구성했습니다. 중요한 대목 대목마다 반대 정황을 제시해 전반적인 무죄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이 피선거권 상실형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자, 어제 법원의 1심 선고 이후에 그동안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엇갈린 주장, 그리고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들이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4: 내가 오세훈이 갔어. 뭐라고 했냐? 아니, 시장님,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게 내 천막이에요.
5: 명태균 정치 브로커입니다.
6: 이기는 조사 만들어 달라는 거죠.
7: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아요? 어떻게 입금을 시켜요?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그분은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나?
8: 이 사람들은 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
8: 명태균은 사기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 내지는 행동대원.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1: 네,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냐라고 얘기를 했고,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이라고 표현을 하기까지 했는데, 상당히 이제 좀 날선 그런 공방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 어제는 명태균 씨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되겠죠.
3: 명태균 씨는 주변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그 정치인들이 정치적 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 네. 특히나 오세훈 시장에게는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날선 반응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적 석상에서도 대면해 온 두 사람인데 어제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재차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상당한 반대 정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명태균이 단순히 사기꾼이었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반대 정황 제시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제 1심 판결 선고 중에는 상당 부분이 무죄 선고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 선고 부분을 토대로 반대 정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샘플을 받아보고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어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강철원 전 부시장이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와 관련된 협의를 이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네. 다툼이 발생하는데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정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나중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생기면서 김한정 씨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비용을 납부하였다거나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는 이유도 무죄 이유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사기꾼이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경위로 명태균으로부터 자신이나 김한정 씨가 기망을 당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황과 입증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예. 조금 전에 이제 녹취에서 들으신 것처럼 어제 오세훈 시장이 퇴정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요. 일단 오세훈 시장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건 그러니까 10개 여론조사 중에서 이제 절반, 5개가 유죄가 나왔는데 이것마저도 모두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겠죠?
0: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결인 만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건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모하거나 지시했다라는 직접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범죄로 사람을 처벌을 한다라고 하려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걸 입증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자신의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상당 부분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재판부의 그 김건희 씨의 1심 판단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상당 부분 과장돼 있고 부풀려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판결문에 적시가 된 내용까지 있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하면서 관련한 어떤 정황 증거들을 명태균 씨 진술에 끼워 맞췄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특히 지금 설문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의뢰한 시점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되어 있었다라고도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의뢰하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모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오히려 사기 공갈의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다투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심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다는 것이 결국에는 인적 증거, 진술 증거인 만큼 이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이 증언의 신빙성을 깨는 방향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인 신문을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어쨌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5선에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을 흔들림 없이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앞으로 항소심 그리고 이제 뭐 이후에 상고심까지도 얼마나 이게 길어질지도 상당히 관심인데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3: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라 예.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내년 1월경에는 상고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른바 네. 633 원칙에 따라 이미 어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 3개월, 상고심에 3개월이 소요된다면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예외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되는데 상고심이 파기 환송을 한다면 내년 1월 이후로도 관련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 예외를 제외한다면 내년 1월에는 모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하 판결이 선고된다면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것이고 만약 내년 1월에 곧바로 자격 상실형이 유지된다면 내년 4월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될 상황입니다.
0: 네.
3: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고 특검으로서도 오히려 그 반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0: 안도 기존의 여러 정황 자료나 유죄 판결이 선고된 공소 사실과 비춰볼 때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단행할 방침인 만큼 오히려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유죄 판결의 공소 사실이 늘어나거나 양형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법정 구속된다면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과 상고심 내년 1월에 모두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와 연루된 여론조사 관련 재판이 또 있죠. 내일 김건희 씨 관련 대법원 선고가 열릴 예정인데, 지금 김건희 씨는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서 어제 있었던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그리고 윤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0: 세 사건 모두 명태균 씨를 공통 분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의 1, 2심은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합치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사안 자체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내용을 일임하면서 명태균 씨가 굳이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던 것에 불구하고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의 대화 내용과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정황에 비춰보면 일방적인 제공에 그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명태균 씨는 이를 토대로 중앙정계에 진출한다는 서로의 욕구가 맞아떨어졌다고 판시했는데 내일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제 선고된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이 직접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용 대납 등 별도의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의 접근 방식과 내용의 유사성을 인정한다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2: 내일 대법원의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저희 YTN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장윤기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의혹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경찰의 부실 수사가 이 정도까지 진행된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 경찰이 이 장윤기 씨가 피해 여고생과 이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이게 동명이인이었다고요?
3: 네, 상당히 이 뼈아픈 실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때 당시 장윤기가 소지하던 공기계 이 유심칩이라든가 이 공기계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서 SNS 사용 이력이라든가 메신저 친구 목록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메신저 친구 목록에 피해자인 여고생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걸 토대로 이 사람이 피해 여고생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 면식 관계였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잘못된 발표였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유가족에게도 사과하는 해프닝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면식 관계 여부가 상당히 그때 충격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 장윤기가 어떤 범행 대상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여고생이 여자인지 고등학생인지 확인도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장기간 면식 관계에서 이 사람 피해자를 노리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중 요소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면식 관계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고 특히 유족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의 관한 추측성인 어떤 그 2차 가해성 게시물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상처가 될수 있는 부분이어서 정확한 확인과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표가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확인 작업 없이 이걸 유족에게 얘기도 안 하고 먼저 발표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도 유족 측에서는 성과를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찰 측에서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 계속해서 좀 황당한 사안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신청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도 있었고요. 또 엉뚱한 내용을 적어서 압수수색 집행 자체가 좀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0: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아마 강력 어법을 검거한 이후에 10일의 구속기간 이내에 모든 수사를 완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융계좌 추정용에는 이른바 당시의 거래 내역을 충실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이미 확인된 인적사항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고 카드 내역 영장에도 구체적인 카드 현황을 기재하지 않아서 반려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쳤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급해서 그랬나 보다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이 부실 수사를 넘어서서 봐주기 수사 국면으로 접어든 이상 그동안의 수사 경과 모두가 비판 대상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로서는 감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사건을 조기에 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주 광산 경찰서장을 소환 조사했는데 피의자 신문으로 불렀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3: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 혐의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장윤기에게 혐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광산 경찰서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렇게 역할을 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혹시 윗선의 지시라든가 윗선에서의 어떤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지금 국수본 강력계장이 광주청 강력계장으로 분리해서 이 수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그 내용들 그리고 네. 그게 본부장의 뜻이다라는 취지의 메신저가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광주경찰청장에서 이어지는 지휘라인으로서 광산경찰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달 받아서 분리수사를 지시하고 혐의를 축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거라는 생각 듭니다.
1: 네. 윗선이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건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타정총을 쏘는 남성이 있었고 또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제압을 했다고 하면 이 타정총이라는 게 못을 쏘는 그런 기구라면서요?
0: 타정총은 공사 현장에서 못을 제대로 박는 데 사용하는 예. 총기입니다. 아, 예. 사람에게 발사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예. 총기와 다를 바가 없는 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이 타정총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에게 타정총을 발사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결국 경찰 특공대 10여 명이 출동해서 섬광, 폭음탄을 쏘고 제압하기 이르렀는데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긴박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남성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공중협박죄 등으로 검거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한 물건을 토대로 다수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상황이라 상당한 중형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예, 지금 제압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앞서서 이제 못이 보였는데 그 못 길이도 상당하고 정말 이게 만약에 사람이 뭔가 좀 맞았다면 상당한 그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흉기인데 근데 이 남성이 난동을 부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3: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해 5월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다가 지난 12일에 출소한 이력이 있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와 관련해서 난동을 부려서 처벌된 전력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지난 12일에 출소를 했다라고 하면 출소한 지 불과 뭐 열흘에서 2주 정도 돼서 이렇게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인데 동일한 범죄이고 누범 기간에 있는 상황이 에서 또다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만큼 누범 가중까지 추가된다라고 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이고 중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 듭니다.
1: 네, 이런 그 흉기가 될 만한 도구로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면 처벌 수위가 좀 어떻게 됩니까?
3: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1년에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또 공중협박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고 누범 가중이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4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 다친 경찰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가중 요소로 판단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분 좀 넘게 꺼지긴 했지만 8명이나 다쳤다고 해요.
0: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관리실과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네. 다툼이 있다는 신고도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날도 관리 규약 문제로 관리실 관계자들과 입주자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70대 남성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마침 이 관리실 바로 옆에 경로당이 붙어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로당 노인 5명이 큰 상해를 입었고 부상자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인데 한 명은 상당한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건과 관련된 다툼이 이어져 오다 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방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또는 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보다도 더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0: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이나 물질을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누구 하나라도 중태에 빠져 사망에 이른다면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징역 20년 이상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대낮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조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안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돼 충실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북한 황강댐 방류와 경기 북부 지역에 폭우가 겹치면서 임진강 수위가 크게 올랐습니다.
2: 네, 통발이 떠내려가고 조업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어민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
3: 네, 임진강입니다.
2: 네, 이 기자가 오늘 어디에 다녀온 겁니까?
3: 네, 제 뒤로 보이는 임진강에는 경기 파주시 적성면과 진동면을 잇는 리비교가 놓여 있습니다. 리비교 근처에는 어민들이 배를 세워두는 선착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선착장은 군의 허가를 받은 어민들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군의 안내를 받아 선착장이 있는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을 다녀왔습니다.
1: 네, 출입통제선 안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원래 선장들은 나루터 근처에 있는 수위가 낮은 곳에 통발을 설치해두고 주로 조업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이곳에 폭우가 쏟아졌고, 북한에서 황감댐 물을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하천의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평범한 도로였던 선착장까지도 물이 차올랐고, 온동 뻘밭이 됐습니다. 직접 걸어 다녀보니 발이 푹푹 담겼는데, 제 발목 높이까지 토사가 쌓여 있었습니다.
2: 네, 어민들의 피해도 크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의 수위가 높아진 만큼 물이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어민들은 손쓸 틈도 없이 설치해두었던 통발이 떠내려갔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4: 물어보고 하는 사람도 보통 뭐 7, 80개씩 다
5: 북파주
4: 날렸으니까.
5: 어촌계장입니다.
4: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한뭐 50개 날렸으니까. 저희 북파주만 따지면은 한뭐 3, 4천?
3: 또 몇몇 어민들은 몇몇 배들은 급류에 배가 휩쓸려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1: 네, 그럼 어민들이 지금은 조업을 할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3: 네, 임진강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대부분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요즘은 장어나 숭어 같은 어종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비가 이따금씩 내리고 있고 하천 물살이 여전히 센 상황이라서 도저히 조업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마가 끝나 강 수위가 안정되기 전까지 앞으로 보름은 손만 놓고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생계 걱정에 어민들의 한숨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강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1: 제주도는 장마가 끝났고 내륙도 이번 주말이면 장마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네, 하지만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전국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민경 기상재난전문기자와 함께 장마의 끝과 또 이후 날씨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자, 제주도는 이미 뭐 장마가 끝났다고요?
6: 네, 기상청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 제주 장마가 지난주 일요일인 19일에 끝난 걸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을 북서쪽으로 밀어 올렸고, 제주도는 사실상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난 걸로 판단한 건데요. 화면 보실까요? 지난 19일부터 오늘 아침 6시까지의 위성 영상인데요.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고, 이 내륙으로는 아직 비구름이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들어오고 있고요. 제주도는 이미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시점부터는 제주는 완전히 이 북태평양 영향권에 든 걸로 보고 이 19일을 장마 종료일로 분석했습니다.
2: 네. 자, 중부지방은 뭐 저희 출근길에도 좀 비가 좀 와서 계속 아침에는 비가 온것 같은데 아직 중부지방은 장마가

0: 안 끝난 거죠?
1: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직 정체 전선이 내륙에 걸려 있어서 중부지방은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빗줄기가 강했습니다. 이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양구, 화천 등에는 시간당 4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내일과 토요일에는 정체 전선이 다소 이렇게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남하하면서 중부뿐 아니라 전북과 경북까지도 비를 뿌릴 걸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내륙 곳곳에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 예, 제주는 장마가 끝났고 내륙은 일요일까지 장마가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근데 올해 장마는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빨리 끝나는 것 같네요.
1: 그렇습니다. 제주도 장마는 지난달 30일에 역대 세 번째로 늦게 시작해서 19일 동안 이어졌고요. 평년 장마 종료 시기인 7월 20일보다 하루 일찍 끝났습니다. 중부도 7월 1일에 시작해서 평년보다는 6일, 지난해보다는 12일 늦게 시작됐는데요. 시작은 늦었지만 종료 시점은 평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올해 장마 기간은 예년보다 다소 짧은 걸로 볼수 있습니다.
0: 네, 앞서 근데 제주가 19일에 그 장마가 끝났다고 해주셨는데 오늘 23일이거든요. 왜 오늘 공식 발표가 나온 거죠?
1: 네, 장마 종료일은 이 비가 그친 날만 보지 않고 이후의 기압계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후에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남부와 중부 장마도 오는 26일에서 27일쯤 끝날 걸로 보고 있지만 이후 정체 전선이 다시 남하하는 등 기압계가 달라지면 이 종료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식 장마 기간은 장마가 모두 끝난 뒤에 기압계와 강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2: 예. 보통은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면, 아, 그럼 이제 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요?
1: 네, 장마가 끝났다고 이 호우 걱정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우선 바다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76도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이 보통 기온이나 수온이 1도 정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는 약 7%가량 늘어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3: 장마가 이번 주말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전국에 극심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의 끝과 이후 날씨 전망 관련해서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1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13: 레드 와인 비니거 페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2: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1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1: 카사베르디.
14: 발효식초 광고.
1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0: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교통안전 1분 턱.
6: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7: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What's your name?
10: YTN 경제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11: 이름이 뭐예요?
10: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11: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10: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1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신진서 구단과 바둑 AI 카타고의 대결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알파고 이후 AI는 얼마나 더 똑똑해졌고 이번 대결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전 등장한 알파고가 괴물 신인이었다면 카타고는 그보다 몇 수 위인 베테랑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고는 처음에는 사람이 둔 기보를 학습한 뒤 스스로 대국을 반복하며 실력을 키웠지만 카타고는 대부분 인간의 기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대국을 거듭하며 진화했습니다. 그 결과 알파고보다 한층 발전한 수일기와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국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와 핸디캡 없는 맞바둑으로 인간이 같은 조건으로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진서 구단은 돌 두 점을 미리 놓고 시작하는 접바둑을 뒀는데요. 인간 최강자가 AI를 상대로 어디까지 맞설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시험한 대결이었던 셈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번 대결은 신진서 구단이 2승 1패로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AI의 계산을 뛰어넘는 인간 특유의 승부감각과 끈질긴 운영으로 AI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끌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바둑 AI의 진화, 이제는 인간을 뛰어넘는 공포의 상대에서 인간을 더 발전시키는 파트너로 성격이 변해가는 건 아닐까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카타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춘천과 청주

등 중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역의 호우특보는 약화됐지만 발효된 지역은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 연천과 포천, 강원 철원과 화천, 양구 등에 내려졌고요. 오늘 중부지방에 20에서 60mm, 강원 북부 내륙에 많게는 8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강릉 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주변 2km 정도 밀립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강릉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화물차 전도 사고를 처리 중이고요. 여파로 강릉 나들목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양화대교부터 정체입니다.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향 신월나들목에서 신월기점 2교차로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뭐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라고 하면 아 그럼 이제 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요.
2: 네, 장마가 끝났다고 이 호우 걱정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우선 바다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76도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이 보통 기온이나 수온이 1도 정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는 약 7% 가량 늘어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극한 호우가 이보다 더 빠르게 강해지는 이른바 슈퍼 CC 현상도 확인됐습니다. 이 기온이 높아질수록 비구름이 이렇게 옆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더 발달하는 정란운이 만들어져서 짧은 시간에도 훨씬 많은 비를 쏟아낼 수 있는 건데요. 요즘은 소나기만으로도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의 극한 호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장마가 끝난 뒤에 강한 비가 더 잦았었고요. 올여름은 아직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 호우는 없었지만 여름 내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네, 언제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장마는 일요일 정도에 끝나 다음 주에는 또 폭염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2: 맞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으면서 무더위가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난번처럼 이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면서 이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 두꺼운 이불을 두 겹 덮는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습도도 높아서 체감 더위는 기온보다 더 심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1: 예, 폭염도 걱정인데 요즘에 열대야도 심하더라고요. 특히 제주가 상당하다고요.
2: 네, 제주에서는 지난 7일에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뒤 벌써 1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대야가 많은 지역인데요. 2024년에는 75일, 지난해에도 73일이나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 폭염이 본격화하면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열대야도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여름부터는 열대야 특보도 시행되는 만큼 이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밤에도 냉방과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초기 불길과 연기가 가득 찬 6층 내부의 모습이 YTN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초기 내부 사진과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합동 감식에 나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YTN 취재진이 화재 초기에 내부 상황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다고요?
1: 네, 불이 난 지난 18일. 화재 발생 초기에 촬영된 물류센터 6층 내부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 단으로 설치된 철제 선반 사이 통로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짙은 연기가 천장에 가득 차 내부 시야도 흐릿한 상태입니다. 사진 왼쪽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당시 119에는 6층 자재에서 불이 났다거나 6층에 연기가 자욱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6층 4코어에서 화재 진압이 되지 않고 있다, 안에서 계속 번지고 있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불난 물류센터 6층은 층고가 높은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공간을 3개의 층으로 나눈 메자닌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119 신고 내용을 보면 신고자는 메자닌 1층에서 불이 났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는데, 메자닌 구조는 제일 아래층을 그라운드라고 하고 두 번째 층을 메자닌 1층, 세 번째 층을 메자닌 2층이라고 부릅니다. YTN이 확보한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아래에 철제 계단 난간으로 추정되는 노란색 구조물이 보여 신고 내용대로 메자닌 1층 또는 그 위층에서 불이 난 정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발화 지점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겠습니다.
0: 네, 발화점은 물론 화재 원인을 조사하려면 합동 감식도 해야 할 텐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회의를 열어 합동 감식 착수 여부와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앞서 건물 내부에 들어갔던 소방의 설명을 듣고 감식 인력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을지 검토했는데요. 회의 결과 우선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 등을 크레인으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건물의 안전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에야 합동 감식 일정을 정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앞서 소방 당국은 어제 저녁 8시 35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109시간 만이었습니다.
0: 네, 이번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는 진압이 됐는데 그런데 인근에 또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불이 났죠?
1: 네, 이번에 큰 불이 났던 쿠팡 물류센터는 인천 성남동에 있는 물류센터였는데요. 오늘 새벽 6시 55분 인천 항동에 있는 쿠팡 15 물류센터 6층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아침 7시 10분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현장 관계자들이 자체 진화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소방은 건물 6층에 있는 냉동창고 고소작업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활동한 동대문파와 이 조직과 연합한 상계동파를 비롯해 4개의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등 4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동대문파 행동대장 A씨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동대문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후배들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하고 조직 간 싸움을 제안해 다른 조직과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동대문파는 상계동파, 이태원파, 신림동 이글스파 등과 또래를 중심으로 연합해 조직원이 폭행 피해 등을 당할 경우 함께 나서 상대에게 집단 폭력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뒤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과 구미 일대에서 1,7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 지하차도로 진입하려던 SUV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차량 수습을 위해 50분 동안 지하차도 진입로가 통제됐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

0: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는 오늘 발표됩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0: 네, 어제 오세훈 시장 1심 선고를 두고 국민의힘 뒤숭숭한 분위기죠.
1: 네, 첫 오선 서울시장에 오르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돼 온 오세훈 시장. 취임 한 달 만에 벌금 1천만 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유력 대권 주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가설과 정황에 기댄 정치적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년 전 오 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렀던 나경원 의원도 사법부와 특검이 정권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다며 지금 재판받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의 한 축으로 평가받아온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보수 진영 재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면서도 벌금형 선고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오세훈 시장 사퇴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애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게 서울시장에 대한 예의였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중대함 선거범죄로 즉각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 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는 언제쯤 발표됩니까?
1: 네, 3시간쯤 뒤인 오후 5시 반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대표 선거에는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후보 등 5명이 출마했고 이 가운데 3명이 본 경선에 진출합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현역 의원 9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출마한 가운데 예비 경선을 거쳐 8명으로 후보가 압축됩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은 오늘도 강원과 호남, 경기 등 지역을 훑으며 막판 표심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목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토교통위원장에 4선 유이동 의원을, 산자중계위원장엔 3선 김성원 의원 등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50일 넘게 이어진 원구성 공백도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김건희 씨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의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내일 김 씨 사건 선고를 진행하는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요?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최중증 발달 장애 재작년 10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는 전국의 소용돌이가 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무상수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배경으로까지 거론됐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4: 명태균 씨입니다.
2: 결국 탄핵 전국을 거쳐 배우자 김건희 씨부터 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연구소 홍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해온 정기조사 결과를 단순 배포한 것일 뿐이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 공천 약속 같은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이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정반대 판결을 내놨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6: 비권 윤석열과 비권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평사 30부 부장판사입니다. 제공이

0: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1: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역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원에 김건희 씨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인 특검.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한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여론조사 기간은 향후
2: 9년 전부터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혼소송을 이어온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 이제 내일이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아들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강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20여 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자연스레 막대한 액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그대로 통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곧장 상고했습니다.
4: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5: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4: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3: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지만 비자금 300억 원은 설령 받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된 끝에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 화성 동탄구를 비롯해서 이번 달 부동산 3중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묶인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번 주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화성 동탄구의 집값은 이번 주 0.25%만 오르면서 전국 상승률 1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상승폭 0.73%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상승률이 6주 연속으로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관련 뉴스 예정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2: 주택 공급과 금융,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반갑습니다.
7: 예. 자,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원래는 100분이 예정돼 있었는데 3시간이 넘게 열린 토론이 이어졌거든요. 사실 뭐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어요?
8: 예,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회의를
7: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8: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회자를 제척하면서 네. 사회자가 끝내자고 예. 했는데 아니다. 저 와 있는 사람들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대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 바람에
7: 계속 마지막 이어지더라고요.
8: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 또 그 마지막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약 3시간 10분 그러니까 분수로 200분 정도가 됐습니다. 자, 이 참석자들도 진지했고 진행하는 형식은 처음에 전문가 3명이 나와서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 또 세 번째는 금융, 부동산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발표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가 의견을 개진했는데 결국 세 분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제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공급 늘리고 또 세금 금융 이 세 분야를 철저히 이번에 한번 제도 정비를 해보겠다라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 그런 어떤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일단 의견을 듣고 한다는 것은 뭐 진일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 예.
8: 다만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과연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얼마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남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밀실에서 정부가 쑥 정책 내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합리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 예. 오늘 토론회를 끝내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자, 초반부에는 일단 전문가들의 재언을 듣고 이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자, 이 대통령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9: 저는 정책을 논의를 하기 전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10: 양지영
9: 합니다.
10: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9: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하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매물이 건강하게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11: 그래서 나는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뭐 그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거기에 상응한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또 적정하게 적정한 정당한 수요,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되겠죠. 다만 뭐 모든 사람들이 집이 사놓으면 돈 되더라, 막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뭐 집을 사서 그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 몰려서 무슨 한 도시에 땅을 팔면 다른 나라 통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걸 미리 막자는 겁니다.
2: 네, 주택 공급 관련한 의견들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 자체가 억지로 이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8: 그렇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7: 예.
8: 사실요,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올린다 또는 가격을 내린다 하는 것은 한목적적이지도 않고 우리 경제 체제에도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이다, 공산주의적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가격은 시장에서 조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서 적용되는 게 맞고요.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가격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정상적인 수요가 아니고 공급도 정상적인 수요가 아니다. 이를테면 수요에 있어서 집값이 턱없이 오를 것이라는 아주 왜곡된 정보, 또 일부 몇몇 계층만 어떤 특수한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다. 공급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일단 1차적인 방점을 수요와 공급의 정상화, 수급의 정상화에 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이 결국은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7: 네.
8: 그런 면에서 뭐 내심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을 무리수는 두지 않고 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시장 자본주의 원칙에 또 확고하게 방점을 찍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7: 예. 수요 공급을 수요를 맞추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주택 공급하면 우리가 뭐 신도시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상 주택 수를 늘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0: 얘기를 했어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시대의 뜨거운 화두인데요. 우선 재개발이라는 것은 인근 동네를 완전히 뜯어서 도로도 새로 내고 집도 새로 건설하는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는 게 재개발이고요. 재건축은 기본 도시 계획 구도는 그대로 주되 거기에 있는 아파트 낡은 거 또는 저층을 고층으로 올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특히 이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도시의 집의 실제 주거의 공급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만 하면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것하고는 완전히 각이 다른 서로가 입장이 다른 건데요.
0: 네.
1: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재건축을 하면 평수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기존 입주자들, 기존 조합원들이 통상 그동안에 너무 좁은 집에서 살았으니까 대부분 평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사는 연 건평은 늘어나지만 주택 수는 늘어나지 않더라. 따라서 용적률 높여준다고 해도 그것이 주택 면적만 늘어나지 가구 수 늘어나지 않는다. 이 대목은 재건축, 재개발만으로 도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재개발에 대해서는요. 재개발은 난개발된 곳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집을 늘려도 거기에는 밀집돼 있는 그에는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녹지도 만들어야 되면 오히려 줄어든다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앞으로도 하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특히 용적률 높이는 식으로 평수 늘리는 식으로 재건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대통령의 상당히 어떤 독특한 대통령의 철학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자, 그리고 이제 규제 관련한 이야기도 상당히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지금 뭐 일부 지역에 대한 삼중 규제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모든 지역, 그러니까 전체 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투기성으로 주택을 살 때 똑같이 규제를 적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1: 그렇습니다. 자, 삼종 세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세 가지 종류의 강력한 규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취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 삼종 세트가 거의 전국, 특히 수도권에는 거의 전역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3종 세트라 하면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 취득세를 중과하고 대출의 LTV를 잡습니다.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면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은 자격이 매우 엄격히 제한됩니다. 지위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 들어가면 허가받아야 되고 2년 실거주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종 세트 아닌 지역이 잘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시작했다가
2: 예.
1: 이게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확대했다가 서울의 25개구로 전부 확대됐고 또 경기도로 확대됐다가 최근에는 동탄, 또 구리 이런 지역까지 확대됐거든요.
2: 예.
1: 그런데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했음에도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0: 네.
1: 이 대목에 대한 인식,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대목을 환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 3종 세트든 4종 세트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은 자, 이게 같은 지역이라도 이게 주거용이냐, 투기용이냐 그런 개인의 사정을 잘 활용을 해서 같은 지역 안에 있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되고 특히 이 3종 세트가 문제가 된 게요. 투기자를 가려내고자 해서 그 규제를 가했는데 아파트의 거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되거나 살 수 있어도 못 사고 팔 수 있어도 못 파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이 완전히 마비됐다. 그런 면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서 저렇게 깊이 있게 청취하고 또 대통령의 의견도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0: 예.
1: 이번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이런 3종 규제 세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보다는 핀셋 정책, 그리고 용도, 목적별로 대전환한다는 그런 기대를 낳고

0: 있습니다.
1: 예.
2: 예. 자, 이런 뭐 주택 공급 분야 그리고 또 이제 뭐 대출을 비롯한 주택 금융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관심을 상당히 끌었던 부분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제안이었습니다. 준비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3: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한하자,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4: 양도세나 이거를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5: 맞겠습니다.
4: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이제 활용하거나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총액으로 여러 차례 이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그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2: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대출 구조 조정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0: 예. 특히 지금 양도세 부분이 예. 이번 논의에, 이번 200분 토론에 가장 논의가 진전이 많이 된 생산적 성과가 가장 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2: 네.
0: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양도세가 대부분 지역인 조정 대상 구역에서 양도세가 최고 82.5%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100%에 가까운 양도소득세. 이게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막겠다 해서 취해진 조처인데 82.5%가 되다 보니까 아무도 안 팔아요. 안 파니까 집값이 더 올라가는 기현상.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양도세를 좀 깎아주자.
2: 네.
0: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를 깎아주는데 일반적으로 모두 깎아주는 게 아니라 한평생 한 번만 깎아준다든지 또 양도세 할인 혜택, 현재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양도세 할인 혜택이 면제 혜택이 있거든요.
2: 네.
0: 그거를 한평생 한 번만 받게 한다든지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은 고가주택을 10번, 20번 팔아도 1가구 1주택은 지금 혜택을 보는 이런 거 없애고 모든 국민들이 형평성 있게 하자. 자, 이 대목은 현재 양도세가 높아서 매물이 안 나오는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면서도 그러나 불로소득이 한 곳에 몰리는 것을 막는 상당히 진일보한 제도고 오늘 토론에서 별 이견 없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네.
6: 그리고 그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0: 그렇습니다. 사실 똘똘한 한 채가 우리 부동산 정책의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자, 지금 다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이래서 주택을 두 채, 세 채 가지면 규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조그만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여러 채가 되면 다주택자라서 두들겨 맞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집 한 채만 사자. 대신에 똘똘한 한 채를 사자 해서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로만 몰려들었고 이 지역의 집값이 더 올랐는데 지금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높더라도 그게 세제 금융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혜택이 있었습니다.
2: 네.
0: 바로 이 대목을 대통령이 정조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전체적인 어떤 규제 혁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또 비거주, 그다음에 또 서로 거주를 하더라도 초고가주택 요 3종 세트의 규제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채라 하더라도 집값이 200억, 300억 된다면 이것은 다주택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데 대한 대대적인 어떤 제도 개혁을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의 많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6: 국세청과 관세청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악성 체납자 16명

0: 을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합동 수색반 8개 조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과 명품 가방 등 13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방송 평가 결과 YTN이 보도 전문 채널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위통위는 지상파와 종합 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등 153개의 방송 사업자의 2024년 방송 실적을 기준으로 방송 내용과 편성, 운영을 종합 판단해 평가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내일도 중북부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0: 네, 제주부터 장마가 종료되고 차츰 장마의 끝으로 향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까지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2: 네, 불광천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지금 서울 비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서울은 기습적인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김없이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3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심합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정체전선이 휴전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북부 일부 지역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자리 잡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며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에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내일도 이들 지역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됩니다. 충청 이남에 이어 중북부 일부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내일 서울 한낮 기온 29도, 대구 35도, 포항은 38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의 장마도 다가오는 휴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는 열대야와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기습적으로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천천히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이름표를 붙여줘.
13: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이름표를 붙여줘.
1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신진서 구단과 바둑 AI 카타고의 대결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알파고 이후 AI는 얼마나 더 똑똑해졌고 이번 대결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전 등장한 알파고가 괴물 신인이었다면 카타고는 그보다 몇 수 위인 베테랑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고는 처음에는 사람이 둔 기보를 학습한 뒤 스스로 대국을 반복하며 실력을 키웠지만 카타고는 대부분 인간의 기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대국을 거듭하며 진화했습니다. 그 결과 알파고보다 한층 발전한 수읽기와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국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세돌 9단은 알파고와 핸디캡 없는 맞바둑으로 정면 승부를 겨뤘지만 이제는 AI가 너무 강해져서 인간이 같은 조건으로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진서 9단은 돌 두 점을 미리 놓고 시작하는 접바둑을 뒀는데요. 인간 최강자가 AI를 상대로 어디까지 맞설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시험한 대결이었던 셈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번 대결은 신진서 9단이 2승 1패로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AI의 계산을 뛰어넘는 인간 특유의 승부 감각과 끈질긴 운영으로 AI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끌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바둑 AI의 진화, 이제는 인간을 뛰어넘는 공포의 상대에서 인간을 더 발전시키는 파트너로 성격이 변해가는 건 아닐까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카타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1998년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늦둥이 딸을 키워왔습니다. 맞벌이였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숙제를 한 번 봐준 적도 없으면서 집이 어질러졌다, 반찬이 부실하다면서 늘 불평만 했습니다. 시댁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전부 제 차지였죠. 갈등이 폭발한 건 2020년 설 연휴였습니다. 시댁에 다녀온 뒤에 친정에도 들르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기 싫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말다툼 끝에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얼마 뒤 남편은 따로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당시 막내 딸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깰 생각이 전혀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남편 회사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이혼할 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를 만난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SNS를 확인해보니 아이들 말이 맞았어요. 다른 여자와 수시로 여행을 다녀온 흔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5년 넘게 따로 살았는데 그게 무슨 불륜이냐. 이제 이혼하자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임원으로 승진을 했고 최근에는 큰 계약을 성사시켜서 수입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별거 중 번 돈은 너와 상관없으니 2020년 기준으로 적당히 나눠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내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간소송 제가 제기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5년 동안 따로 살았지만 사연자분은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오히려 이제 와서 무슨 불륜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윤영 변호사님,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1: 네, 뭐 사연자님께서 무슨 특별히 잘못을 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그냥 이혼을 하자고 종용을 하고 사연자님은 원하지도 않고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
1: 예, 부부가 별거 중에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인데요.
0: 네.
1: 별거하는 중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0: 네.
1: 처음 별거를 시작할 때 부부 사이에 뭐 명절 다툼이 있기는 하였지만 남편이 화를 내고 집을 나갔고 좀 원치 않게 별거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처음에는 사연자님 또 회사로 찾아가 뭐 설득도 해보고 하였는데 이후로도 부인 측에서 적극적인 노력도 계속해왔고
0: 네.
1: 뭐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밝힐 수 있다면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만 가지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을 했으니까요.
1: 네. 그런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지금 남편과 동거 중인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했는데 상간녀가 위자료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나요?
1: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별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뭐 사연자님 뭐 부인도 사실상 별거에 동기를 했고 뭐 아니면 뭐 두 분 사이에 사실 뭐 이혼은 안 했지만 파탄된 것에 대한 암묵적인 혐의가 있었다면은
0: 네.
1: 남편이 장기 별거 중에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 뭐 이 혼인 관계를 깨뜨린 원인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또 그리고

0: 상대 여성의 입장에서는 뭐 남편이 유부남일 가능성을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그렇네요.
0: 예, 만약에 남편이 상대 여성에게 기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대 여성도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 싱글로 알고 있었다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5년 넘게 이제 별거 중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법원 사례 중에 이렇게 별거 중에 이성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위자료 책임 인정 안한 사례 실제로 있었을까요?
0: 네, 그 대법원 판례도 뭐 사실상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었을 때
1: 네.
0: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뭐 그런 쟁점에 대해서 사실상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서 실체가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설령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부부 공동생활이 새로운 부정행위로 인해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이혼을 원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거 이혼 받아들여질까요?
0: 네, 우리 법원은 이혼 청구에 대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1: 네.
0: 혼인 파탄을 유발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 그쵸?
0: 예, 예를 들어서 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1: 네.
0: 어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 남편의 이혼 청구가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인지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1: 네.
0: 결국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같은 쟁점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 네.
0: 장기간 별거에 지속되면서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이 된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만난 것인지
1: 네.
0: 아직은 파탄에 이른 정도는 아닌데도 부정행위를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1: 네.
0: 만약에 장기 별거는 했지만은 아직 파탄에 이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은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렇군요.
0: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사연자님께서 내심으로 이혼에 개의치 않고 또 실질적으로 관계 회복도 기대되지 않는다고 된다면은 예외 사유에 해당돼서 이혼이 허용될 가능성 없지는 않습니다.
1: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별거 기간 중에, 그러니까 남편이 2년 전에 직장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했고, 이제 최근 별거 중에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별거 기간 중에 남편의 재산도 늘고 수입도 늘었다는 건데요. 이것도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0: 네,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실질적 혼인 파탄의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1: 네.
0: 혼인 파탄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에는 포함될 수 없을 것이고요. 별거 시작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네.
0: 그러나 사연의 경우처럼 장기간 별거는 했지만은 별거 시작 시에 이미 혼인 파탄이 되었는지가 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 경우에 남편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파탄이 명료화된 시점을 혼인 파탄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렇다면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들도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다만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별거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미미하다면은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간녀한테 위자료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이 남편이 이제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몰랐다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라면 위자료 인정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경우에, 그 이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혼 청구할 때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페퍼톤스의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속 비 소식이 들어있고 날도 더워서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모레 토요일이 중복인데요. 미리 몸에 좋은 음식들 챙겨 드시면서 체력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과 경기 북부에 호우주의보는 거의 해제됐고 현재는 고성과 양구 지역에만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20에서 60mm, 남부지방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선운산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차량 여러 대가 정차 중이고 뒤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차간 거리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효대교부터 정체고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포대교까지 막히고 있고 일산 쪽은 영동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목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돼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또 통일교 청탁 혐의 선고를 또 한 번 미뤘습니다.
4: 네, 전원 합의체로 보낸 건데 여러 차례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5: 네, 대법원입니다.
3: 네, 내일 김건희 씨의 선고가 연기됐다고요?
5: 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일은 추정, 즉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때나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때, 위헌 판단 등 법률 해석의 중대성이 있을 때 혹은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건일 때 보내집니다. 김 씨 사건은 기존엔 대법원 2부가 맡고 있었는데요. 앞서 지난 16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한 차례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 1,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가 나온 것과 달리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선 일부 유죄, 징역 2년이 선고되며 이를 반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후 선고를 다소 촉박한 여들의 뒤인 내일로 미루면서 기존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돌연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나오면서 잇따라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던 김 씨의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지난 2021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2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는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 조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목표는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4: 네, 특히 사람들이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먼저 오늘 토론회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세제 관련 논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6: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상 처음 부동산을 주제로 대통령과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참석자 언급에 억지로 주택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

0: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똘똘한 한채 현상을 막기 위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성이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어떤 차등을 두고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선진국 수준이면 현재의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결국 타협은 해야 하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할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1: 네, 주택 공급이나 대출 규제 같은 금융 분야에서는 또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0: 네, 우선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이 우선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의 공급을 약속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60몇 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절반 이하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급 효과에 논쟁이 있다고 했고 공공임대의 경우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산층도 살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정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정책에 반대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은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존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들이 소개되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당국자들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핀셋형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2: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속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부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인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해서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 안에 결론이 나야 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5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형이 확정되면 6.3 지방선거로 5선을 수성한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정치권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2: 네, 민주당은 오늘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고 본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3명을 가리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1: 네, 어제 오세훈 시장 1심 선고를 두고 국민의힘은 뒤숭숭한 분위기죠.
4: 네,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르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어온 오세훈 시장. 취임 한 달 만에 벌금 1,000만 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0: 입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은 물론 유력 대권 주자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가설과 정황에 기댄 정치적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년 전 오 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렀던 나경원 의원도 사법부와 특검이 정권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다며 지금 재판받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 은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의 한 축으로 평가받아온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보수 진영 재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사필 귀정이라면서도 벌금형 선고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오세훈 시장 사퇴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애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게 서울 시민에 대한 예의였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중대한 선거 범죄로 즉각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 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도 곧 발표가 되죠.
0: 네, 1시간 반쯤 뒤인 오후 5시 반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대표 선거에는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후보 등 5명이 출마했고 이 가운데 3명이 본경선에 진출합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현역 의원 9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출마한 가운데 예비경선을 거쳐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됩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은 오늘도 강원과 호남, 경기 등 각 지역을 훑으며 막판 표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의힘목 상임위원장 선거를 끝으로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도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국토교통위원장에 4선 유희동 의원, 산자중기위원장엔 3선 김성원 의원 등을 선출하고요. 성평등가족위원장엔 3선 김정재 의원을 내정한 가운데 추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20여 건도 오늘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50일 넘게 이어진 후반기 국회 파행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여야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등 50여 건이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조금 전 규탄대회를 열고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소관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출석에 앞서 특혜를 추진했다며 수사하다가 이제는 수사 대상을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위법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 네, 오늘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직원과 주민 등 8명이 다쳤습니다. 아파트 운영에 앙심을 품은 주민이 불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사건이 발생한 게 언제쯤인가요?
3: 네,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입니다. 주민들은 펑하는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린 뒤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2명과 민원을 제기하러 왔던 주민 1명이 있었고요. 같은 건물에 있는 경로당에도 어르신 5명이 있었습니다. 이 8명 모두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은 사람이 3명인데 이 중 1명은 상태가 위중해 헬기로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폭발은 아파트 주민인 A씨가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는데요. 주민들은 전부터 A씨가 관리 규약과 주민 대표 선거 등을 둘러싸고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최근 아파트 주민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선거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또 주민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전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미리 대처하지 않아 큰 사건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 하고 집중적으로 외부나 조사를 하고 아니면 한밤 중 구급을 하든지 해야 이 뭔가 충격이 있는데 그냥 눈을 가니까 이 사람이 나버렸잖아.
1: 경찰도 출동했었다는 말.
0: 전에 출동을 했었어요.
2: 경찰은 A씨가 관리사무소나 다른 주민들과의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A씨도 화상을 입은 만큼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3: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광산서 형사과장 측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정황을 담았던 수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주 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수사지휘부였던 이 경찰서장을 처음으로 소환하면서 윗선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전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입건된 이후 오늘 오전 10시부터 첫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특별수사단은 김 경무관을 상대로 초동수사 당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수사지휘 전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라는 지침이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수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국수본 성폭력 수사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국수본 강력계장을 조사하는 등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 네,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지만 구속을 피한 전 광산서 형사과장 측에 성범죄 정황을 검토했던 수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고요?
4: 네,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경 정 측 변호인이 지난 5월 검찰 송치 당시 작성된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앞서 장윤기 부실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박경정 측은 수사 당시 이미 성범죄 목적 범행 정황을 수사보고서에 반영했다며 축소 수사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공개된 수사 보고서엔 훼손된 성인용 인형과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내역을 포함해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정황 등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목을 졸라 제압한 정황 등도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정 측은 수사기관의 제약으로 성범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을 뿐 관련 정황은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부실수사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11: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0: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요.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담는 양은 똑같은데 계산대 앞에서 나오는 금액은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54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이 180%를 넘는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분명 수출은 역대급이라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빠듯한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 있습니다. 바로 환율 때문인데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재무설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놓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도움 말씀 전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알찬 소식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 먼저 짚어드릴게요. 첫 코너입니다.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수출은 역대급 흑자인데 아니 환율은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나이프 상담소에서는 이미 건강하신데도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계셨던 시내버스 기사님의 보험 리모델링 사례를 만나봅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요. 돈워리 상담소에서 수술병력이 있어서 보험 점검을 포기하고 계셨던 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린 사례도 준비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맞춤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 우리 집에도 보험 점검,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공동인수에 참여한 보험사들의 보상 부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체 보험 담고가 8천억 원대에 이르는 데다 물류센터 규모가 커서 최종 보험금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유방암 진단 후 초기 1년 동안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

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공동연구팀은 유감망 수술 환자 10만 7천여 명과 암 병력이 없는 일반 여성 32만 2천 명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미국 신경과학회 공식 학술지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도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수혜는 일부 반도체 거점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역별로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주력인 경기 충남 충북과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 경북 사이의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1: 네.
0: 정재현 전문가에게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수출이 네. 잘 되면 네. 달러가 들어오고 환율이 좀 떨어지는 게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공식인데 네. 아니 수출은 역대급 흑자라는데 도대체 왜 이 고환율의 늪은 끝나지 않고 환율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걸까요?
1: 네. 이유는 수출로 번 달러가 예전처럼 국내로 바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출 기업이 달러로 벌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환율이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짓고 해외 기업을 인수하고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 비중을 꾸준히 늘리다 보니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를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그 돈이 해외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0: 우리한테 돌아와야 하는데 그쵸. 돌아오지 못하고 정말 발묶여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2: 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즉 금리 격차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고 금리도 미국이 더 높은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달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 호황이어도 미국 시장이 우위에 있다 보니 결국 자금은 미국으로 쏠리고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기름값 상승과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지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도 오르는 흐름이 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100조 원 넘게 팔고 달러로 바꿔나간 것도 환율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요.
0: 그렇군요. 네. 역대급 흑자에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것도 네. 궁금하고요. 네. 관련해서 워낙 이렇게 계속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니 이거 외환위기 같은 상황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1: 네, 당장 외환위기를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한국은 외국에 빌려준 돈이 받을 돈보다 훨씬 많은 순 채권국이고 지금은 정부가 원화로 채권을 발행하면 외국인들이 사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화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고 30년 전 외환위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인 거죠.
0: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큰 걱정은 좀 덜어냈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걸 알고 싶어요.
2: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주식을 통해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고환율을 반기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기름값, 곡물값,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외식업이나 유통업처럼 마진이 얇은 업종은 가격에 그 부담을 전가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누군가가 혜택을 누린다면 누군가는 또 고스란히 피해를 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 호황의 혜택과 고환율의 피해가 같은 시대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상황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1: 네. 일각에서는 환율 1,500원의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달러 수요가 꾸준한 이상 예전처럼 환율이 쉽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적응하고 살자는 말은 아니고 이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실물 경기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내 가게 재무는 더 꼼꼼하게 설계해야 시점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고환율 시기에 내 자산이 원화로만 몰려 있다면 그것 자체도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요. 달러 자산의 일부 분산하거나 물가 상승에 강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무작정 달러를 사거나 해외 주식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방향을 잡는 게 먼저겠죠.
0: 환율 뉴스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내 지갑 사정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사실 막연하고 막막하게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의 이 꼼꼼한 설명 덕에 청취자분들 조금은 실마리가 잡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재무 상황 어떤지, 우리 집 가정 경제는 어떻게 설계해 나가는 게 좋은지 이 큰 틀의 경제 상황에 맞춤으로 대응해보고 같이 탄탄하게 준비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무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써서 보내주세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맞춤 재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내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0: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를 골라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굿 라이프 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이 도착했을지 박상규 팀장님의 목소리로 청취자님의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오랫동안 시내버스 기사로 일해오고 있는데요. 운전하면서 매일 굿모닝 굿라이프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싶었는데 생각만 하고 계속 미루다가 올해 실손보험료도 많이 오르고 건강검진도 앞두고 있어서 이번엔 진짜 해야겠다 싶어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복용하는 약도 없고 건강도 좋은 편인데 주변 또래 동료들보다 보험료는 훨씬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0: 앞에서는 수출이 역대급이라는데 환율 왜 안 떨어져요? 이게 궁금했는데 네. 와, 이번 오늘 굿라이프 상담소 사연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아니 또래보다 건강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자부하고 자신하고 계시는데 왜 네.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계신지 네. 이상하게 들립니다. 정지현 팀장님 이게 어떤 사정이 있으셨던 걸까요?
2: 네, 이분이 성격이 워낙 좋으세요. 주변에서 좋은 거라고 하면 그냥 믿고 보험을 하나 둘 계속 가입하신 거예요.
0: 아, 성격 좋은 거랑 보험 막 가입하시는 건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3: 네네.
0: 그러게요.
2: 자세한 내용도 잘 모르는 채로요.
0: 그렇게 가입하셨군요.
2: 네네네. 그러다 보니 보험이 쌓이면서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은퇴 시점은 다가오니 앞으로 낼 보험료 걱정이 되기 시작하신 거죠. 실제로 총 7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는데 하나하나 꺼내서 들여다보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0: 그렇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1: 네, 문제점 전에 먼저 잘 가입하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주택화재보험은 1만 원에 알차게 잘 가입해 두셨고요.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는 3만 9천 원 내고 계셨는데 시내버스 기사시다 보니 영업용 운전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금 높은 건 당연합니다. 다행히 변호사 선임비 한도가 축소되기 직전 타이밍에 좋게 가입하셔서 보장 내용도 아주 알차게 잘 챙겨두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역시 굿모닝 굿라이프 애청자다우시다고 칭찬도 해드렸습니다.
0: 아, 근데 칭찬 정말 받으실 만합니다. 네. 이 운전자 보험 요거 네. 관련해서 이렇게 보장 개정되기 전에 좀 가입을 잘 해두셔라라고 늘 강조드렸는데 청취자님이 딱 그렇게 굿모닝 굿라이프 목적 취지에 맞게끔 보험을 잘 가입해 두셨군요.
1: 뿌듯합니다.
0: 그렇죠. 잘 가입된 건 얘기해 주셨고 네. 이제 문제가 됐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여기서 오늘 돈이 되는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보험 상품에 이름에 간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상품일까요? 1번, 보험금 지급이 간편한 상품. 2번,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유병자 상품.
1: 이걸 틀리면 되게 자리를 빼야 돼요. 자, 보험 상품 이름에 간편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병력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유병자 상품을 의미합니다. 정답 2번.
0: 네, 정답 2번입니다.
1: 아, 맞췄어요.
0: 네, 상품 이름에 간편이 들어가 있으면 유병자 보험이에요. 드시는 약이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그만큼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용하시는 약도 없고 가입 당시 특별한 병력도 없으셨어요. 굳이 유병자 상품에 가입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암 진단금 2천만 원에 6만 원이라는 보험료, 비쌌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 네, 맞습니다. 가입할 때 복잡하게 따져봐야 하는 게 귀찮으니까 간편하게 가입되는 상품으로 권유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험료 차이로 이어지고 10년, 20년 장기화될수록 그 손해는 더더욱 커지겠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유병자 상품에 가입해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 그러면은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도 내가 가입한 보험은 그냥 일반 보험일 거야라고 착각은 하지만
2: 네.
1: 간편 보험, 유병력자 보험으로 가입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2: 그쵸.
1: 거네요.
2: 굳이 비싸게 내시는 거죠.
1: 그렇군요. 건강한데 보험료 할인받아도 모자랄 판에 더
0: 맞습니다.
1: 비싼 간편 보험을 지금 가입하셨다니 굉장히 아까운 보험료만 지출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을까요?
0: 네. 작년에 가입하신 건강보험이 있었는데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 보장 받으시려고 가입하신 거였어요. 방향 자체는 정말 잘 잡으셨는데 방법이 아쉬웠어요. 예로 암 진단금 5천만 원을 준비하려면 이분 기준으로 월 보험료 12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특약으로 준비하면 월 4,150원이면 됩니다.
1: 근데 이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12만 원과
0: 네.
1: 4,150원.
2: 네,
1: 어마어마한데요?
2: 민망합니다. 네, 그렇죠.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요즘 암 치료에서 정말 주목받고 있는 항암 치료잖아요. 일반 방사선과 달리 암세포만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식이라 정상세포 손상도 적고 부작용도 적고 회복도 빨라요. 그런데 한 사이클 도는데 6천만 원 정도 드는 고액 치료거든요. 이 같은 보장 금액을 방법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1: 그렇군요. 비싼 진단금으로만 이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가 대비할 것인지 아니면 이 중입자 방사선 치료 특약으로 매달 몇천 원의 돈으로 큰 치료비를 대비할 것인지 이거는 정말 비교 분석을 하고 알아야지만 내가 내돈
0: 네.
1: 아끼면서 큰 혜택 받을
0: 그렇죠.
1: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시다면 50번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보장인데도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상황 짚어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다고 해요. 꽤 그래도 옛날 보험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2세대 실손보험인 거죠?
0: 네, 2세대 실손보험인데요. 90% 보장이라 보장 측면에서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단점이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불필요한 특약들이 같이 들어 있었는데 그 특약들만 정리했더라면 기존 13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9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특약 해지 환급금도 일부 발생해서 그것도 찾아드렸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보험 상품에 불필요한 특약을 덜어냈더니 13만 원에서 이제 9만 원으로 다이어트가 됐는데 살 빠지면 그냥 좋은 거잖아요.
2: 네,
1: 근데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지금 특약 해지 환급금도
2: 맞아요.
1: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2: 축하금도 줍니다.
1: 아, 정말요?
2: 네.
1: 그렇군요. 보험료 줄이고 환급금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강검진이 예정도 있다고
2: 네,
1: 하셨었잖아요.
2: 맞습니다. 그래서 검진 결과가 나온 이후에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 보시기로 하셨고요. 지금 당장 전환하는 게 아니라 결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로 했습니다.
1: 아, 그럼요. 이거 새롭게 어떤 구성을 해드렸으면 저희가 딱 좋았을까요?
0: 네,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0: 깔끔하게 잡았어요.
1: 잡아주셨어요.
0: 네, 잡았습니다. 기존의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적 항암 치료비, 로봇 수술, 카티 치료비까지 추가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2: 네, 여기서 암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치료가 장기화되기도 하고 암이 전이 되거나 재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주요 치료비 특약도 함께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건 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매년 2천만 원씩 100세까지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암 진단비 한번 받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거는 치료 받으실 때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군요.
0: 네, 맞아요. 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기존에 500만 원이었던 진단금을 1000만 원으로 늘려드리고 뇌와 심장 순환계 주요 치료비도 새로 구성해서 혈관 관련 치료비를 받을 때마다 매년 1000만 원씩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간병인 보험, 요양병원 입원, 1인실 입원 1단까지 추가로 구성해 드렸고요. 나이 들수록 간병인 정말 중요하거든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가족들한테 짐이 될 일은 없으니까요.
1: 그렇죠. 간병비 보험도 꾸준히 문의와 궁금증 항상 보내주시는 내용인데 촘촘하게 다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보장이 탄탄하잖아요.
2: 네.
1: 보험료 더 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 그러면
1: 월보험료는 어떻게 됐을까요?
2: 네, 늘면 우리 전문가 아닙니다. 기존에 갱신형으로 유지하시던 상품들이 25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새로 구성해드린 비갱신형이 19만 원이었고 간병보장까지 추가해드려서 최종 23만 원이 됐어요. 보험료도 절감되고 납입 기간도 줄어들고 보장은 오히려 더 넓어진 거죠. 20년만 내시면 그 이후엔 납입 없이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는 겁니다.
1: 와, 청취자님 상담 받고 되게 기분 좋으셨을 것 같고, 이젠
0: 네,
1: 어딜 가서, 내 건강이 이렇게 좋은데 보험료 왜 많이 내냐,
0: 그렇죠.
1: 막 그런 궁금증이나 하소연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0: 네. 역시나 많이 만족해 하셨어요. 고객분이 주변에 소개를 안 해줄 수 없겠다고 하시면서 가족분들 보험도 같이 봐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담하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1: 뭐였을까요?
0: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해봤는데 진작에 할 걸. 미루는 사이에 갱신되고 보험료 오르고 나이 들면서 조건도 나빠지고 결국 손해는 자기가 보는 거거든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을 소화기에 좀 자주 비유를 하거든요. 네,
1: 소화기요?
2: 소화기. 왜 우리 소화기도 10년에 한번 교체하고 1년에 한 번은 점검을 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불안 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혹시 모를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하나만 있어도 큰 불을 막고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재산과 지킬 수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소화기를 구비하고 그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보험도 그렇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내 상황에 맞게 점검을 하셔야 하는 거죠.
1: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비유를 하시는지. 맞습니다. 가정에 상비해 두는 이 소화기처럼요. 보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큰 불이 났을 때 내가 소화기로 정확하게 막아낼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도 미리미리 확인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하고 노후와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머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과 함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 소개해드리고요. 전문가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271번님 문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보험 상품 이름에 간편이 들어간 게 하나 있는데요.

0: 일반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찾을 수 있어요. 본인 상황에서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는 직접 확인해 드려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상담 문자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5271번님,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일반 상품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문가분들이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비교
0: 네.
1: 분석해 드릴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정 팀장님이 요분과 비슷한 사연을 또 상담해 주신 사례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산 동양구에서 인테리어를 일을 하고 계신 50대 중반 남성분을 상담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2년 전에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어깨 회전골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 점검을 받고 싶으면서도 수술 병력이 있으니까 어차피 새로 가입이 안될 거라고 그냥 포기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1: 그 마음은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술 받았다고 하면 일단 보험 가입은
0: 그렇죠.
1: 어렵다라고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리는 분들도
0: 네,
1: 많으시잖아요.
0: 맞습니다. 근데 수술이라고 다 같은 수술이 아닙니다. 저희 크게 나눠보면 질병 수술이 있고 상해 수술이 있죠.
1: 네.
0: 다쳐서 어깨 수술한 거랑 암 진단 받은 거랑은요, 인과관계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해 수술 병력은 인수해주는 보험회사와 상품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해주는 보험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병력을 모두 고지하도록 복용하시는 약이 없으시니까 건강체로 승인해주는 상품을 찾아서 안내를 드렸어요. 이분도 처음엔 어차피 안될 거라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가능하셨던 거죠. 병력이 있다고 처음부터 포기하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분은 보험 상황이
0: 네.
1: 어떠셨을까요?
0: 이분은 월 48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고 계셨어요. 보험이 총 5건이었는데 문제는 두 건의 종합보험이었습니다. 하나는 15년 갱신형이고 다른 하나는 30년 납이었어요. 30년 납이라는 게 3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는 건데 총 납입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보험으로 암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결과적으로 6,700만 원을 넘게 내고 3천만 원 보장받는 상품인 거죠.
1: 그럼 내돈더 내고 덜 받는 상품이었으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네요. 갱신형 보험도 문제가 있었겠죠?
0: 네, 그렇죠. 갱신형 보험은 지금은 보험료가 낮아 보여도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게다가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내야 하는데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보험료가 그대로면 유지하기가 버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두 건을 합쳐서 비갱신 20년 납 100세 만기로 새로 정비를 해드렸어요. 기존 26만 원 가까이 내시던 걸 16만 원으로 줄이면서 보장은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CI 종신보험도 있었는데요. 자녀분들이 다 성인이 되고 출가까지 하셔서 사망보험금이 더 이상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해지 환급률이 82%까지 올라와 있어서 납입하신 보험료 중 82%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거기에 약관 대출도 이용 중이셨는데 이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셨어요.
1: 이 약관 대출까지 받으셨다라는 건
0: 네.
1: 정말 최후의 보루까지 다 쓰셨다는 건데요.
0: 맞습니다. 해지 환급금 내에서 받은 약관 대출도 갖고 계셨어요. 보험을 해지하면 그 해지 환급금으로 대출이 상환되고 차액만큼 환급되죠.
1: 네.
0: 그런데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CI 보험이라는 게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해지를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네. 네. CI 보험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중대한 질병, 즉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당겨받는 구조예요. 얼핏 보아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CI 진단금을 받으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에 대해 그만큼 차감이 되거든요. 살아 있을 때 받을 만큼 가족한테 남겨줄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CI 보장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암도 아무 암이나 되는 게 아니라 말기 암이나 중증 암이어야 하고 뇌졸중도 일상생활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보험금 받기가 정말 쉽지 않는.

0: 거죠.
1: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이미 다 성인이 되고 출가까지 하셨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사실 더 이상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CI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그래서 오히려 해지한 급금이 82%까지 올라와 있는 시점이어서 지금이 정리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해지하면서 약관 대출도 자동으로 상환되니까 이자 스트레스도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였고요.
2: 이렇게 간단히 해결하면 되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청취자님이 상담받고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0: 네. 진작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포기하고 계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가능했고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이번 상담을 계기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2: 맞습니다.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닌데 네. 모르는 채로 그냥 냅두는 건 그건 잘못인 네, 것 같아요.
1: 방치는 죄입니다.
2: 그렇죠. 네.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 안 될 거야. 또는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싼 보험료 내는 게 당연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도 꼼꼼히 비교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굿모닝굿나이프 전문가와 함께 보험 점검, 재무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굿모닝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김광석의 끝나지 않은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낮 구분 없는 더위에 많이 지치실 법도 한데요. 체력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는 모두 그쳤고 구름만 많은 상태입니다.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5에서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주 후반이라서 정체는 좀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곳곳에서 많이 밀리고 있고요. 사고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평택 고덕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보은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여파로 보은 나들목에서 정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마포와 종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지문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월곡램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중입니다. 성산대교 위로 강북 방향 2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고요.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영동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양방향 정체고 일산 쪽은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1, 2부는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김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5시 30분이죠.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정치 클리어링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리고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모시고 당내 현안 포함한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벤치 클리어링보다 무서운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김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0: 대법원이 내일이죠. 24일 예정되어 있었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연기한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 아마 전원 합의체에 회부시키려고 연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김건희 씨 사건이 왜 전원 합의체로 이렇게 넘겨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소부에서 하기로 했다가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는데 일단 소부에 합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0: 뭐 그렇게 되면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죠. 예.
3: 그러니까 이견이 있었을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부보다는 전원 합의체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지난 그 1, 2심에서 무죄 나왔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다른 뭐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해석들하고 예측을 할 수 있으나 그런 판결과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대법원 내부에 사정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대법원이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히지 않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소부에서 재판관들끼리 판결이 엇갈리면은 전원 합의체 가기도 하고 또 혹자들은 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 또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이 이게 뭐 하급심에서 자꾸 유죄 무죄 나뉘니까 그러면은 뭐 분란이 없게 전원 합의체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명태균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는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유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물론 사안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결국 대법원 판결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머지 하급심과 항소심의 판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깔끔하게 전원 합의체에서 심사숙고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야만 논란이 좀 최소화되겠죠. 따라서 다른 사건보다는요. 이 전원 합의체에서 명태균 여론조사를 정치자금 위반으로 보느냐 마느냐 이게 아마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보내면서 선고 일정이 그렇게 길게 잡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금방 나올 것 같긴 한데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 방금 또 이야기 도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재판에선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많이 나왔다. 물론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실형이 안 나오는 게 좀 아쉽다 뭐 이런

0: 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100만 원 이상이면은 서울시장직이 상실인데 1000만 원 나왔으니까 그러면 김주호 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20, 30, 30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을
1: 근데
0: 것인가?
1: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0: 예.
1: 판결을 했고, 이제 이런 어떤 불법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은 이런 판결이 나올 수뿐이 없는데, 사실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일단 돈이 오갔잖아요. 뭐 돈이 오가지 않았으면 어떡하든 이렇게 뭐, 증거가 없을 경우에 그냥 뭐 공짜로 했다. 나는 잘 몰랐다. 우겨볼 수가 있는데, 누가 봐도 김한정 씨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이라는 김한정 씨가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여론조사 돌려보질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선거도 아닌데 그 시기에 수천만 원의 호가는 여론조사를 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돌려받고, 이것이 오세훈 시장과 아무런 연관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사실 선거에 어떤 이런 거를 해보는 고관여자들은, 아, 이게 분명히 오세훈 시장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다 많이 확신을 했고, 이제 무엇보다 재판부에서는 이게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 뻔히 이 내용을 알 것이고, 또 오세훈 시장이 정치 자금법 관련해 갖고 굉장히 선진적인 주장을 많이 했었고, 옛날에는 뭐 불과 한 15년 전에 정수기 광고도 할 정도로 깨끗한 정치 자금 관련해서 강조했던 분인데, 그런 분의 측근들이 이러한 어떤 정치 자금법 위반이나 일단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굉장히 명료하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2심, 3심도 뒤집을 가능성이 없고, 이러한 이야기는 이 사건이 터진 초기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던
0: 예.
1: 내용입니다.
0: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뭐 항소심에서 다 터보겠다는 생각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당장 시장직을 내려놓아라, 이런 정치 공세에 나오고 있는데, 김주호 대변인 말처럼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마지막 판결문 이야기 하면서 죄질이 중하다,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정치자금법뿐만 아니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과연 2심에서 무죄가 나거나 혹은 벌금이 80만 원 내지 90만 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2: 근데 이거는 벌금을 깎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유죄가 일부 인정되면 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사안은 아니라서 유무죄를 다투는 안건인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 그 오세훈 시장이 직접 김한정 씨에게 대납을 지시하거나 뭐 대납에 대한 대가로 감사를 표현하거나 하는 등의 증거가 없지 않느냐. 지금 정황 증거만 가지고 유죄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의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직선거법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바뀌면서 기사회생했던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심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들이는 최근의 정치권 흐름으로 봤을 때 뭐라고 너무 빨리 단언하긴 힘들다.
0: 예. 단언하기 힘듭니다만 어쨌든 생각보다는 좀센 벌금형이 1000만 원이 나왔기
2: 그렇긴 하죠.
0: 때문에 벌써부터 여당 야당이 설왕설래가 많더라고요. 다음 그러면 서울시장 보궐은 어떻게 하느냐.
3: 아니 근데 그 특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633 원칙으로 보면 올 12월 아니면 내년 1월에
0: 결정이 나겠죠.
3: 최종심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0: 그럼 뭐 내년 4월 보궐이
3: 내년 4월에
0: 됐으면,
3: 보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벌써 이제 발빠르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0: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심, 2심, 3심 다 좀 지켜보고 최종심이 나와 봐야 알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 판결문에도 여러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원래 10건 정도가 특검이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가
0: 5건.
3: 받아들인 건 5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혁천 최고가 얘기했듯이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관여돼 있다는 직접 증거는 없어요. 없고 이러이랬을 경우에 당연히 후보자가 개입돼 있을 수 있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다 얘기를 했고요. 물론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회사에 돈이 간 건 맞아요. 그 돈도 굉장히 김한영 씨가 원래 보낸 돈은 억대의 돈인데 실제로 인정된 가 특검에서 기소한 건 3,300만 원. 법정에서 인정됐던 건 2,100만 원.
0: 2,100만 원.
3: 이 상황을 보면 2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쉬워 보진 않습니다.
0: 쉬워 보진 않습니다.
2: 저는 이 재판 이야기보다는요. 혹시라도 만약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 재보궐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상정하는 양당의 기류 이야기가 사실은 더 재밌는 정치적

0: 소리라고
1: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해요.
0: 그렇죠. 네. 제가 그걸 잘 캐치한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우리는 이 재판 정치 재판이다, 2심에서 뒤집힌다 주장하고 있지만 네, 네. 그 서울에서 정원호 후보가 다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1: 그렇죠.
0: 해소되지 않은 논란들이 있으니까. 예? 그럼 그 다음 타자가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는데 예. 아 박주민은 좀 쉬운 상대다.
1: 예.
0: 그리고 부동산 상황이라든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토론에도 있었지만 여러 부동산 정책과 가격으로 서울 민심은 점점 더 보수화되고 있기 예? 때문에 재판 뒤집어져야 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 다시 붙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기류가 내부에 좀 가득 합니다.
1: 네. 나경원 이야기도 나오고
0: 신동욱 최고 이야기도 네. 나오고 그 두 사람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1: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그러면 부산 북구도 재보궐이다. 그 강원도 강릉도 재보궐이니까 큰 판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이건 뭐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고 상상의 영역이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거머쥐었을 때 민주당 출신 정치인을 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조순, 고건, 박원순 다 외부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강원식을 차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에 결정되니까 거기서 아마 가장 크게 볼 게 이게 아닌가.
2: 아니 그렇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경기 남부권 기초 지자체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아파트값이 높은데 한강베트 뭐 이런 데는 민주당이 예상도 못하고 패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예측을 못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 아예 그냥 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가 졌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전략으로 만약에 그냥 느슨하게 선거 치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결과 안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도부가 새로 생기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뭔가 좀 인물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죠. 다른 방법을 개발할 수뿐이 없고 그게 어떠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보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김지호 대표님 말처럼 뭐 부동산 또 한강벨트 강남 뭐 이쪽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서울이 민주당한테는 불리지 않느냐. 그런데 또 구청장 선거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이겼는데 정원호 후보가 그걸 못 받아서 졌기 때문에 꼭 부동산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어렵고 후보 개개인의 뭐 매력도 좀 달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핵심 이슈는 서울은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됐다고 하던데 각 분야의 뭐 전문가도 있었고 뭐 부동산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일반 대학생 국민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셨습니까?
3: 보지는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예, 예. 봤는데요. 저는 이 토론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으면 기조연설도 좀 짧게 하시고 예. 그다음에 가능하면 전문가나 그 국민들 거기 참석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중간에 뭐 말 자르지 마시고 그런데 오히려 태도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마치 좀 뭔가 가르치려고 드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국민들의 생각은 집값, 전세, 월세가 이거 안정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이런 거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뭐 무주택자하고 일주택자에 대해서 규제 너무 강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청년들. 주택 어떻게 좀 살 수 예.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으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세금과 규제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밖에 안 나와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을 하면서 기대했던 국민들의 인식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토론회였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지 않나. 오히려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은 예. 토론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장해찬 최고 얘기 듣고 마지막 발론권 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대출 규제라든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철학이 확고하다는 게 느껴지는 토론회였거든요. 그런데
1: 네.
0: 지금 대출 규제나 보유세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민심에 불을 확 지를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보유세 선진국 따라가려면 3배는 올려야 되는데 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 본인도 예. 알고 있어요. 이게 민심에 좋지 않다는 거.
1: 예.
0: 그럼 앞으로 정부가 대출 규제나 보유세 등을 강화했을 때 그게 정부가 믿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떤 민심 이탈 효과가 더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명쾌한 답을 얻는 자리보다는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남기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김주호 대표님.
2: 아, 저는 오늘 대통령의 부동산 토론에 명불허전이다. 아, 이래서 이재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토론회 자체가 뭔가 설정이 있고 그 토론 대상자들이 선별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유튜브 상이나 어떤 일반적인 그런 현장에서 실제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각종 의견을 내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대통령과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고 또 그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4%가 넘고 올해 내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순이익만 뭐 영업이익인지 순이익인지 추산해 보면은 두 회사가 1,800조 이상 벌어들이는데 이 돈들이 사실은 뭐 보너스라든지 급여라든지 뭐 상업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게 다 부동산으로 가면은 사실은 이 막대한 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예. 이로 인해가지고 저희 어떤 서민들 주거 안정에 더 큰 안 좋은 영향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좀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데 일조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라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어떤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예. 생각합니다.
1: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오늘 이야기 나왔던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공급 문제 이제 시도시 짓겠다고 한 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좀 하겠다 아이디어 내보겠다 했던 것 같고 보유세 얘기 계속 했습니다만 보유세는 좀 손을 볼 것 같은데 그럼 반대급부로 거래세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이걸 한번 종합해서 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여러 번 토론을 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의미 있는 지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만 공급이 아니라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거 형태로 공급에 해당되는데 예. 이게 어느 순간 주택 소유의 카운팅이 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오피스텔 공급이 비약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전문가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귀담아 들어서 아파트 공급만으로 100% 할 수는 없으니까 비아파트 민간 공급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서는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그냥 듣고 끝이 아니라 좀 잘 예. 받아들여서 뭐 오피스텔을 굳이 그러면 주택 그 소유 현황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그거 뭐 안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면 일종의 어떤 공급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의견들은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2: 아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나 어떤 다른 토론에도 다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 했던 의료 개혁 관련해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1년 동안 어느 정도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 의료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고 뭐 지역 의사제라는 게 많이 설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의대정원 2천 명 문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해결된 모습을 보이니까 굉장히 대통령도 그리고 참가하는 토론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이번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모든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혼자서 이렇게 이런 부담을 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느냐. 정부 부처나 강요들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뭐 그런 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3: 그건 정부 운영의 예. 문제죠. 이재명 예. 대통령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본인이 다 나서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다 얘기하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각 부처에게 책임 장관제 할 거면 다 책임도 주고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운영을 그렇게 하니까 청와대만 보이는 거예요.
1: 예. 그 관련해서 오늘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좀 많던데 17억 7천 나도 대출해 주라 뭐 이런 얘기 나도 군자당 잡아줄게 이런 얘기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 대통령의 근저당권 문제. 그 아마 야당에서는 뭐 이게 비정상적인 거래다, 뭐 특혜다, 뭐 편법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3: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란 지위에 없는 경우에,
1: 예를 들어 일반. 아, 그럼 이거부터 잡읍시다. 아까 네. 댓글에 있었던 거. 17억 7천 대출 이걸 대출로 네. 볼 수 있느냐?
3: 사금융이죠.
1: 사금융이라고요? 네. 네, 네 말씀하세요.
3: 대통령의 지위에 없다면 대통령은 지금 예를 들면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3: 아니고 관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돈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3: 그리고 이제 사겠다는 분이 본인 돈 한 푼 없이 네. 소유권을 이전해 갔어요. 네.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른바 대출 규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집을 살려고 하면 은행 대출이 막혔을 때
1: 예.
3: 이른바 매도자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집을 구할 필요도 없었고 그다음에 예.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매매가 예. 성사된 건데 어찌 보면 편법이죠. 그 또 더 좀 더 확대하면
1: 예.
3: 돈이 많은 부자인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예. 예를 들면 아파트나 다른 집들을
1: 예.
3: 그 편법 증여하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좀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예요.
1: 자, 반론 듣겠습니다.
2: 아니,
1: 바로.
2: 말도 안 되는 예.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30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대통령이 어떤 정책 기조에 모범을 보이려고 매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팔지 않았다면은 그 지역이 분당 지역의 선도지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또 어떤 재건축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 다 포기하고 대통령이 비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지만 모범을 보이려고 이렇게 매각을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과법입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 거래에서 있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국민들이 비판하는 논점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도 뭐 25억 이상이면 2억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러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정부에 이야기를 하면 정부에서 어떤 반응이었냐면 아 그러면 좀 싸게 팔면 되지 않냐. 그리고 현금으로 사면 된다. 그리고 뭐 실수요자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지금 대통령도 이렇게 집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어렵겠냐 이제 이런 것을 좀 표현한다고 봐야죠.
0: 네, 이건 정서의 문제죠. 이게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편법이다를 가지고 국민들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고요. 법적인 부분은 검토했겠죠. 다만 부동산이 정서이고 일단 근저당 17억이라는 액수가 평범한 사람들은 좀 상상하기 힘든 거래 방식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분들의 설명이 막 길어져요.
1: 예.
0: 저는 이게 그냥 일반 국회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예.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거래에서 설명이 길어질 일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결국 이 논란으로 어쨌든 부동산 민심이라든가 이런 데는 타격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정서적으로 뭔가 거슬린 부분에 대해서 이 상처를 좀 회복시키려면 또 다른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이거 그냥 갖고 있었으면
1: 예.
0: 재건축되면 한 10억 더 뛰고 막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하는데 굳이 또 1가구 1주택인데 뭐 저는 애초에 팔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1: 그럼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복잡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데 30억 정도 하죠 지금 이 아파트가.
0: 네.
1: 30억 정도 하는데 이제 재건축 대상이니까 재건축이 되면 한 10억 정도 뛰어서 40억 가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10억을 벌었을 거예요.
2: 그렇죠.
1: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해서 1가구 2주택 어쩌고 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정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솔솔수범해서 팔겠다. 안 팔아도 되는 집을 얘기해서 10억 정도 손해보고 팔았다. 이건 대통령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왜 17억 7천만 원을 빌려주게 됐느냐. 대통령이 지금 이 집을 아마 전세 주고 있을 거고 이 매수자가 10월 달에 자기 집을 매각하니까 그럼 매각 대금이 들어왔을 때 이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10월 달에 잔금을 치를 테니까 그때까지 좀 유예를 해달라. 그래서 17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아마 써준 것 같아요. 왜 나중에 말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해줬는데 그럼 그 사람은 왜 10월 달에 매각이 돼야 되는데 그때 명의를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 바꿔달라고 하느냐. 여기가 또 재건축 지역이니까 지금 안 바꾸면 현금 청산이 돼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은 손해보니까 대통령한테 이것 좀 해달라.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도 야몰차게 못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근데 이거를 과연 그럼 이걸 사금융에 다 대출을 할 수 있겠느냐. 만일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매수인이 지인이다. 뭐 특수관계인이다. 친척이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겠죠.
3: 근데 그게 아니, 이자도 안 받는다면서요.
1: 그러니까 대출이 아니니까 이자를 안 받죠. 그냥 설정해 준 건데. 아,
3: 그건 말이 안 되지.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1: 그런데 아까 장기찬 평론가가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 이자 받았으면은 야당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3: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보통의 거래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돈을 빌려주고 그 근저당 17억 7천만 원 정도면 지금 세 달이죠.
1: 세 달이면
3: 세 달 이자를 주는 게 정상이죠.
1: 그러니까 대통령 지휘에서 그걸 또 이자를 받는다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3: 사실 이자를 안 받고 이런 대통령 선거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1: 그래서
3: 다음 선거에 안 나오실 분이니까 기부행위를 따질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1: 아까 김지호 대변인 말처럼 투기 지역이잖아요. 투기 지역이니까 매수자가 내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다 써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내가 이 우리 집을 판다. 그 계약서도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구청에서 문제없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저는 이동영 앵커 설명을 들으면 또 이 설명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핵심은 또 뭐냐. 왜 그러면 국민들은 열이 받았느냐. 정서의 문제에서.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빡빡하게
1: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다르게 가야 돼요. 야당도 그걸로 공격을 해야지.
2: 그게 맞아요.
1: 왜 대출 4인간 파이낸싱이다 이렇게 공격하면 이 반론이 생기고 시끄러우니까 대출을 왜 억제했냐 그렇게 공격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0: 지금
1: 얘기예요.
0: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살려고 해도 정부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빡빡해서 힘들고 예를 들면 좀 더 좋은 학군으로 가고 싶고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좀 더 좋은 동네로 가고 싶거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욕망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력이 되는 분들도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수도권에서는 거의 원천 봉쇄돼 있는데 근데 아 저런 방법도 있었네 저렇게도 하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제와 실제 그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상처를 입은 건데 저는 민주당 분들이 설명할 때 이동영 앵커가 말한 것처럼 설명을 하되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상처를 느끼는 국민들의 정서도 그건 너네가 몰라서 그래 이건 뭐 근저당이고 대출이 아니고 이렇게 윽박지르면 부동산 정서는 더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봐요.
1: 여기가 재건축 지역이니까 사실은 뭐 이런 게 뭐 흔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보통의 거래는 이런 걸 잘 안 하겠지만은 이게 재건축 지역이다 보니까 현금 청산 당할 수 있어서 이런 건데 저는 이걸 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하루 종일 뉴스로 다퉈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근저당을 17억 이게 좀 금액이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띈 건데 만약에 근저당을 설정 안 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됐어도 그러면 아니 30년 전에 매입했을 때는 3억 6천이었는데 그럼 29억에 팔았으면은 이거
1: 시세 차익이
2: 얼마냐? 저는 아마 그걸로 불거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지금 1년 정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들이 사실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3: 아니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고 누가 대통령 보고 집 팔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 본인이 판다고 하고.
2: 팔으라고 그랬어요.
3: 아니, 그리고
2: 야당에서.
3: 그렇다고 팔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놨어. 내놨는데 정상적인 거래가 안 돼.
1: 예.
3: 그럼 안 팔면 돼. 못 판 거지. 안 판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좀 황당한 거래잖아요. 어떻게 매수자가 돈 한 푼 없이 전세 끼고 그다음에 3개월 그 뭐야 근저당 해주고 아, 대통령님 저도 근저당 좀 해주세요. 저도 집 좀 사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2: 아니, 그거는 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3: 아니 왜?
2: 아니 그 저기 전세금은 현금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에 제공을 했다고 매수자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안 드리고 뭐 계약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1: 근데 뭐 이게 또 정치적인 문제로 갔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뭐 대통령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부동산으로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대출 문제는 이야기 나왔을 텐데 네,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있어서 지금 대출 규제를 또 풀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야당에서는 계속 또 공격할 거리는 전 된다고 충분히 생각해 봅니다.
3: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당, 민주당 계열이 집권을 하면 통화가 돈을 많이 풀어요.
1: 예.
3: 그러니까 많이 풀고 또 이걸 많이 풀면 결국은 증시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좀 정리를 하려면 세금 아니면 규제 이렇게 해서 돈을 좀 걷어들여야 되는 입장일 거예요 아마.
1: 예.
3: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부동산이 통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이 가능하면 맡기되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관리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보수 정당이 잡았을 때는 사실 집값이 별로 안 올라요. 그런데 예. 왜 민주당 계열의 그 정권이 들어서면 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느냐. 이것은 결국은 뭔가 권력을 가지고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고 특히 부동산은 잡아보겠다는 오만한 거죠 사실은. 예. 공급 많이 해주시고요. 규제 많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시장에 맡기십시오.
1: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은 안정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은 뛰고 근데 반대로 주식시장은 그 반대거든요. 이거를 좀 잘 좀 섞을 수는 없을까? 믹스는 안 될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2: 근데 오늘 토론회에서 그 제주도 사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 이 제주도까지 수도권하고 똑같은 그 은행 대출 규제, DSR 규제가 너무 좀 가혹하다.
1: 그거는 네, 충분히 좀, 이야기할 만하죠.
2: 그거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 보면은 뭐 일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산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데는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1: 예.
2: 그런데도 대출 규제가 똑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지역마다 차등적으로 대출 규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
1: 뭐
2: 싶습니다.
1: 지금 우리 방송 듣고 있는 분들 특히 지방 사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할 겁니다. 지방에는 지금 부동산 문제는 계속해서 너무 떨어지고 빈집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거든요. 지금 부동산이 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다 수도권 특히 서울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양극화도 있고 너무 심하다. 그래서 다 살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1부 순서 마치고 우리 2부에서는 아마 2부 시작할 때 민주당 예비경선 결과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 발표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광고 듣고 옵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What's your name?
3: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4: 이름이 뭐예요?
3: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 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돌아온 YTN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1부 순서 이어서 2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민주당 예비경선 결과가 5시 30분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조금 해보고 결과 나오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민주당 보안수사권 이야기는 이제 김 전 대변인 마무리된 것 같죠. 이제 뭐 국민 여론은 폐지하면 안 되다가 더 높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거의 이제 굳혔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1: 당에서는 굉장히 확고하게 예.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의지를 밝혔고 예. 아마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장윤기 사건으로 많이 갈렸기 때문에 예. 그러면 민주당 정부 여당에서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어떤 보안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것도 이제 뭐
0: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1: 아, 왜 없겠습니까? 그것도 차차 준비해가지고 좀 법사위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저는 이게 정청래 전 대표가 낳은 나비 효과라고 보는데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본인의 전당대회 슬로건으로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니까 예? 당초 일정 부분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던 정부도 이대로 가다가는 지지층이 둘로 나뉘게 생겼고 정말 마지못해서 국회에서 해라 알아서 김민석 전 총리도 지금 이걸 반대했다가는 전당대회에 불리하게 생겼으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자라는 건데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장윤기 사태 등이 터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특히 중도층에서 보안수사권을 어느 정도는 남겨두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0: 민주당 지지층도 없습니다. 네.
2: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강성 지지층은 만족할지 몰라도 김어준 씨는 막 잘 됐다. 유시민 작가는 이거 뭐 우리들의 승리다라고 할지 예. 몰라도 중요한 건 국민의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면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을 때 민생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 예.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전략적 움직임을 취하는 것인가. 이런 예. 경우에는요. 강성 지지층한테 욕을 먹더라도 설득을 해서 예. 좀 남겨두고 중도층에게 소구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0: 예. 그러니까 지금 내일 민주당이 의총에서 당론을 채택한다. 그러면 이제 법사위 넘어가서 바로 본회의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강석화로 이루어지는 건데 장해찬 최고 말처럼 많은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갔을 때 과연 다음 수는 있는가 민주당이.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가는 건 어느 측면에서 이해가 갑니다만은 반대로 놓고 봤을 때 국민적 이득을 먼저 생각한다면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는 건 어떨까?
3: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게 되면 민주당 내부가 극렬 지지층과 그 좀 덜한 지지층 예. 간에 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 전당대회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 내 내분이 더 격화되고 전당대회에 사실상 이걸 강하게 주장했던 정청래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한 구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문제고 예?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반드시 수기를 거쳐야 될 예.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해내야 될 사안인데 예. 이걸 그냥 민주당 전당대회의 의제로 소비해버리는 거야. 그냥 민주당 내부의 문제로 내부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냥 빨리 처리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내일 만약 의원총회를 하고 그러면 8월 17일 전당대 이전에 처리할 거예요.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야 이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문제가 전당대 이슈가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처리돼버렸으니까.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0: 그러면 공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3: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이 보안수사권 문제로 또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물을 거예요. 당연히. 예, 예.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결국은 조작기소 특검 문제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물론 부동산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분노가 지방선거에 완승한다는 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이런 이상한 구도가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다음 전국단위 선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 예. 아까 장해찬 의원도 여론조사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최근이 아마 뉴스토마토 의뢰에서 미디어토마토가 내놓은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 유지해야 한다가 40.2%, 예외적 허용 19.2%, 폐지해야 된다 31.1%. 그러니까 예외적 허용과 유지에 합치면은 거의 60% 가까운 그렇죠. 6대3 구조예요. 네. 네. 6대3 구조니까 민주당에서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민주당 또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한 번 더 생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여론조사 상세 내용은요. 지난 21일 양일간 전국 1036명에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였습니다. 무선 RDD 100% 전화 ARS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자, 보안수사 문제는 하여튼 뭐 내일 우청 결과를 또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정청래 후보가 어제 그 유시민 작가가 나왔던 유튜브 2분 뉴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출연해서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해당 행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많이 내가 화가 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신천지 의혹을 제기했어요. 뭐 박선원 의원도 제기하고 여러 명이 제기했는데 정청래 후보를 대상으로 이렇게 제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1: 명확하게 그 후보들이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가 뭐 연관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진 않고
0: 많았고, 예.
1: 신천지의 어떤 그 조직력과 신도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그런 정황이 있고 증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본인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밝히겠다. 그리고 이번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런 신천지의 어떤 그런 농락에 뭐 당하지 않게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언론이나 정당 관계자들은 그럼 이게 정청래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인가 이렇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게 21년 대선 경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대선 후보 간에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니지만 일반 당원들도 이렇게 선거인단으로 가입해가지고 경선을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 선거에서 갑자기 한제 기억으로는 좀 10만 표안 되는 몰표가
0: 순회 경선.
1: 예, 순회
0: 예.
1: 경선에서 나와가지고 이낙연 후보에게 몰려서 그전 순회 경선과 다른 경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0: 그러니까 그전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 이낙연 후보가 3 정도 나왔는데
1: 네.
0: 마지막 경선에서 그 반대로 됐죠. 3대
1: 예.
0: 7로
1: 그게
0: 뒤집어졌죠.
1: 거의 한 10만 표 가까웠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무슨 그 이낙연 지지자들은 뭐 도깨비가 나타났다. 그러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의심스럽게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당원 투표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선거인단에 가입할 수 있는 거라 저희가 20 최근 대선 경선에서는 그래서 그 선거인단 제도 폐지됐습니다. 예,
0: 예.
1: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의혹은 있는데 지금 이제 신천지 교주가 감옥에 있고 그런 어떤 수만 명에 달하는 조직적인 움직임 거기에 당원들까지 권리당원까지 동원하려면 상당한 금권이나 어떤 조직력이 동원돼야 되고 다 흔적이 남을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제기되고 있는 신천지 개입과는 제가 봤을 땐좀 다르고 뭔가 좀 소규모 그전에 뭐 소규모로 활동했던 그런 신천지 중간 간부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 뭐 내가 조직표가 있다 하면서 여러 뭐 조직에 접촉을 해서 그런 제안을 할수 있는 개연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후보까지 알아가지고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 당으로서도 굉장히
0: 예,
1: 황당한 일이기
0: 알겠습니다. 예.
1: 때문에 그 근거를 좀 빨리 밝히는 게 좋겠다.
0: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신천지 연관성은 뭐 지금 수사도 하고 있고 재판도 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국민의힘만 당원을 넣고 민주당 안 넣겠냐 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이 증거 없이 의혹 제기만 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2: 제가 볼때 선거 전략 상 내부 전당대회인데 조금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0: 예.
2: 선거 전략으로
0: 예.
2: 보더라도 당원들에게 좀그 쫓기는 후보, 그러니까 뭐랄까 좀 넉넉하고 포지티브하고 뭐 이런 걸 하면 아 그래도 그뭐좀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0: 네, 보통
2: 건데,
0: 1등 후보는 네거티브를 안 하니까.
2: 예.
0: 예.
2: 근데 이제 네거티브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번 보시죠. 이명박 박근혜 때 BBK를
0: 예.
2: 박근혜 측에서 제기를 했지만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0: 예.
2: 그다음에 이재명 이낙연 때 이낙연 측에서 대장동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됐죠.
0: 예.
2: 이렇게 쫓는 후보들이 대부분 네거티브를 많이 하는데 지금
0: 예.
2: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왜 이런 걸 하는 건지 우리가 모르는 이른바 권리당원의 흐름이 본인한테 썩 좋지 않는 것을 본인 느끼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0: 뭐 일단 예비...

0: 반드시 보험을 들어요. 그럼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신천지 가지고는 국민의힘만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에도 무슨 근거가 있다면 바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민주당 다 조사해야죠. 강제 수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인지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인지수사도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뭐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선 때 지역에 내려가도 그런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있죠. 와서 예, 예, 예. 우리 지역에 표가 몇 명이다. 예, 예, 예. 우리는 누가 오다 하면 다 간다. 이런저런 연락들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의 의혹은 아니지만 예비경선 이후에 보다 명확한 증거나 근거들이 좀 뒤따라야 된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김민석 후보 측에서 굳이 이런 의혹까지 제기할 필요는 있을까 싶어요.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가 판세가 뭐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굳어졌다 보기는 힘들고 좀 여러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 지난주 내내 조금 과도하게 정청래 전 대표를 몰아붙이면서 오히려 약간의 동정 여론이 형성되는 건 아닌가. 차라리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게 김민석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시다시피 여기서도 말했지만 누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 국정 운영의 도의상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당 대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호의적일 이유는 전혀 없어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좀 정청래 대표한테 호의적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저는 뭐 누구에게 호의적이고 불호일 이유가 없어요. 당이 다르니까. 근데 순수하게 이런 식의 네거티브가 김민석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2: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전에 각종 유튜버에서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면서 증거로 신천지 행사장에 정청래 후보가 과거에 참석했다든가 최근에 어디 강연을 갔는데 그 언론사가 신천지랑 연관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걸 증거로 낸 거예요. 근데 뭐 정치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행사장은 뭐 어디든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튜버들의 그런 주장으로 냅둬야 되는데 혹시 그 김석 대표가 그거를 물은 게 아닌가. 그러면 좀 패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외의 증거가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걸 좀 혼탁하게 가는 게 선거 전략상 맞는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3: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총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의혹 제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고 뭔가 그 신천지급의 어떤 조직을 담당하는 간부가 그러고 다니는 행위에 대한 분명한 예. 뭐 근거는 있을 예. 거다.
2: 만일 그렇다거나 혹은 뭐 어떤 윗선의 지시로 당원에 가입했다거나 하면 국민의힘 조사한 것처럼 조사를 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제정치 사유가 아닌데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수사까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최근에 또 하나 논란되는 게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민철 후보. 이분이 만 25세인가 24세인가 25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탁금이 최고위원 기탁금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한 5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청년 기탁금 이게 한 2천만 원 올라서 이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면서 자기 방송에서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청년한테 2천만 원을 가혹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테슬라를 타더라.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그런 걸로 공격할 거린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면 이해가 좀 되는데 같은 당에서 이거 있거든요.
1: 저희는 일단 정민철 씨를 잘 모르고요. 네, 네. 테슬라 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기탁금이 지난 전대보다 높아졌거나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최고위에서 부결시킨 건 저는 그 친청 지도부가 욕먹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친청계 청년 후보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부결시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다만 정민철 씨도 어쨌든 정치인이고 예. 최고위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오르겠다고 출마를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문제 때문에 우는 건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다른 국민의 문제나 어떤 당의 문제, 나라의 문제 때문에 아니, 눈물을 흘려야지.
2: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하냐. 아니 생방송에 눈물 나는 걸 어떻게 해요.
1: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아 이러니까 청년들은 아직 자격이 없고 네. 또 1군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유시민 작가가 촉법촉법 거릴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문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전대 나가봤잖아요. 네. 기탁금이요.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 네. 기탁금을 먼저 내도 정당 후원금을 받으면 공식 후원 계좌에서 기탁금을 충당할 수 있어요.

0: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면 기탁금을 내 돈 내고 그렇게 손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다 있는데 울어버리니까 약간 청년 정치인들은 여전히 마이너리그구나 하는 인식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1: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예선전 기탁금이 500만 원이었으니까
2: 그걸로 준비한 것 같아요.
1: 이번에 500만 원으로 준비했는데 네. 갑자기 기탁금이 2천만 원을 오르니까 네. 사실은 막 뭐 테슬라를 타고 있어도 당장 통장에 2천만 원이 없으면 누구한테 빌려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2: 아니, 그리고 선거라는 게 기탁금만 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1: 제가 지난번 최고위원 출마해서 500만 원 내보고 출마해서 아는데 사실은 갑자기 그렇게 올리면 2, 3일 내에 돈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아니, 것 같고요.
2: 게다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 24세, 25세 친구인데 그럼 나는 24세, 25세 때 통장에 2천만 원 있었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울었다고 조롱하면
1: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방송을 한 게 어떤 뭐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
2: 자기
1: 방송
2: 개인 방송
1: 하면서
2: 유튜브에
1: 이제 쭉 이걸 읽다가 뭐 친족한테도 돈을 뭐 빌릴 수가 있다. 친족이 후원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글귀를 보니까 약간 그 개인적인 개인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댓글에 뭐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울음이 나왔는데 눈물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너무 대서특필되다 보니까 이제 경쟁하고 있는 상대 진영에서 약간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 개인적인 메신저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이 돈도 많은데 그 사실은 기탁금 올린 것은 어느 정도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갑자기.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탁금 낮출 때 굉장히 고민해서 내린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굳이 그렇게 기탁금 올려가지고 한 행위는 저희 당에서 좀 속고하고 앞으로 안 그럴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이 좀.
2: 유튜브 댓글 네. 재밌는 게 할부로 샀겠지. 60개월 할부로 샀겠지. 뭐 렌트겠지.
3: 멜시불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2: 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4: 근데 진짜 원래 내년이 더 무서워.
0: 이동영 앵커 말씀처럼 이거 국민의힘에서 별로 비판하는 주제가
2: 아니니까 이게
4: 내년이 더 무섭다.
2: 내년이 더 무섭다. 네.
1: 청년 정치인이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너무
4: 아니,
1: 이제
4: 실제로 올 수 있어요. 네. 올 수 있는데. 그 정치를 하겠다 그러고 당의 지도부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기본적인 그 관련 법은 좀 숙지를 해야죠.
2: 그건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4: 그러니까 자기 계좌에다가 그냥 받아갖고 그게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답답할 일이잖아요. 사실은. 일단 있는 돈으로 기탁금을 내고 그다음에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 이제 대체하고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사실은 그 저는 좀 당황했어요.
2: 예, 맞습니다.
4: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적어도 국회의원 나오고 최고위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관련 법규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서
2: 그럼요.
4: 후원회를 먼저 결성을 하고 그 계좌를 공개하고 그걸로 당연히 받아야죠.
2: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미숙했다라고 넘어가긴 좀 그렇게 모양이 있죠.
4: 그건 안 되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궁금한 건 최고위원 컷오프 정민철 후보 들어가느냐입니다.
2: 예.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네요. 3부에서 그러면 발표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3부로 돌아옵니다.
6: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0: YTN is 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바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장맛비는 오락가락 이어지면서 퇴근길에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강원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요. 시간당 10에서 2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예보됩니다. 목요일 퇴근길 서울 간선도로 곳곳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내부 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출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종암분기점에서 홍지문 터널까지는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 터널 출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창동교부터 월계 1교까지는 차량들 밀리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강변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 때문에 가양대교 일대부터 월드컵 대교 사이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구간까지는 6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오늘의 초대 손님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유, 우리 이동영 작가님 오랜만에 여기서
0: 네,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예전에 만날 때는 저는 그때도 라디오 하고 있었고
1: 예.
0: 우리 천하람 의원님은 패널이었는데
1: 맞습니다.
0: 지금은 저는 그대로 라디오를 하고 있고 의원님이 아유, 되어서 돌아오셨네요.
1: 아유, 우리 뭐 지금 친명계의 대표 스피커신데요.
0: 친명계 대표 스피커.
1: 저보다 지금 실질적인 영향력이 뭐 얼마나 크신데 무슨 겸손의 말씀이십니까?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예.
0: 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치판, 선거판이라는 게 거대 양당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1: 네.
0: 소수 정당이 살아남기 쉽지 않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예.
0: 이번에 거기 당대표가 지방선거에서 3등했단 말이에요.
1: 예.
0: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소수 정당을 운영하는 게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지방선거가 이번에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0: 예.
1: 대선이나 뭐 총선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0: 그래요.
1: 이제 중도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양당 지지층 이제 소위 말한 조직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가동되다 보니까 저희 개혁신당이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안일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양당이 좀 서로 극단화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좀 중도적인 메시지 내고 또 저희 단에는 합리적인 목소리 내면 그래도 좀 국민들께서 조용한 다수의 국민들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있었는데 뭔가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갈 만큼의 매력이 개혁신당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이 지지하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까다로운 당입니다. 이제 일단은 이재명 정부도 별로 안 좋아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도 별로 안 좋아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이제 허들들이 많은 당이다 보니까
0: 뭐 지역 기반이 있다고 할 수도
1: 그렇죠.
0: 없고
1: 그렇죠. 지역 기반도 예. 상대적으로 약하고 세대 기반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주 탄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윤 정권이 있을 때는 그나마 저희가 반윤 보수 정당으로서 뭔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0: 합리적 보수
1: 그렇죠 아, 그게
0: 예,
1: 이제
0: 예.
1: 조금 더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0: 예.
1: 이제 윤이 몰락하고 난 이후에 꼭 개혁신당을 찍어야 하는 어떤 이유 원픽으로 개혁신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못 만들고 갔던 것이 아닌가 저희 내부에서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 세대 기반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0: 뭐 총선 때는 확실히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아마 당에서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뭐 지표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총선 때 불었던 바람이 조금 식진 않았나.
1: 네. 저는 뭐 많이 식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대중정당으로서 뭐 특정 세대만 이제 보고 갈 수는 없죠. 근데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20대, 30대의 개혁신당에 대한 좀 강한 지지도 많이 약해진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정말 다른 세대를 뭐 적대시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2030의 어떤 조금 더 세부적인 이슈들 잘 타겟팅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그 제가 아까 뭐 양당 체제에서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1: 네.
0: 최근에 뭐 이준석, 뭐 한동훈,
1: 네.
0: 밖에 원래 같은 정당이 있다 밖에 지금 다 나가는 사람들이죠.
1: 네.
0: 안에 있는 안철수, 또 뭐 오세훈까지
1: 네.
0: 뭐 오세훈 시장은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다 힘을 뭉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하고 결국은 총선 전에 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근데 이제 저희 개혁신당이 그래도 총선, 대선, 지선을 다 단일화 전혀 없이 치러낸 몇 안 되는 아마 정당일 겁니다.
0: 예.
1: 우리 헌정사에. 그런 면에서 저희는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이번에 또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성과는 많이 못 냈지만 좋은 인재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좀 어쨌든 당을 추스리고 자강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실제 총선, 대선, 지선에서 전부 다 단일화 할 거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니, 너네가 뭐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냐. 뭐 어차피 합칠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0: 때문에 예. 결국 그걸 뚫어내려면 좀 개혁신당만의 좀 독자성, 아젠다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오세훈 시장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오 시장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이게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설시도 하고 그랬지만 뭐 아직 1심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사건 기록을 다 본 게 아니라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딱 떨어지는 게 있다기보다는 여러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간접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판결을 구성한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사실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재판부에 따라서 좀 판단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1심 단계고 좀 유동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검찰 구형 일단 쐈고 1년 맞습니다. 6개월 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시장직을 상실인데 10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면서 중하다 범죄가 이런 또 워딩도 썼고 그래서 네. 그럼 2심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뭐 대법원이야 뭐 이제 다른 걸 보지 않으니까.
0: 사실을 심을 예. 뭐 그렇게 크게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거라면은 바뀌기 어려울 텐데 이게 뭐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재판부에 따라 갈리기도 하는 그러면,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1: 뭐 말씀대로 어쨌든 3심에서 끝나봐야 아는
0: 맞습니다.
1: 거긴 합니다만 네. 이게 특검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633 원칙으로 네. 적용돼서 그러면 내년 4월에도 보궐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뭐 강릉은 예정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크게 또 한번 요동치지 않을까 선거판 정치판이 실질적으로 또 가슴이 두근두근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0: 난가하고 계시는 분들도 예, 예, 예. 계실 수 있긴 하겠죠.
1: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0: 네.
1: 뭐 아직 개혁신당은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죠.
0: 아, 전혀요. 저희 네. 개혁신당이 사실은 좀 설레발을 치는 그런 과거의 여러 오류들을 범해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1심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가정적인 상황에 전혀 뭐 그런 생각을 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예. 이준석 대표도 한번 뭐 도전해 보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런 유도 신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니, 뭐 이동영 진행자랑 뭐 방송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아니 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뭐 벌써 후보군에 올랐던 그런.
0: 아, 벌써요?
1: 예, 그걸로 뭐 있고 해서 제가 미스를 여쭤봤습니다.
0: 네, 네. 뭐 저희는 뭐 전혀 그런 예.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우리 원내 대표님께서는
0: 네.
1: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4년 뒤에 한 번 더 비례대표 하기는 좀 그렇고
0: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1: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0: 네.
1: 지역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 그럼요.
1: 네. 그런데 네. 이제 예전에는 호남을 준비하셨잖아요.
0: 아, 네. 저 지금도 사실은 네. 개혁신당 순천 당협위원장이라서요. 네. 순천에 지금 주말에도 이번 주말에도 내려가고 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차분하게 그 정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1: 수도권을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0: 뭐 저의 행보에 대해서 저보다도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니 뭐 관심 가져주신 건 감사한 거죠 뭐.
1: 예, 예. 예.
0: 특히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개혁신당 당 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수도권에서 벨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1: 예,
0: 있고
1: 예, 예.
0: 뭐 다양하게 또 예. 이야기들은 나오는 예. 것 같긴 합니다.
1: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사실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원래 강한 정당이었거든요.
0: 엄청나게 강하죠.
1: 그런데
0: 예.
1: 네.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이 약해졌어요.
0: 예.
1: 대신에 경기도는 강해졌고.
0: 맞습니다.
1: 뭐 말씀 안 드려도 그게 부동산 뭐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그럴 텐데 오늘 뭐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때문에 서울이 민주당이 많이 약해졌으니까
0: 네.
1: 이제 야당으로서는 사실을 지난번에 대패를 했잖아요.
0: 네.
1: 야당으로서는 뭐 100석 조금 넘는 의석 갖고 왔으니까. 달리 갖고 올 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서울 아니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제가 여쭤봤어요. 서울로 올라오실
0: 게. 서울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뭐 많이들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전국 어디든 쉬운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이 조금 더 개혁신당이 우호적이다라는 평가들은 있는데 제 입으로 말씀드린 그렇지만 제가 순천에서 그 많은 분들이 찍어주시지는 않는데
1: 예.
0: 좋아하는 분들은 꽤 있거든요.
1: 아, 예.
0: 예, 그래서 뭐. 네, 지금 뭐 나름대로 노력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1: 아니 개혁신당이면 사실은 아까 지역 기반 얘기도 했습니다. 뭐 TK나 PK 지역 기반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0: 네,
1: 그래서 한번
0: 네,
1: 여쭤봤고요.
0: 네.
1: 그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혁신당은 지금 부동산 문제 특히 대출 문제는 풀어줘야 된다.
0: 네, 저희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청년 세대들이 봤을 때 이게 이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사실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젊은 세대의 주거 사다리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런 주문들이 나왔죠. 뭐 신혼부부나 뭐 생애 최초 이런 부분을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대출 규제 이 지금 규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오르는데 없으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대출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뭐 국민의힘 정부들 같은 경우에도 막 그렇게 폭등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출 규제 이번 이재명 정부 가장 강한데도 불구하고 임기 1년 차 상승률이 역대 정부 중에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뭐 규제가 없으면은 불합리한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뭐 집을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정부가 하면서부터 더 포모 같은 것들을 자극하는 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저희 개혁신당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크게 공급 문제, 뭐 대출 문제, 또 세금 문제잖아요. 근데 공급 문제는 여야가 다 같은 생각이니까 그건 이제 빼놓고. 세금은 역시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를 일정 부분 올리는 문제는 뭐 저희가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까지 같이 올리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매물 잠금 버티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1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보유세 얘기 계속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초고가 주택은 뭐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저는 수용성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보유세는 조금 이상하더라도 거래세 내려야 된다. 이게 오늘 토론에 또 나온 이야기고.
0: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이 이야기는 충분히 정부나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건 뭐 토론과 논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딱 대비되는 게 대출이네요.
0: 맞습니다.
1: 대출 문제인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뭐 집값 뛰는 문제는 이제 원내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가계부채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사상 최대 가계부채인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올린다는 또 올릴 거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그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주면 뭐 가계 부채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0: 뭐 사실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자산이 너무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 쪽으로 많이 또 유도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대출을 규제해가지고 정말 뭔가 이런 어떤 자산 형성을 완전히 이제 차단하는 게 그게 옳은 길이냐. 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에는 그러면 가계부채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대출을 안정적으로 좀 관리해 나가고 특히 변동형 상품보다는 좀 고정형 상품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 지점이지 뭐 대출이 문제가 있으니 신규 진입을 전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 대출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기대출자는 그대로 대출 다 해주고 새로운 대출자는 왜 묶어두냐.
0: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이미 받은 분들을 뭐 유튜브 하시는 그분이죠. 그분 나와서 소급해가지고 이제 대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저는 그거는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1: 현실성
0: 없고 갑자기 몇 억 토해내라 그러고 어떻게 토해냅니까. 집 뺏어갈 겁니까. 그거 안 되는 얘기죠.
1: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뭐 정답이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힘든 문제네요.
0: 그러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저는 오늘 토론회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이런 류의 토론회를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는 건 전 좋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라도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뭐 유의제명이라고 많이 했던 중도적인 실용적인 분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신규 아파트

0: 렌트를 공급하고 뭐 대출을 좀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대통령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약간 미온적인 그거 한다고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대출 규제 푸는 문제는 거의 뭐 그걸 공감하신 건 거의 없고 오히려 보유세 올리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중도층보다는 민주당에 소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물론 대통령께서 어쨌든 존재감도 보이시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과연 최근에 빠진 중도층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보냐. 저는 거기에 약간 의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정답이 없는 문제지만 대통령께서 약간 임기응변식으로 시민들이나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자기 입장을 한번 밝히고 나면 밑에 있는 관료들이 그걸 틀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정책에 있어서 유연성을 오히려 대통령께서 좀 떨어뜨리는 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토론회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 예.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규제 일변도다. 그런 비판은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 약간 민주당 분위기가 다른 것은 옛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악마화한 경향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부자들에 대해서는 그건 좀 사라졌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것도 조금 사라졌다. 이건 조금 좀 진일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0: 네. 그 전세 좀 더 많이 예. 좀 진일보해야 될 것 예, 같긴 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1: 전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전 세계 우리만 갖고 있는 제도인데 네. 이 전세 제도를 하면서. 대출까지 대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0: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은 분명 있긴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 제도가 그럼 나쁜 제도냐. 예. 물론 여러 뭐 문제도 있고 전세 사기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 서울 같은 경우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1: 그렇죠.
0: 속하거든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이 결국 전세 제도와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세 제도가 너무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면 월세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미 서울에 그냥 아주 좋은 동네 아니고 그냥 어지간한 동네도 월세 300만 원 다 돌파하고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전세 제도라는 거를 당장 없애야 될 악으로 보는 거는 전 안 맞다. 그리고 예. 사실은 전세 대출이 활발하게 됐던 게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예. 그때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랑 유사하게 매매가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고 이렇게 쭉 가는 상황에서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들의 이제 불편이 커지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디딤돌인가요? 그런 네. 걸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면서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세 대출을 일정 부분 줄이는 거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치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해주진 않았었으니까. 근데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고 뭐 월세가 글로벌 스탠다드다. 근데 월세를 많이 내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제도의 장점을 예.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1: 봅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세가 또 꼭 뭐 100집짜리는 아니고.
0: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0: 주거 사다리 기능을 예. 좀 하니까요.
1: 네.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그걸로 예. 또 갭 투자하는 사람들도 생겨서
0: 그거는 맞습니다.
1: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 네. 전세 사기도 있었고. 네, 다른 이야기 좀 해 보죠. 내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보안 수사권 폐지 아마 당론을 정할 것 같긴 한데.
0: 네.
1: 뭐 원내대표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하면 네. 네, 압도적으로 폐지하면 해당 높습니다.
0: 당연하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높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달째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폐지해야 해당 높았는데
0: 네.
1: 이게 한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여론이 민주당 지지층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0: 네.
1: 바뀌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전당대회 때문에 그렇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네이밍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의사를 좀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어디든 수사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심지어 못할 때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 장윤기 사건 같은
1: 예.
0: 건데. 검찰도 의도적으로 수사 잘못한 경우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복수의 수사기관이 있던 것을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가 되면은 결국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러면 앞으로 경찰이 뭔가 수사를 잘못했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쪽을 민주당이 국민들의 의사에까지 반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민주당이 연대보증해 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이게 길게 놓고 보면

0: 민주당이 시한폭탄을 떠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 뭐 100개 중에 90개 사건은 잘하겠지만 한두 개 정도 장윤기 사건 같은 거 터질 수 있을 겁니다.
1: 그럼요.
0: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검찰의 보안 수사도 못하게 해서 경찰의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는다. 이런 게 앞으로 기사가 100개, 1000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지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국민들이 겪을 불편과 뭐 피해자들의 어려움 이런 얘기 해봐야 저는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정치적인 위험도 저는 굉장히 크다. 그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근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네. 밀어붙이면 야당에서 막을 방법이 있느냐.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0: 그러니까 뭐 저희도 사실 대책이 거의 없죠. 뭐 필리버스터 하고.
1: 해봐야 필리버스터.
0: 네. 네. 뭐 그런 것들인데 민주당 계속 밀어붙일 거고 다만 저는 글쎄요 뭐 정말 뭐 단식이라도 해야 되나 뭐 사실 그런 심정인데 뭐 제 개혁신당에서는 제가 단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이어트용이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다만 이제 요즘 보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도 아 이게 좀 범위를 좀 합리적으로 해야겠다라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앴다가도 이게 공소시효 앞둔 사건들 아니면 정말 우리 사회에 이의신청 이런 거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마 스스로 몇 년 있다가는 아 이거 보안입법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국민들이 그간의 입을 피해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항할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정정식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났잖아요.
0: 네네네.
1: 거기에 천 대표도 참석했다고 들었어요.
0: 네네, 저도 같이 밥 먹었습니다.
1: 밥만 먹었습니까?
0: 밥만 먹었죠.
1: 아니 뭐 정치인이 밥만 먹으려고 만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0: 아, 뭐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서로 이제 편하게 지내기 위한 뭐 밑작업이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신다 그러면은 뭐 그 해석까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뭐 민감한 뭐 합당이나 연대나 이런 얘기는 뭐 합당의 히읗자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1: 예.
0: 그냥 뭐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도 관심 가지시는 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라든지 뭐 민주당의 뭐 여러 좀 일방 독주하는 부분들 이런 걸 어떻게 그래도 좀 같이 잘 좀 방어해 볼 수 있겠느냐 정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1: 그럼 뭐 뭘 잠깐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 하더라도
0: 네.
1: 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한동훈 의원과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투닥투닥거리는 것 같아서.
0: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생각하고요.
1: 예,
0: 뭐 그리고 어찌 됐든 뭐 저는 뭐 두 사람이 막 그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장애전을 하야.
0: 네네네.
1: 그럴 필요 있을까?
0: 그리고 이제 또 두 분이 직접 막 싸우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뭐 패널 분들이나 특히 이런 분들이 또 난타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저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1: 두 사람 스타일이 조금 또 싸움닭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시비 걸어오면 안 피하고 이런.
0: 뭐 이준석 대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이준석 대표 보면 예전보다는 조금 둥글둥글해진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또 아니 뭐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이준석 대표랑 한동훈 의원이 둘이 뭔가 뭘 같이 해보거나 인간적으로 교류를 해본 기회가 없어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더 두드러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2: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나비엔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

0: 영양제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Walk it, walk
4: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위 때문에 난리인데요. 프랑스는 물론이고 최근 일본에서도 폭염으로 사상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탈수 예방에 힘써주시고 야외활동도 특히 이제 영유아나 노인분들은 야외활동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4: 교통안전 1분 턱.
5: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0: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 관한 파장이 매우 클 때 소부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일 때 회부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억지로 주택가격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서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겠다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주택 가격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는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일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긴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두 번째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추진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공지에서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27일 오후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가 예정 시간을 한참 넘기며 뜨거운 관심이 확인된 만큼 추가로 토론회장을 마련해 현장 의견과 제안을 듣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이 세제 개편안과 후속 공급, 금융대책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겨냥해 내로남불 꼼수 거래를 덮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최보연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5선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끌어내리고 자신들만 부동산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주의 신특권 계급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오늘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해당 원칙을 법 조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권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부문에 지급될 특별 경영 성과급 일부를 사회공헌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회사도 임직원 기부금만큼 금액을 보태는 1대1 매칭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회사와 노조가 1대1 매칭 방식으로 사회공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9도, 습도는 79%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6: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수.
8: 독립운동가 김원수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석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지난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는데 지하철 4호선 상습 폭행범을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죠.
11: 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작은 체구의 여성만 골라 폭행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만 5번이에요. 사진은 문제될 수 있어 모자이크 처리해 올립니다. 조심하세요.
12: 저도 봤어요. 노약자석에 있는 할머니한테까지 그러던데요. 노원역이랑 상계역 근처에서도 비슷한 사람 봤어요.
13: 저도 봤어요. 내리기 전에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섬뜩했어요.
10: 글이 올라오자 비슷한 목격담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당할까 무섭다. 출퇴근길 지하철 타기 겁난다. 결국 곧장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14: 예, 111입니다.
13: 저 뉴스 보고 연락드렸는데 아무래도 제 가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 소란, 시비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13: 이 영상 봤어? 지하철 빌런 모음이라던데?
12: 야, 조회수 장난 아니네. 완전 밈됐어.
10: 누군가의 난동 장면을 모아서 지하철 빌런이란 이름으로 재가공한 영상들. 오히려 유사 행동을 자극하진 않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을 만한 이슈죠. 이른바 지하철 빌런 문제 법의 눈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5: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0: 서울 지하철에서 접수되는 열차 내 폭행, 고성, 시비 민원이요. 하루 평균 154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에서 이런 크고 작은 시비가 거의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이번 4호선 상습 폭행 사건 역시 그런 불안 속에서 더 크게 확산이 됐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히 일어난 단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대상을 노린 고의적인 밀침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퇴근 시간대인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들만 골라서 폭행을 가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어깨를 강하게 밀치거나 때리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건데요. 한 피해자는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출퇴근길은 지옥철이라고 하죠. 워낙 붐비다 보니 사람들끼리 어깨가 부딪히거나 발을 밟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접촉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려는 불법적인 유혹력, 쉽게 말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면 이건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10: 근데 이 사건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요. 가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는데요.
15: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 가해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는 게 많은데요. 이번 사건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제 가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며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일이 더 커지거나 네티즌들의 신상털기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경찰에 알리고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싶은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흔히 폭행죄는 가벼운 범죄다, 야 이거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것도 고의성이 짙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설령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보고 엄격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10: 작은 체구의 여성만 노렸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들, 이런 정황들이 확인이 된다면 수사나 처벌에서 더 무겁게 다뤄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15: 네, 형량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범행의 동기나 수법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번 사건처럼 체구가 작은 여성, 즉

0: 그래서 야 그냥 툭 쳤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쳐서 치료로 한다 라고 넘어가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안이지만 지하철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몸이 부딪히는 일 자체는 흔하잖아요. 그래서 폭행한 게 아니라 그냥 밀친 건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폭행으로 보려면 기준 같은 게 있겠습니까?
0: 법적으로 폭행을 인정하는 기준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고의성과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장면만 떠올리시는데요. 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폭행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 지하철에서 흔들리다가 다른 사람과 살짝 부딪히는 건 고의가 없으니 폭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비가 붙어서 홧김에 상대방의 가방을 확 잡아채거나 옷깃을 쥐고 흔들거나 심지어 상대방의 얼굴을 가까이에 대고 손을 세게 휘두르면서 큰 소리로 위협하는 행동,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건 모두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옷을 억지로 잡아 끌어내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나도 맞았다, 내가 피해자다 라든지 쌍방이다 라든지 실제 그렇습니까?
0: 네, 제가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사건을 다뤄보면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주장이 바로 야, 저 사람도 나를 때렸다, 이거 쌍방이다, 이거입니다.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허위로 고소장을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법원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쌍방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은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느냐,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방어냐 아니면 맞서 싸운 거냐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맞거나 밀쳐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가해자를 밀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원은 이런 피해자의 행동을 공격할 의도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서 피해자는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지는 않게 됩니다.
1: 그러면 이럴 경우 쌍방폭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하게 쌍방 혹은 뭐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0: 가장 중요한 행동수칙은 절대 맞대응해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같이 때리지 마라입니다. 화가 난다고 똑같이 맞받아치는 순간 방어의 범위를 넘어 쌍방폭행으로 엮일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피해자분들께 실무적으로 추천드리는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무조건 거리를 벌리셔야 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신 뒤에 다른 칸으로 이동하거나 가해자에게서 떨어지셔야 합니다. 둘째, 그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내가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만약 가해자가 도망가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등 과도한 힘을 쓰면 안 됩니다. 현행범 이탈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옷깃을 최소한의 힘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당 행위로 인정받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나를 때린 사람이 그대로 도망간다, 그 사람 붙잡아도 됩니까? 좀 전에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요. 혹시 붙잡는 순간 나도 폭행이라든지 다른 법적 이슈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방금 나를 때린 사람, 즉 현행범이라면 원칙적으로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붙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약한 힘으로 짧게만 잡아야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서 있거나 옷소매나 가방끈을 쥐어잡고 이 자식이고 경찰을 불렀는데 어딜 가 임마! 라고 제지하는 정도는 정당 행위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의 패딩 옷깃을 짧게 잡은 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도망가는 사람 뒤에서 덮쳐서 목을 조른다거나 막 드롭킥이나 당수를 날린다거나 또는 도망가지 못하게 오랜 시간 감금하다시피 붙잡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상대방이 현행범이랄지라도 체포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붙잡은 시민이 폭행이나 상해죄, 감금죄 등으로 아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의감의 한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제지하는 선에서 빨리 멈추고 경찰에 재빨리 인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1: 자, 지하철 안 소란이나 폭행이 반복되다 보니 영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이 더 강하게

0: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법적인 한계가 좀 있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1: 네, 많은 시민분들이 영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난동꾼들을 제압해 주기를 바라시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아주 큰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제복을 입고 계시지만 법적으로는 경찰과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범인을 강제로 체포하거나 테이저건 수갑 같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난동이나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빨리 112에 신고해서 진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만약 사명감에 불타서 무리하게 범인을 제압하려다가 범인이 다치기라도 하면 오롯이 그 영무원이나 보안관 개인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상 승객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그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0: 네. 그런데 황당한 건 지하철 난동 장면들을 모아서 이른바 지하철 빌런 영상으로 올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은데요. 실제 조회수도 잘 나오고요. 뭐 댓글도 수백 수천 개 달리다 보니까 수익화까지 되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이런 촬영과 게시, 뭐 수익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1: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보다 그 영상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편집해서 올리느냐가 법적인 문제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난동 피우는 걸 보고 나중에 경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즉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유튜브나 SNS에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가해자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조롱하는 자막을 달거나 우스꽝스러운 배경음악을 깔아서 희화화한다면요. 아무리 그 영상 속 인물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올린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한순간의 재미를 쫓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서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지역에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한편 오늘 밤에도 내륙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쪽으로 한남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좀 밀리는 가운데 서초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사이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사고 난 일대에 속도 내기 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이 부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사이까지 밀리는 가운데 4차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일대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후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방금 전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부근 사이 3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본 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는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 이렇게 3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고요. 이로써 고민정, 김보미 의원은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0: 됐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박선원 후보, 이성윤 후보, 김용 후보, 한민수 후보, 서미화 후보, 최민희 후보, 김영우 후보, 임미애 후보로 8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는 이제 본 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 이렇게 3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고 최고위원 경선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선원 후보와 이성윤 후보, 김용 후보, 한민수 후보와 선미화 후보, 최민희 후보, 김영우 후보, 임미애 후보 8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당대표 후보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3파전으로 압축이 됐고요. 여성 후보였던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결과 전해드렸고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 악성 체납자에 대한 첫 합동수색을 실시했습니다. 64억 원 체납자 집에 감춰둔 여행 가방에서 10억 원어치 돈뭉치가 압류됐는데 공동 체납 수색 성공률은 80%에 달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1: 오늘 이제 국세청하고 관세청 이제 합동 가택 수색인데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2: 예, 경찰입니다.
3: 강제 개근합니다.
4: 국세청과 관세청이 경찰과 함께 국세와 관세 64억 원을 안낸 체납자 서울 집을 수색합니다. 체납자 모친이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자 2시간 대치 끝에 결국 강제로 진입했습니다. 전자담배 무역업자인 40대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강제로 열자 숨겨둔 현금 다발 5억 4천만 원과 수표 다발 4억 8천만 원 등 10억 2천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보험 모집 수익 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무신고하면서도 최근 5년간 127차례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체납자도 합동수색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5: 합동수색반은 캐리어 가방에 숨겨둔 명품 가방, 명품 팔찌, 시계 등을 압류하고
0: 하유정 관세청
5: 5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확인하여 체납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4: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장기간 안 낸 체납자 실 거주지를 수색해 고급 양주 10여 명과 개인 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과 금반지 등 2,600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 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합동 수색을 벌여 13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하고 일부는 분납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해 수색 성공률은 80%에 달했습니다.
6: 정보 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해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고액 악성 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입니다.
4: 두 기관은 체납자 은닉 재산과 생활 실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7: 서울 중부권을 중심으로 단체 폭력 범죄를 이어갔던 동대문파 등 4개 폭력 단체 조직원 등 4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1950년대 정치 깡패 이정재를 계승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상습 폭행과 투자 사기 등을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8: 골목에서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잠시 뒤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집단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풍선 장식이 가득한 돌잔치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두 손을 모으고 대열을 맞춥니다. 그 사이로 덩치 큰 하객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1950년대 정치 깡패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을 계승한다며 1990년대부터 서울 중부권 일대에서 활동한 폭력 조직 동대문파입니다. 조직의 이름을 가슴에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제하고 합숙 생활을 하며 상계동파와 이태원파 등 다른 조직과 연계해 여러 차례 패싸움도 벌였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는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사기까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 2년여에 걸쳐 200여 회 이상의 압수 통신영장 집행,
0: 배은철 서울경찰청 CCTV 광역범죄수사대 이계장입니다.
9: 집단 폭행 등 폭력범죄단체 활동이 동일한 조직의

0: 계속적 결합체인 이 조직에 의한 범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1: 경찰은 이들 4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 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동대문파의 행동대장 A씨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동대문파 조직원 2명에 대해 여권 행정제재와 국제공조를 통해 조속히 검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네, 최근에 서울 종로에서 150억 원대 사기를 벌인 금은방 업주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경기 성남에 있는 금은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싼 값에 금을 팔겠다면서 돈을 받고는 이 금을 주지 않거나 또는 이자를 주겠다며 맡아둔 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겁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싼 값에 금을 팔겠다. 금을 맡기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금은방 업주 50대 여성 A씨는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4: 언니, 그거 재테크 하라고, 금재테크 하지. 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자기한테 맡기면 자기가 월 얼마를 주겠다.
3: 길게는 20년 넘게 동네 지인으로 알고 지내며 신뢰를 쌓아온 A씨는 고객들이 불안해하면 사업 확장세를 거시하며 안심시켰습니다.
5: 또 가게 나 오픈도 했고 거기 있는 물건이 한 10억 정도 된다.
3: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금을 사고 여기에 원래 갖고 있던 금까지 더해 맡겼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한동안 이자를 받기도 했는데 한 달쯤 전부터 이자가 안 들어오더니 맡겼던 금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A씨가 고객들의 금과 돈을 갖고 갑자기 잠적한 겁니다. 뒤늦게 사기를 의심한 고객들이 수소문한 결과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도 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6: 이렇게 금은방 앞에는 금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연락을 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3: A씨를 믿고 노후 자금부터 수년 동안 일하며 모은 돈, 자녀 결혼식 때 쓰려고 준비해둔 돈까지 끌어다 맡긴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7: 하루 3, 4시간 자면서, 잠 못 자면서 이렇게 풍풍이 모은 돈이고 애들 돌반지도 있고 아빠 반지도 있고.
4: 얘도 말할 수 없죠. 잠도 못 자요. 지금 잠도 못 자.
3: 경찰에 지금까지 접수된 고소장만 10여 건. 피해 금액은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며 전체 피해 규모는 금 7천 돈. 현 시세로 50억 원이 넘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서울 종로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15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금은방 업주가 검거된 가운데 이번 사건을 맡은 경찰은 신속하게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8: 현재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북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충청 이남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강원 북부에 80mm 이상, 경기 북부와 강원 남부에도 최소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40mm의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밤사이 서울 기온이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서울 등 수도권 곳곳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1도, 광주 34도, 포항 38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0: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토론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 등 이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 보유세 부담은 차등을 둬서 늘리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주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각계를 대표해 나온 140여 명은 세금과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세제였는데

0: 이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와 초고가 주택 등에는 차이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1: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0: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1: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0: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해법인지를 놓고 서울시 등과 이견을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1: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0: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높은 집값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2: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이번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여론 수렴의 장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지론입니다.
3: 이 대통령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 헬기를 타고 돌면서라도 수도권 부지를 살펴보겠다며 공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계도 뚜렷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해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재건축, 재개발 역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5: 서울에선 주택 지을 땅을 찾아보려 해도 주민 반대 등으로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동시에 새 택지 개발 의지도 밝혔습니다.
1: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해요.
5: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선 주거용과 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왔는데
6: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5: 이 대통령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며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1: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7: 같은 지역이라도 희소성이나 의미가 있어 비싸게 거래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에 맞는 사회적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뜻 또한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방식의 부동산 정책 결정이라고 추켜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론몰이 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총결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9: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8: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고 세제 개편안과 후속 공급, 금융 대책에도 국민의 뜻을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정책 실패를 정당화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로 절망하는 무주택자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죄,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괴롭힌
11: 장동혁 국민의힘
10: 이제라도
11: 대표입니다.
10: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8: 이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하며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다시 거론하며 내로남불 꼼수 거래를 덮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11: 국회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부동산 관련 입법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라 논의의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투표소 전산 조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종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지방선거 투표자 허위 입력 사태 핵심은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한 투표율 돌려막기에 있습니다.
4: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이 투표자 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되면서 파장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2: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각 투표소에서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누적 인원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 군, 구와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재승인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임의로 생략된 거로 합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1,800명을 나머지 투표소로 조금씩 나눠 배분한 뒤 서서히 오차를 좁히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여러 선거에서 각 진영의 유불리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2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서 채택 없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재검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중앙선관위와 올림픽공원 대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한 달여간 이어온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검표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긴 했지만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결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이대로면 다음 달 1일에 활동이 끝납니다. 하지만 검경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리로 활동기한 연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4: 선관위의 해명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 조진우 국민의힘 국정조사는
14: 즉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1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전투표 폐지론에 이어 선거기록 전반이 담긴 서버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16: 압수수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1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6: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특검이 출발해야 합니다.
13: 더불어민주당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루빨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7: 현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재검표를 빨리 하고 지금 대한체육회 아시는 것처럼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비용 40억 원 기본 청구가 들어가고
13: 특히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는 올림픽공원 집회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18: 재검표를 받아버리면 자신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올공이 거의 장동혁 대표의 노리트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13: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나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정조사가 빈손으로 끝날지는 여야 결단을 통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19: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한창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특검 추천 후보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지난 16일에서 내일로 한 차례 연기되는데 전원합의체 회부로 다시 일정이 밀리게 됐습니다.
1: 대법원이 김건희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한 건 애초 정해놓은 선고 날짜 하루 전입니다.
0: 대법원의 전격적인 결정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2: 대법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연기 결정을 알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존 김 씨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할 예정이었는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부소속 대법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 등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그런 만큼 애초 정해놓은 선고기일 하루 전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도이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다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시선은 대체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으로 모아집니다. 앞서 김 씨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부정하며 무죄로 결론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합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엇갈린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법관 일부만 참여하는 소부가 아닌 전체 대법관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검법상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 사건 대법원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인데 다만 시한을 넘겨도 별도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인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에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2,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해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 안에 결론이 나야 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방학 중에도 아이들 점심을 챙기는 든든한 끼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센터를 찾아 직접 배식에 나섰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흔들림 없이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현장 행보로 보여준 겁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3: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쌓기 놀이를 하고 책도 읽습니다. 이렇게 한참 놀다가 배꼽 시계가 울리면 점심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서울시가 방학 중에도 아이들 점심을 책임지는 든든 한 끼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가 짠 식단에 일주일에 두 번 제철 과일까지 제공되는데 이용료는 평일 5일 기준 만 원에 불과합니다. 6살에서 12살 아이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우리 동네 키움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우선순위가 갑니다.
4: 한부모 가정님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4: 아마 굉장히 많은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그래서 든든 한 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돌봄과 아울러서 점심 한 끼를 제공하면서
3: 이번 아동센터 방문은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정을 추가한 겁니다. 특히 선고가 있었던 당일에도 저녁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5: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3: 항소심 준비와 별개로 흔들림 없이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앞으로도 이런 현장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9년 전부터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이혼 소송을 이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0: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아들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강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20여 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자연스레 막대한 액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그대로 통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곧장 상고했습니다.
2: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3: 최태원 회장입니다.
2: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지만 비자금 300억 원은 설령 받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된 끝에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0: 질병관리청이 여름휴가철에 물에 빠지는 익수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놀이 때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주요 23개 병원에 익수 사고로 실려온 환자는 505명으로 이 가운데 30.5%인 154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0세에서 9세까지 어린이의 경우 절반이 넘는 수가 여름철에 익수 사고를 당했는데 질병청은 어린이 여러 명이 물놀이할 때는 보호자도 여러 명이 동행해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뇌전증 증상 때문에 일상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5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6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일 54살 윤명혜 씨가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폐와 간, 양쪽 신장, 안구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27일 가족과 식사 도중에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에 이르렀습니다.
4: 올리브와 레몬을 먹는 올레샤 제품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는 제품들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팔아오던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사들이는 데 2천 원이 든 제품을 6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5: 한 유명 연예인이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제품을 보여주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6: 몸속에 있는 그런 만성 염증이랑 지방 덩어리를 약간 분해시켜준대요.
5: 하지만 거짓 과장 광고였습니다. 저속노화나 항산화, 특히 급격한 체중 감량을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다이어트 제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해 효과를 낸다는 올레샤 제품이나 먹는 위고비인 것처럼 꾸민 제품 등 다양했습니다.
7: 일반 식품이니까 기능성도 없거니와 실제로 뱃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입증된 거는
8: 다이어트 과장 광고 업체 관계자입니다.
9: 많이 뺄 수 있게 보이게끔 해달라고. 네.
5: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내고 특별한 효과가 없는 일반 식품을 사 먹은 셈이었습니다.
10: 천연 식품이 위고비처럼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거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8: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입니다.
10: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 더구나 일부 업체들은 2천 원에 사들인 제품을 포장만 바꿔 6만 원에 파는 등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은 모두 60만여 개, 시가로 1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해 제품을 팔던 업체 26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11: 26개 업체 30개 제품 중에서 8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8: 식품부당행위 긴급대응단장입니다.
11: 나머지 22개는 일반 식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에는 뭐 고형차라든지 혼합 음료, 뭐 가채 가공품 이런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살 때 먹는 위곱이나 지방 배출제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울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4: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대전 반석동 외삼내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차량 석대를 연달아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한 대가 전복되며 운전자 등 5명이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오늘 낮 1시 20분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몸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문제 삼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핵 확산 우려와 함께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2: 미국 정부가 사우디와 체결한 원자력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번 협정이 사우디가 우라늄을 자체 농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정에는 미신고 핵시설을 불시에 사찰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핵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3: 이미 이란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사우디에도 열어주겠다는 겁니까? 결코 안 됩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12: 실제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지난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그 뒤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핵 폐기를 요구하며 이란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이 사우디에는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13: 한편으론 우라늄 농축 문제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이론상 같은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점에서 미국의 접근 방식은 다소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전략책임자입니다.
12: 이번 협정의 또 다른 이해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에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3: 이스라엘을 배제한 이 협정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전략적 실패입니다. 사우디 영토 내에서의 핵물질 농축은 중동 지역의 핵무기 경쟁과 위험한 통제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12: 미국은 이번 협정으로 사우디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수백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승리까지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폭 완화된 조건의 핵기술 협력은 다른 국가들에도 새로운 선례가 되면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중동 정세에도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4: 중국의 스타트업이 내놓은 개방형 인공지능 모델 키미K3가 또다시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견제구를 날리면서 오는 9월 워싱턴에서는 AI 단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4: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대도시 빌딩 숲 사이를 밧줄을 타고 누비는 3D 게임. 중국의 스타트업 문샷 AI가 지난 17일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 키미 K3의 작품입니다. 복고 게임을 만드는 비용을 비교해봤더니 미국 GPT-5.6에 버금가고 오프스 4.8의 절반이었습니다.
15: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인데 AI를 통해 말 한마디로 복원했어요. 3D 게임으로도 만들어봤는데 수십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4: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과부하가 걸려 48시간 만에 신규 구독이 중단될 만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른 중국 AI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첨단 칩 조달이 막히자 알고리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서

0: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AI 모델의 시장 점유율은 7월 들어 63%까지 치솟았습니다. 딥시크 쇼크 직전인 작년 1월만 해도 중국 10%, 미국 80%였던 독점 구도가 뒤집힌 겁니다.
1: 인공지능 발전은 특정 국가의 독주가 아니라 글로벌 협력의 교향곡이 되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0: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개방형 AI와 혁신을 지지한다면서도 지식재산권 약탈을 허용한 건 아니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중국 문샷 AI가 미국 엔트로픽의 기술을 베꼈다고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이 AI 분야로 번지면서 오는 9월 워싱턴 정상회담 때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지난주 발생한 인공지능의 외부 해킹 사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해킹한 사건은 인간 해커라면 몇 주가 걸릴 일을 AI가 단 몇 시간 만에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픈 AI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직후 관계 당국과 접촉해왔다며 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에는 GPT-5.6 소를 포함해 오픈 AI의 모델 3종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해킹 사건은 인공지능이 통제를 벗어나 직접 사이버 공격을 벌인 두 번째 사례로 꼽힌다며 사실상 공격적인 강화학습의 구조적 위험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열린 대국민 토론회 뭐 애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더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먼저 주목하셨었나요?
2: 네, 정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참석자 모두 140여 명 수로 이
3: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2: 열기를 뿜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하나하나 끝까지 따지는 정말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처음 예정은 100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시간 10분 정도 이것을 분으로 환산해 보니까 200분이 되더라고요.
0: 네.
2: 결국 두 배가량 서로가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루되어 있다. 정말 이 경제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대책 화끈한 걸 내보자는 그런 정부 당국의 의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는 찬반 양론도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도 있었습니다.
0: 네.
2: 물론 정부는 현재 대부분 정책 방향을 내부적으로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정책 결정해놓고 명분만 만들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책 발표하기 전에 전 국민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 이런 것은 여론 수렴을 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뭐 애초에 계획됐던 시간보다 한 두 배 이르는 그러니까 세 시간에 이르는 토론회가 그야말로 뜨겁게 진행이 된 건데 자 일단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가격,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1: 네, 뭐 토론회 초반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뭐 거기에 대해서 가격 통제가 아닌 가격 정상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파트값 폭등 요인으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왜 그런?

0: 어떻게 지목을 했다고 보세요?
1: 예, 전세. 우리나라에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요. 사실 잘만 활용하면 아름답고 또 서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전세라는 것은 돈을 일단 내놓고 집을 일정 기간 살다가 만기가 되면 그 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돈의 기회비용, 이자, 목세에 해당하는 것은 뭐 날아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원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거 사다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세 대출 제도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2: 네.
1: 약 10한 5년 전부터 전세 대출이 만들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 자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적은 전세 대출을 해주면 전세 대출을 쉽게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전세금을 높이고 전세금이 높이면 집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갭 투자할 수 있고 이것이 전세 대출이 결국은 집값을 올린다. 자, 이 대목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대출을 꼭 지목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전세 대출은 아주 직격탄을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세 대출이 집값의 원인이다. 조정할 때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뭐 전세 제도에 뭐 대변혁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추가 규제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는 의견을 들어보면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온도차가 있는 건데 만약에 전세 대출 제한한다면 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것도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당장에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2: 네.
1: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그 차선책으로 이제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월세는 그것은 이 저소득자 입장에서는 자그만큼 근로소득 벌어가지고 그게 돈이 증발을 해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은 서민들에게 더 피해가 될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전세 대출 때문에 전세금이 오르고 그 전세금 때문에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기에 좀 서로가 효과와 반효과가 좀 반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1: 실제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오늘 토론에 앞서서 여러 가지 그 인터넷으로 여론을 수렴을 받지 않았습니까?
2: 네네.
1: 정부는 지금 집값이 너무 높아서 아, 이 대목을 좀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히려 토론 여론을 보면 5천 건 이상 중에서 총 6,511건이 게재가 됐는데 그중에서 의외로 주택 공급이라든지 부동산 세제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전 부동산 대출이 내 사다리를 막고 있다. 이거 해소해달라.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2: 네.
1: 그 얘기는 단기 불편에 대한 국민적 불편 성원도 상당히 많다. 특히 대출 규제는 이미 지금 과거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혜택을 누렸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대출은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것은 세대 간 차별이다. 가뜩이나 젊은이들 지금 여러 가지로 상실감이 큰데
2: 네.
1: 바로 그 대목에서 정부의 고민도 자, 이 단기 정책과 장기 효과 이런 것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 그리고 똘똘한 채 이 현상에 대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 아, 이러면서 이제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예. 거꾸로 얘기하면 똘똘한 한 채 이번에 손보겠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보여지기도 하죠. 사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똘똘한 한 채가 만들어진 것은 종부세가 나오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 때죠. 주택, 2주택, 3주택을 가지면 세금도 많이 걷고 각종 불편을 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 주택을 여러 채를 갖지 않고 한 채만 갖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2: 네.

0: 하는 사실상 허용해주는 그런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가 투기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목도 반드시 손보겠다로 보여지는데요. 이를테면 한 주택이 있어도 집이 비싸다든지 이러면 세금을 아주 폭탄을 때리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계속 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처에 지금 보유세를 대폭 올리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발상으로 보여지는데 다주택자, 그다음에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집값이 아주 비싼 경우, 그다음에 한 채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해준다든지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좀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지금 보유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제 개편 논의도 오늘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관련해서 대통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건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1: 네, 이 보유세 강화 뭐 범위나 정도를 놓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럼 표준적 1주택 기준으로 뭐 감면이나 가중 요소를 적용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게 되는 건가요?
0: 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 중에 상당히 저는 가장 크게 인상이 남아 있는 대목이 보유세 우리 3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 자, 이 보유세 3배 올린다고 그러면요. 사실 지금도 보유세 내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유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3배로 올린다? 상당히 큰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복심은 현재 보유세 정상화하는 게 3배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3배 올리면 여러 가지 충격이 있을 테니까 그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러나 3배까지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 정부가 이번에 보유세를 좀 상당히 크게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OECD 같은 데서도 보유세를 좀 더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서 특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보유세를 이제 모든 세대에게 일괄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초점이 되고 그런 게 초고가 주택. 이 초고가 주택이란 말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고 현행 세법에는 그냥 고가 주택이라고 있는데 초고가 주택이란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해당하면 그야말로 보유세를 많이 때리겠다. 또 2주택, 3주택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투기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대해 그걸 용도를 가리자라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 대목도 주거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되면 한 가구,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유세를 아주 획기적으로 좀 높이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예. 사실 뭐 오늘 그 주고받았던 내용들 중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 말씀한 거 맞는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화두였습니다. 사실. 뭐 얼마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이냐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보세요?
0: 예. 뭐 이 대목도 굉장히 정말 애매하고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선을 정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로 이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 의견을 물어봐서 20억이냐 30억이냐 이렇게 물어본 사건 자체가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다수결로 뭐 투표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심어서 하는데 현재 자 지금 초고가냐 고가냐 이런 게 다른 데보다 높다 낮다니까 평균에서 어디 멀어져 있는가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집값 평균이 아파트 전국 평균 가격이 4억 8천입니다. 약 5억 정도 돼요. 5억 정도 되니까 거기서 5배나 6배 그러니까 25억에서 35억, 3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초고가 주택을 너무 낮게 하면 대상자가 많아서 조세 저항이 많을 것이고 아주 또 높게 하면 실효성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전국 집값 평균치의 5배로 하면

0: 25억, 6배로 하면 30억 정도 되는데 그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요. 30억을 했을 경우에도 30억, 공시지가를 30억 기준으로 하면 요게 전국에 0.32%, 세대주 기준으로 0.32%고 99.1%가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만약에 50억 이상으로 하면 0.01%가 되거든요.
1: 네.
0: 제가 아무튼 현재 마지막까지 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30억 설이 좀 유력해 보여집니다.
1: 네. 사실 대출 규제에 대한 개선 언급도 나왔었는데,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 대출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대책을 주문했는데, 어떤 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시는지 짧게 한번
0: 예,
1: 부탁드립니다.
0: 이번 국민주택정책 대토론회에서 가장 정말 아픈 대목이 또 정부 관계자들도 좀 놀랐을 겁니다. 국민들이 규제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해하고 있고 원성이 많았고 그것이 1번이 대출 규제입니다.
1: 네.
0: 특히 어느 정도 대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부동산 매매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대출 줄이면 이것은 날벼락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원성이 많이 쏟아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자들에게 이 대목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억울한 사람들을 좀 구제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1: 네.
0: 한 가지는 지금 청년들은 신규 대출 받은 게안 되는데 왜 기존은 되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자들도 만기되면 갚는 문제. 이런 어떤 대출 제도도 지금 혁파가 예상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캄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워.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큐레큐.

0: 레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페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7: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8: 이름표를 붙여줘.
9: YTN 라디오에서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8: 이름표를 붙여줘.
10: YTN i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종료됐습니다. 다만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로 출발해 산낮의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사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초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 5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지연되다 조금 전에 좀 마무리됐습니다. 아직은 일대 차량들이 많이 밀린 모습인데요. 정체 서행되고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14: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내일로 예정됐던 김 씨의 상고심 선고는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15: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연 선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2부가 맡고 있던 김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선고 기일은 추정, 즉 나중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대법원 선고가 미뤄진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한 차례 연기를 신청했고 이후 대법원이 기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 1,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선 일부 유죄가 선고돼 이를 반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김 씨의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0: 이어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2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의 기일 연기 신청의 배경이 됐던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대법원이 김건희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한 건 애초 정해놓은 선고 날짜 하루 전입니다.
2: 대법원의 전격적인 결정에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3: 대법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연기 결정을 알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존 김 씨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할 예정이었는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부소속 대법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건 등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그런 만큼 애초 정해놓은 선고기일 하루 전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도이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다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선은 대체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으로 모아집니다. 앞서 김 씨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부정하며 무죄로 결론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엇갈린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법관 일부만 참여하는 소부가 아닌 전체 대법관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검법상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 사건 대법원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인데 다만 시한을 넘겨도 별도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2: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혐의가 분리수사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4: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영향력을 끼친 혐의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경위입니다. 김 경무관이 광산서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이 같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국수본 성폭력수사계장을 소환한 데 이어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소환했습니다. 광산서와 광주청 강력계에 사건 병합 요청을 여성청소년과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막았다는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그리고 광산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안에서 지침이 어디서부터 어떤 경로로 내려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도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1: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전 형사과장 측이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검토한 수사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광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의 변호인은 광산서가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 5월 13일에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을 공개하고 축소 수사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박경정 측은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강간 살인 혐의 검토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팀에 검토 경위와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추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훼손된

0: 성인용 인형과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내용을 포함해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 성적 목적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순환 인사제 확대안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사 쇄신 TF 논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순환 인사제 확대안을 도입하겠다고 비공개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와 함께 관련 예규와 각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0: 36주 낙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1: 산모는 뱃속 사산으로 알았을 수 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도 감형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2: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산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료진의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유무죄 판단을 가른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산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인위적으로 살해할 것이란 사정을 산모 권모 씨가 미리 알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태아가 사산돼 나을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산모 권 씨가 당시 수술 뒤 회복 과정 등이 담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태아를 모체 밖에서 살해야 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태의 성숙하고 건강한 태아를 인위적으로 숨지게 한 의료진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는데 그러면서도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고 의료진의 범행이 산모의 임신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하겠다며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장 윤모 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함께 기소됐던 집도의 신모 씨도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내일 무역법 301조의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워싱턴을 찾아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3: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미국의 관세 체계가 바뀌는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효력이 끝납니다. 이에 맞춰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 최종 확정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선 15% 유지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4: 마침 이제
5: 김정관 산업부 장관입니다.
4: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는 예정입니다.
3: 한국은 강제노동 분야에서 12.5% 관세율이 제시된 상태로 향후 과잉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관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0년 전 제정된 법률까지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6: 캐나다가 우리 농민과 미국인을 대해온 방식에 대한 대응일 뿐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우리에게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트럼프
3: 정부는
6: 미
3: 9천억 달러
6: 대통령입니다.
3: 규모 대미 투자 1호 투자처를 에너지 분야로 미국 측과 논의하며 관세 방어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 유리한 프로젝트들이
6: 김정관
4: 에너지
6: 산업부 장관입니다.
4: 프로젝트라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래도 아마 8월 말 그리고 9월 그런 일정에서
3: 김 장관은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오해를 풀고 간극을 줄이겠다며 통상 협상에 불필요한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0: 대시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고 꺾일 거라는 우려로 흔들렸던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 반도체 초호황이 계속될지 시장의 관심은 빅테크 실적 시즌의 첫 주자 알파벳에 쏠렸습니다. 알파벳의 2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으로 돈 1,198억 달러, 우리 돈 17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가 몰리면서 클라우드 매출은 82% 급증한 248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알파벳은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이 급증하는 수요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전망을 최대 1,900억 달러에서 2,050억 달러로 석 달 만에 150억 달러 높였습니다. 한화로 300조 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늘리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투자액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글의 실적과 투자 계획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에 달했다는 시장의 우려도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 만큼 AI 반도체 수요도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기대가 커진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오는 2030년에는 363조 원 규모로 지금보다 7배 커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3: 지금 현재로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4: 김양평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입니다.
3: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2: 그동안 크게 흔들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나란히 반등해 각각 27만 원, 191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파벳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도 잇따라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지속 여부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토론회가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 보유세 부담은 차등을 둬서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지원 기자입니다.
5: 지난주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각계를 대표해 나온 140여 명은 세금과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세제였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와 초고가 주택 등에는 차이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6: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5: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세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6: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5: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해법인지를 놓고 서울시 등과 이견을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6: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5: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높은 집값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7: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이번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여론 수렴의 장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8: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9: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9: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동 나비엔.
11: 합성 목재 예스틴바.
10: 산책로 10.

0: 헤드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What's your name?
4: YTN 경제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10: 이름이 뭐예요?
4: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7월 23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어느 개인 날 운벨디 베드레모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부릅니다.

0: 7월 23일 목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어느 개인 날 운벨디 베드레모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불렀습니다.
0: 어제 이 시간에는 중국을 소재로 하는 클래식 음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일본입니다. 푸치니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 투라노트와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 나비 부인을 남겼습니다.
1: 사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일본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푸치니의 나비 부인도 바로 이런 유행을 받아들인 결과물이었고요.
0: 사실 오페라는 화려한 무대가 돋보이는 장르죠. 18세기에는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오페라가 작곡되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후궁으로부터의 유괴, 로시니의 이탈리아의 터킹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데 19세기 후반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곳으로 확장된 거죠.
1: 푸치니의 나비 부인 말고도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오페라가 있는데 마스카니의 오페라 이리스가 대표적입니다.
0: 작곡가 마스카니는 데뷔작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오페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데뷔작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페라 이리스 같은 경우는 아리아 몇 곡은 자주 들을 수 있지만 오페라 전막에 공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1: 더구나 마스카니는 말년에 무솔리니를 지지하고 파시즘에 동조했는데 이런 이유로 아무도 그의 작품을 굳이 다시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 오페라 이리스는 일본을 배경으로 한 산막의 오페라입니다. 순진한 소녀 이리스가 부유한 악당에게 납치되어 타락하게 되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1: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가 나비 부인이나 이리스 말고도 또 있죠.
0: 영국의 작곡가 길버트와 설리번이 작곡한 오페라 미카도가 대표적입니다. 발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영국을 중심으로 종종 무대에 오르고 있고 일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런 작품을 자주 공연해야겠네요.
0: 그렇죠. 자기 나라의 배경으로 한 작품이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선 반가운 오페라인 것 같습니다.
1: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준비했습니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이리스 중에서 아리아, 어릴 땐 작곡 귀여웠지.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부르고요. 이어서 테너 아리아, 창문을 열어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릅니다.

0: 마스카니의 오페라 이리스 중에서 아리아, 어릴 땐 자꾸 귀여웠지.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불렀고요. 이어서 테너 아리아, 창문을 열어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습니다.
1: 프랑스의 작곡가 생상스도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를 남겼습니다. 노란 공주라는 작품이죠.
0: 자주 공연되는 작품은 아닌 것 같네요.
1: 1872년 생상스가 작곡한 단막 오페라입니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문화사적 의미에 있다고 합니다. 1850년에서 60년대 일본이 개항한 뒤

0: 1867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일본 판화, 도자기, 공예품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를 자포니즘이라고 합니다.
1: 아, 재패니즘.
0: 네, 생산스는 바로 이 유행 속에서 노란 공주를 작곡했는데요. 일본에 지나치게 심취한 유럽인들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비튼 작품이라고 하네요.
1: 어떤 내용인가요?
0: 사실 무대는 일본이 아니라 네덜란드입니다. 일본 미술과 문화에 푹 빠진 젊은 학자 코르넬리스가 주인공인데 그는 일본 여성 밍의 초상화를 보고 사랑에 빠져 현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는 아편이 섞인 약을 마시고 일본으로 여행하는 꿈을 꾸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던 일본 여인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녀가 네덜란드에서 자신을 사랑했던 여인 레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현실의 사랑이 환상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1: 이 노란 공주라는 제목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인종적인 편견을 드러내는 것 같네요.
0: 그래서 지금 이 오페라를 동양의 공주라고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생상스의 오페라 노란 공주 서곡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로열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 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1998년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늦둥이 딸을 키워왔습니다. 맞벌이였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숙제를 한 번 봐준 적도 없으면서 집이 어질러졌다, 반찬이 부실하다면서 늘 불평만 했습니다. 시댁에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전부 제 차지였죠. 갈등이 폭발한 건 2020년 설 연휴였습니다. 시댁에 다녀온 뒤에 친정에도 들르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기 싫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말다툼 끝에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얼마 뒤 남편은 따로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당시 막내 딸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깰 생각이 전혀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남편 회사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이혼할 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를 만난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SNS를 확인해보니 아이들 말이 맞았어요. 다른 여자와 수시로 여행을 다녀온 흔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5년 넘게 따로 살았는데 그게 무슨 불륜이냐. 이제 이혼하자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임원으로 승진을 했고 최근에는 큰 계약을 성사시켜서 수입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별거 중 번 돈은 너와 상관없으니 2020년 기준으로 적당히 나눠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내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간소송

0: 특별히 잘못을 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그냥 이혼을 하자고 종용을 하고 사연자님은 원하지도 않고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이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
0: 예, 부부가 별거 중에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인데요.
1: 네.
0: 별거 하는 중에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볼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1: 네.
0: 처음 별거를 시작할 때 부부 사이에 뭐 명절 다툼이 있기는 하였지만 남편이 화를 내고 집을 나갔고 좀 원치 않게 별거가 시작된 것으로
1: 네,
0: 보입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처음에는 사연자님 또 회사로 찾아가 뭐 설득도 해보고 하였는데 이후로도 부인 측에서 적극적인 노력도 계속해 왔고
1: 네.
0: 뭐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밝힐 수 있다면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만 가지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을 했으니까요.
0: 네. 그런데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지금 남편과 동거 중인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했는데 상간녀가 위자료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나요?
0: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별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뭐 사연자님 뭐 부인도 사실상 별거에 동의를 했고
1: 네.
0: 뭐 아니면 뭐두분 사이에 사실 뭐 이혼은 안 했지만 파탄된 것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은
1: 네.
0: 남편이 장기 별거 중에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 뭐이 혼인 관계를 깨뜨린 원인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또 그리고 상대 여성의 입장에서는 뭐 남편이 유부남일 가능성을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그렇네요.
0: 예, 만약에 남편이 상대 여성에게 기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대 여성도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 싱글로 알고 있었다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5년 넘게 이제 별거 중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법원 사례 중에 이렇게 별거 중에 이성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위자료 책임 인정 안한 사례 실제로 있었을까요?
0: 네, 그 대법원 판례도 뭐 사실상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었을 때
1: 네.
0: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뭐 그런 쟁점에 대해서 사실상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서 실체가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설령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부부 공동생활이 새로운 부정행위로 인해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1: 아,
0: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이혼을 원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거 이혼 받아들여질까요?
0: 네, 우리 법원은 이혼 청구에 대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1: 네.
0: 혼인 파탄을 유발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 그쵸?
0: 예, 예를 들어서 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1: 네.
0: 어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 남편의 이혼 청구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인지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1: 네.
0: 결국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같은 쟁점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 네.
0: 장기간 별거에 지속되면서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이 된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만난 것인지,
1: 네.
0: 아직은 파탄에 이른 정도는 아닌데도 부정행위를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1: 네.
0: 만약에 장기 별거는 했지만은 아직 파탄에 이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은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렇군요.
0: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사연자님께서 내심으로 이혼에 개의치 않고 또 실질적으로 관계 회복도 기대되지 않는다고 된다면은 예외 사유에 해당돼서 이혼이 허용될 가능성 없지는 않습니다.
1: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별거 기간 중에, 그러니까 남편이 2년 전에 직장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했고, 이제 최근 별거 중에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별거 기간 중에 남편의 재산도 늘고 수입도 늘었다는 건데요. 이것도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0: 네,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실질적 혼인 파탄의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1: 네.
0: 혼인 파탄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에는 포함될 수 없을 것이고요. 별거 시작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재산만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네.
0: 그러나 사형의 경우처럼

0: 장기간 별거는 했지만은 별거 시작 시에 이미 혼인 파탄이 되었는지가 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 경우에 남편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파탄이 명료화된 시점을 혼인 파탄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렇다면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들도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다만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별거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미미하다면은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간녀한테 위자료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이 남편이 이제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몰랐다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라면 위자료 인정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경우에, 그 이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혼 청구할 때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페퍼톤스의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강원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강원 북부에는 80mm 이상, 경기 북부에 최대 60mm,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에도 내륙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다 종료될 것으로 좀 전망됩니다. 밤 9시를 가까이 하면서 간선도로 전체적인 흐름은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영동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 1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사 여파로 동호대교에서 잠실대교 지나 청담대교까지는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반대 김포 방향 아직은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일대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데요. 마포대교 지나 서강대교 일대까지도 다시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진 길 아직은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속도줄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 경선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강 후보가 이변 없이 안착했습니다.
2: 최고위원 후보도 8명으로 압축됐는데 이른바 친청계로 꼽히는 후보 3명이 모두 본선에 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3: 민주당 차기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5명 가운데 본 경선에 오를 3명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4: 기호 1번 김민석 후보,
5: 조병훈 기호 3번 더불어민주당 지방당 선관위원장,
4: 기호 5번 송영길 후보.
3: 3강으로 꼽혀온 후보들이 무난히 본 경선에 오른 건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4명에서 8명으로 추려진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도 공개됐습니다. 박선원, 김용, 서미와 김영호, 임미애 후보와 함께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등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후보들도 모두 생존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최고위원 5석을 놓고 친명, 친청계 각각 5대 3 경쟁 구도가 완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본 경선으로 당권 레이스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지역을 훑으며 상호 견제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강원에 간 김민석 후보는 다시 한번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띄우며

0: 곧 자신의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 판단 없이 대안적 방향 없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송영길 후보 역시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유시민 작가의 어물전론 등 발언에 말을 아낀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니까 노 코멘트.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3: 이런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0: 예비 경선 발표 직전 또 호남을 찾았던 정 후보는 본선행 뒤 거듭 당원을 내세우며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를 하려면 명확히 근거를 대든지 수사를 의뢰하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4: 자부심에 상처를
2: 주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4: 당원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결자해지하시기 바랍니다.
0: 사실상의 2대1 구도와 정 후보의 최근 상승세, 진통 끝에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맞물려 혼전에 혼전이 예상되는 상황.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누가 마지막에 웃을진 8월 17일에 공개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6: 사무소 직원과 주민 등 8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7: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밖에는 그을린 운동화가 나뒹굴고 건물 안에 있던 집기와 서류는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8시 반쯤입니다.
2: 아파트 주민입니다.
7: 폭발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2명과 주민 1명이 있었고 같은 건물을 쓰는 경로당에도 어르신 5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8명 모두 불길을 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중상인 3명 가운데 1명은 중태에 빠져 헬기로 서울병원에 이송됐습니다.
8: 두 사람은 떨어져 있었고요. 한 사람은 이쪽에 누워있었고. 화장실 위에 연기 났었고요. 그 누워 계신 아주머니 몸에 가슴쪽에 불이 붙어있었고요.
7: 경찰은 폭발 직전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70대 주민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이 남성은 현장을 뛰쳐나와 집에 갔다가 다시 흉기를 들고 내려왔지만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CCTV가 훼손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9: 오늘 아침에 경비실에 또 내려가니까 CCTV
2: 피해자 가족입니다.
7: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5: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혐의가 있는 A씨는 아파트 운영 문제로 관리실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6: 최근 주민 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는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송준 기자입니다.
10: 집기와 비품이 잿더미로 변했고 불에 그을린 신발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이번 폭발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가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11: 이 아저씨는 왔다 갔다 불 질렀는 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
2: 아파트
11: 하시라고.
2: 아파트 주민입니다.
12: 앞뒤가 옷이 다 탔더만.
11: 다 탔어. 다 타가지고. 한숨만 있고. 네. 또 해도 또 왔다 갔다 하대. 불 나갔고 가는데도.
10: 주민들은 전부터 A씨 등 일부 주민이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자체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경산시가 아파트를 감사해 위반 사항 10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주 관리실을 찾아 소란을 피웠고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13: 전 감사해본 사람이 계속 경비실에 가서 못살게 분위기라 계속 시비를 걸고 스피커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들고 다니면서 기껏들을 들고
10: A씨는 또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선거함을 부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관리 규약 문제로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13: 와서 그 사람을 칠칠

0: 뭔가 조사를 하고 아니 밥방도 구금을 하든지 해야 이 뭔가 책임이 있는데 그냥 이거 가리고 사람이 나와버렸잖아.
1: 경찰도 출동했었다는 거죠.
0: 경찰이 출동을 했었어.
2: 경찰은 A씨를 방화는 물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이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발전소나 교량을 폭격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미군은 12일째 공습에 나섰습니다.
4: 이란 지하 비밀 핵시설에 대한 미군의 공격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이란 수도 테헤란 근처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던 미군이 12일째 야간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 남서부 후지스탄주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 시리크 등 이란 전역에서 폭발음이 잇따랐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쉐르 지역의 군사시설 여러 곳도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요르단과 이라크에서 숨진 미군 장병 4명의 유해 귀환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5: 이란이 병영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질문입니다. 이란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전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수도 테헤란이나 근처의 교량이나 발전소 한 곳을 폭격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아직 협상을 할 준비가 안 됐지만 곧 상황이 바뀔 거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했습니다.
5: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어서 협상을 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협상을 할 때마다 내용을 바꾸려고 하고 온갖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곧 준비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이스라엘 매체는 미국이 며칠 안에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곡괭이 산을 타격하겠다는 계획을 이스라엘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설 경우를 대비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잇따른 미군 사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공격을 예고하면서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비밀 핵시설을 타격하고 이스라엘도 공격을 재개할 경우 이란과의 전면전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의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해상 봉쇄를 위한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열흘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세계적 핵심 수송로가 차단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6: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 선언 이틀 만에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습니다. 사우디의 주력 원유 수출항인 얀부항과 예멘 앞바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 사이에 있는 지잔항 인근에서 현지 시간 22일 밤 늦게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5: 우리를 겨냥한 어떠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도 한다면 사우디 영토 깊숙한 곳을 겨냥한 대규모 작전으로 봤을 것이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6: 다른 선박 결척도 회항시켰다는 후티 반군 주장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후티의 국제법 위반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바로 보복 공격에 나서지는 않은 채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후티의 이번 공격은 해상 봉쇄를 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 경고 이후에 이루어져서 미군의 직접 대응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두고 봅시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6: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은 유조선뿐만 아니라 스웨즈 운하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상선들의 길목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10% 이상을 처리하는 곳이라 봉쇄되면 호르무즈 해협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5: 홍해 남단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면 스웨즈 운하를 이용하는 해상 교역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전략적 카드입니다. 전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입니다.
6: 아직 후티 반군의 의도가 홍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인지 사우디로 가는 유조선만 선별해서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두 개의 핵심 물류 수송로가 동시 차단될 우려 속에서 유조선들은 사우디산 원유를 싣고 해협 통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2일 기준 바브 엘만 대부 해협을 지난 선박은 27척으로 평소보다 줄긴 했지만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7: 오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외계를 타고 돌면서라도 수도권 부지를 살펴보겠다며 공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계도 뚜렷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해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재건축, 재개발 역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8: 서울에선 주택 지을 땅을 찾아보려 해도 주민 반대 등으로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동시에 새 택지 개발 의지도 밝혔습니다.
9: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해요.
8: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선 주거용과 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왔는데
10: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8: 이 대통령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며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9: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11: 같은 지역이라도 희소성이나 의미가 있어 비싸게 거래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에 맞는 사회적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뜻 또한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7: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거나 기존 대출자에게도 규제를 소급 적용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전합니다.
12: 3시간가량 진행된 부동산 정책 대토론에서는 대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건의됐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3: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연별 대출 한도 수준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 이 대통령도 황당무계하다며 공감을 표했고 2억 원 금융위원장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네,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12: 여기에 미성년자 시절 상속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이 대통령은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9: 시민위원회 이런 형태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2: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15: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12: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소득이 다른 만큼 지방에 대해선 DSR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거주자가 임시 거처로 이주할 때 필요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16: 감정평가액이 높지가 않아서 6억 원 이하의 조건부 LTV 조건을 상향을 해주는 대안도 있을 거고
12: 다만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17: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12: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구멍이 없도록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나흘 넘게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초기 불길과 연기로 뒤덮인 6층 내부 사진을 YT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과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해서

0: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표종우 기자입니다.
1: 여러 단으로 이루어진 철제 선반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짙은 연기가 천장에 가득 차 내부가 뿌였습니다. 왼편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 초기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실제로 소방은 화재 당시 연기로 인해 진화작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2: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6층은 3단 내구조의 대형 물류창고로 내부의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매우 넓고 짙은 농연과 고열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1: 18일 아침 7시 7분쯤 물류센터 근무자 단체 대화방엔 이 사진과 함께 긴급 대피하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새벽 6시 54분쯤엔 건물 6층 메자닌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6층은 층고가 높은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공간을 3개 층으로 나눈 메자닌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아래는 그라운드, 그 위를 메자닌 1층과 2층으로 부릅니다. 사진 역시 계단 난간 등을 볼 때 메자닌 1층에서 촬영된 걸로 보이는데 경찰과 소방도 신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메자닌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왜 불이 났는지는 현장 감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건물 외벽에 매달려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부터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안전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합동 감식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요.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담는 양은 똑같은데 계산대 앞에서 나오는 금액은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54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이 180%를 넘는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분명 수출은 역대급이라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빠듯한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 있습니다. 바로 환율 때문인데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재무설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놓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도움 말씀 전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알찬 소식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 먼저 짚어드릴게요. 첫 코너입니다.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수출은 역대급 흑자인데 아니 환율은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나이프 상담소에서는 이미 건강하신데도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계셨던 시내버스 기사님의 보험 리모델링 사례를 만나봅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요. 돈워리 상담소에서 수술 병력이 있어서 보험 점검을 포기하고 계셨던 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린 사례도 준비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맞춤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 우리 집에도 보험 점검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큰 불길이 잡히면서 공동인수에 참여한 보험사들의 보상 부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체 보험 담고가 8천억 원대에 이르는 데다 물류센터 규모가 커서 최종 보험금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유방암 진단 후 초기 1년 동안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공동연구팀은 유방암 수술 환자 10만 7천여 명과 암 병력이 없는 일반 여성 32만 2천 명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미국 신경과학회 공식 학술지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도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수혜는 일부 반도체 거점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역별로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주력인 경기 충남 충북과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 경북 사이의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2: 네.
0: 정재현 전문가에게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수출이 네. 잘 되면 네. 달러가 들어오고 환율이 좀 떨어지는 게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공식인데 네. 아니 수출은 역대급 흑자라는데 도대체 왜 이 고환율의 늪은 끝나지 않고 환율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걸까요?
2: 네. 이유는 수출로 번 달러가 예전처럼 국내로 바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출 기업이 달러로 벌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환율이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짓고 해외 기업을 인수하고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 비중을 꾸준히 늘리다 보니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를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그 돈이 해외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0: 우리한테 돌아와야 하는데 그쵸. 돌아오지 못하고 정말 발 묶여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3: 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즉 금리 격차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고 금리도 미국이 더 높은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달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 호황이어도 미국 시장이 우위에 있다 보니 결국 자금은 미국으로 쏠리고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기름값 상승과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지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도 오르는 흐름이 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100조 원 넘게 팔고 달러로 바꿔나간 것도 환율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요.
0: 그렇군요. 네. 역대급 흑자에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것도 네. 궁금하고요. 네. 관련해서 워낙 이렇게 계속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니 이거 외환위기 같은 상황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0: 당장 외환위기를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한국은 외국에 빌려준 돈이 받을 돈보다 훨씬 많은 순 채권국이고, 지금은 정부가 원화로 채권을 발행하면 외국인들이 사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화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고, 30년 전 외환위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인 거죠.
1: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큰 걱정은 좀 덜어냈고,
0: 네.
1: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걸 알고 싶어요.
2: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주식을 통해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고환율을 반기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기름값, 곡물값,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외식업이나 유통업처럼 마진이 얇은 업종은 가격에 그 부담을 전가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누군가가 혜택을 누린다면 누군가는 또 고스란히 피해를
2: 네.
1: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 호황의 혜택과 고환율의 피해가 같은 시대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상황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0: 네, 일각에서는 환율 1,500원이 뉴 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달러 수요가 꾸준한 이상 예전처럼 환율이 쉽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적응하고 살자는 말은 아니고, 이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실물 경기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내 가게 재무는 더 꼼꼼하게 설계해야 시점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고환율 시기에 내 자산이 원화로만 몰려 있다면 그것 자체도 리스크가 될수 있는데요. 달러 자산의 일부 분산하거나 물가 상승에 강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무작정 달러를 사거나 해외 주식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방향을 잡는 게 먼저겠죠.
1: 환율 뉴스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내 지갑 사정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사실 막연하고 막막하게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것
2: 네.
1: 같아요. 두 분의 이 꼼꼼한 설명 덕에 청취자분들 조금은 실마리가 잡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재무 상황 어떤지, 우리 집 가정 경제는 어떻게 설계해 나가는 게 좋은지 이큰 틀의 경제 상황에 맞춤으로 대응해 보고 같이 탄탄하게 준비해 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무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써서 보내주세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맞춤 재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내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0: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를 골라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굿 라이프 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이 도착했을지 박상규 팀장님의 목소리로 청취자님의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오랫동안 시내버스 기사로 일해오고 있는데요. 운전하면서 매일 굿머니 굿라이프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싶었는데 생각만 하고 계속 미루다가 올해 실손보험료도 많이 오르고 건강검진도 앞두고 있어서 이번엔 진짜 해야겠다 싶어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복용하는 약도 없고 건강도 좋은 편인데 주변 또래 동료들보다 보험료는 훨씬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0: 앞에서는 수출이 역대급이라는데 환율 왜 안 떨어져요? 이게 궁금했는데 네. 와 이번 오늘

0: 굿라이프 상담소 사연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1: 네.
0: 아니, 또래보다 건강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자부하고 자신하고 계시는데 왜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계신지
1: 네네.
0: 이상하게 들립니다. 정지현 팀장님, 이 어떤 사정이 있으셨던 걸까요?
1: 네, 이분이 성격이 워낙 좋으세요. 주변에서 좋은 거라고 하면 그냥 믿고 보험을 하나둘 계속 가입하신 거예요.
0: 아, 성격 좋은 거랑 보험 막 가입하시는 건좀 구분이 됐으면
2: 거절 못 하시는
0: 좋겠는데.
2: 것 같은데.
0: 그러게요.
1: 자세한 내용도 잘 모르는 채로요.
0: 그렇게 가입하셨군요.
1: 네네네. 그러다 보니 보험이 쌓이면서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은퇴 시점은 다가오니 앞으로 낼 보험료 걱정이 되기 시작하신 거죠. 실제로 총 7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는데 하나하나 꺼내서 들여다보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0: 그렇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2: 네, 문제점 전에 먼저 잘 가입하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주택화재 보험은 1만 원에 알차게 잘 가입해 두셨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3만 9천 원 내고 계셨는데 시내버스 기사시다 보니 영업용 운전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금 높은 건 당연합니다. 다행히 변호사 선임비 한도가 축소되기 직전 타이밍에 좋게 가입하셔서 보장 내용도 아주 알차게 잘 챙겨 두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역시 굿모닝 굿라이프 애청자다우시다고 칭찬도
0: 아,
2: 해드렸습니다.
0: 근데 칭찬 정말 받으실 만합니다. 이
1: 네.
0: 운전자 보험 요거
1: 네.
0: 관련해서 이렇게 보장 개정되기 전에 좀 가입을 잘 해두셔라라고 늘 강조드렸는데 청취자님이 딱 그렇게 굿모닝 굿나이프 목적 취지에 맞게끔 보험을 잘 가입해 두셨군요.
2: 뿌듯합니다.
0: 그렇죠. 잘 가입된 건 얘기해 주셨고
1: 네.
0: 이제 문제가 됐던 상황들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여기서 오늘 돈이 되는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에 이름에 간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상품일까요? 1번, 보험금 지급이 간편한 상품. 2번,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유병자 상품.
0: 이걸 틀리면 제가 자리를 빼야 돼요.
2: 네.
0: 자, 보험 상품 이름에 간편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병력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유병자 상품을 의미합니다. 정답 2번.
1: 네, 정답 2번입니다.
0: 아, 맞췄어요.
1: 네, 상품 이름에 간편이 들어가 있으면 유병자 보험이에요. 드시는 약이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그만큼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용하시는 약도 없고 가입 당시 특별한 병력도 없으셨어요. 굳이 유병자 상품에 가입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암 진단금 2천만 원에 6만 원이라는 보험료, 비쌌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 네, 맞습니다. 가입할 때 복잡하게 따져봐야 하는 게 귀찮으니까 간편하게 가입되는 상품으로 권유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험료 차이로 이어지고 10년, 20년 장기화될수록 그 손해는 더더욱 커지겠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유병자 상품에 가입해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0: 그러면은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도 내가 가입한 보험은 그냥 일반 보험일 거야라고 착각은 하지만
2: 네.
0: 간편 보험, 유병력자 보험으로 가입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2: 그쵸. 굳이
0: 거네요.
2: 비싸게 내시는 거죠.
0: 그렇군요. 건강한데 보험료 할인받아도 모자랄 판에 더
1: 맞습니다.
0: 비싼 간편 보험을 지금 가입하셨다니 굉장히 아까운 보험료만 지출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을까요?
1: 네. 작년에 가입하신 건강보험이 있었는데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 보장 받으시려고 가입하신 거였어요. 방향 자체는 정말 잘 잡으셨는데 방법이 아쉬웠어요. 예로 암진단금 5천만 원을 준비하려면 이분 기준으로 월 보험료 12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특약으로 준비하면 월 4,150원이면 됩니다.
0: 근데 이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12만 원과
1: 네.
0: 4,150원.
2: 네,
0: 어마어마한데요?
2: 민감합니다. 네, 그렇죠.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요즘 암 치료에서 정말 주목받고 있는 항암 치료잖아요. 일반 방사선과 달리 암세포만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식이라 정상세포 손상도 적고 부작용도 적고 회복도 빨라요. 그런데 한 사이클 도는데 6천만 원 정도 드는 고액 치료거든요. 이 같은 보장 금액을 방법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
0: 그렇군요. 비싼 진단금으로만 이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가 대비할 것인지 아니면 이 중입자 방사선 치료 특약으로 매달 몇천 원의 돈으로 큰 치료비를 대비할 것인지 이거는 정말 비교 분석을 하고 알아야지만 내가 내 돈 아끼면서 큰 혜택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시다면 50번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보장인데도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상황 짚어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다고 해요. 꽤 그래도 옛날 보험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2세대 실손보험인 거죠?
1: 네, 2세대 실손보험인데요. 90% 보장이라 보장 측면에서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단점이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불필요한 특약들이 같이 들어 있었는데 그 특약들만 정리했더라면 기존 13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9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특약 해지 환급금도 일부 발생해서 그것도 찾아드렸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보험 상품에 불필요한 특약을 덜어냈더니 네. 13만 원에서 이제 9만 원으로 다이어트가 됐는데 네. 살 빠지면 그냥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지금 특약 해지 환급금도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2: 축하금도 줍니다.
0: 아, 정말요? 네. 그렇군요. 보험료 줄이고 환급금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강검진이 예정도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진 결과가 나온 이후에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보시기로 하셨고요. 지금 당장 전환하는 게 아니라 결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로 했습니다.
0: 아, 그럼요. 이거 새롭게 어떤 구성을 해드렸으면 저희가 딱 좋았을까요?
1: 네.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깔끔하게 잡았어요.
0: 잡아주셨어요?
1: 네, 잡았습니다. 기존의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적 항암 치료비, 로봇 수술, 카티 치료비까지 추가로 구성해드렸습니다.
2: 네, 여기서 암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치료가 장기화되기도 하고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주요 치료비 특약도 함께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건 암치료를 받을 때마다 매년 2천만 원씩 100세까지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암 진단비 한 번 받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거는 치료 받으실 때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기존에 500만 원이었던 진단금을 1000만 원으로 늘려드리고 뇌와 심장 순환계 주요 치료비도 새로 구성해서 혈관 관련 치료비를 받을 때마다 매년 1000만 원씩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간병인 보험, 요양병원 입원, 1인실 입원 1단까지 추가로 구성해 드렸고요. 나이 들수록 간병인 정말 중요하거든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가족들한테 짐이 될 일은 없으니까요.
0: 그렇죠. 간병비 보험도 꾸준히 문의와 궁금증 항상 보내주시는 내용인데 촘촘하게 다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보장이 탄탄하잖아요. 네. 보험료 더 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월 보험료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2: 늘면 우리 전문가 아닙니다. 기존에 갱신형으로 유지하시던 상품들이 25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새로 구성해드린 비갱신형이 19만 원이었고 간병보장까지 추가해드려서 최종 23만 원이 됐어요. 보험료도 절감되고 납입 기간도 줄어들고 보장은 오히려 더 넓어진 거죠. 20년만 내시면 그 이후엔 납입 없이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는 겁니다.
0: 와, 청취자님 상담 받고 되게 네. 기분 좋으셨을 것 같고 이제는 네. 어딜 가서 내 건강이 이렇게 좋은데 보험료 왜 많이 내냐 뭐 그런 궁금증이나 하소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역시나 많이 만족해 하셨어요. 고객분이 주변에 소개를 안 해줄 수 없겠다고 하시면서 가족분들 보험도 같이 봐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담하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0: 뭐였을까요?
1: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해봤는데 진작에 할 걸. 미루는 사이에 갱신되고 보험료 오르고 나이 들면서 조건도 나빠지고 결국 손해는 자기가 보는 거거든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을 소화기에 좀 자주 비유를 하거든요.
0: 소화기요?
2: 네, 소화기. 왜 우리 소화기도 10년에 한 번 교체하고 1년에 한 번은 점검을 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불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혹시 모를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하나만 있어도 큰 불을 막고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재산과 지킬 수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소화기를 구비하고 그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보험도 그렇습니다.

0: 아프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내 상황에 맞게 점검을 하셔야 하는 거죠.
1: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비유를 하시는지. 맞습니다. 가정에 상비해 두는 이 소화기처럼요. 보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큰 불이 났을 때 내가 소화기로 정확하게 막아낼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도 미리미리 확인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 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하고 노후와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머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과 함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 소개해드리고요. 전문가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271번님 문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보험 상품 이름에 간편이 들어간 게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저도 네. 일반 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1년 전에 고혈압 진단 받아서 지금 약 먹고 있습니다. 하시네요.
1: 네. 527 하나보님 좋은 질문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더라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0: 그래 저는 문제 소개해드리면서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1: 핵심은 복용하시는 약의 종류와 용량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용량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예요. 고혈압 약을 드신다고 무조건 간편 상품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약을 얼마나 드시는지 따라 일반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찾을 수 있어요. 본인 상황에서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는 직접 확인해 드려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상담 문자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0: 5271번님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일반 상품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문가분들이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비교 네. 분석해드릴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네. 기다려주시고요. 정 팀장님이 네. 요 분과 비슷한 사연을 또 상담해 주신 사례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산 동양구에서 인테리어를 일을 하고 계신 50대 중반 남성분을 상담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2년 전에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어깨 회전골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 점검을 받고 싶으면서도 수술 병력이 있으니까 어차피 새로 가입이 안 될 거라고 그냥 포기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0: 마음은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술 받았다고 하면 일단 보험 가입은 그렇죠. 어렵다라고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리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수술이라고 다 같은 수술이 아닙니다. 저희 크게 나눠보면 질병 수술이 있고 상해 수술이 있죠. 네. 다쳐서 어깨 수술한 거랑 암 진단 받은 거랑은요. 인과관계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해 수술 병력은 인수해주는 보험회사와 상품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해주는 보험사를 찾는 겁니다.
1: 그래서 해당 병력을 모두 고지하도록 복용하시는 약이 없으시니까 건강체로 승인해주는 상품을 찾아서 안내를 드렸어요. 이분도 처음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가능하셨던 거죠. 병력이 있다고 처음부터 포기하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분은 보험 상황이 어떠셨을까요? 네.
2: 이분은 월 48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고 계셨어요. 보험이 총 5건이었는데 문제는 두 건의 종합보험이었습니다. 하나는 15년 갱신형이고 다른 하나는 30년 납이었어요.
1: 30년 납이라는 게 3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는 건데 총 납입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0: 26만 원 가까이 내시던 걸 16만 원으로 줄이면서 보장은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1: 네, 그리고 CI 종신보험도 있었는데요. 자녀분들이 다 성인이 되고 출가까지 하셔서 사망보험금이 더 이상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해지 환급률이 82%까지 올라와 있어서 납입하신 보험료 중 82%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거기에 약관 대출도 이용 중이셨는데 이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셨어요.
2: 이 약관 대출까지 받으셨다라는 건
0: 네,
2: 정말 최후의 보루까지 다 쓰셨다는
0: 맞습니다.
2: 건데요.
0: 해지 환급금 내에서 받은 약관 대출도 갖고 계셨어요. 보험을 해지하면 그 해지 환급금으로 대출이 상환되고 차액만큼 환급되죠. 그런데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CI 보험이라는 게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해지를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2: 맞아요.
0: 네.
1: 네. CI 보험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중대한 질병, 즉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당겨받는 구조예요. 얼핏 보아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CI 진단금을 받으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에 대해 그만큼 차감이 되거든요. 살아 있을 때 받을 만큼 가족한테 남겨줄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CI 보장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암도 아무 암이나 되는 게 아니라 말기 암이나 중증 암이어야 하고 뇌졸중도 일상생활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보험금 받기가 정말 쉽지 않는 거죠.
0: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이미 다 성인이 되고 출가까지 하셨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사실 더 이상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CI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그래서 오히려 해지환급금이 82%까지 올라와 있는 시점이어서 지금이 정리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해지하면서 약관 대출도 자동으로 상환되니까 이자 스트레스도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였고요.
2: 이렇게 간단히 해결하면 되는 거였어라고 하면서
1: 네네.
2: 청취자님이 상담받고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1: 네, 진작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안될 거라고 포기하고 계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가능했고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이번 상담을 계기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2: 맞습니다.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닌데
0: 네.
2: 모르는 채로 그냥 냅두는 건 그건 잘못인
0: 네,
2: 것 같아요.
0: 방치는 죄입니다. 네.
2: 그렇죠.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 안될 거야. 또는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싼 보험료 내는 게 당연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도 꼼꼼히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 함께 보험 점검, 재무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김광석의 끝나지 않은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올해 쉰 마-

0: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북부에는 최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의 대기는 불안정해서 내일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강릉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다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에서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파로 한남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반대 하남 방향 아직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지나 청담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1차로에서는 도로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목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5: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토론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특히 보유세 부담은 차등을 더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지난주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각계를 대표해 나온 140여 명은 세금과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세제였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와 초고가 주택 등에는 차이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8: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7: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8: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7: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 해법인지를 놓고 서울시 등과 이견을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8: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7: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세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높은 집값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9: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이번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7: 정부는 오는 27일

0: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여론 수렴의 장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지론입니다.
1: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보유세 부담을 앞으로 높인다면 이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지 이 토론회에서 갖가지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2: 양도소득세를 두고도 투기 억제를 위해 올리자는 주장과 한시적으로 낮춰 집을 팔 퇴로는 열어두자는 의견 등이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보유세 강화 방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담시킬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 참석자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30억 혹은 50억 원 이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그간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모인 가운데
4: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5: 있었으며
4: 초과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3: 시가 10억 원 넘는 주택까지 전부 초고가로 보고 세율을 높여야 집값이 잡힐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6: 이번에 부동산 세제는 좀 강력하게 좀 나와주시면
5: 충남대
6: 좋겠습니다.
5: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6: 평균의 한 두 배 정도까지.
7: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예. 보자. 예.
3: 일단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도 서울을 위주로 조세 저항이 거셀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8: 시가 30억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하면 3, 4, 12, 한 15억? 15억을 뭐 중과세를 한다고? 이러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3: 주택 수가 아닌 소유주택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낮출지를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낮춰 주택을 팔 퇴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에 불로소득 과세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섰습니다.
9: 감면이나 뭐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5: 김인만,
9: 다양한 조건부로
5: 부동산 경제연구소
9: 좀 만들어주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0: 양도차익이 몇십억이라는 게는 수시로 아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 안장환 기자입니다.
10: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3: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여러 차례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매번 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온 가운데
11: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3: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1: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의 대출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2: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거나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인 기자입니다.
12: 3시간가량 진행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건의됐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3: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 이 대통령도 황당무계하다며 공감을 표했고 2억 원 금융위원장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12: 여기에 미성년자 시절 상속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이 대통령은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5: 시민위원회 이런 형태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2: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16: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부부입니다.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12: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소득이 다른 만큼 지방에 대해선 DSR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거주자가 임시 거처로 이주할 때 필요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17: 감정평가액이 높지가 않아서 6억 원 이하의 조건부 LTV 조건을 상향을 해주는 대안도 있을 거고
12: 다만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18: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5: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18: 금융 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12: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0: 하며 구멍이 없도록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이렇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와 관련해서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방식의 부동산 정책 결정이라고 축혀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론몰이 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총결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4: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3: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고 세제 개편안과 후속 공급, 금융대책에도 국민의 뜻을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정책 실패를 정당화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며 무너진 주거사다리로 절망하는 무주택자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주거사다리를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괴롭힌 죄, 이제라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3: 이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하며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다시 거론하며 내로남불 꼼수 거래를 덮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7: 국회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부동산 관련 입법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라 논의의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속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부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2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이 결과 보고서 채택도 없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재검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중앙선관위와 올림픽공원 대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한 달여간 이어온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검표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긴 했지만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결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이대로면 다음 달 1일에 활동이 끝납니다. 하지만 검경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리로 활동기한 연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0: 선관위의 해명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6: 주진우
10: 것입니다.
6: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위원입니다.
10: 즉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전투표 폐지론에 이어 선거기록 전반이 담긴 서버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11: 압수수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1: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특검이 출발해야 합니다.
9: 더불어민주당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루빨리 올림픽공원 대표소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2: 현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재검표를 빨리 하고
6: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12: 지금 대한체육회 아시는 것처럼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비용 40억 원 기본 청구가 들어가고
9: 특히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는 올림픽공원 집회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13: 재검표를 받아버리면 자신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6: 국적특위 관사입니다.
13: 거의 장동혁 대표의 놀이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9: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나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정조사가 빈손으로 끝날지는 여야 결단을 통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한창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특검 추천 후보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1: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등 3대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2: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내일로 예정됐던 김 씨의 상고심 선고는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선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2부가 맡고 있던 김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선고 기일은 추정, 즉 나중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대법원 선고가 미뤄진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한 차례 연기를 신청했고 이후 대법원이 기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 1,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선 일부 유죄가 선고돼 이를 반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김 씨의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2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의 기일 연기 신청의 배경이 됐던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 경선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3강 후보가 이변 없이 안착했습니다.
2: 최고위원 후보도 8명으로 압축됐는데요. 이른바 친청계로 꼽히는 후보 3명이 모두 본선에 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5: 민주당 차기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5명 가운데 본 경선에 오를 3명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16: 기호 1번 김민석 후보, 기호 3번
6: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장,
16: 기호 5번 송영길 후보.
15: 3강으로 꼽혀온 후보들이 무난히 본 경선에 오른 건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4명에서 8명으로 추려진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도 공개됐습니다. 박선원, 김용, 서미와 김영호, 임미애 후보와 함께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등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후보들도 모두 생존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최고위원 5석을 놓고 친명, 친청계 각각 5대 3 경쟁 구도가 완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본 경선으로 당권 레이스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지역을 훑으며 상호 견제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강원에 간 김민석 후보는 다시 한번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띄우며 곧 자신의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7: 판단 없이, 대안적 방향 없이.
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7: 그것들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 송영길 후보 역시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유시민 작가의 어물전론 등 발언에 말을 아낀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18: 이재명 대통령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는
6: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8: 필요하다. 이런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15: 예비 경선 발표 직전 또 호남을 찾았던 정 후보는 본선행 뒤 거듭 당원을 내세우며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를 하려면 명확히 근거를 대든지 수사를 의뢰하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19: 자부심에 상처를
6: 정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9: 당원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결자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15: 사실상의 2대1 구도와 정 후보의 최근 상승세, 진통 끝에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맞물려 혼전에 혼전이 예상되는 상황.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누가 마지막에 웃을

0: 찐 8월 17일에 공개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인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 안에 결론이 나야 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 후폭풍은 이튿날인 오늘도 정치권을 덮쳤습니다.
1: 오 시장의 석고대죄와 즉시 사퇴를 외친 여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출마 자체가 모렴치의 극치였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과거 생태탕 논란까지 재소환해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앞에
5: 선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입니다.
4: 구차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3: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겨우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이고 상급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감쌌습니다. 특히 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만 유독 재판이 신속한 이유가 뭐냐고 되물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6: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다섯 개든 열 개든 다 중단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시장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재판해가지고 날려야 됩니까?
3: 문제가 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6년 전 오 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른 나경원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자처해 사법부와 특검을 향한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7: 진실을 가려야 할 사법과
5: 나경원 국민의힘
7: 정권의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습니다.
3: 이처럼 겉으로는 단일 내오 한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정작 속내는 제각각 복잡합니다. 오 시장의 정치적 내상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 당권파 관계자는 차기 대선보다 2년 뒤 총선을 중심으로 보수 재편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조기 복당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한동훈계 징계 선봉에 섰던 국민의힘 윤리위 내부에선 뚜렷한 파열음이 감지됩니다. 당대표에 대한 반복적 조직적 비판은 징계 대상이란 취지의 보도 자료를 두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윤리위원들이 일방적 발표라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또 윤리위원 한 명이 사의를 표한 거로 전해지면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추진에도 한동안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소 직원과 주민 등 8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밖에는 그을린 운동화가 나뒹굴고 건물 안에 있던 집기와 서류는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8시 반쯤입니다.
9: 창문 깨졌어요. 쿵 하고 나섰어요. 하면서 막 말씀대로 주위에서 막 일렁 불렁 난리 난 거야. 한 사례에 서서 쿵 하면서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8: 폭발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2명과 주민 1명이 있었고 같은 건물을 쓰는 경로당에도 어르신 5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8명 모두 불길을 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중상인 3명 가운데 1명은 중태에 빠져 헬기로 서울병원에 이송됐습니다.
9: 두 사람 떨어져 있었고요. 한 사람은 이쪽에 누워 있었고 화장실 위에 연기 났었고요.
8: 경찰은 폭발 직전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70대 주민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이 남성은 현장을 뛰쳐나와 집에 갔다가 다시 흉기를 들고 내려왔지만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CCTV가 훼손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0: 아침에 경비실에 딱 내려가니까
1: 피해자 가족입니다.
0: CCTV 잽을 바꿔보는 거야. 이미 경비가 순천 동은 동료에 이거 도와서 찍힌 거니까.
2: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 한낮에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10대 남성이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4: 다급하게 골목길을 뛰어가는 여성을 남성이 빠르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뿌리치는 여성을 향해 무언가를 휘두릅니다. 잠시 후 주민들이 골목에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됩니다. 낮 1시 반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10대 A군이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5: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이곳에서 주민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4: 피해 여학생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완전 동기가 날라.
6: 사고 목격자입니다.
0: 아, 그래서 방에서 맨발로 뛰어나가본 거죠. 그럼 누르고.
4: 경찰은 두 사람이 지인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전에 두 사람 사이 112 신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낮 주택가에서 벌어진 흉기 피습 사건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7: 저기 뭐 사람이 이제 칼이 지나 넘어져서 놀랬지. 지금도 희상하다는데 어머 왜 다리가 부들부들하지 그랬구만. 너무 무서워. 좋은 사람이...
4: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혐의가 분리수사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8: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영향력을 끼친 혐의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경위입니다. 김 경무관이 광산서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이 같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국수본 성폭력수사계장을 소환한 데 이어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소환했습니다. 광산서와 광주청 강력계에 사건 병합 요청을 여성청소년과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막았다는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그리고 광산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안에서 지침이 어디서부터 어떤 경로로 내려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도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3: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검토한 수사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광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의 변호인은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 5월 13일에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을 공개하고 축소 수사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박 경정 측은 수사 보고서 작성 당시 강간 살인 혐의 검토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팀에 검토 경위와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추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훼손된 성인용 인형과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내용을 포함해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 성적 목적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내일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을 찾아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미국의 관세 체계가 바뀌는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트럼프 행정

0: 행정부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효력이 끝납니다. 이에 맞춰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 노동 관세를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 최종 확정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선 15% 유지의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1: 마침 이제 24일이
2: 김 장관 산업부 장관입니다.
1: 시점이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는 예정입니다.
0: 한국은 강제노동 분야에서 12.5% 관세율이 제시된 상태로 향후 과잉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관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0년 전 제정된 법률까지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3: 캐나다가 우리 농민과 미국인을 대해온 방식에 대한 대응일 뿐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우리에게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트럼프
0: 대통령입니다. 정부는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투자처를 에너지 분야로 미국 측과 논의하며 관세 방어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유리한 프로젝트들이
2: 김 장관 산업부 장관입니다.
1: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래도 아마 8월 말 그리고 9월 그런 일정에서
0: 김 장관은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오해를 풀고 간극을 줄이겠다며 통상 협상에 불필요한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고 꺾일 거란 우려로 흔들렸던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 반도체 초호황이 계속될지 시장의 관심은 빅테크 실적 시즌의 첫 주자 알파벳에 쏠렸습니다. 알파벳의 2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으로 돈 1,198억 달러, 우리 돈 17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가 몰리면서 클라우드 매출은 82% 급증한 248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알파벳은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이 급증하는 수요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전망을 최대 1,900억 달러에서 2,050억 달러로 석 달 만에 150억 달러 높였습니다. 한화로 300조 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늘리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투자액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글의 실적과 투자 계획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에 달했다는 시장의 우려도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 만큼 AI 반도체 수요도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기대가 커진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오는 2030년에는 363조 원 규모로 지금보다 7배 커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6: 지금 현재로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2: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입니다.
6: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5: 그동안 크게 흔들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나란히 반등해 각각 27만 원, 191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파벳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도 잇따라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지속 여부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네, 오늘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였습니다. 제주에서도 낮 최고 기온이 36.6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밤에도 시민들이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피해 시원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고재형 기자.
7: 네, 시원한 용천수가 나오는 제주 샛돌이물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많은 사람들이 심한 열대야에 밤피서 나온 것 같네요.
7: 네, 그렇습니다. 밤 10시가 지난 지금도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 용천수는 수온이 평균 16도 정도여서 시원하다 못해 차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차가운 용천수에 몸을 담그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요. 어른들도 발을 담그고 벤치에 앉아 시원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양해수욕장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운영은 끝났지만 백사장을 거닐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한여름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는 밤이 깊었지만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저녁에는 폭염특보가, 해안 지역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열대야 주의보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제주는 27도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제주 지역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열대야가 16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도 끝나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더운 밤에는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만큼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은 건강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고했던 이 부동산 정책 국민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가를 해서 3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2: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할래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은 아마 거의 막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0: 오늘 워낙 긴 시간 동안 해가지고 3시간이 넘었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핵심 키워드만 꼽자면은 보유세, 그리고 대출 규제, 주택 공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주로 어떤 부분에 네. 주목을 하셨습니까?
1: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금융, 세제, 공급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정부에서 대변인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미리 인터넷에 그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2천 건이 넘게 총 합으면 지금 한 뭐 6천 건 이렇게 넘게 의견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분석을 해보면 한 절반 가까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그 대출 규제에 대한 어떤 네. 문제 제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과정에서도 내가 2년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내가 그 당시에 예측했던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대출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느 시기에 받으면 되겠다는 계획이 다 서 있었는데 예. 갑자기 규제가 되면서 내가 지금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이고 사실 예. 이 사이트에서도 이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청취를 하면서 이 금융위에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바로 개선책이 나온 게 아, 이렇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고 집단지성을 모으고 예. 전문가들 의견과 또 실제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좀 보여주는 한 상징적인 예.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송 대변인님.
3: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안 하는 일만 못한 토론회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3: 부동산은 온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왕의 토론회를 하면서 좀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 국민께 실효성 있는 정책적인 답이 나오길 바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안 하는 일만 못한 토론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공급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재건축, 재개발의 신규 공급 효과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하지 않으면 신규 공급이 극히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도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서울에 빈 땅이 없다. 그런데 그 신규 공급 효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문시했으니 시장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조차 더 위축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은 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다음에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시장에서는 이미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서 2006년 종부세 시행 2년 차에는 그 기준 공시가격을 인하하면서 과세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그런데 그해 서울 아파트 매매

0: 가격은 24.1%가 상승했어요. 그때까지 연간 상승률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요인으로 전세 대출을 지목했는데 지난 6월 8일에 있었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전세는 결국 조금씩 사라져갈 것이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니 시장에서는 지금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던 30대, 40대가 어떻게든 영끌을 해서 매매 시장에 악착같이 진입하려고 할 겁니다.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이것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대통령이 이렇게 매식이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 지금 이제 총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보유세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공급 문제, 그리고 전세 대출 문제인데, 일단 이 보유세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관심들이 이제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은 폭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점진적인 인상, 그 가능성을 좀 시사한 것 같습니다.
2: 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인상 기조라는 게 정책실장이나 기타 등등 정부 위반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대통령께서 모두의 가장 큰 화두로 끌어낸 것이 일본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고공행진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그 버블이 꺼지면서 급락했던 그런 전례가 바로 이웃국가 일본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그 전례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다. 이제부터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
1: 그래서 이제 언젠가 터진다. 그 말이 거기서
2: 그래서 언젠가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도 집값이 계속해서 연일 또이 상승 국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여러 이 방안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공급 대책 재개발 재건축 말씀 주셨지만 아마 그 정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성장 전략에는 그 부분이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런 보유세, 그러면 해외 선진국들, 다른 국가들을 한번 보자. 그러면 상당히 한국은 사실상 객관적인 수치로는 낮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진단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조세라는 게 조금만 올리더라도 그 저항감이 상당히 큰데 이 보유세를 해외와 그 수준을 기계적으로 맞춘다고 바로 이렇게 크게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순 없다라는 그런 기조를 밝혔지만 다만 이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거는 흔들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오늘도 오히려 감면을 해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1가구 1주택. 다만 비거주라고 하더라도 정말 투기 목적으로 비거주 1가구 1주택인지 이런 부분도 다 선별해내겠다라고 보관이 나온 부분이 있고 또 투기성 부분이 너무 명확하면은 그런 세금으로 어느 정도 그 심리를 좀 잦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 장윤미 대변인께 요거 하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본다면 재건축 재개발 이게 주택 공급을 하는 거는 큰 효과가 있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해법하고는 완전히 이제 반대라.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2: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사실상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입주자들이 확보가 되느냐, 그렇게 넓게 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단지 같은 거를 조사를 해보면 그 효과라는 건 제한적인 거. 또 하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히 장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 축으로 가져가지만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는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 그 경제 성장 전략을 보면 3기 신도시의 착공 시기를 매우 앞으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태릉과 성남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지역에도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6,800호 또 인천 계양에는 12,000호의 공급 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병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야당도 좀 이야기할 기회를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건축과 재개발을 뭉뚱그려서 신규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자,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의 1단지부터 14단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재건축 사업을 가고 있습니다. 2만 6천여 가구 정도 되는 그 목동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5만 가구 정도로 늘어나죠. 공급 효과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들이 선도직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가고 있는 곳들 예. 다 되면은 순 공급 효과가 한 3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매각한 그 아파트도 재건축 선도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공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인데 비대위 결성에서 반대하셨어야죠. 그 점을 좀 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재개발의 경우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곳에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를 많은 사람들이 쪼개서 삽니다. 그러면서 가구의 숫자는 표면상 보기에 많아 보이죠. 그게 아파트가 되면서 순공급 효과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선호되는 주택공급의 형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셨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오늘 토론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답정너 여론몰이 쇼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집을 팔아치우자마자 보유세 3배를 이야기하는 게 어딨냐.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 17억 근저당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상당히들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이 얘기는 아예 없었단 말이죠.
2: 네. 예. 이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저희가 7월 말에 그 종합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그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의 수단이 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청와대 입장이 분명히 나온 상황에서 재차 언급할 필요가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의 이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대출 규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 이러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게 마치 사금융인 것처럼 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는 모양새를 드러내는 건 상당히 저는 좀 어색한 예.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자가 본인 집까지 파는데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그 시기에 등기는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재건축 아파트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차 때문에 단지 잔금 받는 기간을 좀 늘려주고 그걸 안전책으로 담보 설정을 근저당으로 해놓은 부분이 이게 그 인근 일대에도 유사한 이런 이 어떤 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그 단지의 특성 때문인데 그걸 지나치게 정치 공세의 어떤 예.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0: 아니 여권에서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질을 호도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재명 정부에서 2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까지밖에 은행 대출을 못 받도록 대출을 규제했잖아요. 그렇게 대출을 묶어서 수요가 줄어들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시세가 하락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사금융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잔금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돈을 이체시켜주고 나서 다시 돌려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나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나 경제적으로 결과가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놓고 본인이 사금융을 제공하다시피 하면서 집을 파는 것 얼마나 정책 모순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대통령이 호가를 한 푼이라도 양보했습니까? 29억 원 전액을 다 받기로 했잖아요. 그게 과연 매수인의 사정입니까? 아니죠. 매도인의 예.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일찍 넘겨주지 않으면은 그 매수인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본인의 조합원 지위까지 함께 양도를 하면서 그 가치까지 모두 얹어서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필요했던 알겠습니다. 것이죠. 그래서 정책의 권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토론회에서 누가 묻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해명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 네. 부동산 문제는 워낙 민감해서 이게 끝도 없이 이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오늘 그 자리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죠. 부동산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일 국민의힘이 여는 토론회 제목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란 말이죠. 정상화에 대한 개념 이게 이제 상당히 달라서 이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본 경선 네, 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진출을 했습니다. 먼저 현장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 당 지도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이제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3: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검찰개혁 문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검찰개혁이 이용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 허위 조작 정보 가짜뉴스 유포란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서해 대한 공격을 넘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에는

0: 당대표 후보들은 이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석, 네. 정청래, 그리고 송영길. 근데 최고위원 후보는 14명 중에 8명으로 추렸는데 이 가운데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모두 이제 그 친청계 의원들이 쿼드풀을 통과했단 말이죠.
1: 맞습니다. 예,
0: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대표 후보군 중에 이제 3명을 추리게 될 때 과연 이변이 일어날 것이냐와 관련한 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네. 이를테면 선전이 기대됐던 고민정 후보도 있었고 저희 또 김보미 신인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굉장한 기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이변은 없었다라는 것으로 정리는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최고위원 14명의 출마자 중에 뭐 기자들이나 민주당 구성원들이나 진짜 누가 본선에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만큼 혼전 양상이고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한 만큼 표가 어떻게 어디로 쏠릴지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5대 3으로 언론에선 진단하듯이 이른바 이 친석계 그리고 이른바 친청계로 5대 3 구도여서 예. 3명의 또 이 최고위원 출마자 중에 이른바 정청래 전 대표 쪽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본선행 티켓을 다 가져왔다는 게 또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요. 당대표는 뭐 워낙 예상했던 결과라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들이 과연 이제 지금 추려진 8명 중에 이제 5명이 되는 거잖아요. 요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2: 정확한 득표를 알기는 어렵지만 예. 외견상 보기에는 최고위원 선거는 친청계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3명의 정해 후보를 출전시켜서 3명이 모두 본선에 진출했고 특히 그중에 또 최민희 의원은 여성 후보 아닙니까? 민주당도 여성 우대 조항이 있어서 5등 안에 여성 후보가 없으면 순위가 승진해서 최고위원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명의 최고위원 중에 친청계가 과반을 점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전망이 들고 그다음에 네. 친명계에서는 탈락한 후보 두 명이 눈에 띄죠.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를 공유하기도 했고 기타급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편을 들어주기도 했던 20대 정민철 후보. 대통령의 후광을 업었다고 평가받았지만 결국 탈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보안수사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기로 했다가 그 토론을 취소했던 이건태우와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그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나 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나 이렇게 TV 토론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끝에 결국 낙선을 했는데 요즘 유권자들의 트렌드는 토론을 회피하는 후보에 대해서 평가가 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론을 피하면은 아니 도대체 왜 나와서 말도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평가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이게 네. 이제 우리 정치의 트렌드가 됐다는 것을 또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본 경선 룰은 어떻게 되나요? 최고위원들 뽑는데.
1: 7대 3으로 저희가 당원 70% 그리고 일반 시민 30%로 돼 있고 1인 네. 1투표로 치르는 사실상 첫 전당대회여서 과거에 대의원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에는 차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등가성의 차이 없이 예.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 동일하게 표를 좀 행사하게 됩니다.
0: 당원 투표는 두 사람한테 지명을 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이름을 적어내는 거죠? 예. 그게 좀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약간의 이 진영별로 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예.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전략 아닌 전략도 막 공유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선 그런데 당 내에서도 이게 1인 1투표 당원 주권주의에는 좀 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온전히 당원들 뜻으로 치러지는 그런 선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0: 예. 이 전당대회 이 과정에서 또 상당히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을 향해서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오늘 또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3: 자신을 당선시켜 주었던 이
4: 유시민 작가
3: 정치 하나, 내란 극복 정치 하나. 또는 민주진보 정치연합 이것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외연을 중도 쪽으로 중도 보수 쪽으로 좀씩 좀씩 넓히는 방식으로 해서 이 그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훨씬 안전하고 유익하고 성과도 낼 수 있는 이런 길인데 뉴 이재명 네. 저는 그걸 난동이라고 보는데요. 네. 정치적인 난동.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 권력이라는 거는 어물전 같아서 어느 정도의 비린내는 있기 마련이라고 아주 일반론적인

0: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이재명 정부에서 그 냄새가 난다고 제가 말한 것처럼.
1: 예, 그동안 이야기했던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 그리고 어물전론 이런 것들을 언급한 유 작가가 오늘은 왜 이런 것들을 내가 그동안 언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반론적인 대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존에 했던 것 입장에서 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 같았어요.
2: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평론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문조로 시작하는 조어의 일원이죠. 그리고 지금도 친문 진영 나아가서는 친청계의 입장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이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필연적 실패의 길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물전에서 뭐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 아마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랄만한 언어이긴 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보기에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내용이 격하게 보이는 지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대한 구상의 일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 자 논리적으로 한번 보죠. 어물전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썩은 냄새가 가시지 않으면은 코를 싸지고 도망가야죠. 그리고 집에 가면은 내 몸에 냄새 뱄을까 봐서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그러기 마련입니다. 즉 유시민 전 이사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일색의 친명계가 주도하는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어물전으로부터 멀리 떠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네. 앞으로는 더 진일보된 메시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재 심리적 분당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이고 이런 수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전당대회는 더욱더 이전 투구의 장이 되어갈 겁니다. 문제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면 저런 것이 봉합이 되어서 다시 민생을 위한 정치에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심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 그 재건축론, 필패론, 어무전론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번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간 화가 많이 쌓여서 병이 된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 예방주사로 오늘 한번 이야기했었죠. 근데 예방주사라 해도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체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요새 눈빛이 왜 저럴까 한다. 장동영 의원도 이제 눈빛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네. 이제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를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3: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 구성원 중에 지금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아 그렇구나 동의하고 공감하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마 유시민 작가의 일관된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그랬어요. 그걸 보여주는 건 일단 정책과 인사입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대단히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저희가 정권 재창출할 때 항상 30대 30 그리고 공고화된 그 지지층들을 제외하고 중도층 마음을 어떻게 잡고 그걸 구조화된 지지층의 결집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데 네. 유시민 작가는 그런데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유 이재명을 한번 보라.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난동을 부린다라고 해요. 예. 저는 이게 인식이 좀 혼용돼 있다는 인상을 받는데 예. 이를테면 유 이재명이라고 분류되는 정치인들, 스피커들의 정치적 지형은 정확하게는 온건보수입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이라는 실용을 표방하는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배출됐을 때 나는 지지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오른쪽으로 계신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유시민 작가를 대하는 태도나 공세의 수위를 보면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난동이라고 아마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과 공세의 방식과 이 사람의 정치적 지형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경종을 울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동지의 언어를 넘어섰다. 예. 이런 상당성을 좀 벗어났다. 이런 인식이 민주당 내 강한 것 같습니다.
1: 유시민 작가의 이제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 출연이 잦아지다 보니까 그럼 왜 이렇게 굉장히 강한 발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까?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뭐 창당을 하려는 것 아니냐? 아니면 뭐 개혁신당에 입당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아니라고 오늘 부인을 했습니다. 그거 왜 그럴 걸까요?
2: 아니라고는 하지만 예. 유시민 전 이사장이 단순한 어떤 스피커나 평론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두 번을 했고 장관을 해봤고 대선 경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비록 양당은 아니지만 다른 당에서 정당의 대표도 해보셨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런 발언의 파장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유시민 전 이사장이 바라고 있다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뭐 정청래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승리한다든가 혹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이루어져서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남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청구서 내기는 정치적 희망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아마 일종의 구명보트를 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잘못했네요. 개혁신당 입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입당. 이걸로 예, 바로잡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속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부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새롭게 드러난 지방선거 투표자 허위 입력 사태의 핵심은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한 투표율 돌려막기에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되면서 파장은 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권준수 기자입니다.
5: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각 투표소에서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누적 인원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군구와 시도선관위, 중앙선관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재승인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임의로 생략된 거로 합수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1,800명을 나머지 투표소로 조금씩 나눠 배분한 뒤 서서히 오차를 좁히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여러 선거에서 각 진영의 유불리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6: 9년 전부터 세계 이혼이라 불리는 이혼 소송을 이어온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제 내일이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아들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그간의 과정을 강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20여 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자연스레 막대한 액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그대로 통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곧장 상고했습니다.
8: SK 역사
9: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8: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7: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지만 비자금 300억 원은 설령 받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된 끝에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6: 서울 중부권을 중심으로 단체 폭력 범죄를 이어간 동대문파 등 4개 폭력단체 조직원 4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1950년대 정치 깡패 이정재를 계승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상습 폭행과 투자 사기 등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골목에서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잠시 뒤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집단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풍선 장식이 가득한 돌잔치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두 손을 모으고 대열을 맞춥니다. 그 사이로 덩치 큰 하객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1950년대 정치 깡패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을 계승한다며 1990년대부터 서울 중부권 일대에서 활동한 폭력 조직 동대문파입니다. 조직의 이름을 가슴에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제하고 합숙 생활을 하며 상계동파와 이태원파 등 다른 조직과 연계해 여러 차례 패싸움도 벌였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는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사기까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 2년여에 걸쳐 200여 회 경찰 관계자입니다. 이상의 압수, 통신영장 집행, CCTV 체증 등을 통해 집단 폭행 등 폭력 범죄 단체 활동이 동일한 조직의 계속적 결합체인 이 조직에 의한 범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10: 경찰은 이들 4개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동대문파의 행동대장 A씨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동대문파 조직원 2명에 대해 여권 행정제재와 국제공조를 통해 조속히 검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6: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김 경무관이 장윤기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성범죄 목적을 모두 검토했던 수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은폐의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누락과 스토킹 사건에서의 부실 수사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12: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 측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 보고서 작성부터 결재까지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작성 시기는 장윤기 구속기한을 하루 앞둔 5월 13일. 박경정 측은 결재 과정에서 성폭행 살인 혐의를 검토했던 사실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 경위를 첨부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엔 훼손된 성인용 인형과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내용을 포함해 며칠 전 장윤기가 저지른 성폭행 정황 등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목을 졸라 제압한 정황 등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정 측은 수사기관의 제약으로 성범죄

0: 성범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로 보냈지만 성범죄 정황은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 탓에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 수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 경찰의 구속기간은 10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2: 최인규 병호경정 법률 대리인입니다.
1: 나중에 사후에 밝혀진 그 자료에 기반해서 잣대를 대는 것은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 하지만 당시 팀 내에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거나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며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부분, 장 씨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은 여전합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병합수사를 허락하지 않은 배경으로 장윤기의 스토킹 성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꼽았다는 진술도 나오는 만큼 부실 수사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등 지휘라인에 걸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부실 수사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했습니다. 1심 형량이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특검법에 따라서 늦어도 1월 말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4: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5: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4: 항소 의사를 밝혔던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 상고심은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에 3월 이후면 내년 10월 6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도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 오선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된 오 시장. 정치 생명의 중대한 기로에 선 만큼 항소심에서도 열띤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지난 16일에서 내일로 한 차례 연기됐는데 전원합의체 회부로 다시 일정이 밀리게 됐습니다. 그럼 대법원은 왜 선고 하루 전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을까요? 김건희 씨 3대 의혹 사건 중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6: 대법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연기 결정을 알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존 김 씨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할 예정이었는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부소속 대법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건 등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그런 만큼 애초 정해놓은 선고기일 하루 전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도이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다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시선은 대체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으로 모아집니다. 앞서 김 씨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부정하며 무죄로 결론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엇갈린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법관 일부만 참여하는 소부가 아닌 전체 대법관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검법상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 사건 대법원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인데 다만 시한을 넘겨도 별도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를 타고 돌면서라도 수도권 부지를 살펴보겠다며 공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계도 뚜렷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해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재건축, 재개발 역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8: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7: 서울에선 주택 지을 땅을 찾아보려 해도 주민 반대 등으로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동시에 새 택지 개발 의지도 밝혔습니다.
8: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해요.
7: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선 주거용과 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왔는데
9: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7: 이 대통령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며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8: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10: 같은 지역이라도 희소성이나 의미가 있어 비싸게 거래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에 맞는 사회적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뜻 또한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초고가 주택 세금 강화 정책,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이 서울 중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 정부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여지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1: 76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올해 서울 성북구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은 약 10%에 육박합니다. 강남권 아파트 누적 상승률이 3%대에 그치는 반면 강서 구로구는 8%를 넘겼고 노원도 7% 이상입니다.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 전세난 여파로 이처럼 서울 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중하위 지역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고가주택 세금 강화 기조가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 중심에는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저가 지역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12: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신혼부부들이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입니다.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이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11: 과거 세금 규제 강화는 줄곧 매물 잠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9: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잠김 현상이 더 심각해졌고요.
2: 양재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입니다.
9: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11: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세금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막기 위해서라며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전반 의제를 폭넓게 다루긴 했지만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의견 수렴 차원이 강해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3: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제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6.6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밤에도 시민들이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피해 시원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고재형 기자.
14: 네, 시원한 용천수로 유명한 제주 새도림물에 나와 있습니다.
13: 네, 지금 밤 11시에 가까우는 시각인데도 뒤에 시민들이 보입니다. 열대야가 심해서 여전히 밤피서 나온 사람들이 많네요.
14: 네, 그렇습니다. 밤 11시가 다 돼가는 지금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용천수는 수온이 평균 16도 정도로 시원하다 못해 차가울 정도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용천수에 몸을 담그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요. 어른들도 발을 담그거나 벤치에 앉아 시원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삼양해수욕장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운영은 끝났지만 백사장을 거닐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한여름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는 밤이 깊었지만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밤 11시가 가까운 지금도 섭씨 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저녁에는 폭염특보가, 해안 지역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열대야 주의보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제주도는 엄격하게 27도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제주 지역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열대야가 16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도 끝나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더운 밤에는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만큼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새도림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1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 경선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강 후보가 이변 없이 안착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도 8명으로 압축됐는데 이른바 친청계로 꼽히는 후보 3명이 모두 본선에 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민주당 차기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5명 가운데 본 경선에 오를 3명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16: 기호 1번 김민석 후보,
17: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장입니다.
16: 후보. 기호 5번 송영길 후보.
15: 3강으로 꼽혀온 후보들이 무난히 본 경선에 오른 건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4명에서 8명으로 추려진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도 공개됐습니다. 박선원, 김용, 서미와 김영호, 임미애 후보와 함께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등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후보들도 모두 생존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최고위원 5석을 놓고 친명, 친청계 각각 5대 3 경쟁 구도가 완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본 경선으로 당권 레이스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지역을 훑으며 상호 견제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강원에 간 김민석 후보는 다시 한번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띄우며 곧 자신의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8: 판단 없이, 대안적 방향 없이.
1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8: 그것들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 송영길 후보 역시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유시민 작가의 어물전론 등 발언에 말을 아낀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20: 이재명 대통령 공격에 대해서
19: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20: 침묵이 필요하다. 이런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15: 예비 경선 발표 직전 또 호남을 찾았던 정 후보는 본선행 뒤 거듭 당원을 내세우며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를 하려면 명확히 근거를 대든지 수사를 의뢰하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21: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고 당원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5: 사실상의 2대1 구도와 정 후보의 최근 상승세, 진통 끝에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맞물려 혼전에 혼전이 예상되는 상황.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누가 마지막에 웃을진 8월 17일에 공개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3: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을 종료하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배치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성 요구하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의원들에게 상임위 배치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만을 가진 한 재선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김승수

0: 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를 향해 막말과 함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본회의 뒤엔 또 다른 재선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곁에 있던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이를 말리자 송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6주 낙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산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산모는 뱃속 사산으로 알았을 수 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재판부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도 감형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산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료진의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유무죄 판단을 가른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산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인위적으로 살해할 것이란 사정을 산모 권모 씨가 미리 알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태아가 사산돼 나을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산모 권 씨가 당시 수술 뒤 회복 과정 등이 담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태아를 모체 밖에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태의 성숙하고 건강한 태아를 인위적으로 숨지게 한 의료진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는데 그러면서도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고 의료진의 범행이 산모의 임신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하겠다며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장 윤모 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함께 기소됐던 집도의 신모 씨도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이란 전쟁 충격이 강타한 지난 5월 청년 취업자가 25만 5천 명,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 전에 전해드렸죠. 국가 데이터처가 그 내용을 뜯어봤더니 미취업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3년 이상 무직인 것을 비롯해 청년 취업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의 인기도 다시 늘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 취업 여건 악화에다 인구 감소. 여기에 이란 전쟁의 충격까지 겹친 지난 5월, 15에서 29세 청년 가운데 최종 학교 졸업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400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천 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취업자는 3만 1천 명 증가한 124만 3천 명, 31%에 이르렀습니다. 미취업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한 청년 가운데 1년 이상 미취업인 경우가 48.6%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3년 이상 미취업인 경우가 19.4%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3: 청년층에게 상당히 불리한 취업 환경인 경력직 선호라든지 그리고 수시 채용 증가 등의 취업 문화 변화가 좀 반영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미취업자 가운데서는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경우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비중이 늘었고 진학 준비 역시 비중이 늘었습니다.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도 4년 5.7개월로 1.3개월 길어졌습니다.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깁니다. 기업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공무원 인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지만 비중이 줄었고 일반직 공무원 준비는 22%가 넘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졸업 뒤 취업 경험자 비율은 84.8%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8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6층짜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0: 관리사무소 직원 2명과 민원을 제기하러 왔던 주민 1명, 같은 건물 경로당에 있던 5명 등 모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는 등 중상입니다. 경찰은 부상자 가운데 1명이 관리사무소 측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렇게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혐의를 받는 A씨는 이 아파트 운영 문제로 관리실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최근 주민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1: 집기와 비품이 잿더미로 변했고 불에 그을린 신발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이번 폭발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가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2: 이 아저씨는 왔다 갔다 불 질렀는 거는 왔다 갔다 내 남이 한지라고.
3: 앞뒤가 옷이 다 탔더만.
2: 다 탔었어. 다 타가지고. 안심 말고. 네. 또 해도 또 왔다 갔다 하대. 불 나갖고 가는데도.
1: 주민들은 전부터 A씨 등 일부 주민이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자체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경산시가 아파트를 감사해 위반 사항 10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주 관리실을 찾아 소란을 피웠고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4: 전 감사해둔 사람이 경기시가 못 살게 되는 게요. 계속 시비를 걸고 스피커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로 다니면서 빚거들을 들고.
1: A씨는 또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선거함을 부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관리 규약 문제로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4: 와서 그 사람 집중적으로 왜 그러나 조사를 하고 아니 밤 좀 녹음을 하든지 해야 이 뭔가 충격이 있는데 그냥 이러고 가려도 이 사람이 나버렸잖아.
5: 경찰도 출동했었다는 거죠.
4: 쟤네 출동을 했었어요.
1: 경찰은 A씨를 방화는 물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0: 나흘 넘게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초기 불길과 연기로 뒤덮인 6층 내부 사진을 YT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과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여러 단으로 이루어진 철제 선반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짙은 연기가 천장에 가득 차 내부가 뿌였습니다. 왼편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 초기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실제로 소방은 화재 당시 연기로 인해 진화 작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7: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8: 인천 서부 소방서 119 재난 대응 과장입니다.
7: 대형 물류 창고로 내부의 생활 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매우 넓고 짙은 농연과 고열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6: 18일 아침 7시 7분쯤 물류센터 근무자 단체 대화방엔 이 사진과 함께 긴급 대피하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새벽 6시 54분쯤엔 건물 6층 메자닌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6층은 층고가 높은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공간을 3개 층으로 나눈 메자닌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아래는 그라운드, 그 위를 메자닌 1층과 2층으로 부릅니다. 사진 역시 계단 난간 등을 볼 때 메자닌 1층에서 촬영된 걸로 보이는데 경찰과 소방도 신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메자닌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왜 불이 났는지는 현장 감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건물 외벽에 매달려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부터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안전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합동 감식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9: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0: 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What's your name?
3: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4: 이름이 뭐예요?
3: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신진서 구단과 바둑 AI 카타고의 대결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알파고 이후 AI는 얼마나 더 똑똑해졌고 이번 대결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전 등장한 알파고가 괴물 신인이었다면 카타고는 그보다 몇 수 위인 베테랑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고는 처음에는 사람이 둔 기보를 학습한 뒤 스스로 대국을 반복하며 실력을 키웠지만 카타고는 대부분 인간의 기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대국을 거듭하며 진화했습니다. 그 결과 알파고보다 한층 발전한 수읽기와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국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세돌 9단은 알파고와 핸디캡 없는 맞바둑으로 정면 승부를 겨뤘지만 이제는 AI가 너무 강해져서 인간이 같은 조건으로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진서 9단은 돌 두 점을 미리 놓고 시작하는 접바둑을 뒀는데요. 인간 최강자가 AI를 상대로 어디까지 맞설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시험한 대결이었던 셈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번 대결은 신진서 9단이 2승 1패로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AI의 계산을 뛰어넘는 인간 특유의 승부 감각과 끈질긴 운영으로 AI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끌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바둑 AI의 진화, 이제는 인간을 뛰어넘는 공포의 상대에서 인간을 더 발전시키는 파트너로 성격이 변해가는 건 아닐까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카타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7월 23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어느 개인 날 운벨디 베드레모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부릅니다.

0: 7월 23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중에서 어느 개인 날, 운벨디 베드레모,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불렀습니다.
0: 어제 이 시간에는 중국을 소재로 하는 클래식 음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일본입니다. 푸치니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 투라노트와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남겼습니다.
1: 사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일본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푸치니의 나비부인도 바로 이런 유행을 받아들인 결과물이었고요.
0: 사실 오페라는 화려한 무대가 돋보이는 장르죠. 18세기에는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오페라가 작곡되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후궁으로부터의 유괴, 로시니의 이탈리아의 터킹이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데 19세기 후반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곳으로 확장된 거죠.
1: 푸치니의 나비부인 말고도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오페라가 있는데 마스카니의 오페라 이리스가 대표적입니다.
0: 작곡가 마스카니는 데뷔작인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오페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데뷔작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페라 이리스 같은 경우는 아리아 몇 곡은 자주 들을 수 있지만 오페라 전막에 공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1: 더구나 마스카니는 말년에 무솔리니를 지지하고 파시즘에 동조했는데 이런 이유로 아무도 그의 작품을 굳이 다시 발굴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 오페라 이리스는 일본을 배경으로 한 산막의 오페라입니다. 순진한 소녀 이리스가 부유한 악당에게 납치되어 타락하게 되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1: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가 나비부인이나 이리스 말고도 또 있죠?
0: 영국의 작곡가 길버트와 설리번이 작곡한 오페라 미카도가 대표적입니다. 발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영국을 중심으로 종종 무대에 오르고 있고 일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런 작품을 자주 공연해야겠네요.
0: 그렇죠. 자기 나라의 배경으로 한 작품이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선 반가운 오페라인 것 같습니다.
1: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준비했습니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이리스 중에서 아리아, 어릴 땐 작고 귀여웠지.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부르고요. 이어서 테너 아리아, 창문을 열어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릅니다.

0: 마스카니의 오페라 이리스 중에서 아리아, 어릴 땐 자꾸 귀여웠지.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불렀고요. 이어서 테너 아리아, 창문을 열어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습니다.
1: 프랑스의 작곡가 생상스도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를 남겼습니다. 노란 공주라는 작품이죠.
0: 자주 공연되는 작품은 아닌 것 같네요.
1: 1872년 생상스가 작곡한 단막 오페라입니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문화사적 의미에 있다고 합니다. 1850년에서 60년대 일본이 개항한 뒤 1867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일본 판화, 도자기, 공예품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를 자포니즘이라고 합니다.
0: 아, 재패니즘.
1: 네, 생상스는 바로 이 유행 속에서 노란 공주를 작곡했는데요. 일본에 지나치게 심취한 유럽인들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비튼 작품이라고 하네요.
0: 어떤 내용인가요?
1: 사실 무대는 일본이 아니라 네덜란드입니다. 일본 미술과 문화에 푹 빠진 젊은 학자 코르넬리스가 주인공인데, 그는 일본 여성 밍의 초상화를 보고 사랑에 빠져 현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는 아편이 섞인 약을 마시고 일본으로 여행하는 꿈을 꾸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던 일본 여인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녀가 네덜란드에서 자신을 사랑했던 여인 레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현실의 사랑이 환상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0: 이 노란 공주라는 제목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인종적인 편견을 드러내는 것 같네요.
1: 그래서 지금 이 오페라를 동양의 공주라고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생상스의 오페라 노란 공주 서곡,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로열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합수본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걸 두고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6.3 지방선거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언한 뒤 투표용지란의 외형적인 현상에 그친 게 아니라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도 발견됐다면서 이것이 부실 선거냐 부정 선거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최고위에선 오는 27일 예정된 선거소청 심리에 나가 직접 변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중앙선관위를 향해 선거소청 과정을 모두 생중계로 공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9: 국민의힘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국회의 국조특위 활동을 연장하고 특검 역시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출범할 특검은 투표 전산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필요가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머물며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납니다. 특히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오픈 AI의 샘 알트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브로드컴의 혹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CEO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이 참여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체 불가한 AI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와 함께 글로벌 협력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토론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9: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취임과 승진, 퇴임 같은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고성규 한국한의학연구원장으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와 신사동 상가, 예금증권 등을 합쳐 235억 원을 적어냈고 지난 4월 취임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외 주택 세채와 외화자산 등 82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다만 신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주택 세채 가운데 두 채를 매물로 내놨고 외화 표시 금융자산도 상당 부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8: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 경선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강 후보가 이변 없이 안착했습니다.
9: 최고위원 후보도 8명으로 압축됐는데 이른바 친청계로 꼽히는 후보 3명이 모두 본선에 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민주당 차기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5명 가운데 본 경선에 오를 3명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11: 기호 1번 김민석 후보, 기호 3번 정청래 후보, 기호 5번 송영길 후보.
10: 3강으로 꼽혀온 후보들이 무난히 본 경선에 오른 건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4명에서 8명으로 추려진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도 공개됐습니다. 박선원, 김용, 서미화, 김영호, 임미애 후보와 함께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등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후보들도 모두 생존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최고위원 5석을 놓고 친명, 친청계 각각 5대 3 경쟁 구도가 완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본 경선으로 당권 레이스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지역을 훑으며 상호 견제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강원에 간 김민석 후보는 다시 한번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띄우며 곧 자신의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2: 판단 없이, 대안적 방향 없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것들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송영길 후보 역시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유시민 작가의 어물전론 등 발언에 말을 아낀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13: 이재명 대통령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니까 노 코멘트, 뭐 이건 침묵이 필요하다 이런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10: 예비 경선 발표 직전 또 호남을 찾았던 정 후보는 본선행 뒤 거듭 당원을 내세우며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를 하려면 명확히 근거를 대든지 수사를 의뢰하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14: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고 당원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결자해지하시기 바랍니다.
10: 사실상의 2대1 구도와 정 후보의 최근 상승세, 진통 끝에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맞물려 혼전에 혼전이 예상되는 상황.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누가 마지막에 웃을진 8월 17일에 공개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8: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종료하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어제 본회의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의원들에게 상임위 배치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만을 가진 한 재선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를 향해 막말과 함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본회의 뒤엔 또 다른 재선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를 향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 22대 후반기 국회가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합니다. 이번 참배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각 상임위원장 등이 함께합니다. 여야 간 진통 끝에 원구성을 마친 국회는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8: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부적절한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혐의가 분리수사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영향력을 끼친 혐의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경위입니다. 김 경무관이 광산서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이 같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국수본 성폭력 수사 계장을 소환한 데 이어 강력 계장 최모 경정을 소환했습니다. 광산서

0: 저와 광주청 강력계 사건 병합 요청을 여성 청소년과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막았다는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그리고 광산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안에서 지침이 어디서부터 어떤 경로로 내려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도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성범죄 목적을 모두 검토했던 수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누락과 스토킹 사건에서의 부실 수사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 측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 보고서 작성부터 결재까지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작성 시기는 장윤기 구속기한을 하루 앞둔 5월 13일. 박경정 측은 결재 과정에서 성폭행 살인 혐의를 검토했던 사실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 경위를 첨부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엔 훼손된 성인용 인형과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내용을 포함해 며칠 전 장윤기가 저지른 성폭행 정황 등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목을 졸라 제압한 정황 등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정 측은 수사기관의 제약으로 성범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로 보냈지만 성범죄 정황은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 탓에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 수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3: 경찰의 구속기간은 10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 한정된 시간 내에 나중에 사후에 밝혀진 그 자료에 기반해서 잣대를 드리는 것은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 하지만 당시 팀 내에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거나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며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부분,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은 여전합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병합수사를 허락하지 않은 배경으로 장윤기의 스토킹 성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꼽았다는 진술도 나오는 만큼 부실수사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등 지휘라인에 걸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부실수사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1: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면서 8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6층짜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관리사무소 직원 2명과 민원을 제기하러 왔던 주민 1명, 같은 건물 경로당에 있던 5명 등 모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는 등 중상입니다. 네,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혐의를 받는 A씨는 아파트 운영 문제로 관리실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최근 주민 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뒤엔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4: 집기와 비품이 잿더미로 변했고 불에 그을린 신발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이번 폭발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가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5: 이 아저씨는 왔다 갔다 불 질렀는 거는 왔다 갔다 내
6: 감이 한지라고 앞뒤가 옷이 다 탔더만.
5: 다 탔어.
6: 다 타가지고.
5: 안심 마이고.
6: 네.
5: 그 해도 또 왔다 갔다 하대. 불 나갔고 가는데도.
4: 주민들은 전부터 A씨 등 일부 주민이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자체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경산시가 아파트를 감사해 위반사항 10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주 관리실을 찾아 소란을 피웠고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7: 전 감사해둔 사람이 경기시가 못살게 분위기야. 계속 시비를 걷고 스피커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빚거들을 들고.
4: A씨는 또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선거함을 부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관리 규약 문제로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7: 조사하고 집중적으로 왜 그러나 조사를 하고 아니 하룻밤도 녹음을 하든지 해야 이 뭔가 책임이 있는데 그냥 이거 가리던 사람이 나버렸잖아. 경찰도 출동했었다는 거죠.
6: 전에 출동을 했었어.
4: 경찰은 A 씨를 방화는 물론 살인 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8: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정점을 찍고 꺾일 거라는 우려로 흔들렸던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손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반도체 초호황이 계속될지 시장의 관심은 빅테크 실적 시즌의 첫 주자 알파벳에 쏠렸습니다. 알파벳의 2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을 웃돈 1,198억 달러, 우리 돈 17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가 몰리면서 클라우드 매출은 82% 급증한 248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알파벳은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이 급증하는 수요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전망을 최대 1,900억 달러에서 2,050억 달러로 석 달 만에 150억 달러 높였습니다. 한화로 300조 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늘리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투자액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글의 실적과 투자 계획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에 달했다는 시장의 우려도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 만큼 AI 반도체 수요도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기대가 커진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오는 2030년에는 363조 원 규모로 지금보다 7배 커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9: 지금 현재로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실행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1: 그동안 크게 흔들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나란히 반등해 각각 27만 원, 191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파벳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도 잇따라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지속 여부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8: 중국의 스타트업이 내놓은 개방형 인공지능 모델 키미 K3가 또다시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 견제구를 날리면서 오는 9월 워싱턴에서 AI 단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대도시 빌딩 숲 사이를 밧줄을 타고 누비는 3D 게임. 중국의 스타트업 문샷 AI가 지난 17일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 키미 K3의 작품입니다. 복고 게임을 만드는 비용을 비교해봤더니 미국 GPT-5.6에 버금가고 오프스 4.8의 절반이었습니다.
11: 小时候玩的游戏直接一句话让它复刻了那个游戏我自己试了一下可能也就是几十分钟全3D的
10: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과부하가 걸려 48시간 만에 신규 구독이 중단될 만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른 중국 AI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첨단 칩 조달이 막히자 알고리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AI 모델의 시장 점유율은 7월 들어 63%까지 치솟았습니다. 딥시크 쇼크 직전인 작년 1월만 해도 중국 10%, 미국 80%였던 독점 구도가 뒤집힌 겁니다.
12: 人工智能发展不应该是某个国家的独奏，而应当是全球合作的交响。
10: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개방형 AI와 혁신을 지지한다면서도 지식재산권 약탈을 허용한 건 아니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중국 문샷 AI가 미국 엔트로픽의 기술을 베꼈다고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이 AI 분야로 번지면서 오는 9월 워싱턴 정상회담 때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13: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영크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속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부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2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도 없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중앙선관위와 올림픽공원 대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한 달여간 이어온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검표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긴 했지만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도 없이 이대로면 다음 달 1일에 활동이 끝납니다. 하지만 검경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리로 활동기한 연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5: 선관위의 해명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즉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전투표 폐지론에 이어 선거기록 전반이 담긴 서버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6: 압수수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특검이 출발해야 합니다.
4: 더불어민주당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루빨리 올림픽공원 대표소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7: 현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재검표를 빨리 하고 지금 대한체육회 아시는 것처럼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비용 40억 원 기본 청구가 들어가고
4: 특히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는 올림픽공원 집회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8: 재검표를 받아버리면 자신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올공이 거의 장동혁 대표의 놀이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나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정조사가 빈손으로 끝날지는 여야 결단을 통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한창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특검 추천 후보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대체로 동의한다며 보유세 인상 의지를 밝혔는데 이를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지 어떤 차등을 둘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보유세를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에 대해서도 3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15억 원을 중과세하게 돼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보유세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고 터지면 치명적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대로 보유세 부담을 앞으로 높인다면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지 토론회에선 갖가지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두고도 투기 억제를 위해 올리자는 주장과 한시적으로 낮춰 집을 팔 퇴로는 열어두자는 의견 등이 엇갈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보유세 강화 방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담시킬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 참석자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30억 혹은 50억 원 이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그간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모인 가운데
10: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9: 시가 10억 원 넘는 주택까지 전부 초고가로 보고 세율을 높여야 집값이 잡힐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11: 이번에 부동산 세제를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평균의 한 두 배 정도까지.
12: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예. 보자. 예.
9: 일단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도 서울을 위주로 조세 저항이 거셀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13: 시가 30억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하면 3, 4, 12, 한 15억? 15억을 뭐 중과세를 한다고? 이러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9: 주택 수가 아닌 소유 주택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낮출지를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낮춰 주택을 팔 퇴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에 불로소득 과세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섰습니다.
14: 감면이나 뭐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5: 양도 차익이 몇십억이라는 게 수시로 아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9: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여러 차례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매번 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온 가운데
16: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9: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지 논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집 한 채가 차지하는 면적, 즉 평수도 커지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늘진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개발을 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약간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아주 과밀한 지역은 총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적인 초고가 주택 세금 강화 정책이 서울 중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여지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17: 76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올해 서울 성북구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은 약 10%에 육박합니다. 강남권 아파트 누적 상승률이 3%대에 그치는 반면 강서 구로구는 8%를 넘겼고 노원도 7% 이상입니다.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 전세난 여파로 이처럼 서울 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중하위 지역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고가주택 세금 강화 기조가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 중심에는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저

0: 국가지역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1: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이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0: 과거 세금 규제 강화는 줄곧 매물 잠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잠김 현상이 더 심각해졌고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0: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세금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막기 위해서라며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전반 의제를 폭넓게 다루긴 했지만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의견 수렴 차원이 강해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늘로 예정됐던 김 씨의 상고심 선고는 또한번 연기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선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2부가 맡고 있던 김 씨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선고기일은 추정, 즉 나중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대법원 선고가 미뤄진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한 차례 연기를 신청했고 이후 대법원이 기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김씨 1,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선 일부 유죄가 선고돼 이를 반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김 씨의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2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의 기일 연기 신청의 배경이 됐던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성범죄 목적을 모두 검토했던 수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누락과 스토킹 사건에서의 부실 수사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 측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 보고서 작성부터 결재까지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작성 시기는 장윤기 구속기한을 하루 앞둔 5월 13일. 박경정 측은 결재 과정에서 성폭행 살인 혐의를 검토했던 사실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 경위를 첨부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엔 훼손된 성인용 인형과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내용을 포함해 며칠 전 장윤기가 저지른 성폭행 정황 등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목을 졸라 제압한 정황 등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정 측은 수사기관의 제약으로 성범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로 보냈지만 성범죄 정황은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 탓에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 수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6: 경찰의 구속기간은 10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 한정된 시간 내에 나중에 사후에 밝혀진 그 자료에 기반해서 잣대를 대는 것은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5: 하지만 당시 팀 내에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거나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며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부분,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은 여전합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병합수사를 허락하지 않은 배경으로 장윤기의 스토킹 성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꼽았다는 진술도 나오는 만큼 부실수사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등 지휘라인에 걸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부실수사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3: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소 직원과 주민 등 8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밖에는 그을린 운동화가 나뒹굴고 건물 안에 있던 집기와 서류는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8시 반쯤입니다.
7: 예, 창문 깨졌어요. 쿵 하고 나섰어요. 그 하면서 막 말씀대로 쪼여서 막 일렬로 불 난리가 난 거야. 그 칸 사방에 젖어서 이제 쿵 하면서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4: 폭발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2명과 주민 1명이 있었고 같은 건물을 쓰는 경로당에도 어르신 5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8명 모두 불길을 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중상인 3명 가운데 1명은 중태에 빠져 헬기로 서울병원에 이송됐습니다.
7: 두 사람은 떨어져 있었고요. 한 사람은 이쪽에 누워있었고 가리실에 연기 났었고요.
4: 경찰은 폭발 직전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70대 주민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이 남성은 현장을 뛰쳐나와 집에 갔다가 다시 흉기를 들고 내려왔지만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CCTV가 훼손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8: 오늘 아침에 경비실에 딱 내려가니까 CCTV 제압을 받고 보냅니다. 이미 경비가 순천동은 등등에 이거 도와주지 된 거니까.
4: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 나흘 넘게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초기 불길과 연기로 뒤덮인 6층 내부 사진을 YT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과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여러 단으로 이루어진 철제 선반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짙은 연기가 천장에 가득 차 내부가 뿌였습니다. 왼편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 초기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실제로 소방은 화재 당시 연기로 인해 진화 작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10: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6층은 3단 맥 구조의 대형 물류 창고로 내부의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매우 넓고 짙은 농연과 고열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9: 18일 아침 7시 7분쯤 물류센터 근무자 단체 대화방엔 이 사진과 함께 긴급 대피하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새벽 6시 54분쯤엔 건물 6층 메자닌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6층은 층고가 높은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공간을 3개 층으로 나눈 메자닌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아래는 그라운드, 그 위를 메자닌 1층과 2층으로 부릅니다. 사진 역시 계단 난간 등을 볼 때 메자닌 1층에서 촬영된 걸로 보이는데 경찰과 소방도 신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메자닌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왜 불이 났는지는 현장 감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건물 외벽에 매달려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부터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안전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합동 감식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강원 동해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그 안에 고립됐던 60대가 숨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신호를

0: 위반한 승용차가 차량 3대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쳤고, 세종에서는 크레인이 넘어지며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세혁 기자입니다.
1: 공장 지붕 위로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외벽은 열기에 휘었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새벽 3시 50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생활하던 부부 가운데 70대 남편은 대피했지만 고립됐던 60대 아내는 수색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두 개동과 인근 제재소 일부를 태우고 4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등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40분쯤 대전 반석동에서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차량 석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쯤 세종시 소담동 새샘교차로 인근에서 지게차를 옮기던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반대편 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덮쳤고 차 안에 있던 6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적재함에서 지게차를 내리다가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토론회가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특히 보유세 부담은 차등을 더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5: 지난주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각계를 대표해 나온 140여 명은 세금과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세제였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와 초고가 주택 등에는 차이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6: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5: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6: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5: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해법인지를 놓고 서울시 등과 이견을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6: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5: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높은 집값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7: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이번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여론수렴의 장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4: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거나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8: 두 번째로 각자의 주장을 3시간가량 진행된 부동산 정책 대토론에서는 대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건의됐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9: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 이 대통령도 황당무계하다며 공감을 표했고 2억 원 금융위원장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8: 여기에 미성년자 시절 상속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이 대통령은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6: 시민위원회 이런 형태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8: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11: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8: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소득이 다른 만큼 지방에 대해선 DSR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거주자가 임시 거처로 이주할 때 필요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12: 감정평가액이 높지가 않아서 6억 원 이하의 조건부 LTV 조건을 상향을 해주는 대안도 있을 거고
8: 다만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13: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8: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구멍이 없도록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은 1.22%를 기록했고

0: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비싸진 지역은 2.32% 오른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집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올해 상반기 땅값이 1.69% 오르며 지난해 하반기보다 상승률이 0.03%포인트 커졌고 비수도권은 0.38% 상승폭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와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방식의 부동산 정책 결정이라고 추켜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론몰이 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총결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1: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고 세제 개편안과 후속 공급, 금융대책에도 국민의 뜻을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정책 실패를 정당화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로 절망하는 무주택자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죄,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괴롭힌 죄, 이제라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1: 이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하며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다시 거론하며 내로남불 꼼수 거래를 덮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4: 국회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부동산 관련 입법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라 논의의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투표소 전산 조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이 열렸다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선관위 공무원 노조 간담회에서 의혹을 해소해 선관위 입장에서도 국민 신뢰를 받으며 선거 관리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지방선거 투표자 허위 입력 사태의 핵심은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한 투표율 돌려막기에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되며 파장은 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각 투표소에서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누적 인원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 군구와 시도선관위, 중앙선관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재승인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임의로 생략된 거로 합수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1,800명을 나머지 투표소로 조금씩 나눠 배분한 뒤 서서히 오차를 좁히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여러 선거에서 각 진영의 유불리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대법원이

0: 검찰이 김건희 씨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한건 애초 정해놓은 선고 날짜 하루 전입니다. 대법원의 전격적인 결정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1: 대법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연기 결정을 알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존 김씨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할 예정이었는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부소속 대법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 등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그런 만큼 애초 정해놓은 선고기일 하루 전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도이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다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시선은 대체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으로 모아집니다. 앞서 김씨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부정하며 무죄로 결론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엇갈린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법관 일부만 참여하는 소부가 아닌 전체 대법관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윤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검법상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씨 사건 대법원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인데 다만 시한을 넘겨도 별도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 후폭풍은 이튿날에도 여의도를 덮쳤습니다. 오 시장의 석고대죄와 즉시 사퇴를 외친 여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하라고 맞불을 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출마 자체가 모렴치의 극치였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과거 생태탕 논란까지 재소환해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2: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겨우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이고 상급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감쌌습니다. 특히 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만 유독 재판이 신속한 이유가 뭐냐고 되물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4: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5개든 10개든 다 중단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시장 되자마자 한달 만에 재판해가지고 날려야 됩니까?
2: 문제가 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6년 전오 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른 나경원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자처해 사법부와 특검을 향한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5: 진실을 가려야 할 사법과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습니다.
2: 이처럼 겉으로는 단일내오 한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정작 속내는 제각각 복잡합니다. 오 시장의 정치적 내상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 당권파 관계자는 차기 대선보다 2년 뒤 총선을 중심으로 보수 재편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조기 복당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 한동훈계 징계 선봉에 섰던 국민의힘 윤리위 내부에선 뚜렷한 파열음이 감지됩니다. 당대표에 대한 반복적, 조직적 비판은 징계 대상이란 취지의 보도 자료를 두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윤리위원들이 일방적 발표라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또 윤리위원 한 명이 사의를 표한 거로 전해지면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추진에도 한동안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 경선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강 후보가 이변 없이 안착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도 8명으로 압축됐는데 이른바 친청계로 꼽히는 후보 3명이 모두 본선에 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5명 가운데 본 경선에 오를 3명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7: 기호 1번

0: 김진석 후보, 기호 3번 정청래 후보, 기호 5번 송영길 후보.
1: 3강으로 꼽혀온 후보들이 무난히 본경선에 오른 건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4명에서 8명으로 추려진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도 공개됐습니다. 박선원, 김용, 서미와 김영호, 임미애 후보와 함께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등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후보들도 모두 생존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최고위원 5석을 놓고 친명, 친청계 각각 5-3 경쟁 구도가 완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본경선으로 당권 레이스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지역을 훑으며 상호 견제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강원에 간 김민석 후보는 다시 한번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띄우며 곧 자신의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 판단 없이, 대안적 방향 없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것들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송영길 후보 역시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유시민 작가의 어물전론 등 발언에 말을 아낀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니까 노 코멘트, 뭐 이건 침묵이 필요하다 이런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1: 예비 경선 발표 직전 또 호남을 찾았던 정 후보는 본선행 뒤 거듭 당원을 내세우며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를 하려면 명확히 근거를 대든지 수사를 의뢰하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4: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고 당원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결자해지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상의 2-1 구도와 정 후보의 최근 상승세, 진통 끝에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맞물려 혼전에 혼전이 예상되는 상황.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누가 마지막에 웃을진 8월 17일에 공개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어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해당 원칙을 법조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선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권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구권, 시정 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당 일각에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제기됐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 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곽성원 의원도 검찰이 수사권을 억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사권 남용을 억제하는 게 목적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보호받도록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해당 토론회에는 애초 공동주최 이름을 올린 13명 가운데 4명만 참석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혐의가 분리수사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자리 잡은 기동대 건물을 전 광산경찰서장이 빠져나옵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겁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조사는 늦은 밤이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7: 네,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예.
8: 박성주 전 본부장이 성폭행 사건을 감수하고 지했나요?
6: 김 경무관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영향을 끼친 혐의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경위입니다. 김 경무관이 광산서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이 같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국수본 성폭

0: 강력 수사 계장을 소환한 데 이어 강력 계장 최모 경정을 소환했습니다. 광산서와 광주청 강력계에 사건 병합 요청을 여성 청소년과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막았다는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0: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그리고 광산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안에서 지침이 어디서부터 어떤 경로로 내려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도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이름표를 붙여줘.
4: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속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부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2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도 없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중앙선관위와 올림픽공원 대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한 달여간 이어온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검표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긴 했지만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도 없이 이대로면 다음 달 1일에 활동이 끝납니다. 하지만 검경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리로 활동기한 연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6: 선관위의 해명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즉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전투표 폐지론에 이어 선거기록 전반이 담긴 서버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7: 압수수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특검이 출발해야 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루빨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8: 현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재검표를 빨리 하고 지금 대한체육회 아시는 것처럼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비용 40억 원 기본 청구가 들어가고
5: 특히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는 올림픽공원 집회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9: 재검표를 받아버리면 자신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올공이 거의 장동혁 대표의 놀이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5: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나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정조사가 빈손으로 끝날지는 여야 결단을 통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한창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특검 추천 후보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 YTN 박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억지로 주택가격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겠다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주택가격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집을 사는 것밖에 돈을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몰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긴다며 그건 미리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보유세 부담을 앞으로 높인다면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지 토론회에선 갖가지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두고도 투기 억제를 위해 올리자는 주장과 한시적으로 낮춰 집을 팔 퇴로는 열어두자는 의견 등이 엇갈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보유세 강화 방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담시킬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 참석자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30억 혹은 50억 원 이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그간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모인 가운데
12: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11: 시가 10억 원 넘는 주택까지 전부 초고가로 보고 세율을 높여야 집값이 잡힐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13: 이번에 부동산 세제는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0: 있습니다. 전국 평균의 한 두 배 정도까지.
1: 아,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예. 보자. 예.
2: 일단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도 서울을 위주로 조세 저항이 거셀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1: 시가 30억,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하면 3, 4, 12, 한 15억? 15억을 뭐 중과세를 한다고? 이러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2: 주택 수가 아닌 소유주택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낮출지를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낮춰 주택을 팔 퇴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에 불로소득 과세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섰습니다.
3: 감면이나 뭐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양도 차익이 몇십억이라는 게는 수시로 아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2: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여러 차례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매번 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온 가운데
5: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2: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지 논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집 한 채가 차지하는 면적, 즉 평수도 커지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늘진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개발을 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약간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아주 과밀한 지역은 총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초고가 주택 세금 강화 정책이 서울 중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여지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7: 76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올해 서울 성북구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은 약 10%에 육박합니다. 강남권 아파트 누적 상승률이 3%대에 그치는 반면 강서 구로구는 8%를 넘겼고 노원도 7% 이상입니다.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 전세난 여파로 이처럼 서울 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중하위 지역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고가주택 세금 강화 기조가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 중심에는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저가 지역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3: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이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7: 과거 세금 규제 강화는 줄곧 매물 잠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8: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잠김 현상이 더 심각해졌고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7: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세금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막기 위해서라며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전반 의제를 폭넓게 다루긴 했지만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의견 수렴 차원이 강해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6: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늘로 예정됐던 김 씨의 상고심 선고는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9: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선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2부가 맡고 있던 김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선고 기일은 추정, 즉 나중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대법원 선고가 미뤄진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한 차례 연기를 신청했고 이후 대법원이 기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 1,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선 일부 유죄가 선고돼 이를 반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김 씨의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2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의 기일 연기 신청의 배경이 됐던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6: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성범죄 목적을 모두 검토했던 수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누락과 스토킹 사건에서의 부실 수사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0: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 측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 보고서 작성부터 결재까지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작성 시기는 장윤기 구속기한을 하루 앞둔 5월 13일. 박경정 측은 결재 과정에서 성폭행 살인 혐의를 검토했던 사실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 경위를 첨부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엔 훼손된 성인용 인형과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내용을 포함해 며칠 전 장윤기가 저지른 성폭행 정황 등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목을 졸라 제압한 정황 등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정 측은 수사기관의 제약으로 성범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로 보냈지만 성범죄 정황은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 탓에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 수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1: 경찰의 구속기간은 10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 한정된 시간 내에 나중에 사후에 밝혀진 그 자료에 기반해서 잣대를 드리는 것은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0: 하지만 당시 팀 내에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거나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며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부분, 장 씨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은 여전합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병합수사를 허락하지 않은 배경으로 장윤기의 스토킹 성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꼽았다는 진술도 나오는 만큼 부실수사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등 지휘라인에 걸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부실수사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6: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소 직원과 주민 등 8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밖에는 그을린 운동화가 나뒹굴고 건물 안에 있던 집기와 서류는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8시 반쯤입니다.
12: 예, 창문 뛰어 냈어요. 쿵! 한번 나섰어요. 그 하면서 막 맞은 대로 쳐서 막 일렁 불렁 난리 난 거야. 그 칸 사대에 들어서 이제 쿵! 하면서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9: 폭발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2명과 주민 1명이 있었고 같은 건물을 쓰는 경로당에도 어르신 5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8명 모두 불길을 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중상인 3명 가운데 1명은 중태에 빠져 헬기로 서울병원에 이송됐습니다.
12: 두 사람이 떨어져 있었고요. 한 사람은 이쪽에 누워있었고 발실 위에 연기 났었고요. 그 누워 계신

0: 경찰은 폭발 직전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70대 주민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이 남성은 현장을 뛰쳐나와 집에 갔다가 다시 흉기를 들고 내려왔지만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CCTV가 훼손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계획 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 오늘 아침에 경비실에 떡 내려가니까 CCTV 제압을 다 뽑아놓은 거야. 이미 경비가 순찰 동안 대중에 이거 도와서 찍힌 거니까.
0: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 나흘 넘게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초기 불길과 연기로 뒤덮인 6층 내부 사진을 YT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과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여러 단으로 이루어진 철제 선반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짙은 연기가 천장에 가득 차 내부가 뿌였습니다. 왼편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 초기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실제로 소방은 화재 당시 연기로 인해 진화 작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4: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6층은 3단 맥 구조의 대형 물류 창고로 내부에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매우 넓고 짙은 농연과 고열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3: 18일 아침 7시 7분쯤 물류센터 근무자 단체 대화방엔 이 사진과 함께 긴급 대피하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새벽 6시 54분쯤엔 건물 6층 메자닌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6층은 층고가 높은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공간을 3개 층으로 나눈 메자닌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아래는 그라운드, 그 위를 메자닌 1층과 2층으로 부릅니다. 사진 역시 계단 난간 등을 볼 때 메자닌 1층에서 촬영된 걸로 보이는데 경찰과 소방도 신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메자닌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왜 불이 났는지는 현장 감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건물 외벽에 매달려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부터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안전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합동 감식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강원 동해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그 안에 고립됐던 60대가 숨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차량 3대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쳤고 세종에서는 크레인이 넘어지며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세혁 기자입니다.
5: 공장 지붕 위로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외벽은 열기에 휘었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새벽 3시 50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생활하던 부부 가운데 70대 남편은 대피했지만 고립됐던 60대 아내는 수색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두 개동과 인근 제재소 일부를 태우고 4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등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40분쯤 대전 반석동에서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차량 석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쯤 세종시 소담동 새샘교차로 인근에서 지게차를 옮기던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반대편 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덮쳤고 차 안에 있던 6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적재함에서 지게차를 내리다가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0: 잡지 못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토론회가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특히 보유세 부담은 차등을 더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주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각계를 대표해 나온 140여 명은 세금과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세제였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와 초고가 주택 등에는 차이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7: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6: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7: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0: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1: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해법인지를 놓고 서울시 등과 이견을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0: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1: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높은 집값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2: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이번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여론 수렴회 장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지론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참석자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에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 헬기를 타고 돌면서라도 수도권 부지를 살펴보겠다며 공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계도 뚜렷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해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재건축, 재개발 역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5: 서울에선 주택 지을 땅을 찾아보려 해도 주민 반대 등으로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동시에 새 택지 개발 의지도 밝혔습니다.
0: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좀 찍어보려고 해요.
5: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선 주거용과 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왔는데,
6: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5: 이 대통령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며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0: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7: 같은 지역이라도 희소성이나 의미가 있어 비싸게 거래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에 맞는 사회적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뜻 또한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4: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거나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3시간가량 진행된 부동산 정책 대토론에서는 대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건의됐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9: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수준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 이 대통령도 황당무계하다며 공감을 표했고, 2억 원 금융위원장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근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8: 여기에 미성년자 시절 상속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이 대통령은 규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 시민위원회 이런 형태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8: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11: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

0: 싶은 건데
1: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소득이 다른 만큼 지방에 대해선 DSR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거주자가 임시 거처로 이주할 때 필요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2: 감정평가액이 높지가 않아서 6억 원 이하의 조건부 LTV 조건을 상향을 해주는 대안도 있을 거고
1: 다만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3: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1: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구멍이 없도록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와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방식의 부동산 정책 결정이라고 추켜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론몰이 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총결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7: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6: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고 세제 개편안과 후속 공급, 금융 대책에도 국민의 뜻을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정책 실패를 정당화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로 절망하는 무주택자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죄,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괴롭힌 죄, 이제라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6: 이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하며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다시 거론하며 내로남불 꼼수 거래를 덮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5: 국회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부동산 관련 입법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라 논의의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9: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재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선관위 등의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9: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늘로 예정됐던 김 씨의 상고심 선고는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선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2부가 맡고 있던 김 씨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선고기일은 추정, 즉 나중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대법원 선고가 미뤄진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한 차례 연기를 신청했고 이후 대법원이 기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 1,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선 일부 유죄가 선고돼 이를 반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김 씨의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2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의 기일 연기 신청의 배경이 됐던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9: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이 다음 달 23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특검은 어제 대통령실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승인 통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특검법상 수사기한은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특검은 이미 두 차례 연장을 승인받아 오늘까지 수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일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최대 수사기간이 30일 늘어났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법 개정으로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해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4: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9: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속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부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국민의힘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걸 두고 국회의 국조특위 활동을 연장하고 특검 역시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출범할 특검은 투표 전산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필요가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경선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강 후보가 이변 없이 안착했습니다.
9: 최고위원 후보도 8명으로 암축됐는데 이른바 친청계로 꼽히는 후보 3명이 모두 본선에 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민주당 차기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5명 가운데 본경선에 오를 3명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12: 기호 1번 김민석 후보, 기호 3번 정청래 후보, 기호 5번 송영길 후보.
11: 3강으로 꼽혀온 후보들이 무난히 본경선에 오른 건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4명에서 8명으로 추려진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도 공개됐습니다. 박선원, 김용, 서미와 김영호, 임미애 후보와 함께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등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후보들도 모두 생존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최고위원 5석을 놓고 친명, 친청계 각각 5-3 경쟁 구도가 완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본경선으로 당권 레이스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지역을 훑으며 상호 견제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강원에 간 김민석 후보는 다시 한번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띄우며 곧 자신의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3: 판단 없이, 대안적 방향 없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것들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 송영길 후보 역시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유시민 작가의 어물전론 등 발언에 말을 아낀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14: 이재명 대통령의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니까 노 코멘트, 뭐 이건 침묵이 필요하다 이런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11: 예비 경선 발표 직전 또 호남을 찾았던 정 후보는 본선행 뒤 거듭 당원을 내세우며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를 하려면 명확히 근거를 대든지 수사를 의뢰하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15: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고 당원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결자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11: 사실상의 2대1 구도와 정 후보의 최근 상승세, 진통 끝에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맞물려 혼전에 혼전이 예상되는 상황.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누가 마지막에 웃을진 8월 17일에 공개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는 각각 검찰개혁과 당원주권, 하나된 당청을 외쳤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민주당 예비경선 결과 발표 소감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이용물이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1인 1표, 당원 주권주의를 흔들려는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당원 주권 정당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민주당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더는 당청 간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게 일치된 동지로서 머리를 맞대고 당청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강행 움직임에 국민 안전을 당권 경쟁의 제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윤기 사건에도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만 본다며 이들에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제물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사간 도그마의 호우적거리는 집권여당의 비이성적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싹트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이야말로 상식밖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good night or good morning. Somebody asked me what is love. Love is, I don't know, but I'm in love with you, JR.
1: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24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부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새롭게 드러난 지방선거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사태의 핵심은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한 투표율 돌려막기에 있습니다.
1: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되며 파장은 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각 투표소에서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누적 인원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군구와 시도선관위, 중앙선관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재승인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임의로 생략된 거로 합수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1,800명을 나머지 투표소로 조금씩 나눠 배분한 뒤 서서히 오차를 좁히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여러 선거에서 각 진영의 유불리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2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도 없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1: 하지만 재검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중앙선관위와 올림픽공원 대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한 달여간 이어온 선관위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검표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긴 했지만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결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이대로면 다음 달 1일에 활동이 끝납니다. 하지만 검경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리로 활동기한 연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5: 선관위의 해명은
6: 주진우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위원입니다.
5: 국정조사는 즉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전투표 폐지론에 이어 선거기록 전반이 담긴 서버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특검이 출발해야 합니다.
4: 더불어민주당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루빨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8: 현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6: 위해서 김성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8: 하고 지금 대한체육회 아시는 것처럼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비용 40억 원 기본 청구가 들어가고
4: 특히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는 올림픽공원 집회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9: 재검표를 받아버리면
6: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입니다.
9: 올공이 거의 장동혁 대표의 놀이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나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정조사가 빈손으로 끝날지는 여야 결단을 통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한창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특검 추천 후보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1: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 징역 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총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검찰 역시 그제 항소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선관위 사무차장 재임 시절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이후 인천 선관위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머물며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납니다. 특히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오픈 AI의 샘 올트먼, 엔비디아의 젠슨 왕, 브로드컴의 혹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CEO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이 참여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0: 토론회가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 보유세 부담은 차등을 둬서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 지난주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각계를 대표해 나온 140여 명은 세금과 주택공급,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세제였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와 초고가 주택 등에는 차이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1: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1: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 해법인지를 놓고 서울시 등과 이견을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2: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1: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높은 집값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3: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이번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여론 수렴의 장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와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방식의 부동산 정책 결정이라고 추켜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론 몰이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총결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4: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고 세제 개편안과 후속 공급, 금융 대책에도 국민의 뜻을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정책 실패를 정당화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로 절망하는 무주택자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죄,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국민을 괴롭힌 죄, 이제라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4: 이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하며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다시 거론하며 내로남불 꼼수 거래를 덮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8: 국회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부동산 관련 입법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라 논의의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초고가 주택 세금 강화 정책이 서울 중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여지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9: 76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올해 서울 성북구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은 약 10%에 육박합니다. 강남권 아파트 누적 상승률이 3%대에 그치는 반면 강서 구로구는 8%를 넘겼고 노원도 7% 이상입니다.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 전세난 여파로 이처럼 서울 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중하위 지역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고가주택 세금 강화 기조가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초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등이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 중심에는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저가 지역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10: 15억 이하 중저가
6: 아파트들이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입니다.
10: 초고가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이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9: 과거 세금 규제 강화는 줄곧 매물잠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1: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6: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입니다.
11: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9: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세금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막기 위해서라며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전반 의제를 폭넓게 다루긴 했지만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의견 수렴 차원이 강해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화성 동탄구를 비롯해 이번 달 부동산 3중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묶인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번 주에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화성 동탄구의 집값은 이번 주 0.25% 오르며 지난주 상승폭 0.73%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함께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 기흥의 상승률도 0.49%로 전주보다 0.1%포인트 줄었고 경기 구리의 집값 상승폭도 지난주 0.31%에서 0.27%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규제 지역 인근 일대에선 화성 병점구 집값이 0.38%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0.06%포인트 키우면서 풍선 효과 조짐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경기 남부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도 이어졌는데 성남 분당이 0.58%, 용인 수지가 0.5% 오르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 상승폭은 전주보다 소폭 줄었지만 비슷한 수준인 0.27%씩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은 1.22%를 기록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비싸진 지역은 2.32%가 오른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선 올해 상반기 땅값이 1.69% 오르며 지난해 하반기보다 상승률이 0.03%포인트 커졌고 비수도권은 0.38% 상승폭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기초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2.99%, 용산구가 2.8% 올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국 255개 시군구 가운데 37곳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혐의가 분리수사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자리 잡은 기동대 건물을 전 광산경찰서장이 빠져나옵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겁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조사는 늦은 밤이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2: 네,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예.
3: 전 광산경찰서 서장입니다.
1: 김 경무관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영향을 끼친 혐의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경위입니다. 김 경무관이 광산서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이 같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국수본 성폭력 수사 계장을 소환한 데 이어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소환했습니다. 광산서와 광주청 강력계의 사건 병합 요청을 여성청소년과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막았다는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박성규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1: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그리고 광산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안에서 지침이 어디서부터 어떤 경로로 내려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도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0: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성범죄 목적을 모두 검토했던 수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누락과 스토킹 사건에서의 부실 수사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 측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 보고서 작성부터 결재까지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작성 시기는 장윤기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5월 13일. 박 경정 측은 결재 과정에서 성폭행 살인 혐의를 검토했던 사실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 경위를 첨부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엔 훼손된 성인용 인형과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내용을 포함해 며칠 전 장윤기가 저지른 성폭행 정황 등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목을 졸라 제압한 정황 등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정 측은 수사기관의 제약으로 성범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로 보냈지만 성범죄 정황은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 탓에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 수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 경찰의 구속
3: 최인규 박모경정 법률 대리인입니다.
2: 그 한정된 시간 내에 나중에 사후에 밝혀진 그 자료에 기반해서 잣대를 드리는 되는 것은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5: 하지만 당시 팀 내에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거나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며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부분,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은 여전합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병합수사를 허락하지 않은 배경으로 장윤기의 스토킹 성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꼽았다는 진술도 나오는 만큼 부실수사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등 지휘라인에 걸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부실수사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7월 24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중 3악장, 양성원의 첼로, 토마스 체트 마이어가 지휘하는 프랑스 오베르 뉴로날프 국립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7월 24일 금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중 3악장, 양성원의 첼로, 토마스 체트 마이어가 지휘하는 프랑스 오베르 뉴론 알프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 어제 7월 23일부터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등에서 열리는 올해 음악제에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건, 샤를 리샤르 아몰랭을 비롯해 여러 연주자들이 참여하고,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의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과 라디오 프랑스 피라모닉의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이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함께 맡습니다.
1: 이런 음악제가 열리면 세계 각국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조직합니다.
0: 7월 초 이 시간을 통해 여름 음악제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시즌이 끝나고 여름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는 여름 음악제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대표적이죠.
1: 참 생각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관령은 스키로 유명하잖아요.
0: 유명하죠.
1: 여름에는 겨울보다 찾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 여름 시즌에 음악제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숙박도 하고 시설을 아하.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가 시원하대요. 평창 쪽이 그 이 바람들이랑 그런 것 때문에 한여름에도 막 우리가 막 35도 할 때 한 26도.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굉장히 휴가 내서 찾을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0: 너무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름 음악제를 찾고 있는데 스위스 알프스 같은 곳이야 너무 멀다 싶긴 하지만 평창 대관령 음악제 정도는 휴가를 내서 찾아갈 만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2023년부터 첼리스트 양성원이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구성을 보니까 다른 음악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0: 지난주에 이번 음악제를 앞두고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양성원 음악감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같은 인기 오페라는 올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곡도 오히려 피하고요. 스타 연주자를 모셔서 매진시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1: 그럼 어떤 걸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0: 인기 오페라 대신 낯선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고 유명한 연주자 대신 실력 있는 연주자를 초청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영국 작곡가 브리튼의 오페라 나사의 회전을 공연했고요. 올해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를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이번에 평창 대관령 음악제를 찾는 음악가의 연주입니다. 비웨탕의 엘레지, 피에르 레네르의 비올라, 제프 코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비에탕의 엘레지, 피에르 레네르의 비올라, 제프 코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어제부터 강원도 평창에서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음악제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평소에 듣기 힘들었던 작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0: 이런 프로그램은 양성원 음악감독의 의지가 담겨있는 거겠죠. 평창 대관령 음악제의 초대 음악감독은 줄리어드 음대 교수였던 강효였고요. 2대 감독은 첼리스트 정명화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그리고 3대 감독은 피아니스트 손여름, 첼리스트 양성원이 2023년부터 4대 감독으로 일하고 있고요.
1: 사실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매년 세계 초연 작품을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매년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0: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떤 건가요?
1: 이게 강원도는 음악회에 가기 힘든 지역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음악제에 참가하는 연주자들이 평창뿐 아니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다니며 초등학교 강당 같은 곳에서 여러 음악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0: 이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1: 게다가 대관령 아카데미도 있는데 음악을 공부한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세계적인 명 연주자들의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입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7월 26일에 공연을 하는 체코의 실내악단인 파벨 하스 4중주단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중 2악장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실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강간하려 납치하려다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처음엔 단순 살인 사건이라 알려졌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이 놓친 증거와 지워진 정황, 수상한 수사 지휘까지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바로 이런 경우일까요?
2: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했습니다.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의 병합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인데 오늘 법원에 출석한 당시 형사과장도 국수본에 분리수사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 정말 황당하지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규명하겠다던 국가수사본부가 오히려 사건을 축소한 윗선으로 지목되죠.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일선 수사팀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수사지휘 체계 전반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3: 우발적 범행이라는 말도 피해자를 몰랐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해당 공기계를 포렌식한 끝에 마침내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장윤기가 동창과 주고받았던 SNS 대화,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1: 장윤기의 범행을 둘러싼 증거는 과거로 더 깊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기계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장윤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한 SNS 대화를 복원해낸 겁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장윤기는 법정에서 검찰이 적용한 강간 살인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을 했어요. 근데 글쎄요. 갑자기 참회의 감정이 든 건 아닐 테고 뭐가 달라져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4: 예, 결국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심의 이유로 보입니다. 장윤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피해자가 여성인지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과거 휴대전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가지 증보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범행 목적까지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유무죄를 끝까지 다투기보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금이라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자, 이런 가운데 고등학생 때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이런 내용의 SNS 대화가 포렌식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가족들 것까지 불태웠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래도 다른 게 또 남아있었나 보죠?
4: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장윤기가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입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포렌식 범위를 넓혀 과거 기록까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장윤기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9년 겨울방학 무렵 친구와 나눈 SNS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여기에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단순히 휴대전화 기록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화를 나눴던 고교 동창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윤기가 평소에도 여고생을 납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교 동창 2명과 공익근무요원 시절 동료 2명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검찰은 이게 계획 범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궁금한 건 이게 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범행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4: 물론 과거 2019년에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에 발생한 이 범행을 7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다른 증거들과 결합했을 때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에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다 경찰의 경고 문자를 받은 뒤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하천에 버리고 과거 사용하던 공기계로 바꿨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는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에서 목 치면 기절, 둔기 같은 단어를 검색한 기록도 확보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과거부터 여고생 납치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친구들의 진술까지 더해진 겁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간접사실이 서로 맞물리고 또 보강되면서 하나의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역시 과거 SNS 대화 하나만 가지고 계획 범죄라고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장윤기에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고 범행 역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수사기관이 범행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줄 것이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수본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됐는데 대체 이게 어떤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까?
4: 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의혹은 당초 일선 수사팀의 판단과 달리 경찰 윗선에서 수사의 방향을 제한하거나 또는 축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참여했던 경찰관들 사이에서 내부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수본에 보고를 했고 국수본의 의견이나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1: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앞선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지 말고 따로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인데 이 얼핏 봐서는 피해자도 다르고 뭐 발생 뭐 시기나 장소도 다르니까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로 했을 때 그리고 함께 수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 사건 자체로만 보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건 사이에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인 사건 불과 이틀 전에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와 스토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며칠 전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번 사건에도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면 범행 대상의 공통점, 범행 전후의 행동, 휴대전화 교체나 폐기, 경위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분리하면 각각의 담당자는 자기 사건만 보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두 사건을 연결해야만 드러나는 범행 동기나 정황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직접적인 문제인데요. 윗선이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처리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물론 전 형사과장 측은 그런 지시 없었다 부인하고 있고요. 근데 이 지시가 만약 사실이라면 단순히 혐의 하나 낮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일반살인으로 처리하라 미리 선을 그었다면 뭐가 문제일 수 있는 겁니까?
4: 수사를 다 해본 뒤에 증거가 부족해서 일반살인으로 판단하는 것과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리 강간살인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정해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강간살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왜 피해자에게 접근했는지, 범행 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과거 유사한 행동은 없었는지, 휴대전화에는 어떤 기록이 있는지 등을 폭넓게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반살인으로 방향을 정해버린다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범행의 실체 자체가 축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경찰 단계에서 장윤기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성범죄 목적과 관련된 여러 추가 증거가 확보됐고 결국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충분한 수사를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했다면 단순한 법률 판단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수사 자체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1: 그런데 상급기관이 일선경찰서에 수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업무를 배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닌 거죠? 정상적인 수사 지휘나 뭐 부당한 수사 개입 어떻게 갈린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단순 오판이나 부실 수사를 넘어서 의도적인 축소나 은폐였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확인돼야 될까요?
4: 물론 상급기관이 중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0: 부당한 수사 개입 문제가 훨씬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이 당시 보고서와 결재 자료,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저 사이의 연락 내용, 메신저, 통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수사관들이 어떤 의견서를 냈고 그 의견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면 그 경위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 만약 국수본이 단순히 의견을 낸 정도가 아니라 앞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고 어떤 혐의들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0: 현재 실제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대표적인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경찰 간부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일선 수사관에게 정당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면 직권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수사해야 할 중요한 범죄 혐의나 증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유기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수사 자료를 실제 삭제하는지, 훼손하였는지, 수사 정보를 외부 유출했는지 등에 따라서는 별도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검찰도 이번 국수본 압수수색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혐의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대목은 없겠습니까?
0: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분리해서 조사하거나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1: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대체 왜 이런 무리한 수사지휘를 했겠냐 이겁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 이 정도까지 한다?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부분이 앞으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 때문에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 정도 조직적인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설명하기에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기되는 것이 경찰의 조직 책임 회피 가능성입니다. 장윤기 사건 직전 남양주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관들이 대규모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역시 살인사건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경찰의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과 여고생 살인사건이 연결되면 경찰이 위험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 또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문책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스토킹 사건과 살인사건의 연결고리를 끊고 단순 살인사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가족을 보호하려 했던 것인지 또는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는 차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올포원의 아이스웨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났습니다. 명확했던 건 보유세 강화 기조였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요구가 컸던 거래세 인하와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완화 측면에선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부동산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까요? 2부와 3부에 걸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 이 와중에 국제유가는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다시 1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후티 반군까지 유조선 공격에 나선 영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이란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는데요. 종전 양해각서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에 차등을 더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젠슨 황, 샘 올트먼 같은 인공지능 관련 선도기업 대표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2: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수 전산 조작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까지 확보되면서 파장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서 재산 분할액을 1조 3천억 원대로 책정했지만 대법원은 불법 자금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경북 포항은 38도까지 오르겠고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최대 8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토론회가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 보유세 부담은 차등을 둬서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주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각계를 대표해 나온 140여 명은 세금과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세제였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와 초고가 주택 등에는 차이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5: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4: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5: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4: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해법인지를 놓고 서울시 등과 이견을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5: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4: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높은 집값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6: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이번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여론 수렴의 장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7: 네,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보유세 부담을 앞으로 늘린다면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대체 얼마로 정해야 할지 토론회에서는 각가지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3: 양도소득세를 두고도 투기 억제를 위해 올리자는 주장과 한시적으로 낮춰서 집을 팔 퇴로는 열어두자는 의견 등이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8: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보유세 강화 방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담시킬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 참석자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30억 혹은 50억 원 이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그간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모인 가운데
9: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10: 이형일
9: 있었으며
10: 재정경제부 1차관입니다.
9: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8: 시가 10억 원 넘는 주택까지 전부 초고가로 보고 세율을 높여야 집값이 잡힐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11: 이번에 부동산 세제를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10: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12: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예. 보자. 예.
8: 일단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도 서울을 위주로 조세 저항이 거셀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13: 시가 30억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하면 3, 4, 12, 한 15억? 15억을 뭐 중과세를 한다고? 이러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8: 주택 수가 아닌 소유 주택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낮출지를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낮춰 주택을 팔 퇴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에 불로소득 과세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섰습니다.
14: 감면이나 뭐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다양한
10: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입니다.
14: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5: 양도 차익이 몇십억이라는
10: 안정원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15: 그런 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8: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여러 차례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매번 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온 가운데
16: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
10: 이광수 광주내 복덕방 대표입니다.
16: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8: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7: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3: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거나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3시간가량 진행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0: 집중적으로 건의됐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 2년 전 실거주
2: 황정미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1: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수준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이 대통령도 황당무계하다며 공감을 표했고 2억 원 금융위원장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가계대출 총량
2: 2억 원 금융위원장입니다.
3: 은행 단위에서 네,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0: 여기에 미성년자 시절 상속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이 대통령은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 시민위원회 이런 형태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5: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0: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소득이 다른 만큼 지방에 대해선 DSR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거주자가 임시 거처로 이주할 때 필요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6: 감정평가액이 높지가 않아서
2: 서울 노원 구민입니다.
6: 조건부 LTV 조건을 상향을 해주는 대안도 있을 거고
0: 다만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7: 공급이 제한된
2: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7: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0: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구멍이 없도록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정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국민 앞에서 쟁점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는 민주적 정책 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 반대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꼼수 거래를 덮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5선인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끌어내리고 자신들만 부동산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주의 신특권 계급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머물면서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납니다. 특히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오픈 AI의 샘 알트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브로드컴의 혹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CEO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이 참여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9: 네, 이번엔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의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지방선거 투표자 허위 입력까지 확인됐는데요. 이 사안의 핵심은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한 투표율 돌려막기에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해서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까지 확보되며 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0: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각 투표소에서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누적 인원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 군구와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재승인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임의로 생략된 거로 합수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1,800명을 나머지 투표소로 조금씩 나눠 배분한 뒤 서서히 오차를 조

0: 높이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여러 선거에서 각 진영의 유불리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 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죠. 이 직후에 항소했습니다. 1심 형량이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특검법에 따라서 늦어도 1월 말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 천하의 거짓말쟁이
4: 오세훈
3: 명태균의
4: 서울시장입니다.
3: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2: 항소 의사를 밝혔던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 상고심은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에, 3월 이후면 내년 10월 6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도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사상 최초 오선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된오 시장. 정치 생명의 중대한 기로에 선 만큼 항소심에서도 열띤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대법원이 김건희 씨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애초에 정해놓은 선고 날짜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런 전격 결정에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6: 대법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연기 결정을 알리며 전원 합의체 회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존 김씨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할 예정이었는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부소속 대법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 등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됩니다. 그런 만큼 애초 정해놓은 선고기일 하루 전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도이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다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시선은 대체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으로 모아집니다. 앞서 김 씨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부정하며 무죄로 결론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엇갈린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법관 일부만 참여하는 소부가 아닌 전체 대법관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윤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검법상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씨 사건 대법원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인데, 다만 시한을 넘겨도 별도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잠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9: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8: 천배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화장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4: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

0: 협상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What's your name?
3: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1: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4: 이름이 뭐예요?
1: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4: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1: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겐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가진 편견과 한계를 지적한 격언입니다. 뭐 여러 유명인이 썼다고도 알려지는데요. 심리학자들의 말이고 투자계의 구루시죠. 찰리 멍거가 자주 인용했던 말입니다. 편견이 때론 커다란 판단착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건데요. 내 조건, 내 기준에만 맞는 답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급락과 조정으로 파래졌습니다. 중동 불안의 유가 인상과 물가 상승 우려가 돈을 묶어두는 모양새인데요. 금시공 장호진 대표와 살펴볼게요. 뉴욕 증시를 긴장시킨 배경, 중동이죠.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외신 산타 문희정 평론가와 알아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비정상적인 투기, 비정상적인 가격을 잡겠다라는 목표가 나왔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뉴스 CF 강영구 아나운서가 한입 크기로 이 아침에 정리해드립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겐 못만 보인다. 왠지 법정의 망치, 이사회 의결장의 망치도 그러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땀 흘려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망치를 든 청취자 여러분들 열심히 제가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0: 네, 뉴스 읽고 해석하기 복잡하시죠. 한입 사이즈로 딱 넣어드립니다. 누가요? 뉴스 셰프가요. 네, 강영구 뉴스 셰프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자 오늘의 뉴스 첫끼 첫 메뉴는 뭔가요?
1: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0: 대토론회였어요. 뭐 이 시간이 훨씬 늘어서 3시간 가까이도 됐고 100분을 훨씬 넘겼지만 핵심적인 얘기들도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

0: 좋아하는 땅땅땅 망치 뜯어서 결론 내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가 확 나온 건 아니죠.
1: 맞습니다.
0: 어쨌든 주요 발언들은 좀 알려주세요.
1: 네, 먼저 대통령 모두 발언 이야기 좀 짚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 사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0: 네.
1: 이후 주택 공급, 금융정책, 조세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또 토론을 하면 일정의 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0: 지금부터 방법 찾아보자 이 얘기 같고요. 여러 전문가들 국민들 발언과 또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어졌죠.
1: 맞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주택 공급, 금융정책, 또 조세제도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발제 이어졌고요.
0: 예.
1: 이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한 자유토론 진행됐습니다.
0: 이 세 분야가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강영구 뉴스체프가 집 한 채 살려고 하면요. 은행에서 돈 받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갖고 있는 집에 대한 세금이 붙어서 내가 이걸 보유할지 파는 게 유리할지도 고민하게 되고요. 그렇죠? 여러 정책. 물론 그렇게 사야 될 집이 나와야 되고 공급까지
1: 그렇죠.
0: 다 엮여 있습니다. 의제별로 볼게요. 공급은요?
1: 집값 잡기 위해서 주택 공급 필수인 거 모두가 알죠?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심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0: 네.
1: 이에 대통령은 이 제안에 동의하면서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서 행정 속도를 줄여 3기 신도시의 착공 소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0: 네. 이게 참 선거 때마다도 쟁점이 돼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1: 네,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에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는 것 같다,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1: 재건축을 하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평수도 같이 늘면서 그 효과가 크지 않고
0: 네.
1: 재개발은 오히려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 게 통상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공급 대책으로서의 재건축 재개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겁니다.
0: 예, 이게 사실은 1기 신도시나 서울의 구도심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도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아파트 말고요. 비아파트 공급은 어떤 얘기가 왔어요?
1: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려야 된다는 의견과 비아파트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전미연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비아파트는 청년과 1인 가구, 신혼부부가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주거 선택지라며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0: 반론이 나왔죠.
1: 네, 비아파트 평균 가격은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12억 원 넘는 아파트보다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되지 않는다.
0: 네.
1: 그 이유는 비아파트도 주택 수에 산정이 되는데
0: 예.
1: 다주택자로 중과되기 때문에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어차피 수요는 1주택자 즉 아파트에 다 쏠리기 때문에 비아파트 많이 지어봤자 유효 공급이 늘지 않는다. 이런 논리죠.
0: 결국은 비아파트는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여러 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또 가격 메리트가 없으니까 내가 굳이 살려고는 하지 않고 그럼 결국 또 아파트로 가고 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공공 성격을 강화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금융으로 가볼게요. 대출 규제는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지금 내리자라고 막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특히 서민 지원해 준다면서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주니까 집값이 올랐다. 즉 집값이 오른 게 전세 대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0: 예.
1: 그리고 전세 대출이 꼭 필요한 청년, 신혼 부부 등에게만 핀셋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죠.
0: 자, 대출을 막으면 시장이 조금은 가격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당장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도 있고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잔금 대출은요?
1: 네,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2년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실수요자에 대한 잔금 대출 규제에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통령은 지적에 일리가 있다 이러면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0: 예, 전세 가격과요 집값이 서로 이렇게 시소처럼 자꾸 올라가요. 전세값 올리고 전세값이 오르니까 집값도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이런 식을 좀 막겠다라는 의지도 보이지만 당장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는 또 더 섬세해져야 될 것 같고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세금 어떻습니까?
1: 사실 이번 토론에 이 보유세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0: 네.
1: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0: 네.
1: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격, 보유 목적 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에 차등을 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예, 결국은 정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어떤 거래와 이익 목적이 아닌 집은 세금 부담 주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 좀 제대로 내야 됩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을까요? 보유세 강화?
1: 네, 일단 집을 팔아야지 시세 차익이
0: 맞아요.
1: 발생을 합니다. 집값 자체가 올라도 팔지 않으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네.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를 늘리면 늘린 만큼의 세금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0: 세금
1: 나타납니다.
0: 가격을 포함해서 비싸게 파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보유세 말고 거래세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1: 네.
0: 또 세제와 규제 강화하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다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1: 양도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어요.
0: 네, 1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무한대로 감면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한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1: 예.
0: 이에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렇게 호응했습니다. 또 집값이 오른 만큼 보유세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을 삭감해줘야 된다 이런 토론자의 의견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1: 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기승전 부동산입니다.
0: 결국은
1: 투자
0: 부동산.
1: 여러 가지 공부, 뭐 경제 활성화보다는 돈이 땅과 집으로 묶여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요. 여러 대책들 낸다고 하고도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입장으로 의견 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17일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이게 처음 들어보는 소식 같아요.
0: 네, 국토교통부는 내일이죠.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 특별교통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1: 네.
0: 휴가철에 이동 수요 늘어나잖아요. 모두가 안전하게 그리고 또 쾌적하게 여름휴가 다녀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조치 시행합니다.
1: 저의 조치는 뭐냐면요.
0: 어떤
1: 사람들이
0: 조치?
1: 이렇게 휴가 많이 다니는 시간 그 기간에는
0: 네.
1: 집에 있자입니다. 자, 어떤 조치 시행됩니까?
0: 먼저 휴가할 때 국내 여행 계획하신 분들이
1: 네.
0: 많은데요.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실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1: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에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토부는 일반 국도 9개 노선 새로 열고요.
1: 네.
0: 고속도로 16개 노선 39개 구간의 갓길 차로를 운영합니다.
1: 아, 갓길 차로 좀 운영하면 사실 막힌 게좀 풀리기도 하거든요. 고속도로나 이런 혼잡도 완화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또 승용차가 아니라 버스나 철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 평시보다 11.1% 늘리고요. 또 좌석도 8.3%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1: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도 지금 부모님 계신 지역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기차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휴가 때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께도 좀 도움되는 조치 있나요?
0: 네, 고속도로는 지하철인데 휴가철에 공항도 사람 미어터집니다. 신분 검색대, 보안 검색대 최대한 많이 운영하고요.
1: 예.
0: 체크인 카운터와 출국 심사대를 일찍 여는 등의 조치로 탑승 수속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1: 예.
0: 또 휴가철에 공항 주차장 정말 미어터지죠. 임시 주차장 확보해서 추가 주차 공간 운영합니다.
1: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건 날씨도 그렇고요.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안전이 중요해요.
0: 네, 요즘 극한 호우로 피해 소식 많은데 이걸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하고 비탈면을 모니터링하는 등 기상이변 대응태세 강화합니다. 또 AI 분석으로 선정한 교통사고 유의 구간, 주의 구간을 전광판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안전정보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1: 자, 마지막으로 강영구 뉴스 셰프가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도움될 만한 고급 정보 전해드립니다.
0: 네,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날 짚어드립니다.
1: 네.
0: 고속도로 7월 31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추산됐고요.
1: 예.
0: 공항은 8월 1일 또 8월 6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눈치 싸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러면요. 왜 우리 저기 중부선 탈 때 1중부 네. 막힘 이러면 다 2중부로 가잖아요. 그럼 2중부 또 막혀요.
0: 연쇄 막힘 현상이
1: 어쩔 수 없습니다,
0: 하는데.
1: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요. 제가 세자녀여서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도 다음 달 정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검색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 입에 쏙 들어오는 주요 뉴스 강영구 뉴스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코드가 바로 특정 핸드폰의 기상 이 노래잖아요. 이 시간에 딱 알람 맞춰놓고 진짜 일어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주말은 또 다른 일로 신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YTN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YTN 경제 라디오 채널에서 지금 라디오로 유튜브 라이브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구독자 수가 천 수십 명대로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무섭죠. 민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방송 만들게요. 계속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는데 특별한 선물도 있습니다. 휴가철 맞이해서는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를 좀 늘리기 위한 좋습니다. YTN 경제라디오 이름 공모전 하고 있잖아요. 너의 이름은 이름이 뭐예요? 진행하고 있잖아요. 7월 31일까지입니다.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에 아주 귀엽고 아주 좋은, 아주 심각한, 아주 즐거운, 뭐 아주 강력한 이름 지어주십시오.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 푸짐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휴가철에 딱 어울리네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경제라디오 채널에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 제 세대에는 이름표를 붙여 이 노래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금요일에 좀 무리수를 뒀고요.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도 계속됩니다. 아침 출근길 응원이 필요하신 분 힘을 좀 주세요. 우리 아이 깨워주세요. 우리 사장님 좀 깨워주세요. 이런 분들 다 좋습니다. 샵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0: 벌써 문자 7313님은요. 경인 어때요? 경제 인사이트라고 하셨네요. 예. 경인이라는 이름의 라디오가 있어서 조금 그래도 경제 인사이트 이거 멋있습니다. 예. 앱으로도요. P742729님이 서민경제지킴이 와 이것도 좋은데요. 네, 여러 가지 이름들 계속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세계 소식들을 또 선물처럼 다녀와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외신 산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아주 버럭해 놀라서 질려서 마감됐는데 그 배경으로 중동 사태를 꼽고 있는데 아니 뭐 미사일로 간간이 서로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이렇게 오고 가는 것 같더니 네. 폭격기라고요. 이거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쟁이 재개됐다라고 서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이상하네요. 네.
1: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은 이거는 말 그대로 협상 채널은 열어두되 군사력을 최대한 증강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른바 강압 외교가 본격화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일에 B-1 폭격기를 동원해서 혁명 수비대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0: 예.
1: 이 B-1 폭격기를 동원한 것은 처음인데요.
0: 예.
1: 이게 뭐냐면은 대량의 정밀 유도 폭탄을 탑재해서 장거리에서 지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0: 죽음의 백조라고도 불리고요. 괌에서 이거 뜨면 북한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죠.
1: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이란 측에서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 이 비원 폭격기가 말 그대로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이란의
0: 네.
1: 핵시설을 이걸로 엄청나게 폭격을 했었거든요.
0: 네네, 맞아요.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란 입장에서는 그 핵시설이 제대로 다 폭발되지 않았고 우리는 완전하게 잘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우리 모든 것을 다 파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예.
1: 최근에 사실 그럼 비원 폭격기가 왜 다시 등장을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거를 폭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시험삼아 투입을 해본 것 같아요. 지금
0: 분위기 예.
1: 파악을 좀 해본 것 같은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원 폭격기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미국 본토 기지에 주둔하던 특수작전 부대가 중동으로 이동을 했고요.
0: 예.
1: 유럽 기지에 있던 F-16, F-35 전투기 편대도 중동 각지에 전진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0: 이런데도 전쟁 재개는 아니야라고 하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란트슈툴 지역 의료센터에는 최근 150명이 넘는 의무 인력이 추가로 배치가 됐는데요. 이 병원이 왜 중요하냐면은 중동 지역에서 부상당한 미군을 치료하는 핵심 의료시설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건 뭐지? 지상군 투입을 염두에 둔 거 아니야?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예.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를 하나씩 파괴하겠다. 테헤란 시내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경고를 내렸습니다.
0: 예.
1: 참고로 중동에 배치된 미군은 현재 수만 명이고요. 그리고 항공모함 두 척을 포함해서 총 17척의 함정을 중동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0: 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이란 혁명수비대 또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쪽도 지금 계속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중동 전역으로 번지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사실 계속해서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리고 있잖아요.
0: 네.
1: 쿠웨이트 미군 기지와 통신탑 그리고 요르단의 사드 레이더와 헬기 경락고 등을 공격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요르단 국민을 향해서는 우리는 사실 요르단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 요르단을 존중한다. 다만 미국의 자산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0: 네.
1: 명백하게 그 지역 민심 달래기도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홍해에서는 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공격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요동을 친 건데요. 브렌트 유는 배럴당 94.07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6.8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 예, 전쟁을 좀 합치고 힘을 모으자라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 전쟁도 법과 또 의회, 민의의 어떤 승인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복잡해지고
1: 그렇죠.
0: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새 관세를 이 와중에 발표를 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를 향해 관세 전쟁을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때 관세를 부과할 때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의 근거에서 관세를
0: 네.
1: 부과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올 2월에 연방 법원은 여기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위법 판결을
0: 맞아요.
1: 내렸습니다.
0: 네.
1: 그 관세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0: 네네.
1: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부랴부랴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0일간 딱 시한이 정해져 있는 10% 글로벌 관세를 바로 적용을 했죠.
0: 예.
1: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끝나가거든요.
0: 맞아요.
1: 150일 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던 게 뭐냐면 무역법 301조. 이거 아마 뉴스에서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0: 네.
1: 슈퍼 301조.
0: 아, 오래된 얘기죠.
1: 맞습니다.
0: 30년 됐어요. 네.
1: 하도 우리나라 때릴 때 요 슈퍼 301조 많이
0: 맞습니다.
1: 얘기해가지고 우리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따른 강제 노동과 과잉 생산 관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0: 네.
1: 24일이 글로벌 관세 시한 마감인 만큼 바로 이어서 새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 강제노동 관세는 뭐냐면은
0: 예?
1: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금지 법제 등을 효과적으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0: 노동 관련해서 미국이 원하는 기준이 아닌 곳의 것들은 다 관세를 부과할 거야. 페널티를 줄 거야. 이 이야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노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미국의 판단인 거죠.
0: 네.
1: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99% 이상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 예.
1: 일단 강제노동과 관련해가지고 10에서 12.5%의 관세가 69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1: 과잉 생산과 관련된 분야는 아직은 부과 예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에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을 동원해서 캐나다의 50%의 추가 관세도 이미 부과를 한 상황이고요.
0: 산불 때문에도 관세 얘기가 나오고요. 참.
1: 맞습니다. 이 법 조항을 동원해서 또 다른 나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0: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 자, 우리나라는 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두 분야 모두에서 조사 대상국인데요.
0: 예.
1: 일단 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0: 예.
1: 여기에 더해서 과잉생산에 근거한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했을 때 15%로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관세를 또다시 포함을 하게 되면 이걸 넘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0: 예.
1: 일단 우리 정부는 15%를 어떻게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지금 강제노동 관세 부과 속보가 지금 이 시간에 뜨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자세한 소식들 계속 와이텐과 와이텐아들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즐거운 소식 하나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복권 당첨인데 이건 모두의 꿈 아닌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8억 원 상당의 베트남 복권 1등에 당첨이 됐대요.
0: 네.
1: 55개 숫자 가운데 6개를 맞춰야 하는 복권의 당첨 확률은 약 2,89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0: 예.
1: 우리나라 로또 1등 당첨 확률보다 3.6배가량 낮은 확률입니다. 네, 앞서서 2명의 한국인과 1명의 중국인이 당첨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으로서는 역대 최고액이 당첨이 된 겁니다.
0: 예.
1: 이 당첨금이 그전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서 한 달 반 동안 누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0: 그런데 예.
1: 이분 5년 전부터 꾸준히 복권을 구매해왔던 분이라고 합니다.
0: 예, 지금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 자꾸 한방 복권 노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사해봤더니 그렇게 행복한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여러분 지금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금요일 이 소중한 일상에 소중한 외신을 전해주신 외신 산타 우리 문희정 평론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앞서 말씀드린 속보인데요. 미국 USTR 무역법 301조 강제 노동 관세 한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 세율을 차감하고 10% 혹은 12.5% 관세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즉 한국에 적용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어떻게 전해지는지 저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0: 자, 미국이 슈퍼 301조 무역법 301조 관련해서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얘기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금요일 오전 그쪽 현지 시간일 겁니다. 오전 0시 1분부터라고 합니다. 아유, 뭐 하나 풀리면 뭐 하나 생기고 뭐 하나 풀리면 뭐 하나 생기고 쉬운 거 하나 없죠. 특히 요즘 금융시장이 그렇습니다. 코스피 7000피 탈환했고 코스닥도 뛰었지만 또 지금 뉴욕 증시는 상황이 안 좋잖아요. 중동 여파에다가 AI 캐펙스가 우려된다. 기업들이 좀 수익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해요. 이분께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들의 작전 타임,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의 금요일 코치십니다. 장호진 금시공 대표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우리 그 증시가 어제 마감이 되게 좋았는데 뭐 간만에 좀 회복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뉴욕 증시를 보니까 또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네, 일단 뉴욕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그럼 뭐 세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관세 얘기도 분명히 시장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쟁에 대한 위협이 좀 커졌고요.
0: 네.
1: 그다음에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이 실망감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눌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알파벳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구글도 그렇고 AI 투자를 더 늘린다라고 해서 오히려 반도체는 기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 반도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도 스토리지, 그러니까 뭐야,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은 괜찮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FCF,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0: 네.
1: 궁극적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냐에 대한 의문이 들어오는 게 문제인
0: 네.
1: 거죠. 네, 더더군다나 지금 금리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이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금 조달할 때 대규모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고 채권을 발행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또다시 한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0: 네.
1: 지금 그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0: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면 기업들은 돈 조달할 때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그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투자할 수 있어? 이런 의심도 들고 알파벳 실적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르게 보는 거군요.
1: 알파벳 실적을 두고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비슷하게 봤는데요. 어제도 네. 사실 알파벳이 시간 내에서 하락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강했잖아요.
0: 네.
1: 알파벳의 실적 자체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AI 캐펙스에 좀 초점을 맞춘 거고
0: 네.
1: 미국 시장에서는 AI 캐펙스 그 자체보다는 잉여 현금 흐름이 좀 마이너스가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0: 네, 자 우리와 미국 입장이 좀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중동 상황 관련해서도 유가가 또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증시를 흔들지 걱정해요.
1: 그러게요. 지금 브렌트유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는데 유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 큰 부담입니다.
0: 예.
1: 저는 가장 크게 부담을 보고 있는 게 홍해 쪽에 공격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0: 예.
1: 1차 공격 때, 1차 전쟁 때는 홍해 쪽은 그래도 막는다라는 얘기만 나서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후티 반군의 사우디의 유조선을 실제로 공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홍해가 막히면서 유조선들의 비용, 그러니까 어차피 스웨즈 운하를 넘어야 되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0: 예.
1: 공급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만약에 사우디 선박을 공격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쪽을
0: 네.
1: 지나가는 컨테이너까지 공격한다 그러면 이러면 시장에서 영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됩니다.
0: 예, 중동은 앞서 저희가 외신 시간에 전해드렸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기업들과 또 실적 금융에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우리 국민들이 그 미국 투자할 때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대표 종목 같은 이미지였는데 14% 추락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일단 테슬라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0: 네.
1: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데 당초 기대했던 거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테슬라 판매량이 좋으니까 실적이 좀 괜찮을 거야라고 기대했거든요. 당연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유럽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회복하는 흐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0: 예.
1: 전기차에 대한 할인 판매가 좀 늘어나면서 마진이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AI 캐펙스를 계속 늘리겠다고 똑같이 테슬라도 발표했는데 영업현금으로는 마이너스다 보니까 알파벳보다도 실적도 안 나오는데 알파벳보다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알파벳은 마이너스 7%. 테슬라는 마이너스 14.5%로 약간 더 차이를 보인 것 같고요.
0: 예, 그런 상황이군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과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알파벳 사례처럼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거든요. 오늘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9시부터 새파랗게 바뀌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봅니까?
1: 일단 SK하이닉스 ADR이 그래도 2.56% 상승하면서 물론 어제부터 좀 시간에서 오른 게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우리 시장에 뭐 무조건 플러스가 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면 살짝 그래도 기대감을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알파벳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경감되기 때문에
0: 네.
1: 오늘 우리 시장에 따라서 막 급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반부터.
0: 네.
1: 그래서 그게 좀 다행인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들은 결국 이 전쟁 관련된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
0: 네.
1: 거냐. 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이란이라든가 홍해 쪽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0: 맞아요.
1: 같은데,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좀 지켜보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변수가 또 생기는군요.
1: 네.
0: 자, 이런 국제 정세적인 변수까지도 유가가 올라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위험 요소를 제거했어. 또 이러면 또 시장이 또 반응을 달리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JP 모건은 이제 조정해야 돼. 좀 줄여. 삼전 하이닉스 줄여 이러더니 2주 만에 또 입장을 바꿔서 주서어로 줄여에서 주서어로 바뀐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상당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외국인들은 올라갈 때는 기계적으로 매도를 했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지금 내려오고 나서 레벨이 우리나라 증시 레벨이 한 7,000대부터는 들어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줄였던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좀 담고 있는 수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0: 네.
1: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베팅을 한다. 만약에 상승에 베팅한다 그러면 현물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선물과
0: 아,
1: 옵션 시장을 봐야 됩니다.
0: 예.
1: 근데 선물은 어제도 약간 순매도가 나왔고,
0: 예.
1: 옵션 시장에서는 지금 방향성 베팅을 아직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외국인들도 전체 시장 분위기 자체는 약간 혼란을 겪고 있고, 지금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건 기계적인 매수다. 근데 적어도 이런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수급의 공백이 있었을 때, 지금은 그래도 어떤 바텀을 만들어주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0: 예.
1: 전쟁 관련된 이슈만 없으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인데, 역시나 전쟁 관련된 것도 좀 살펴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외국인의 흐름 선물을 또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고려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개그맨이었다가 투자로 돌아선 황현희 이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급등락장에 개미는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이분 개인의 판단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략을 좀 짜면 좋을까요?
1: 신규 진입은 뭐 가급적이면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긴 한데요.
0: 예.
1: 이거는 그래서 정말 성향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투자자들은 개개인의 성향들이 다 있을 거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가 좀더 힘들다. 다른 사람 벌 때, 내가 못벌 때가 더 힘들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0: 예.
1: 나는 손실 보는 게좀더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0: 맞아요.
1: 상방을 그래도 나는 좀더 리스크를 본다라고 한다면, 조정 받을 때, 지금 조정 나올 때,
0: 네.
1: 나는 비중을 좀더 담아봐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셔도 될것 같고요.
0: 예.
1: 그렇지 않다면 이 변동이 끝났을 때 나는 천천히 생각해야지라고 여유를 갖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0: 예, 시장과 수익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행복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오늘도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 장우진 금시공 대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4: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네, 주식시장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 봐야 된다고. 선물은요, 너 축하해 하고 주는 선물과 발음은 비슷하지만 특정 시점에 가격을 미리 정해서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그만큼 뭔가 더 신뢰라든지 전망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겠죠. 어우, 경제라디오 이름 많이 지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경제 인사이트도 소개해 드렸고 했는데요. 이것도 있어요. 경제 공부하고 부자 되자. 경공부대 추천합니다. 예, 네, 중석 경공부대 정말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에코. 와. 이코노믹 커뮤니티. 경제 정체성을 살리며 함께

Y로 부르면 좋겠네요 라고 했네요. 예,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방송 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무더위가 심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6.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광주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중부에는 막바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오후 한때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주말 앞둔 금요일 아침 출근길 사고 로 시작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0: 용에서 부산 가는 길,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 주춤하고요. 수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신갈나들목까지 3km 구간이 밀리고, 이후로도 남사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2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 분당수소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 남단을 지난 지점, 현재 3차로 상에는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고요. 이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이어지는 청담대교 북단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건 국민이 대체로 동의한다며 보유세 인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느 정도 강화할 건지 어떤 차등을 둘 건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보유세를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고 터지면 치명적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에 대해서도 3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15억 원을 중과세하게 돼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어제 서면 논평을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정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국민 앞에서 쟁점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는 민주적 정책 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이 세제 개편안과 후속 공급, 금융대책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겨냥해 내로남불 꼼수 거래를 덮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5선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끌어내리고 자신들만 부동산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주의 신특권 계급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을 옥죄려 만든 부동산 규제를 17억 사금융으로 우회하는 뻔뻔한 법꾸라지 대통령이 국민 부동산은 때려잡고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은 극대화하는 망언쇼를 안방에 생중계했다며 통탄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머물며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납니다. 특히 엔트로픽의 다리오 마모데이, OpenAI의 샘 알트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브로드컴의 혹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CEO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합니다. 이번 참배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각 상임위원장 등이 함께합니다. 여야 간 진통 끝에 원구성을 마친 국회는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투표수 전산 조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공전자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인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에 결론이 나야 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5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이 확정되면 6.3 지방선거로 5선을 수성한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빅테크의 인공지능 AI 자본 지출 우려와 유가 상승 여파로 동반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전 9시 51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4% 하락한 51,725.23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95% 내린 7,427.9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1% 하락한 25,252.45를 가리켰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와 저녁 사이엔 충청권과 남부지역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4도, 습도는 85%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7시 6분입니다. YTN 뉴스 FM.
5: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위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위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6: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분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분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장성철의 뉴스 명단.
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긴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이었는데 더불어근저당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던 분당 아파트 매매 관련 발언은 특별히 나오지 않았더군요. 부동산에 관련된 모두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많은 얘기를 듣겠다는 취지는 일단 충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유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의 특혜도 줄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막을 수 없는 거센 파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딴 나라 얘기 같아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 어제 있었던 부동산 대토론의 내용과 또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 현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도파민 터지는 본격 정치 토크, 여의도 숙녀 캠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뉴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 빨리 가죠. 그래도 오늘도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기자님 지난주 첫 방송 이후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우리 기자님께 또 뭐 지금 국회랑 청와대 출입하시잖아요.
1: 네.
0: 거기서 뭐 좀 뭐라고 좀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1: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몇몇 분들이 잘 아침에 잘 들었다고 연락을 네.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0: 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건 없었어요?
1: 아, 네.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0: 없었어요? 좀 오늘 이후에 아마 그런 네. 제안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들고 어우, 청취자 문자 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8854님. 윤예솔 기자 또 언제 나오나요? 매주 금요일 나옵니다. 금요일 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는 되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1: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그럼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요. 과세와 공급 방향 드러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입니다.
0: 네, 어제 큰 토론회 열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어요. 내용 좀

0: 설명해 주세요.
1: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에 열렸습니다. 한 14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 부동산 전문가, 뭐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청년, 고령층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을 했었고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놓고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0: 네.
1: 이게 부동산이 이제 정부 정책 방향 그리고 대통령의 한마디 이런 거에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되게 관심이 좀 컸었는데 토론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세제는 좀 과세 강화 의지를 좀 보여줬고요.
0: 네.
1: 공급은 도심 공급 확대 의지 확인한 자리였다 볼수 있습니다.
0: 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세금 문제인데 결국 보유세 올리는 건가요?
1: 네,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직접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보유세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되게 강한 표현을 썼어요.
0: 왜요?
1: 네, 직접 좀 워딩을 좀 인용해 보자면
0: 네.
1: 네,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현재보다 3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
0: 오.
1: 그렇게 하면 이제 폭동 같은 상황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0: 이게
1: 강하게.
0: 무서운 말이네요. 정치적 손해.
1: 네.
0: 이거는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총선에서 우리가 의석수를 잃어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1: 네. 그래서 또 과세 방식을 또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단순히 집이 몇 채인지, 실제로 사는 집인지, 투자 목적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취지였는데요. 현장 이제 참석자들은 보유세 인상에 이나 뭐 이런 방향에 좀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하잖아요. 요 현상도 투기의 효율적인 수단이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또 했어요. 그래서 실거주 투자 목적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세제가 시장 왜곡 만들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보유세 얼마나 올려야 되냐, 초고가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되냐 이런 방안은 나온 건 아니어서
0: 네.
1: 앞으로 추가 논의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세제 말고도 공급 문제도 논의가 됐네요.
1: 네, 또 세제 말고도 많은 관심을 가진 게 공급 이슈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공급 확대를 두고 현장 참가자들이 팽팽하게 좀 의견 대립하는 모습도 좀 보여졌어요.
0: 네.
1: 이 대통령이 이제 아 이게 서울에 새롭게 집을 지을 땅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현장에서 서울 시내 준공업 지역 같은 도심 유휴부지, 공공택지 적극 활용하자. 이런 제안이 왔고요.
0: 네.
1: 또 일부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면 집값도 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0: 네.
1: 근데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늘려야 된다는 원론에는 좀 동의를 하면서 좀 효과는 뚜렷하지 않 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내기도 했습니다.
0: 그렇더라고요.
1: 네.
0: 네.
1: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말은 헬기 타고 좀 수도권 돌아보면서 내가 좀 이렇게 찍어보려고 한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0: 대통령이 직접요?
1: 네.
0: 이것까지? 국토부 장관은 뭐예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세금을 올리거나 재건축을 전면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은 나온 거 아닌 것 같아요.
1: 네, 오늘 어제 이제 요 토론회는 뭔가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같이 수기를 가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청와대 쪽좀 물어보니까 사실 요거 준비하기 전부터 보유세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깊었어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이게 대내외적인 상황 판단을 해봐도 이게 보유세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요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소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설득하는 방법으로 토론회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행사가 좀 기획이 됐었고 만약에 뭐 국민적인 반발이라던가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논란이 있다면 또한번 행사 열어서 또 허심탄회하게 하는 얘기 만들어 볼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0: 윤니솔 기자님 생각은 어때요?
1: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좀 특징이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것처럼 좀 자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시잖아요.
0: 예.
1: 그런 것들 좀 저는 좋았다고 보고요.
0: 유식행위는 아니에요. 그냥 뭐딱 보유세 올릴 거야라고 정해놓고 그냥 국민 여론 수렴했어. 이런 형식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맞아요?
1: 그런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0: 네.
1: 그래도 이게 뭐막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좀 들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또
0: 네.
1: 27일 날 총리가 또한번더 연다고
0: 오,
1: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정부가 좀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저는 보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두 번째 뉴스는 3파전으로 압축된 민주당 예비 경선입니다.
0: 어제 경선 결과 발표됐네요.
1: 네, 어제 저녁에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끝났습니다.
0: 네.
1: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본선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3파전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구의 의장은 예비 경선 문턱 넘지 못했습니다.
0: 네.
1: 최고위원의 경우

0: 경우에도 되게 많이 이번에 출사표를 좀 던졌었는데 이른바 친명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뭐 박선원, 서미화, 김영호, 임미애 의원 본선 진출했고요. 친청 후보로 분류됐었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전원 생존하는 것이 좀 눈에 띕니다. 또 청년 후보로 불렸었던 김영남, 정민철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 다 예상됐던 결과예요? 취재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민주당 출입하고
0: 네,
1: 계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분위기 어때요?
0: 당대표 후보자는 좀큰 이변은 없었다는
1: 그렇죠.
0: 평가예요. 워낙 새 후보 다 무게감 있고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표가 많았다라고 보는데
1: 네.
0: 이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임미애 의원 발탁된 게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1: 오.
0: 임미애 의원이 대구 출신이고
1: 맞아요.
0: 또 영남권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당에서는 표가 많지 않을 거다. 이번에 또 권리당원 표심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의원들 좀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기도 했고 비공개 오찬을 한 사실도 알려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또 했습니다.
1: 네.
0: 또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도 아쉽게 패배했었던
1: 맞아요.
0: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채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섞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1: 윤 기자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취재 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던데 각 후보별 득표율, 득표 숫자 알려주세요.
0: 아, 그거는 정말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서
1: 아,
0: 저희도 정확한
1: 몰라요.
0: 숫자를 알지는
1: 그럼
0: 못하고.
1: 비정확한 숫자라도 얘기해 주세요. 누가 1등이래요?
0: 근데 각 캠프가 1등을 주장하고 있고
1: 다 1등이래요?
0: 다 합치면 100%
1: 넘어요?
0: 넘어가지고
1: 어.
0: 네.
1: 근데 그냥 우리 윤 기자님 보시기에는 누가 1등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로?
0: 최고위원 후보는 박선원 후보가 많은
1: 오,
0: 투표를 했다고 좀 알려지고
1: 그렇게
0: 있습니다.
1: 들어있고,
0: 네.
1: 우리 저 당대표 후보는 정청래, 김민석 누가? 알고
0: 아닙니다. 정확히 알지는
1: 계시네!
0: 못합니다.
1: 알겠어요.
0: 네.
1: 그러면은 그거는 좀 취재해서 나중에
0: 네.
1: 좀 알려주시고, 좀 방송 끝나고 저한테 살짝 귀띔 좀 해주세요.
0: 있습니다.
1: 세 번째 뉴스를 가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결로 당 분위기가 좀 묘한 것 같아요.
0: 네,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게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이 좀 공개적으로 정치적 판결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뭔가 오세훈 후보를 방어하는 직접적인 목소리는 또 나오지 않고
1: 그래요?
0: 있어요. 네, 이게 좀 미묘한 분위기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1: 네.
0: 아무래도 오 시장 대권 후보로 좀 거론되던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영 구도가 다시 재편되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같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후보 측에서 약간 좀 결과를 기다리면서 나의 입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그 다른 쪽,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 방송 패널들 뭐 이런 분들은 상대 말은 조심하던데 이게 뭐 내심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 서울시장 재선거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꿈이 이루어질 것도 같네요. 보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오세훈 시장 쪽은 상대 좀 난감해하는 것
0: 네,
1: 같고
0: 좀
1: 그렇죠?
0: 몸을 사리고 있다고
1: 네.
0: 하시네요.
1: 오세훈 시장 것만으로도 국민의힘 상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제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문제 놓고 당내에서 뭐 멱살잡이까지 나왔다고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좀 전해주세요.
0: 네, 어제 그 오후에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싸움이 났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1: 네.
0: 그래서 막 저도 급하게 좀 가봤는데 이미 좀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 귀대기라고 이제
1: 네. 이렇게,
0: 엿듣고 있는 곳에
1: 문에다가 이렇게.
0: 그 취재 방식 중 하나인데
1: 맞아요.
0: 그걸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문 밖으로 좀 고성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한 영남 지역의 재선 의원이 그 상임위 배정에 좀 불만을 가지고 김승수 원내운영 수석부대표한테 수석이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이걸 좀 크게
1: 그래요?
0: 얘기를 했고
1: 오.
0: 안에서는 막왜날 때리냐 왜날 잡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1: 때리기까지 했어요?
0: 예, 이게 무슨 상황일까
1: 네.
0: 했는데 이제 원내대표실에서 짧게 브리핑을 해줬더라고요. 정점식 원내대표 향해서 상임위 배분에 불만을 표시하는 일부 의원들이 큰 소리로 불만 표시했고 또 진짜로 폭력사 행위도 발생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1: 뭐 때렸다라고 하는 의원 혹시 취재해 보셨어요?
0: 네,
1: 뭐래요?
0: 그냥 화가 너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좀 피하는
1: 아, 뭐
0: 분위기였었습니다.
1: 멱살 잡았다, 뭐 때렸다, 이거는 확인을 안 해주고,
0: 네, 근데 이제
1: 그냥?
0: 거기 안에 있었던 당직자들은 이제 국회 생활하면서 이거 처음 봤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1: 그 멱살잡이하고 그런 거는 저도

0: 같아요. 옛날에는 재떨이가 그 유리 재떨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러긴 했었어요. 좋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다가 복귀하기로 합의한 바로 그런 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1: 네, 이제 또 어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한
0: 네.
1: 데 반발하면서 상임위 안 들어가다가
0: 오.
1: 우리도 이제 좀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이제 국회 복귀하기로 했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0: 네.
1: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도 선출이 됐었는데 후보를 선출하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가 각 의원들한테 어디 상임위 배정됐다고 안내를 하던 와중에 이제 불만을 품고 이런 사태들이 좀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어제 국민의 의원들 몇분좀 여쭤봤는데 이게 당이 오시장 판결도 그렇고 올림픽공원 사태도 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밖에서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안에서 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려고 좀 결심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좀 일어나서 참 속상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0: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조금 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원내대표의 가장 큰 권한이자 상징적인 아킬레스건이 이게 의원들 상임위 배분이에요. 엄청 부탁 많이 하거든요. 저도 국회 있을 때 원내대표 보좌관 할때 몇몇 의원분들은 와서 울어요. 울고 막왜 저는 왜이 상임위에 가면 안 되나요? 막 울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와서 형님 이게 막 이제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막판 결론 수순입니다.
0: 네, 민주당 결론 내릴 분위기네요.
1: 네, 이게 되게 너무 그동안 저도 많이 전해드린 소식 같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내 논의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0: 네.
1: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회의에서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수기에 마침표 찍을 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되는 수순을 보였습니다.
0: 근데 당내외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좀 높잖아요.
1: 네. 대표적으로 홍기호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요게 완전히 없애면 범죄 피해자가 피해 볼수 있다고 계속 우려를 해왔잖아요.
0: 네.
1: 특히 성폭력, 뭐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이런 것들은 경찰 초기 수사가 좀 부실하면 검사가 좀 직접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계속 냈었는데 이제 요렇게 이견이 당에서 또 있다 보니까 원내에서도 이제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을 하는 이제 정책 의총을 열기도 하면 좀 숙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요걸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는 방안을 이제는 좀 바꿔서 선회에서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럼 지금 이 시점에 결론을 내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전당대회 전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1: 네,
0: 왜이
1: 그렇습니다.
0: 시점이에요, 그러면?
1: 아무래도 이게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이 좀 있어서 이걸 외면하기 어렵다고들 해요. 이게 민생이랑 되게 직결된 사안이고 대한민국의 이제 형사사법 체계를 좀 바꾸는 되게 중대한 사안인데 이게 자꾸 정쟁화가 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정쟁화가 되면 제대로 논의가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좀 빨리 지금 이 시점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만들어서 조금 만약에 문제가 있던 고치고 바꿔나가면서 좀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0: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어떠한 부작용이 오류가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일단은 시작해보고 나중에 고치자. 이게 집권 여당다운 태도인지 상당히 좀 의문이 갑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오늘 국민일보 윤예슬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은 정말 국민을 존경하고 당원을 사랑하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YTN 뉴스 명당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또 국민 존경하고 사랑해요. 당원 동지 여러분 더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2부 진성준 의원과 함께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오래 쓰는 건전지
1: 오렉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 140명과 함께 3시간 동안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주엔 한 총리 주제로 한 번 더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누가 1등 했는지, 누구는 왜 떨어졌는지, 여권의 대표적인 전략통이자 부동산 전문가시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의원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네.
5: 의원님, 어제 예비경선 결과부터 좀 여쭤볼게요.
6: 네.
5: 예상하셨던 결과 그대로 좀 나온 것 같아요?
6: 글쎄, 당대표 예선 결과는 뭐 많은 분들의 뭐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5: 네.
6: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은 워낙 많기도 했고,
5: 네.
6: 그래서 뭐 쉽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만, 좀 청년 후보들이 다 탈락한 것이
5: 네.
6: 좀 아쉽습니다.
5: 네.
6: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후보 또 청년 최고위원이 한 사람쯤은 진출하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5: 네.
6: 이제 탈락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5: 그 저 의원님
6: 네.
5: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 결과 누가 좀 1등으로 알려졌어요?
6: 그 예비 경선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5: 네.
6: 뭐 알 수가 없고
5: 네.
6: 저도 뭐 들은 바가 없습니다.
5: 네. 느낌적으로도 좀 잘 모르세요?
6: 잘 모르겠어요. 예.
5: 그 친청계 최고

0: 후보위원 후보 셋다 본선 진출했잖아요. 의원님 예측하셨어요?
1: 글쎄, 이게 막 친청계다, 뭐 친석계다, 친명계다 이런 구분 참 낯뜨거운 일이고 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다 보면 혼자만의 힘으로 자력 당선 같은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죠. 예, 그건 이제 뭐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와 연대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들이 모두 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다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0: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지금 예비경선에서 1등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전망도 분석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1: 네, 그거 그냥 뭐 그냥
0: 추측이에요?
1: 머릿속의 추정이겠죠.
0: 예.
1: 예.
0: 근데 의원님, 저는 어제요, 박성준 의원님하고 이건태 의원님 탈락한 게좀 의외였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뭐 공수 취소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안 사건 문제일까요? 뭘까요? 인지도가 좀 낮아서 그러실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글쎄요. 그 이제 전당대회 경선이 펼쳐지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막 홍보들이 막 이어지는데 뭐 문자 메시지도 들어오고 또 각종 SNS에 자신들의 정견을 알리고 또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도는데 제가 볼때 우리 박성준 의원님과 이건태 의원님의 홍보물이 빈도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당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께도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 민주당의 좀 중진 의원으로서 현재 전당대회 상황 좀 우려스럽게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뭐 우리 민주당은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화합하고 같이 갈등 다 없애고 한 팀으로 나가는 거지. 어떻게 좀 생각 드십니까?
1: 예, 뭐 마땅히 그럴 겁니다.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모두가 다그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단합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하지만 지금의 양상은 좀, 좀 걱정스럽고 좀 개탄스러운 면도 있어요.
0: 어떤 부분이 제일 그러세요?
1: 뭐 경선이나 선거나 다 치열하게 벌어지기 마련입니다만은. 이런 치열한 경쟁이 뭔가 좀 생산적인 경쟁이었으면 좋겠는데, 당의 미래, 또 당의 노선, 또 당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국가적인 과제에 대한 어떤 처방, 이런 것을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나는 누구와 가깝다, 또는 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식의 친소 관계나 또 과거 이력 파묘 뭐 이런 네거티브성 경쟁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서 국민 보시기에 좋지 않다. 또 당의 미래를 놓고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럼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한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세요?
1: 글쎄 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실 분은 아닙니다. 김인석 전 총리가 매우 저 신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왜또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당신이 확보하고 있는 근거 뭐 이걸 좀 신속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당의 집행부에 있어 봤습니다만 뭐 전당대회나 또는 중대한 선거 국면을 놓고 입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통상적인 그런 입당의 추이와 동향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주목해야 될 이상 동향 같은 건 없다는 것인데 김민석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그 신천지 세력과의 대결전이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 신천지 세력들이 당내 전당대회에 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근거를 좀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0: 유시민 작가 얘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화요일에

0: 에 이어서 어제도 지금 이번 주만 두번 방송 출연한 건데 점점 발언 수위가 세지고 그좀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너무 세고 또 거칠죠. 그런데 이제 당신이 제기하시는 바에 우리가 좀귀 기울여야 될 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충정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그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이나 거친 표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의 반발이나 이런 걸좀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온건한 표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쯤한 문제 제기를 또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있을 테이니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자주 참전하시고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1: 글쎄, 뭐 저는 공격이라기보다 청원으로 받아들여야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으신 분이고, 또 그의 그 정치 비평 활동이 굉장히 날카롭고 또 많은 국민에게 뭐 호응을 얻기도 했지요. 또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당원은 아닙니다만 남다른 분이십니다. 뭐
0: 그렇죠.
1: 그의 정치 이력도 그렇고.
0: 그럼요.
1: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우려 지점을 지속적으로 그런 충정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다만 그것이 이제 거듭되고 또뭐 표현도 대단히 거칠고 수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점은 당신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좀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아,
1: 다 아전인수식 해석이죠,
0: 그래요?
1: 뭐. 예, 뭐 당신이 전당대회에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0: 예. 근데 정청래 후보를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편들지는 않았지만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평론가는 정청래 후보를 좀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그 해석의 영역이니까 그거야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만, 당신이 뭐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0: 네, 알겠습니다.
1: 않고요. 예, 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성공하려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유시민 작가가 등판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낸 이후에 정청래 후보의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정말 확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1: 글쎄, 그것을 뭐 간접적 효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제 그런 간접적 효과를 노리고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냐 하는 거라고 또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0: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1: 글쎄, 그래서 이제 해석은 자유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0: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안수사권은 이제 전당대회 전에 완전 폐지로 당내 분위기가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도 될까요?
1: 말씀드립니다. 예,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왕의 당내의 대체적인 합의였습니다. 저는 당론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부실 수사나 사건 함장,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부실 수사를 예방하고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 그동안에 그 수사를 담당해왔던 수사관이 충실하게 보완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수사기관을 변경하거나 수사 주체를 교체하도록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그 보안 수사의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의무 절차를 또 두어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는 예방할 수 있다, 또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적어도 직접 수사하는 것만큼은 좀 완전히 차단한다라고 하는 큰 방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데 당의 중지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0: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1: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3시간 동안 부동산 토론회 하셨잖아요.
1: 네.
0: 의원님께서 좀 눈여겨 보신 이야기나 좀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 부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뭐 예정 시간을 막 두 배씩이나 넘겨서 진행되어서 나올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부동산 관련 세제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네. 이원화하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왜 저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과세하고 있냐라고 하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 왔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원화해서 네. 단일화하자. 하는 방안도 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이제 다만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지방세로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지역마다 땅값 부동산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네, 서울은 아주 뭐 지가가 높고 그렇죠. 지방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경우에 지방 정부가 걷는 세수의 큰 차이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그 공통세 부분을 할당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론화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 또 어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를 그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러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의 총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해서 차등과세하는 것은 어떤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0: 네.
1: 집의 보유수가 아니라 전체 총 보유하고 있는 집값을 총액으로 계산해서
0: 네.
1: 과세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어제 대통령 말씀 들어보면 보유세 강화는 이제 기정사실 같거든요. 세금을 올리는 거는 뭐 국민들이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이제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좀 네. 부담되는 정책이라고 보진 않으세요?
1: 부담스럽죠.
0: 네.
1: 대통령도 그런 부담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1: 예, 그렇지만 뭐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0: 네.
1: 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는 집값에 영향도 있을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죠.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세 형평성 또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0: 네.
1: 그런 가운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어서 보유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에 거래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주거 안정을 기하는 이런 세제 설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초고가 주택 기준 얼마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1: 글쎄요. 그것이 참 고심스러운 대목입니다.
0: 그렇죠.
1: 예, 그 서울 집값도 뭐 지역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0: 커요. 예.
1: 네,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데
0: 예.
1: 글쎄요. 뭐 지금 종합부동산세의 면세 기준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0: 네.
1: 이제 그런 점은 그간의 집값 동향 같은 것들을 잘 판단해서 과세의 기준 또는 면세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요하게 보면서 현실을 좀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0: 그럼 대략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 지금 현재는 글쎄요. 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종합부동산세 면세 기준이
0: 네.
1: 저 뭡니까? 저 공시지가로 9억 원.

0: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시가로는 한 15억 이쪽 저쪽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선들은 뭐 그것도 아무런 저 뭐 판단 없이 설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기분 내키는 데 따라서 정한 게 아니니까
1: 네.
0: 기존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현 상황을 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이번 토론회 앞두고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0: 예.
1: 어제 저는 대통령께서 좀 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급 안 하셨어요.
0: 네.
1: 이 근저당 논란 의원님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0: 글쎄 저 대통령께서 뭐 당신의 부동산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 한 채마저도 이제 파셨는데
1: 네.
0: 그런 의지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아파트가 성남에 있는 것이어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잖아요.
1: 네.
0: 또 재건축도 예정돼 있는
1: 맞습니다.
0: 집이라고 해요.
1: 네.
0: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그 집이 처해 그 아파트가 처해 있는 여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배려해야 될 대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당장에 그 집에 새 들어 살고 계신 세입자의 형편도 고려해야 했고.
1: 그렇죠.
0: 또 이 아파트를 이제 산 분, 매수 한 분의 어떤 금전적인 상황도 고려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게 아니라면 현금을 막 35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에게만 팔아야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아파트를 매수한 분도 올 10월 달에 지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잔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주신 것 같아요.
1: 네.
0: 그게 불과 한 3개월 차이입니다.
1: 네.
0: 7월 달에 계약했는데 그분이 그 집을 처분하는 것은 한 10월 달에나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 3개월 정도를 잔금 처리 기간을 유예해 주면서 통상적으로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어서 그냥 그 저 사시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 선의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1: 네.
0: 일부러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도 대출을 좀 막아놓은 부분 때문에 좀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진 않으세요?
0: 예,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1: 네.
0: 또 그것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역시 공감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든지 전세 대출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1: 네.
0: 그것이 거꾸로 집값을 앙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또 한편으로는 가계의 부채 부담을 높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실제로 우리 경제에 위험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가계대출이 너무
1: 네.
0: 크다는 거잖아요.
1: 네.
0: 가계부채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그 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1: 그런데
0: 네. 그것이 실수요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한 손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께서 이번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에 당선되셨잖아요.
0: 네.
1: 어떠한 표 포부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 30초만 말씀해 주세요.
0: 예, 뭐 제가 보니까 이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야당에서 맡고 있어가지고
1: 네.
0: 국방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동안에는 국방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1: 네.
0: 당장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하는 문제도 뜨거운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위원장님 그 안규배 네. 국방부 장관 병역 의혹 있잖아요. 요거는
0: 네.
1: 그냥 관련 기록 공개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0: 예, 그런데 안규백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니
1: 네.
0: 그 40년 전에 잘못된 그 병적 기록이 있다.
1: 잘못된 기록이다.
0: 그, 예, 잘못된 기록을 공개해서 오히려 오해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저 문제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네. 안심하고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0: 네.
1: 좋은 뭐 저희 국민들을 위한 국방정책 많이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진성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혈당 관리 식단, 혈당 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 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8: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9: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8: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0: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예상이 되고요. 중부를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좋은 편인데 이 반대편 부산 쪽으로 수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7km 구간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영동대교를 지난 지점 1차

0: 하루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성수대교 부근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오늘 폼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이게.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창 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오늘 여의도 숙녀 캠프는 금요일이잖아요. 날씨가 꾸물꾸물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좀 우울하시잖아요. 유튜브처럼 방송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제 제가 유시민 장관 대기실에서 만난 것도 내가 다 공개해버릴 거예요.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 공개할 거고 김정현 기자님 네. 어제 누가 1등 했는지 오늘 다 그냥 다 얘기해버려요. 다 해버려요.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주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가 휴가를 갔어요. 그 자리를 메워줄 수요일의 용병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나오나 이 세상에 한국일보 김정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아우 저 어제 MBC 뉴스 하이킥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그 다음 코너가 유시민 작가의 코너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대기실에서 우리 뉴스 명당에 인터뷰 내가 요청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우리 PD님이 원하시니까 또 우리 PD님이 하라면 하잖아요.
3: 해야지.
0: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갖고 그동안 비판 많이 했는데 용기를 갖고 이제 대기실에서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MBC PD 분한테 오셨냐고 그랬더니 앉아 있대. 그래서 가서 좀 인사해도 되냐 그랬더니 가시라고 그러면서 막 그 PD가 킥킥킥대고 웃어. 그러면서 빵 터져가지고 그 같이 출연했던 신인규 변호사랑 제가 같이 이제 인사하려고 하는데 신인규 변호사가 먼저 갔거든요. 근데 문 앞에서 딱 유시민 작가랑 눈이 마주쳤나 봐. 갑자기 멈칫해. 멈칫하더니 갑자기 나를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빨리 와서 인사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작가님 장성철입니다. 그랬더니 신인규 변호사도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저를 딱 보더니 그 싸늘한 눈빛 있잖아요. 그 되게 무서운 눈빛. 그 경멸하는 그런 눈빛을 쳐다보더니 예, 압니다. 예. 이러시더라고. 그 순간 뒤를 딱 돌아봤는데 신인규는 튀었어.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제가 PD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출연 요청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러는 날씨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드리려고 제가 명함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명함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2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정쩡하게 딱 있다가 그래도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제가 작가님 말씀도 잘 듣고 그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내 말을 뭐 들을 거 있다고 뭐 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히 계세요.
4: 섭외요

0: 촬영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1: 어, 그
0: 결국에?
1: 분위기에서 어떻게 섭외 요청해요.
2: 아, 그건 말도 못 하셨네.
1: 말도 못 했어요.
2: 아.
1: 그래서 어, 제가 그렇게 가서 인사드린 것만 해도 저는 참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해서 가면서 쭉 방송을 들었는데 그 방송 중에 제 이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2: 이름이
1: 못
2: 나왔어요.
1: 들었죠.
2: 예, 너무 길어서.
1: 그저 장성철 씨가 아까 대기실에서 나한테 와서 같이
0: 아, 그 얘기를
1: 인사했는데
0: 했구나.
1: 그 장성철 씨 그렇게 평론하면 안 돼요. 누구 얘기 듣고 그렇게 평론하면 안 돼요.
3: 종혁신당 가서 정치할 거라는 그거에 되게 꽂히신 것
1: 그거구나.
3: 같더라고요.
1: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반성하면서 잠을 잤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 심기 건드려서 죄송하다. 그래도 저희 뉴스명당 한번 나와주시면 제가 한번 잘 인터뷰 준비해 볼게요.
3: 뭐 여기서
1: 어제 면전에서는 못했지만 여기 이 방송 중에 안 계시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유시민 작가님 인터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상 제 썰을 좀 풀었네. 아유, 김정희 기자님
0: 네.
1: 어제 예비경선 판세 분석 좀 해주세요. 판세
0: 아, 일단
1: 분석.
0: 1등이 누구냐?
1: 누구예요?
0: 제가
1: 누구?
0: 어제
1: 궁금해.
0: 방송하면서
1: 네.
0: 그런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아, 이제 오늘 발표가 나왔으니까
1: 네.
0: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정도 되면 너도 나도 1등이라는 소문이 파다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정확히 틀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어제
1: 나왔지.
0: 밤부터
1: 분위기
0: 이제
1: 보면 알아.
0: 양쪽 모두가 1등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래도
0: 지금.
1: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0: 근데 약간 좀그 수치는 달성 1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과반은 아닌데 한 6에서 10%포인트 정도 차이로 1등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미묘하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정도 차이는 있고 누가 말이 맞는 것인가
1: 네.
0: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1: 뭐야?
0: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1: 아니 그래도
0: 현재로서는.
1: 기자의 느낌, 촉, 취재, 정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빨리 풀어줘요.
0: 현재로서는 김민석이 이길 가능성은 좀 있었겠으나
1: 네.
0: 투표율이 예비 경선 투표율이
1: 낮았어.
0: 37%였잖아요.
1: 낮았어.
0: 이게 낮은 건 아닙니다, 결코.
1: 왜요?
0: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 예비 경선에서 이 권리 당원들이 투표하기 시작한 게 2024년에 처음으로 했어요.
1: 네.
0: 그때 30.6이 나왔습니다. 30.6. 근데 이번에 37 나왔죠.
1: 아, 그것도 핫하게 붙었으니까 우리 한50% 넘을 줄 알았잖아요.
0: 아, 그건 이제 본경선 가면 그렇게 돼요.
1: 본경선?
0: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 당시에도 2년 전에도 30.6이 나왔다가
1: 네.
0: 본경선 가니까 4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2%포인트가 본경선 때 올랐어요.
1: 네.
0: 근데 그때 당시에는 누가 누구랑 붙었냐? 이재명, 김부관, 김지수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사실 투표 동인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선거였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지난 직전 전대 같은 경우에는 56.9가 나왔거든요. 거의 5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려를 하면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은 예비경선 37이지만 여기다 단순 합산 12가 붙고 경선이 과열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적어도 50은 최소한 넘길 것이고 한60 사이 정도 나오지 않겠냐.
1: 그런
0: 요 정도
1: 전망이죠.
0: 전망이 나와요.
1: 네.
0: 근데 이제 37이 나왔기 때문에 37은 투표율이 그렇게 높은
1: 높지
0: 편은
1: 않아요.
0: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1: 네.
0: 이 경우에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유리합니다.
1: 결속력이 강하니까.
0: 그렇죠. 거기는 투표율이 낮든 날씨가 나쁘든
1: 네.
0: 기분이 좋든
1: 네.
0: 무조건 투표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37이면은
1: 네.
0: 이거는 정청래 후보 지지자층의 투표가 굉장히 많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1: 느낌상.
0: 느낌이요?
1: 네. 아니, 그
0: 느낌?
1: 각 캠프랑 통화해 보면은
0: 네.
1: 반응이 있잖아요. 막
0: 네.
1: 꾸며서 아니 우리가 이겼어라고 하는
0: 네.
1: 분들도 있지만
0: 근데 저한테 그 캠프 관계자들 역시도 원래는 당사자한테는 후보 당사자한테는 그래도 결과 통보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1: 네.
0: 후보 당사자한테도 결과 통보를 안 했고
1: 안
0: 민주당에서
1: 했어요.
0: 이걸 아는 사람이 딱세 명밖에 없단
1: 맞아요.
0: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누굴 어떤 느낌이라거나 근거라거나 이런 거를 사실 믿기가 정말
1: 알았어요.
0: 어렵습니다.
1: 모른다는 얘기네.
0: 네.
1: 좀 이따 취재해가지고 또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가 되게 많은데. 네?
0: 다음 주 월요일 와주세요.
1: 2년 끊을 거야.
2: 그러면 이 정도면은
1: 네. 어떻습니까?
2: 나오는 예상들은 다 거짓말일 거예요.
1: 네,
2: 그
1: 맞아요.
2: 똑같은 상황을 저희가 작년
1: 맞아요.
2: 대선 후보 경선 때 느꼈기 때문에 온갖 밖으로 돌았고
1: 맞아요.
2: 이름하고 그 숫자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 나중에 이제 결과 봤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세 명만 한다면서요? 국민의힘도 세 명밖에 몰랐어요.
1: 네.
2: 그 봉투 뜯어서 옆에 불러주는 사람, 이거 치는 사람, 그리고
1: 맞아요.
2: 총괄하는 사람 한 명.

0: 네, 숫자 아는 사람은.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안 믿어야 된다.
1: 안 믿어야 돼.
0: 예.
1: 숫자로 막 돌릴 거야. 지금.
0: 예. 그래서 굉장히 조마조마 했죠. 저희는 이렇게 뭐 4명 갔다, 2명 갔다가 이렇게 갔을 때, 4명에서 2명 갔다 저는 굉장히 떨었어요.
1: 그렇죠.
0: 그때.
1: 엄청 떨리지. 알 수가
0: 굉장히
1: 없으니까.
0: 떨렸어. 아예 모르니까. 그냥. 예. 그 자리에서 탁 나오니까.
1: 근데 윤희석 대변인님 생각에는
0: 예.
1: 현재 뭐 분위기, 여론조사, 각 캠프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떠세요? 분위기?
0: 정청래 후보가
1: 만만치
0: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뭐 안 나오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도 뭐 몇 분이 하시고 했는데
1: 네.
0: 그때랑 비교해 보면 뭐 전혀 다른
1: 그렇죠.
0: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잘해요 선거를.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많이 얻어맞는 스탠스로 가잖아요.
1: 그러니까.
0: 네. 어떻게 보면은 친명계에서 송영길 후보 포함해서 작전을 잘못 짠 느낌도 들어요.
1: 네.
0: 그 결과가. 최고위원 컷오프에서 나타난 게 아니냐.
1: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네. 보고 강수영 변호사님
2: 네.
1: 어제 예비경선 당대표 선출 요 분위기 뭐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일단 투표율이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게 그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당대표 예비경선은 3명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1: 네.
2: 그 3명이 누가 될지는 사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니까
1: 거의 네 무조건
2: 뭐 투표를 어떻게 한들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 그 참여해야 된다는 동인이 떨어졌을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 이제 관건은 최고위원 투표인데 최고위원 투표도 의외로 그 권리당원 관심사가 좀 떨어지고
1: 네.
2: 그 중앙위원급 선거가 지금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비경선은. 그래서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50%가 중앙위원급이더라고요.
1: 네.
2: 반영 비율이.
1: 네.
2: 그러니까 당 그 권리당원의 표보다는 최고위원은 그 중앙위원회 의사가 훨씬 더 많이 그 뭐 600명, 700명밖에 안 되니까 최고
1: 네.
2: 중앙위원이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대변인님 말씀 주셨던 그 이건태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 박성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떨어지신 것도 의외긴 했는데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 아니 최고위원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지금
2: 예.
1: 정청래
2: 당대표 그런
1: 김민석 요 두 분 분위기 어떠냐고요 지금
2: 근데 김민석 캠프에만 제가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1: 네.
2: 왜냐면 정청래 캠프는 제가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지
2: 연락할 수가 없어서 봤더니 되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게 뭐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지가 않고
1: 척하는 거 아니에요 척
2: 그냥 이제 화두가 된 건지 신천지.
1: 네.
2: 신천지 관련해가지고 캠프 내에서는 토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2: 이걸 언급하는 게 맞나? 김민석 후보가 그런 의견 아니다. 뭐 할 수 있지. 그럼 뭐 특정 후보를 저격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더라고. 여기에 대화가 집중되어 있지. 뭐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이번 결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런 분위기가 전혀 감지가 되지 않아서.
1: 네.
2: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지 않았나?
1: 앞서지 않았나.
2: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네.
3: 저는 우리 장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1: 네.
3: 지금 민주당에서 최종 결과치를 아는 사람이 3명이잖아요.
1: 네.
3: 국회의원 2명,
1: 네.
3: 당직자 1명.
1: 네.
3: 어디서 얘기가 나올까요?
1: 나오게 되면?
3: 네. 그런 건 보통.
1: 실무자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3: 그렇죠.
1: 실무자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3: 아, 그런 건 보통 의원급에서 흘리고 실무자 책임으로 보나요?
1: 의원급 그렇게 보는데.
3: 난 얘기한 적 없어 이렇게.
1: 근데 이제 막 오늘 보안각서까지 썼기 때문에 네. 오늘이나 뭐 내일까지는 얘기를 안 할 거고 네. 이제 약간 긴장이 늘어지는 주말 좀 지나서는
3: 그치.
1: 누군가가 전화해보면 아니 결론 얘기 안 해줘도 되고 수치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분위기만 얘기해줘. 어때? 뭐 저기 정청래가 뭐 1등 했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게 아니지? 그러면은 아이 뭐 마음대로 생각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뉘앙스 단어에 따라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주말 지나서는 조금씩 흘러나오지 않을까.
3: 그걸 이제 생각했습니다. 수치를 정확히 말해주진 않죠.
1: 아유, 큰일 나죠.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각서 써가지고.
0: 다 거짓말이에요. 너무 많은 밖글에 돌았어 그때.
1: 맞아요. 네.
0: 너무 웃겼거든요.
1: 강소연 변호사님.
2: 네.
1: 좋습니다. 이제 최고위원.
2: 네. 네.
1: 신청계 3명 다 됐어요.
2: 근데 그것도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1: 아,
2: 네, 왜냐하면 그 뭐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투표 지침 이게 세 분을
1: 생년월일
2: 예 네, 생년월일 나눠가지고 투표 지침 이렇게 돌 때 치명계의 커뮤니티나 그 댓글들이라는 걸 읽어보니까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1: 지침이 없었죠.
2: 지침을 만들어 봐라 그랬는데. 그 AI를 돌려봐도 안 되는 거예요.
1: 거기서는
2: 답이 없는 거예요. 후보자 너무 많으니까.
1: 그러네.
2: 이제 또 겨우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여성 의원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라도 네. 좀 몰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세 명을 똘똘 뭉쳐가지고 교차 투표해서 교차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몰면 세 분 다 살겠다 이 생각은 제가 들어서 신청계 약진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태 의원하고 이제 박선조 의원이 이제 떨어진 것이 의외였는데 네. 그 이건태 의원은 그래도 그 토론회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토론회를 받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 예, 실제로 토론회 했으면 그 더 떨어졌을 거고
1: 런건태 예,
2: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네. 당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박선조 의원은 좀 의외긴 하나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앙위원급이 50%나 가진다는 건 지역위원장이든 뭐 이제 당에 있는 아주 핵심 코어들이잖아요. 최고위원보다도 더 그 임미애 의원이 경합이었을 같아요. 경합이었던 것 같아요. 임미애 의원이. 임미애 의원은 권리당원 숫자가 대구 경북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결국 임미애 의원이 됐다는 거는 당원에서는 큰 표를 못 얻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중앙위원급에 된 분들이 그래 그래도 뭐 지역주의 타파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밀어주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박성준 의원이든 뭐 이건태 의원이든 떨어지는 경우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 최악체로 봤거든요.
1: 박성준 의원 좀 의외였던 게 그 5시 그때쯤에서 다른 방송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그분 컷탈락되는 바람에 저 강수영 변호사가 연장 방송했잖아요. 아~
2: 네, 인터뷰 잘 됐었는데 못하시고.
1: 어떻게 보세요? 그 정말 이 다섯 명 친명 세 명 친정 뭐 그럴 거라고 좀 뭐 예상을 했었지만
0: 네, 솔직히 그 친명 세 분은 여덟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생일별로 나눴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네. 들어는 갈 수는
1: 진짜,
0: 있겠죠.
1: 진짜.
0: 그래서 그걸 그렇게 크게 보질 않아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건태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의 그 토론회를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들어보면 했으면 더 안 됐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박성준 의원인데 박성준 이건태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네. 공소 취소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고 박성준 의원은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 뭐 재연도 앞장서서 했던 주연이었잖아요 거기서 그런 게 반영됐다고 만약 해석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 되겠죠. 특히 중앙위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선거인단이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땐 거기서 판명이 난 것 같아요. 뭐 여론이야 저 당원들이 이렇게 다 14명한테 투표하니까 크게 이렇게 쏠림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
1: 1인 2표인가요?
0: 중앙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했냐 거기에 따라서 박성준 의원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결론은 공소 취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말해주는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1: 아까 진성준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봐서 제가 이건태 박성준 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홍보의 빈도가 좀 약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3: 저도
1: 보세요?
3: 박성준 의원이 조금은 좀 느긋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아. 출마 선언도 또 약간 늦었고 윤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 취소 관련해서 오늘 저 조간에서도 지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것들이. 근데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이것 때문에 어느 정치적 영향력을 줬었겠는가라기보다는 공소 취소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방식이 이제 그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걸 애초에 처음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모임 이름이 공소취소 모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왜 정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왜 조작기소 모임 뭐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공소취소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아 민주당이 공소취소를 하려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차적인 전략적 미스 이런 거에 대한 좀 약간 만약에 이제 공소취소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다면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1: 그런데 당원들이나 중앙위원들은 대통령 공소취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요?
3: 네.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근데 추진은 하는데 왜 이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미스를 했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전략적으로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판단도 깔려 있을 것이고 또 인물론적 차원에서도 뭐 이제 중앙위원이나 뭐 이렇게 중앙위원들은 이제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광역의장들, 광역의회 의장들인데 그분들과의 좀 관계가 좀 좋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의외의 인물은

0: 김명호 의원.
1: 예.
0: 김명호 의원이 쿼드풀을 극복하고 8인에 포함이 됐는데 김영우 의원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컷오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바라봤던 시각이 되게 많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3선이시고 맞아요. 또 그리고 그 중앙위원들한테 표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요새 워낙 초선 최고위원들이 많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위원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3선 중진 정도 되는 인물이 뭔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된다. 이런 니즈들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일단 8인에는 포함이 되셨습니다.
1: 이번에 권리당원이 중앙위 50, 권리당 50이잖아요. 네. 이번 예비경선의 네. 표가. 그러면 중앙위의 한 표가 네. 그 권리당원 총 투표수로 해가지고 뭐 한 표가 20표도 될 수 있고 이거예요? 아니면 1인 1표예요?
0: 아니죠. 20표가 아니라 이번에는 네. 1000표, 1000표는 되지 않을까요?
1: 중앙위. 네. 네. 중앙위 한 표가 1000표의 네. 가치가 있다?
0: 네. 그래서 임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유리했을 거예요.
1: 그러겠네요. 네.
0: 서미아 의원도 네. 지금 당원들이 많이 투표해서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동시에 호남 쪽에서 밀어줬다는 얘기도 꽤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중앙이 호남 쪽 중앙위원들이 서미아를 밀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당원뿐만 아니었다. 네.
2: 단순 계산으로 3,000표 되겠는데 한 명이 600명이면 네. 160만이라면서요. 한 2,500명 되겠네. 네. 한 명당.
1: 네. 와, 어마어마한 네. 거네.
2: 그러니까 중앙위원의 역할이 크고 뭐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부친이 유명한 분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2: 그 영향도 분명히 끼쳤어요. 김상현 의원이잖아. 저는 그렇게 봤고 맞네. 공치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름이 공치모여서 박성준 의원한테 그랬다기보다는 유시민 작가 얘기를 제가 뭐 두둔하는 건 아닌데 유시민 작가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공소취소 얘기 듣고 내가 내가 미친 건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영향 줬다고 봐요. 충분히.
1: 강승윤 변호사님 전반적인 네. 지금 네. 1차 예비경선 끝났잖아요. 전반적인 판세 한번 좀 생각 판단 좀 해줘보세요. 처음에는 뭐 김민석 후보가 그냥 여유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3: 네.
1: 지금까지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 보면 정청래 후보가 뭐 앞선 결과도 많이 나왔거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3: 일단은 수치를 제가 또 말씀드릴 순 없지만
1: 해요, 여론조사 해,
3: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 여론조사 그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 네, 의뢰 그게 네. 이제 앞서가는 느낌이 그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정천현 후보도 막 SNS에 올리시고
1: 네.
3: 이게 바로 민심이다 뭐
0: 이렇게 넌 아니야
1: 센자예요.
3: 근데 그 조사를 보면 아 언더독 그 포지션이 효과는 있긴 있구나.
1: 있어요?
3: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 죄송합니다. 피해자 포지션으로 선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네. 결집도가 있구나라는 건 느꼈지만
1: 네.
3: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그래 내가 마음을 좀 바꿔야겠어 이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 호남에서의 그 여론조사 결과잖아요. 그 여론조사도 보면 호남에서는 여전히 김민석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와서
1: 두 배 앞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3: 예, 권리당원의 표심이 가장 중요한 이 선거에서는 여전히 이제 판세는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수록 그 정청래 후보에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변수는 유시민 작가가 이제 갈수록 세지잖아요. 저 언급이 세지고 뭐 빈도는 뭐 어제 좀 빈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말씀하시던데 뭐 이제 어쨌든 유시민 작가의 등판 이후에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뭔가 잘못하고 있어. 이걸 동의해야만 정청래 후보를 찍을 수 있는 듯한 그런 구도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1: 네.
3: 근데 정청래 후보는 원보이스를 강조하잖아요.
1: 네.
3: 내가 이재명 지키는 사람이다.
1: 못 믿겠다라는 얘기가 많고.
3: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1: 네.
3: 이제 이 빈틈의 균열이 메우기가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 측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신천지 관련된 언급인데 김민석 후보 본인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뭐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신천지라 그랬냐.
1: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3: 그렇죠. 원론적으로 얘기한 거다.
1: 그럼 송영길 후보를 대상으로 얘기했겠어? 본인을 대상으로 얘기했겠어? 그럼 한 명이지 뭐.
3: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세련되게 말씀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 아예 말씀 안 하시거나. 왜 그러냐면 저는 1인 1표제가 정청래 후보가 만들어낸 또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1: 네.
3: 검찰개혁하고 1인 1표제인데 1인 1표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지금 이렇게 투표율이 뭐 50% 되더라도 되게 높다고 평가할 정도의 투표율이면 많이 잡아야 80만 표가 이제 나온다는 건데 권리당원 표가 그 중에 뭐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10만 표든 15만 표든 그게 만약에 어떤 집단에서 밀어놓은 표가 존재한다면 뭐 완전히 이 선거는 가짜 선거가 돼버리는 거니까 1인 1표가

0: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당원 주권주의가 실현되려면 그런 것들을 다 발본색원 해야 된다. 그건 누구나 동의할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 밑자락을 좀잘 깔면서 이런 일표제 실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밑자락보다는 그냥 신천지 내가 그만두지 않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먼저 가니까 이제 특정 진영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을 들은 제 느낌이 뭐냐면 정청래 후보가 만만치 않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냥.
0: 만만치 않죠.
1: 네. 길게 좀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야, 이게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당원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좀.
0: 바뀌고 있다? 당원들의 생각이?
1: 네.
0: 왜요?
1: 네?
0: 당원들의 생각이
1: 아, 이게
0: 왜요?
1: 수치로 나타나고 있잖아.
0: 어느 수치를?
1: 아니,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0: 근데
2: 제가
0: 이거는
2: 그
0: 그대로인데.
2: 뉴스명당의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1: 그렇죠.
2: 수석 위원
1: 수석
2: 아니겠습니까?
1: 심의위원이죠. 네.
2: 제가 그 KSOI랑 미디어 토마토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가 나온 다음에 사실 KSOI가 먼저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이게 이제
1: 흐름이 맞냐?
2: KSOI가 이제 정청래 대표 측과 굉장히 가깝다. 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1: 늘
2: 많았어요. 아,
1: 하더라고요, 막.
2: 굉장히 많았어. 많긴 많은데, 그럼 기자된 입장에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떤 공식적인 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뭐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라는 봤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갑자기 미디어 토마토 딱 나왔는데, 이
1: 어쨌든
2: 흐름이,
1: 흐름이
2: 이게 민주당 지지층하고 진보층에선 분명히 추세가 정청래 후보가 올라온 거는 사실 그
1: 올라온
2: 여론조사
1: 추세죠.
2: 기간에서 사실입니다.
1: 맞아요.
2: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미디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그 등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 파일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자세한 내용이. 근데 이제 그 KSOI만 봤을 때는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일각에서는 뭐 질문지 구성이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꼼은 아주 예리한 작업이 들어갔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볼건 아니다. 그러니까
1: 오.
2: 결과로서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니까 이 조사 방식의 자체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례적일 수 있지만 조사 방식까지 지금 탓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1: 그렇죠.
2: 하고,
1: 네.
2: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결국 양측 모두한테 좋은 여론조사다라고
1: 왜요?
2: 생각해요.
1: 왜?
2: 왜냐하면 친정,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여론조사가 27개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 이겨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정도 이겼나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페이스북에 다른 주제로 올릴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 고무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김민석 후보 측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이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여론조사가
1: 그랬죠.
2: 좋게
1: 이기는 걸로
2: 나오니까. 그러니까
1: 주니까.
2: 서울시장 선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계속 여론조사 좋게 나왔다 막판 가서 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에 한 번, 두 번에 연달아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양쪽 모두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3: 네.
1: 정청래 후보가 어쨌든 치고 좀 올라가고 김민석 후보가 내려가는 흐름은 맞는 것 같아. 한두 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요?
3: 어차피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분은 다 비슷한 분들이에요. 운동권 출신이란 말이에요. 오래 정치하신 분들이고. 그럼 차별점이 있어야 됩니다. 정청래 후보보다 확실해요. 뭐할 말하고 뭐 오불관한 아니에요.
1: 네.
3: 송영길 후보는 뭐 변론을 하고요. 근데 김민석 후보는 그래도 이 정부에서 총리를 하고 뒤에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1등 후보다라는 인식을 갖고 딱 총리 그만두고 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는데 정청래 후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1등 후보 같은 느낌이 없고 또 1등 후보다운 행보를 해야 되는 그걸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여당이잖아요. 이 당이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여당의 1등 후보처럼 인식되는 사람이 해야 할 행보들이 있는데 계속 투쟁도 아니고 근데 또 보면 투쟁 일변도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신천지 얘기 같은 것도 꺼낸 것도 그런 고유명사를 그렇게 팍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2등 후보 정도가 해야 되는 정도의 레벨 아닙니까? 그 정도.
1: 조급하다? 그럼 급하다?
3: 조급한 게 아니라
1: 네.
3: 본인 색깔을 잘 정립하고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놀란 건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처음 나왔을 때 어느 자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설하면서 이렇게 손과 머리를 엄청나게 그 과하게 흔들었어요. 아마 그 영상이 있을 겁니다. 머리가 휘날리고 이렇게 저는 그런 동작은 처음 봤는데 하나도 안 어울리더라고요.
4: 어색.

0: 했어요?
1: 여당의 1등 후보로 인식되는 사람이 그런 제스처와 그런 결기를 보여주면서 나오면은
0: 네.
1: 다 언더독으로 생각을 해요.
0: 그래요?
1: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볼때 말의 어떤 효과성, 매운맛 이런 거는 정착 후보를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0: 네.
1: 같은 방식으로 가면 묻혀버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0: 네.
1: 그쪽은 선거 전략 잘못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유시민 전 장관의 등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흐름의 변화에?
1: 네, 저는 있다고 봐요.
0: 있다고 봐요.
1: 그러니까 자꾸 환기시키잖아요.
0: 네.
1: 대통령에 대해서.
0: 네. 유시민 작가의 등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영 변호사님. 어제도 등판하셨는데.
2: 근데
0: 어제 고지 꺾지 않으시던데? 예?
2: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하나만 봐요. 이제
0: 네,
2: 그
0: 뭐가요?
2: 근거를 새롭게 제시하느냐.
0: 근거.
2: 예,
0: 내 생각이에요. 내가 그렇게 분석해요. 내가 평론가로서 얘기하는데 왜 뭐라 그래요? 어제 계속 그러시던데요.
2: 그러니까 워딩만 세지고 근거 제시는 없더라고요.
0: 예.
2: 그래서 이제는 기분 나쁘지도 않고
0: 네.
2: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저도 남겼는데, 다만 이제 그거요. 그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일단 좀 의아한 거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나는 친명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계파의 수장이잖아요. 원래 뭐 어때요? 대통령이 여당의 리더가 되는 것이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월권을 해가지고 당을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처럼 뭐 윤석열처럼 뭐 수직적 당청관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결국에는 누군가를 이제 자기 편 아닌 누군가를 배제하려고 해. 계파의 수장이라는 말은 저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결국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영역들 혹은 뭐 어떤 일부 의원들 시켜가지고 뭐 일부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정치인 중에 누군가를 밀어내려고 한다, 대통령이. 그 정기 개편이라는 말씀도 결국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을 갖다가 재편해가지고 자기 편 아닌 사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밀어내고 더 똘똘 뭉치고 보수 인사 중에 누군가를 뭉쳐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그 재건축에 있어 갖고 쫓겨나는 원주민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계속.
0: 계속 반복이죠.
2: 예. 근데 어쨌든, 그걸 총지휘자를 대통령인 것처럼 말씀하신 게, 이거는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고,
0: 네.
2: 그 저도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사자잖아요.
0: 네.
2: 제가 지금 유의제명 뭐 보내는 게 그렇게 이제 지칭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일말의 어떤 그 연락을 받고 평론하거나 그러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방송사들도 저를 섭외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연락받고, 소장님도 연락받으신 거 전혀 없잖아요. 청와대에서 뭐 강수영 뭐
0: 제발 연락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가 돼보니까 유시민 작가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도대체. 하여튼 뭐 이제는 해석도 힘들다.
0: 별로 언급하기
1: 그거를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내부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얘기가 굉장히 아프고 선을 넘었고 사실이 아닌 게 많아서 그거 아니다. 왜 저분 왜 저러시냐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게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0: 현실적으로 영향 끼치잖아요.
1: 이분이 영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얘기가 조금씩 있어요. 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공소취소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왜 했겠냐를 봐야 합니다. 이재명만 보는 게 아니고 진영 전체를 봤다는 면에서는 저는 그 진정성을 이해를 해요.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공소취소를 해서 제가 국민의힘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는 반응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민주진보진영이라는 곳에서 계속 집권하는 게 제일 목표인데 대통령이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뭐 심지어 연임 얘기, 뭐 개헌,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갔는데 이거 막아야 된다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대통령의 계파의 수장이라든지 뭐 명픽 가지고 뭐 한다든지 대통령의 당무기에 반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전제를 갖고 하는 말이 과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왜저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의사가 없잖아요. 친명계에서는 공소 취소 포기했습니까?
0: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 광고 듣고
3: 아,
0: 와가지고 4부에서 우리 김정현 기자님 말씀
3: 네.
0: 듣고 오세훈 시장 또 1심 판결 얘기해야
3: 네.
0: 되잖아요.
3: 그렇죠.
0: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0: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5: 와인 비니거
4: 굿,
5: 레드와인 비니거
4: 페럴,
5: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페르디.
4: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5: 페럴,
4: 페르디.
5: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3: 카사베르디.
1: 발효식초 광고.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3: 네, 유튜브에서 김옥선님. 강수영 변호사 오늘 왜 이렇게 약해? 눈치 보는 거 아니야?
14: 누굴 눈치 봐요 제가?
13: 아니, 눈치 보는 거 아니야는 제가 애드립으로 넣었어요. 왜 약하냐고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좀 하는 분도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부 대담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릴게요. 23일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올해로 지난 20일부터 21일 성인 1036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고요. KSOI가 지난 20일부터 2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정현 기자님, 네. 어제 유시민 작가의 네. 방송 그리고 등판 네. 이거 뭐 한 말씀 하시고 오세훈 시장 얘기로 넘어갈게요.
15: 제가 그 저번에 2분 뉴스 때부터 있죠.
13: 네.
15: 2분 뉴스 나왔을 때부터
13: 다 봤어요?
15: 안 봤습니다.
13: 안 봤어요? 네.
15: 그리고 이제는 그 유시민 작가께서는 자기 걸 보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도 이제 안 보고 하려고요. 안 보려고요. 어제도 나왔다고 하는 거를 이제 안 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유시민 작가가 ABC론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13: 네.
15: 그때 어떤 걸 제가 경험했냐면, 그게 이게 유튜브 세계에서는 굉장한 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을 그걸로 했잖아요.
13: 일주일 했어요.
15: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3, 4일 정도 지났을 때 이미 유튜브는 그 유시민 작가의 ABC로 달아올랐을 때
13: 네.
15: 그때 이제 그 저희 그 신문 기자들은 같이 몰려다니는 그룹들이 있어요.
13: 네. 꿈이.
15: 거기서 제가 기자들한테 아니 근데 ABC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 작가 ABC. 근데 다들 모르는 거예요. 다들 몰라요. 의원도 몰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13: 네.
15: 그러니까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이게 어떤 논란이 있었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레거시의 소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ABC론을 유튜브가 하고 일주일 뒤에 이제 레거시가 받았습니다. 신문에서. 그리고 나서 용역할 때는요. 그 텀이 더 짧아졌어요. 용역을 터뜨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신문들이 썼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면서 그 텀이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거시 신문이 이렇게 빨리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고점이 끝났다는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13: 영향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민주당 전당대 당대표 선거에는 영향이
15: 있어요. 제가 봤을 때.
13: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거지 뭐.
15: 그 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이제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 이후로 네. 처음으로 네. 진보층에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3: 그랬구나. 네,
15: 그게 유시민 작가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대로 가면 그 진보층이 왕창 흔들린다. 코어층이 왕창 흔들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후로 그렇게 안 흔들렸는데 유시민 작가가 등판한 다음에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뉴스 명당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알겠습니다. 예고까지 감사하고요. 강수영 변호사님, 네.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선고, 네. 저 정도 예상하셨어요?
14: 저는 예상했어요. 근데
13: 왜요?
14: 그 왜 그러냐면 네.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정수수죄잖아요. 네. 정치자금의 부정수수죄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결국 금액이거든요. 수수 금액인데 2,100만 원이 잡혀 있고 공소 사실은 3,300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천 단위가 넘어가면은 뭐 아무리 싸게 나와도 벌금이 700, 800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이 자백한 사건에서도 선처를 부탁한다. 뭐 이래저래서 했다. 근데 이거는 선처를 구한 게 아니라 다퉜잖아요. 무죄를. 네. 그런 사건이니까 이건 무조건 일도 양단이다.
13: 그래요?
14: 무죄가 나오든지 아니면
13: 그렇죠.
14: 심하면 징역형이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다. 2천만 원 넘어가는 사건은 징역형 나오는
13: 징역형,
14: 경우도 많아요.
13: 그래요?
14: 집행유예 본 경우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양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방송에서 이제 줄기차게 아마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는 이제 그걸 중요하게 봐요. 그 김한정 씨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의뢰한 거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결국 이제 증거들이 이런 사건에서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제 반대 증거 그러니까 피고인 편을 드는 사람들의 증거의 신빙성도 잘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의 말도 진실한지를 잘 따져야 되는데 김한정 씨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 좀 법원이 예의주시한 대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제주도에 가 있었는데 무슨 싸웠다는 걸 복역을 어떻게 했냐 뭐 이런 등등.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본질적인 건 결국에는 본인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다면 의뢰한 흔적 뭐 상의한 흔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 증거들 그러니까 김한정 씨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들은 없고 강철원 부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쪽에서 명태균 쪽하고 연락하고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회의하고 이런 것들은 잔뜩 있는데 김한정 씨는 거기 개입이 안 돼 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여론조사 비용을 후불 하더라. 이런 것들은 이게 의뢰자가 김한정이라면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건 이제 그렇게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맨 앞단에 세 개예요. 여론조사. 초기에 명태균하고 처음 거래뜨기 시작할 때.
13: 네.
14: 이때 이제 명태균을 처음 소개받아가지고 논의할 때 일단 해오는 거 보고 앞으로 계속할지를 결정하겠다 아마 그렇게 봤던 것 같고 김한정 씨가 2월 그러니까 21년 2월에 뒤늦게 이제 결재를 한 건 그 다 논의되고 오세훈 시장 측하고 다 논의가 된 다음에 그 계속해도 되겠다 거래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아마 비용을 후불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자기 스스로 원해서 의뢰했다는 걸 뒷받침할 만한 게 더 적극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매우 힘들 것 같다.
13: 근데 직접적으로 네.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한테 대납 좀 해줘.
14: 네.
13: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도 정황적인 네. 증거만 가지고도 저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14: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13: 근데 무죄 줄 수도 있고 유죄 줄 수도 있고 그거는 판사의 마음이다.
14: 일단 무죄가 실제로 5개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13: 네.
14: 그게 판사가 명확하게 어떤 판단을 해준 게 아니라 김종인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했을 수도 있겠다. 했을 수도 있겠다예요. 이건 김종인이 했다가 아니라 그 문자 메시지나 김종인 위원장하고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도 쭉 종합해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을 무죄를 준 거거든요.
13: 네.
14: 그러니까 애매한 건 피고인의 이익으로.
13: 네.
14: 근데 나머지 5개는 명확하다고 본 거예요. 네. 판사가. 이거는 뭐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잘 없죠. 뭐 녹취가 있거나 그건 거의 뭐 윤석열 일가 수준이어야 그게 가능한 거고 그런 증거가 정치자금 사건이나 뭐 뇌물수수 사건이나 이런 데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정황이 매우 중요하다.
13: 그럼 오세훈 시장 측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강수용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강 변호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변호 좀 해주세요. 변호사로 위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자신 있게 제가 해가지고 이제 무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
14: 아 이거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한 차수고 뭐 한 5억 정도는 주세요.
16: 5억 돈의 문제구나.
14: 아니요, 이제 헛소리 한 거고요.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매우 어렵고 네, 선처를 구하시는 것도 실익이 없다. 당선 상실형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서울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아무리 읍소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100만 원 밑으로 못 떨어지니까 네. 어떤 변호사가 해도 아마 되게 강경하게 갈 거예요 앞으로는.
13: 그래요?
14: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봐달라고 해봤자 당선 상실을 못 막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낼 거다 아마.
13: 네. 윤희석 대변인. 네.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
17: 굉장히 전 놀랐어요. 이 형량에서 예 벌금으로는 최대치가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고 있구나. 물론 1심이긴 하지만. 그래서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김한정 씨가 돈을 냈는데 명태균과 김한정의 관계가 애초에 의뢰를 할 정도로 김한정 씨가 의뢰를 할 정도의 관계인지 아닌지가 입증이 돼야 오세훈 시장이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태균과 김한정 간의 카카오톡 중에 뭐가 있냐면 명태균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캠프 안에 누구에게라도 보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잘 알고 있고 혼자만 보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 주장대로 내가 궁금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내가 의뢰를 한 거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대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뭐 그런가? 이 정도 생각했다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실제 만난 시점과 돈을 준 시점간에 이 선후관계가 바뀌어 있어요. 돈을 주고 한 3주 있다가 만났더라고요. 네. 이건 또 뭐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 설명하신 대로 초기에 1, 2, 3번 여론조사 수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김한정 씨는 논의에 참여한 흔적이 전혀 없고 나중에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다툼을 어떤 식으로든 알아서 그 다툼을 무마하거나 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 증거에 의한 거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그럼 또 다른 간접 증거를 들어서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에 1심 재판부에 어떤 결론을 탄핵을 해야죠. 그래야 2심에서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조금은 안 되겠죠. 이거 뭐 거의 무죄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3: 오세훈 시장 돈도 많고 이거 선고 비용으로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굳이 뭐 2-3천만 원을 그냥 김한정 씨한테 대납하라고 할 이유가 있었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7: 저도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해요. 그거 아까워서 대납을 은밀하게
13: 그러니까
17: 하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게 21년도 1월 말 2월 뭐 이때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0: 그러면은 4.7 재보궐선거 한두달전 정도 되는데 그때 상황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나경원 후보와 이제 결선을 해야 되는 건데 네명 올라가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그 뒤에 펼쳐지는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냐. 오세훈이 나경원한테 안 돼서 뭐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된다.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때 제가 당대표 하고
1: 그러니까,
0: 있었기 때문에 뭐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오세훈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 몇개 힘을 빌어서 오세훈이 이기는 건 나는데 이것 때문에 1등 할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래서 절박하게
1: 그러니까요.
0: 명태균에게 의뢰를 하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었느냐. 그 점은 전 정말 이해를
1: 그리고 뭐
0: 못하겠어요.
1: 명태균 씨를 뭐 오세훈 시장이나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저 사람 되게 유명해가지고 뭐잘 알고 여론조사 전문가로 생각한 것도 아닐 거고 뭐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가 있을 텐데
0: 그렇죠.
1: 그렇게 의지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우리 김정현 기자님 기자의 느낌으로 촉으로 생각으로 이두분 말씀 들었을 때 어때요? 누구
0: 저는
1: 말이
0: 그냥
1: 맞는 것 같아요?
0: 그 재판부 판단을 정치부 기자잖아요. 제가 그 오세훈
1: 존중해요?
0: 시장 사건 관련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지금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은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그건 상수고,
1: 그 이후로
0: 예.
1: 일단
0: 이제 선수가 양당에서 누가 나오냐. 그리고
1: 기자들 이래서 나빠
0: 그리고
1: 이래서
0: 서울시장을 이제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러니까 재보궐을 이제 국민의힘 비책사위로 치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한다는 건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될 텐데
1: 그래요?
0: 참또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다, 민주당에.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이제 장동현 대표도 물러날 일이 이제 없을 것이고 거기도 이제
1: 장동혁 대표의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서울시장 재선거. 본인이 막 선거소총 나가서 얘기한다 그러고 꿈이
0: 그렇더라고요. 네,
1: 이루어졌네.
0: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향, 이제 파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런 데더 관심 많이
1: 민주당의 엉덩이
0: 봤습니다.
1: 들썩들썩 하는 사람 있어요?
0: 너무
1: 벌써부터?
0: 많죠, 너무
1: 많아요?
0: 많죠.
1: 누구야? 1순위.
0: 박주민 의원 지금
1: 박주민.
0: 드릉드릉 하고요.
1: 정원호 전 후보는
0: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1: 힘들까?
0: 현재로서는 많이 거론되는 편은 아닌 거예요.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제 서영교, 뭐 전현희 뭐 이렇게 거론되기도 하고.
1: 나는 법사위원장 할 거예요. 나는 출마 안 해요.
0: 아, 법사위원장이 그게 2년짜리 법사위원장이 아닙니다.
1: 아.
0: 검찰개혁이 요게 마무리되면 아마 바뀔 수 있어요.
1: 나 출마할 거예요.
0: 그렇게 될수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지지자들이 사이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1: 누구?
0: 역시나 강훈식
1: 오.
0: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 강훈식 뭐 등판 가능성 할만 할수 있죠.
1: 오.
0: 못할 건 없죠.
1: 강승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근데 지금 저는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력이 지금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전체가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 누가 나올 것 같다 이 말은 사실 글쎄요, 교만한 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가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1: 안 돼.
2: 이대로라면
1: 국민의힘 거는 윤희석 대변인한테
0: 아니
1: 여쭤볼 거고.
0: 괜찮아요. 네,
1: 그래? 그럼 강소희 변호사님 말로 끝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시간상?
2: 빨리
1: 국민의힘 누구?
2: 말씀드릴게요.
1: 왜?
2: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시장 출마보다도 그냥 이게 당을 이제 질서를 지금 재편해야 되니까. 근데 이대로라면은 대선에 못 나오는 사람이 되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선거권 비선거권 박탈되니까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칠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한동훈 쪽으로도 무게가 많이 실릴 테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권영세, 안철수 이런 분들이 빈 공간이 나왔다.
1: 나도?
2: 네,
1: 그럼
2: 그렇게 해석할
1: 나도?
2: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여기서는 이 판결 가지고 이제 판결문 분석을 해서 저마다 만나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밥자리 술자리마다 안될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저는 많이 오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윤희석 대변님 10초만.
0: 예, 어쨌든 보수 진영 전체로 보면은
1: 아니 원론적인 얘기 말고 속내를 얘기해. 뭘
0: 서울시장
1: 원론적인?
0: 선거 만약에 생기면 나서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다.
1: 한동훈 의원 나갈 수 있습니까?
0: 아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여스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캄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홍진우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큐.

0: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4: 발효식초 광고.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저는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뉴바 안녕.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9: YTNS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맛비의 기세가 누그러들고 다시 무더위가 기세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이 32도, 광주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며 덥겠고 더불어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여유 있는 출근길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하르나두목에서 동작대교까지만 밀리는데요. 다만 동작대교를 지난 지점에서는 충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26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다시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0: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과 관련해 8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가 이달 말 조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강화 조치로 기존 기본 예탁금은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의 가치 70%를 포함해 1천만 원까지였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만 3천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또 증권사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매매 수량 단위는 1좌에서 20좌로 늘리는 방안도 빠르게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 급등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인텔은 2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5% 성장한 161억 달러, 우리 돈 23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144억 2천만 달러를 16억 달러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1년 3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매출 성장률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홍해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거대 기술 기업들의 인공지능 AI 투자 부담이 겹치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97% 내린 51,711.6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1.21% 내린 7,408.3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15% 내린 25,137.6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구글과 테슬라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자본 지출에 따른 우려는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또 시장은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가 두 달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는 소식에 흔들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고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12일 연속 공습했는데 이번 언급은 제한적 수준의 공습이 아닌 이란과 전면전을 했던 장대한 분노 작전 때보다 더 큰 규모의 공격을 의미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하고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는 현지 시간 23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초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하고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투표수 전산 조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공전자기록 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